0: KBS 58분 날씨.
1: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8도, 강릉과 대전, 광주, 대구, 제주 27도, 부산 25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비나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저녁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2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거나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늦더위가 대부분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요일에는 동해안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겠고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목요일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도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수도권으로 향하는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여주 분기점과 경부고속도로 신갈 부근 등 고속도로 주요 분기점에서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오후 4-5시쯤 정점을 찍고 오후 10시 이후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지만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또 숨진 남성의 자택에서는 50대 아내와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아내 등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중국 최고 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경기 성남시 한 중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레커칠 등을 한 혐의를 받는 4명이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공동 재물 손괴 등 혐의를 받는 용의자 40대 중국인 A씨 등 중국 국적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옌타이와 상하이 등 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야구대표팀은 어제 열린 중국과의 슈퍼라운드 2차전에서 9-2로 승리해 대만을 꺾고 올라온 일본과 오늘 오후 6시 반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그제 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된 일본에 0-5로 패했습니다. 오늘 결승에서 일본을 꺾으면 한국 야구는 아시안게임 5연패를 이룹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나이와 출신 대학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든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부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오늘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직무 수행과 무관한 학력, 나이 등 개인의 조건을 이유로 지원자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경력직을 뽑으면서 채용 공고에는 없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1980년생 이하 특정 11개 대학 출신 등으로 지원자를 걸러내도록 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기 고양 특례시 산하 고양국제박람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2026 고양 가을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 입장료는 없으며 일산 호수공원 주제 광장에는 국화와 갈대, 핑크 뮬리 등 다양한 식물이 배치돼 가을 정취를 자아낼 예정입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최근 수개월간 내부 시험과 실제 환경에서 드러난 수만 건의 보안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AI 모델이 안전장치를 우회하거나 격리된 시험 환경인 샌드박스에서 탈출하려 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AI 모델이 스스로 추가 지시를 만들거나 감시 시스템을 우회하려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엔 오픈 AI의 AI 에이전트가 챗GPT 개인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온라인에 유출하고 호주 정부의 보건 통계 사이트를 해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치명적 자율무기 규제 협상에서 인공지능 무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핵심 조항들을 삭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와 제주도는 구름 낀 가운데 약간의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출근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강릉이 26도, 광주, 대구 28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더운 느낌이 없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목요일부터는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8.1도입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요실금입니다. 어딜 가나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을 걱정해서 집 밖을 나서는 일에도 망설입니다. 밖에서는 물 마시는 일도 자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배뇨장애, 특히 소변이 새는 요실금은 치료할 수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부담이 더해지는 심장질환, 심근경색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건강365 핑클의 화이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집 밖을 나서는 일이 부담스럽죠. 소변으로 실수하면 어쩌나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배뇨장애. 요실금은 왜 생기는지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나이 들면 방광의 크기도 줄어드나요? 나이 들수록 요실금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1: 나이가 든다고 방광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방광 자체의 크기보다는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배출하는 기능이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따라서 방광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다 배출을 함에도 하는 기능을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러한 밸런스가 깨지게 되거든요. 나이 들수록 요실금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요실금이 노화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기능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 또는 과체중, 당뇨, 만성기침, 변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나 증상들이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다 더해서 요실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참기보다는 증상이 반복되는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또 적정 체중만 유지해도 요실금의 증상이 좋아진다는데 이건 어떨까요?
1: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0: 네.
1: 특히 여러 요실금 중에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기침이나 재채기, 운동, 뛸 때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경우는 체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복부의 압력이 골반 쪽으로 계속 전달이 되는데요. 그러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해주는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그런 탄탄한 베이스를 지키고 있는

0: 근육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소변이 증상이 소변이 새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체중인 분들을 적정 수준으로 체중을 줄이면 요실금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쉽지만 체중을 줄인다고 모든 요실금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체중 조절과 함께 골반적인 운동이나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과 같은 음료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서 참기 어렵고 새는 절박성 요실금이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녹차라든지 에너지 음료라든지 콜라처럼 카페인과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는 모두 다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마렵거나 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좀 줄이세요 그랬더니 아 요즘 저는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쉽지만 녹차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요. 탄산음료 같은 이런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에도 굉장히 많은 당과 염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방광을 과하게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이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러면 방광 용량이 줄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해지면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이 수축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소변 실수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는 동안 방광 근육이 수축하지 않고 잘 이완, 즉 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민성 방광이나 절방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변이 별로 많이 차지도 않았는데 방광 근육이 나도 모르게 수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변이 너무 급하다. 화장실까지도 도저히 못 참겠고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달을 하면 화장실 가서 바지 내리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다. 이런 것을 바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복압성 요실금은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거라면 이 절박성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은 나도 모르게 방광이 수축하기 때문에 소변이 새거나 자주 가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요실금은 흔하잖아요. 여성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에게도 요실금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0: 네, 물론입니다. 요실금은 여성에게만 생기는 질환이 아닌데요. 아마 요실금은 여성 질환이다 생각하는 많은 이유가 40대, 50대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남성에게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오히려 70세 이상의 여성보다 절박성 요실금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또한 전립선 질환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요실금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 후에 생기는 요실금과 같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많은 요실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중년의 여성에게 흔한 요실금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남성에게도 고령으로 될수록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1: 고령의 남성들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요실금은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긴 하죠.
0: 네, 통계적으로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아마도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골반 저근이나 요도를 지지하는 조직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고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요도 주변의 관략근이나 주변 조직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많거나 연령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만도가 높고 뭐 천식과 같이 만성 기침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골반 저근이나 요도 관략근의 약화가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습니다. 아마 여성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요실금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은 여성이 더 많다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1: 뭐 앞서 복압성, 절박성 요실금 말씀하셨는데요. 요실금도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요. 이름도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요실금은 단순히 하나의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소변이 새는 원인과 양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요. 가장 요실금이다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반 저근이나 요도 관략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침,

0: 뛰기, 줄넘기, 뛰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이고요.
1: 예.
0: 두 번째로 흔한 것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까지 참지 못하고 가기도 전에 새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뭐 이 두 가지가 그 복합돼서 나타나는 복합성 요실금도 있을 수 있고
1: 네.
0: 이외에는 방광이 용량 이상으로 소변이 많이 차 있을 때 넘쳐나듯이 나오는 범람성 요실금
1: 네.
0: 또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변성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요실금 여러 가지 요실금이 단독 혹은 병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1: 네.
0: 요실금은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소변이 새는 여러 가지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각각의 치료나 원인도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뭐 상당히 일상생활에 불편한 증상들일 텐데요. 그런데 요실금 치료에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요?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0: 네. 비뇨기과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요실금 증상을 많이 숨기거나 창피한 질환 또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까 봐 좀 숨기고 창피하는 질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여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 주변도 다 일정 부분 요실금이 있거나 또는 아이 낳고부터 지속되던 증상이라서 별스럽지 않게 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실금은 노화한 과정일 수 있지만 노화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요실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실금 때문에 통증을 느끼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없지만 일상적인 삶의 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요실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행도 꺼려하게 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한 질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려니 또는 누구나 다 그렇지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죠.
1: 아무래도 그렇게 증상이 있고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참기만 하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0: 모든 만성질환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1: 네.
0: 요실금도 원인이 명확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그 증상은 점점 악화될 겁니다.
1: 네.
0: 예를 들면 복합성 요실금을 진단받고 치료를 할 때 복합성 요실금이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오래돼서 그 등급이 너무 높다면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절박성 요실금이나 다른 범람성 요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실금 증상은 처음에는 가볍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증상으로 시작이 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요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치료의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닌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실금은 각각의 종류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1: 네.
0: 어떠한 요실금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요실금은 가볍게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요실금을 진단받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돼. 나는 수술이 너무 두려워서 병원을 찾기 어려워. 그러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요실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요실금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진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복합성 요실금은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면 정말 놀라게 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복합성 요실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침, 재채기, 줄넘기, 뛰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샙니다. 일상적인 활동에도 소변이 새기 시작을 하면 환자분들은 많이 위축이 되죠.
1: 그렇죠.
0: 언제 소변이 새는지, 얼마나 자주 새는지 또는 소변이 급하게 새는 것과 병합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방광 기능 검사 또는 요실금 검사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복합성 요실금의 정도를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추천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참을 수 없는 절박성 요실금도 그렇고요. 복합성과 절박성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환자들이 표현하는 불편감은 주로 어떤 증상으로 얘기가 되나요?
0: 복합성 요실금과 달리 절박성 요실금은 일상생활에서 나도

0: 모르게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때 소변에 새는 경우거든요.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들은 본인이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침하기 전에 요도를 확 조이는 방어기제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아 소변이 샐 것 같다라는 인지를 하는 순간 이미 소변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시는 게 화장실 가서 바지 내리기 전에 소변이 나와버린다. 또는 물소리를 듣거나 손을 씻는 등과 같이 또는 가정주부인 경우엔 설거지를 위해서 물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요일을 느끼고 화장실로 가기도 전에 실수를 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불편할 텐데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겹쳐서 나타나면 환자분들은 진료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새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이런 요실금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환자분들의 불편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1: 그렇겠네요. 상당히 불편할 텐데요. 범람성, 시민성 요실금은 좀 다른 건가요? 요실금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0: 네, 조금은 다른데요. 범람성 요실금은 제가 환자분들께 어떻게 표현하냐면 냄비에 가득 물을 채운 다음에 물을 끓이면 그 물이 끓으면서 넘쳐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가득 차 있는 방광에 조금만 더 소변이 찼을 때 일부 밖으로 밀려나오는 경우를 범람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신경인성 방광, 즉 뇌신경계통 또는 척추신경계통의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남성은 전립선 비대가 아주 심한 경우에 나타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소변을 새는 경우 중에 시민성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배뇨 증상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범람성 요실금, 시민성 요실금은 사실은 그 원인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가 많고 시민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방광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못 보고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서 말씀드린 복합성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보다는 훨씬 더 또 복잡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그 앞서 종류와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비수술적 치료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0: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 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이나 술처럼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료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골반 적은 운동이라고 해서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소변을 참고 소변을 보고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잘 조절하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방광 훈련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변이 조금만 마렵다고 해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적절한 간격으로 배뇨를 훈련하는 것을 연습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소변을 참으면 무조건 병이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 소변은 적절한 배뇨 시간에 맞춰서 적절한 배뇨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저는 소변을 너무 자주 가는 분들께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소변 가는 것을 연습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박성 요실금이나 과민성 관광에는 말씀드린 생활습관 조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요. 특히 더 복잡한 약물치료라든지 시술로 가기 전에 이런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증상 개선을 한다면 더 복잡한 치료까지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우선은 생활습관 조절이 중요한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안 되면 수술이 고려되나요? 방법도 여러 가지던데요.
0: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실금 중에 기침, 재채기, 뛰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복합성 요실금에서 수술적 치료를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도를 조여주는 요도 관략근이라든지 골반 저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주는 요실금 수술용 테이프라는 것을 삽입해서 그걸 지지해주고 보강해주는 수술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실금 수술을 하면 재발률도 높고 수술도 복잡하고 통증도 있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 수술하는 시간도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매우 짧습니다. 성공률이 높고 수술 자체가 많이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복합성 요실금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수술적 치료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0: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수술 처치를 결정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1: 그럼 수술을 하면 치료 효과 면에서는 만족도가 좀 높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요실금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치료 성공률이 100%는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이 그 수술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일상생활에서의 소변이 새지 않는 정도 수술 성공률은 교과서적으로 95%입니다. 단순히 이런 수술 성공률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그동안 요실금 때문에 꺼려하거나 시행하지 못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예를 들면 내가 배드민턴을 굉장히 열심히 취미로 하고 있던 분이 요실금 때문에 못하다가 다시 배드민턴, 탁구와 같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등산이나 운동과 같은 일상생활들을 영유할 수 있다면 치료 성공률이 단순히 95%이다를 넘어서서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1: 자,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실금 예방을 위해서도 조언해 주세요.
0: 요실금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기보다는 위험을 줄이고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골반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카페인이나 술, 고당 음료 등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환자분들 중에 변비가 심하다면 이 변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방광 기능을 원상태로 돌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실금을 주변에 알려서는 안 되는 창피한 질환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치료에 대한 꺼려함을 좀 멀리하시고 요실금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실금은 단순히 아프거나 이러한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질환이니까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뇨기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요실금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변진섭의 숙녀에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응급질환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안에 진행되는 치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불리는 질환도 그렇죠. 빠른 대처가 강조되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은 어떤 경우인 걸까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일단 심근경색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응급질환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심근경색이란 건 심장에 먹을거리,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네. 심장 근육이 죽는, 괴사하는 병이고요. 그래서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주지 않으면은 부정맥이 굉장히 치명적인 부정맥이 올 수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해서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응급질환이죠.
0: 그런데요. 심근경색과 급성 심근경색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급성이라는 단어가 붙기도 하잖아요.
1: 예. 급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근경색은요. 네. 굉장히 위험한 심근경색은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을 의미하고요. 급성이란 말은 이제 갑자기 막힌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썩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근데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과거 또 진구성이라고 부르는 좀 오래된 심근경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혈관이 막혔지만 다행히 저절로 이렇게 뚫려지거나 또는 도와주는 혈관이 생겨가지고 다행히 급성기를 넘긴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되게 운이 좋은 경우지만 급성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1: 예.
0: 우리 심장 혈관인 관상 동맥은 직경이 어느 정도인가요? 크지 않잖아요.
1: 네, 생각보다 상당히 가늘고요. 예. 보통 우리 관상 동맥은 2에서 4mm 그러니까 직경이요. 네. 1cm가 채 안 되고요. 제일 두꺼운 부분도 한 뭐 5mm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끝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가늘어지고 1mm 또 0.5mm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들어가서 이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0: 그렇게 작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문제가 되는 게 심근경색인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이 혈관이 적지만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산소 영양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 심장 근육으로 피가 못 가기 때문에 산소 부족 상태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부족하면 결국은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괴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심장 근육이 피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썩는다. 그게 이제 심근경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0: 뭐 노인뿐 아니라 중년의 나이에서도 심근경색의 위험은 높지 않습니까? 돌연사의 원인으로도 지적되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돌연사 우리나라 통계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요. 네. 대략 돌연사의 80% 이상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것도 그 외에 이제 기타 뭐 심장병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심근경색은 예방이 안 되고

0: 그러니까 예측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예측이 안 되고 또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하고 저희들로서도 좀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1: 예측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혈관이 갑자기 꽉 막히는 건가요? 뭐 전조 증상과 같은 전 단계가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건가요?
0: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요.
1: 네.
0: 보통 그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멀쩡하던 사람이죠.
1: 네.
0: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보통 또 어떤 경우는 며칠 전부터 또 며칠 전부터 조금씩 증상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뭐 빨리 걸은다든가 뛰거나 계단 오를 때 가슴이 좀 답답하다, 좀 평소하고 다르게 숨이 좀 차네 이런 증상이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돌연사를 더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관상동맥 안에 동맥경화는 몇 년,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중요하게 됩니다.
1: 참 여기서 죽상경화증 또 혈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국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문제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원래 피떡이라고 말할게요. 피떡은 혈관 안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관상동맥 혈관 안에 기름때가 쭉 쌓이거든요. 이게 쌓이다 보면 덩어리가 지거든요. 이걸 이제 죽상경화반, 동맥경화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얌전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찢어지거나 터져요. 그러면 안에가 주로 기름 덩어리가 많은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면은 우리 몸에서 이게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혈소판이 달라붙어요. 치료시키려고. 그게 이제 피떡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럼 혈전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뭐 기름진 음식이 문제인가요?
0: 근데 기름진 음식 뭐 몇 번 먹었다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이런 것들로 혈관 벽이 손상되고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 즉 동맥경화가 원인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지면서 피떡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1: 동맥경화가 문제가 되고 또 대사 질환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건데요. 흡연이 또 강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0: 예,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흡연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흡연은 특히나 심근경색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장기 흡연은 장기간 흡연은 혈관 내벽을 손상을 줘요. 그러면 여기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혈소판이 또 달라붙게 되고요. 또 피가 끈적끈적해지게 만들거든요. 거기다가 혈관도 수축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안 좋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 생기는 분들 보면요.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대부분 흡연자가 많아요.
1: 그렇군요. 참 이 혈전으로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심장 마비,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제 주변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불과 1시간 전까지도 아무 일이 없는 분이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실려 갔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예, 안타까운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란 게 무서운 게 그런 점인데요. 일상생활을 멀쩡히 잘하시던 분에게 갑자기 생기거든요. 갑자기 생긴단 말은 혈관이 갑자기 막힌단 말이고 피떡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심장 근육이 바로 썩게 되면 그 순간에 그냥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코스인데 그러면 바로 돌연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다가 돌아가셨다든가 가슴이 아픈 듯 했는데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게 다 심근경색이라고 보시면 되죠.
1: 대사 질환을 비롯해서 심근경색에 고위험군이 있지 않나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그다음에 비만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부모나 형제분 중에 젊은 나이 남자로 말하면 한 40

0: 55세, 예. 여자 55세, 뭐 이런 정도의 신분증세가 있으신 분이 가족 중에 있다면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보위 의무군이거든요. 근데 이런 위험이 하나 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겹쳐,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것, 그런 경우가 특히 안 좋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1: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까요?
0: 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예방은요. 그러니까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금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은 이 네 가지를 잘 컨트롤하면 대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60에서 70%까지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을 꼭 하시는 게 좋고 필요하면 네. 이제 동맥경화 검사들을 해주시면 좋죠. 네. 뭐 심전도 또 뭐 달리기 하면서 하는 검사, 네. 또 CT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의와 상담해서 하시면은 예방이나 또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그 중에서 관상 동맥 석회와 CT 검사가 있던데요. 어떤 검사인 건가요?
0: 이건 심장 혈관에 칼슘 돌맹이죠. 돌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CT로 보는 검사고요. 예, 쉽게 말해서 그동안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 누적되어 왔는지를 저희들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검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이게 이제 CT 검사라는 게 아무래도 방사선에 노출이 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하신 분들은 안 내는 게 맞고요. 네. 그렇지만 통증이 좀 애매하게 나온다든가 뭐 위험도가 아주 높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해가지고 조기에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매우 좋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1: 그렇게 고위험군에서는 검사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0: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뭐 심장혈관 CT 같은 경우도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향후에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하나로 뭐 앞으로 이 사람 생긴다 안 생긴다를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심근경색을 얘기할 때 가슴 통증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흉통의 원인이나 양상이 달라서 혼동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요.
1: 네.
0: 가슴 한가운데 또는 왼쪽 가슴이 그냥 좀 무겁게 눌리거나
1: 네.
0: 조인다, 쥐어짠다,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고 갔다.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하다.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1: 네.
0: 이런 증상들이 흉통이죠. 이런 흉통이 시간이 20분 이상 지속이 됩니다.
1: 아.
0: 그리고 통증이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왼쪽 팔, 어깨, 또 목, 턱 이런 데로 이렇게 방사통이라고 그러는데요. 퍼지기도 하고요. 또 심근경색이 특히나 굉장히 통증이 심한 거기 때문에 식은땀이 나고 숨도 차고 또 구역질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네. 일단 가슴 통증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긴 호흡을 하기도 하고 나름 노력할 것 같은데요.
0: 일단 지속 시간은 심근경색은요.
1: 네.
0: 20분 이상이 분명히 지속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말하는 협심증은 운동할 때 5분 이내로 생겼다가 또 쉬면 좋아지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혈관이 막혀 있을 때 나오는 증상이라 일단 최소 20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그렇게 증상이 있을 때 쓰러지기 전에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되는데 간혹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119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뭐 고급차 안에서는 환자 뭐 혈압도 재고 상태 확인도 가능하고 또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1: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0: 뭐 정확하게 몇 시간까지는 안전하다 뭐 이런 건 없는데요. 보통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0: 보통 막히고 나서, 다시 말해서 증상이 생기고 나서 네. 6시간 이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늦어도 12시간 이내까지 시술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경과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럼 응급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가요? 상태를 알아야 할 텐데요.
0: 제일 먼저 혈압제고요. 맥박이나 또 산소포화도 이런 걸 하면서 동시에 심전도를 찍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를 찍으면 저희들이 심근경색을 바로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심장 근육이 손상이 되면 나오는 그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트로포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측정해가지고 증상 또 심전도 이런 심근요소 혈액검사 이런 종합해가지고 심근경색을 진단하고 또 응급시술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술이란 것은 이제 가슴을 가르지 않는다, 열지 않는다라는 수술과 좀 다른 개념이고요. 대부분 이제 손목 혈관이나 또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관을 이렇게 쭉 심장 혈관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혈관이 막혔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를 철사나 풍선 같은 걸로 뚫고 또 스텐트라고 이제 그 금속 스프링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걸로 집어넣어가지고 넓히고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관상동맥 중재술 보통 분들은 이제 스텐트 시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 시술 후에 환자는 바로 정신을 차리나요?
0: 네. 뭐 심근경색 환자가요. 모두 의식을 잃고 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위중한 분들이 이렇게 오고요. 대부분은 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시술을 받고요. 네, 의식이 잃는 분들은 심정지가 발생을 한번 했거나 또는 쇼크로 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피가 막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일을 안 하니까 그 쇼크로 빠지면서 오는 분들이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상당히 위험합니다.
1: 그럼 시술로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건가요?
0: 그러긴 한데요. 대부분은 심근경색은 스텐트로 치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의 95% 이상 스텐트 시술로 다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혈관 여러 군데가 많이 맥혀 있거나 또는 시술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가슴을 이제 가르고 하는 수술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1: 치료 후에도 조심할 부분들은 많을 텐데요. 약도 복용하지 않나요?
0: 치료 후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이제 스텐트라는 그 쇠 토막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약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약은 결국은 혈전이 다시 생기는 걸 막고 동맥경화가 악화되는 걸 막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 또 이제 기름기 콜레스테롤 떨쳐주는 스타틴 같은 약제 등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한 거죠? 되도록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하는 의심 증상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평소와 다른 가슴 가운데 왼쪽 가슴에 눌리거나 조이거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10분에서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응모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내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 있고 흡연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나랑 맞네 싶으시면 바로 119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정현의 달아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셔네이더 감독이 연출한 코다와 함께합니다. 이제 루비의 꿈은 가족 전체가 꾸는 새로운 꿈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바깥, 세상으로 날아가려는 루비를 붙잡는 데 급급했던 모두는 이제 루비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혈안입니다. 머뭇거리는 루비를 버클리 음대 오디션 무대에 어떻게든 올려야 합니다. 외부인은 출입금지이지만 딸의 오디션을 몰래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부모는 오디션장에 잠입하는 작전까지 세우죠. 루비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2층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가족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제 루비의 노래는 음성으로만 전달될 수 없습니다. 루비는 손을 움직이며 수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야 나는 인생을 양쪽에서 보게 됐어. 이기는 쪽과 지는 쪽에서. 그런데도 어쩐지 아직 나는 삶의 환상들만을 떠올려 아직은 삶을 잘 모르겠어. 루비가 부른 노래는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구름과 사랑, 삶을 양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름은 꿈과 같지만 비를 몰고 오고 사랑은 설렘으로 다가오지만 상처를 남깁니다. 삶은 빛나는 것 같지만 언제나 복잡하죠. 한쪽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고 양쪽에서 보아야 비로소 조금은 슬프고 끝내 아름다워진다고 노래는 말합니다. 루비의 노래를 듣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에 뭉클하고 환한 빛이 번져갑니다. 영화는 농인과 청인의 세계를 연결

라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더 깊숙하게는 나와는 다른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안에

0: 시간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맑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5에서 최대 20mm,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저녁까지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과 대전 광주, 대구, 제주 27도, 부산 25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에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늦더위가 대부분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요일에는 동해안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겠고요.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목요일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도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대학마다 반도체 연구가 늘면서 반도체 연구실 사고가 2년 새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대학의 반도체 연구실 사고가 2023년 18건에서 지난해는 32건으로 늘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특별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약 9,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재난안전 인공지능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행안부의 침수 범위 피해 정보와 기상청의 기상정보,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하천 수위, 소방청의 119 신고 정보를 AI가 종합 분석해 위험 상황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수도권으로 향하는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부대륙 고속도로 여주 분기점과 경부고속도로 신갈 부근 등 고속도로 주요 분기점에서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 정점을 찍고 오후 10시 이후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지만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또 숨진 남성의 자택에서는 50대 아내와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아내 등 두 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중국 최고 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경기 성남시 한 중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레커칠 등을 한 혐의를 받는 4명이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공동재물 손괴 등 혐의를 받는 용의자 40대 중국인 A씨 등 중국 국적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옌타이와 상하이 등 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야구대표팀은

0: 어제 열린 중국과의 슈퍼라운드 2차전에서 9대2로 승리해 대만을 꺾고 올라온 일본과 오늘 오후 6시 반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그제 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된 일본에 0대5로 패했습니다. 오늘 결승에서 일본을 꺾으면 한국 야구는 아시안게임 5연패를 이룹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치명적 자율무기 규제 협상에서 인공지능 무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핵심 조항들을 삭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은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협상 막바지 약 1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문안을 수정해 AI 무기 체계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AI 무기를 사용할 때 윤리적 고려를 의무화한 조항과 AI가 선정한 군사 표적을 공격하기 전 인간이 검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나이와 출신 대학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든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부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오늘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직무 수행과 무관한 학력, 나이 등 개인의 조건을 이유로 지원자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와 제주도는 구름 낀 가운데 약간의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출근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강릉이 26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8.1도입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1: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이재홍입니다. 최승돈 아나운서의 아시안게임 중계방송 진행으로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새롭고 풍성한 소식들 가득합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순방 성과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밥상 민심에 대한 정치권의 진단과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 상황 등 주요 현안들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타의 새로운 AI 비서 뮤즈가 챗GPT를 밀어내고 미국 앱스토어 1위에 올랐습니다. 뮤즈의 강점 또 약점은 무엇이고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요. 백성을 위한 행정 원칙과 목민관의 자세를 담은 정약용의 실학서 목민심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민 씨.
2: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막바지 귀경 차량들로 곳곳에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이 정체는 잠시 뒤 오후 4시와 5시 사이 최대 정체가 나타나겠는데요.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잘 쉬어가면서 주행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관광권에서 돌아오는 60번 고속도로 서울 쪽은 경계권 지나기 힘겹습니다. 서종부터 화도 사이로 12km 구간 정체고요. 52번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경기도 광주 방향은 동곤 지암을 앞두고 4km 구간 정체입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청주 지역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 사이로 10km 불편하고요. 이후 수도권에서는 양재와 반포 사이로 차간격을 좁힙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도 정안 휴게소부터 9km 정체 중입니다. 영남권에서 올라오는 45번 고속도로 양평 쪽은 경북 지역인 문경 휴게소와 또 문경 세제 부근에서 각각 5, 6km씩 가다

0: 전하고요. 이후 충청권에서는 충주분기점을 앞두고 8km 밀린 뒤 다시금 감곡부터 여주분기점까지 14km 꽉 막히겠습니다. 호남권에서 올라오는 15번 고속도로 서울 쪽도 전북 지역은 군산이 어렵고요. 이후로 송악부터 서해대교가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1: KBS 1라디오
2: 자, 주간 뉴스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자, 먼저 이번 순방 성과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3: 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2: 네.
3: 두 사람의 회담은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뭐 짧은 시간의 면담이나 약식 회동 정도로 할 걸로 거론이 됐었는데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 형태로 성사가 됐습니다. 막판 진통을 겪던 대미 투자 협상이 진전되면서 약 30분 동안 회담이 진행이 된 건데요. 이 대통령은 군함 건조를 포함한 핵추진 잠수함 문제 그리고 원자력 협정과 같은 안보 사안들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처음으로 양국 정상 간에 직접 다뤄지기도 했고요.
2: 예.
3: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특히 시간을 할애해서 중요성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미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 지연 때문에 제동이 걸렸던 안보 후수석 협의들 이런 것들을 좀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또 이 대통령은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최근 국제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충돌로 인해서 불안해진 국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도 이어졌는데요. 한국 정상으로는 멕시코 국빈 방문이 16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경제협력 강화에 집중을 했는데요. 한국과 멕시코 양국이 7년을 끌어오던 투자 증진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 이것도 타결이 됐습니다. 이 협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조약이라서요. 이게 마련이 되면 양 국가의 상호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자, 이제 귀국하게 되면은 또 산적한 국내 현안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순방 중에도 또 의견도 필요하고 막 그랬었어요.
3: 네, 맞습니다. 네. 당장 과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후속 대응부터 매듭을 지어야 하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에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내란 사건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강공책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2: 네.
3: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5월에 그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걸 두고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과 동조한 것이다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대법원의 계엄 관여 의혹을 무혐의 판단을 했는데도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계속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부는 대통령이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수청 출범을 계기로 내란 청산 의지를 다시 부각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내란 특수본을 검토하는 건 조 대법원장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2: 예.
3: 또 중요한 현안이 인사 문제입니다.
2: 아, 그렇죠.
3: 네, 예.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 그리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도 인사를 해야 하고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비무장지대 DMZ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같은 민생, 안보 현안도 풀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네, 들어보니까 정말 현안들이 많네요.
3: 네.
2: 자,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가면서 사실 이 밥상 민심에 대한 정치권의 진단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예상대로 여야는 극명하게 갈려요.
3: 네. 네.
2: 먼저 여당의 평가는 좀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3: 네, 오늘 민주당은 권칠승 정책위 의장이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2: 네.
3: 가장 뼈아픈 국민 목소리가 무엇이었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민생 부분이라고 다시 대답을
2: 역시.
3: 했는데요.
2: 네.
3: 수출이나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여당의 뼈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연적 경제지표는 좋아졌지만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는 건데요. 민생 분야부터 여야 정책위가 그 같이 신속하게 입법하자고 뜻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안부터는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구체적으로는 주거비,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그리고 자본시장 건전화와 소상공인 같은 골목 경제 활성화, 또 안보 강화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1: 예.
0: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는데요.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왜 그러냐는 말을 좀 많이 했다.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을 속였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여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1: 그랬죠.
0: 박수석 대변인은 유 작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분들이 조금 지나칠 때가 있다. 전체 진영을 너무 흔들어놓는 지나친 말들은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자, 야권에서는 추석 민심 또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0: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일촉즉발이었다. 국민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 직전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세는 사라졌고 월세는 치솟아서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 한다. 집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에 떨고 있다. 평생 아껴서 집 한 채 장만한 어르신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고 이사 가야 할 판이다. 이게 정상 적인 나라인가 라면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
1: 네, 부동산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했군요.
0: 네.
1: 자,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최근에 발생했던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서 어제 이제 준비 활동을 벌였다고 해요. 사고 발생한 지는 이제 닷새 정도 지난 거네요.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지난 21일에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도중에 지뢰가 폭발한 걸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대대장 발목이 절단되는 등 두 명이 예.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기동로 확보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합참은 DMZ에 이 병력을 투입해서 이동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했고요. 동시에 통신 상태 점검과 같은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날 준비 활동에는 그 실제로 사고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장병 일부도 참여를 했는데요.
1: 그래요?
0: 합참은 장병 일부가 자발적으로 참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키보다 높이 자란 수풀 사이로 이 지뢰 방호 장비를 갖춘 군 장병들이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전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까지 직접 접근하진 않았고요. 비교적 안전이 확인된 지역에서 그 기동로를 확보하는 작업만 벌였습니다. 합참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중경상을 입은 군 간부 3명이 착용했던 방호 장비와 폭발물 파편과 같은 증거물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서 정밀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1: 야당에서는 뭐 늑장 대응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면서 좀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지는 양상이에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요.
1: 네.
0: 유엔사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주장했는데 한국군의 반대로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늘 29일에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다가 국민적 분노가 쌓이니까 결국 27일로 변경해서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걸로 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0: 합참은 현장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합참은 일정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되면 우리 군 장병들과 조사단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또 기자회견에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건 명백한 이적행위다.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서 재판받아야 할 범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맞받았는데요.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폭발물이 우리 지뢰인지 북한 지뢰인지를 가릴 국가수 감정 결과가 곧 나올 건데 조사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 이러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아주 뭐 거셉니다.
0: 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기간에도 이건 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좀 강조하기로 했었죠.
0: 네, 정부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서 불법으로 휴경하거나 임대한 농지를 적발하겠다 이런 취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농지 여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정부의 농지의 전수조사로 지방의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떨어졌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일단 당정은 지난주에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고령자나 상속 농지 이런 사유가 드러난 경우에는 농지를 강제 처분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일정 중에 X에 글을 올리고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서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라면서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0: 네. 다시 말해서 농지 투기를 한 사람들이 이 전수조사를 막기 위해서 거짓말로 부작용을 부풀리고 이걸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려서 개혁작업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단 오해는 말아달라 농사를 짓다가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는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 대다수 청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도 적극 대응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부러 농지를 강제 매각시킨 뒤에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동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야당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전면 비판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 글도 올렸더라고요.
0: 네. 오늘 올린 글 보면요. 이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투기를 막는 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은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도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농지 전수조사도 결국에는 실제 경작 여부를 지나치게 좁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그동안은 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너무 좀 미약하다. 손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이 좀 끊임없이 계속돼 왔었는데
0: 네.
1: 그 대법원이 양형 기준 처음으로 마련했는데 최대 징역 15년형. 그러니까 좀 강화한 거죠, 대법.
0: 네, 네. 맞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이 양형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고무줄 판결에 대한 우려 가 컸었는데요.
1: 그랬겠네요.
0: 네, 그래서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특별 가중사유가 중첩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최대 형량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대법원이 정하는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권고 형량 범위여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판사가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반대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사고 책임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힘쓴 경우 이럴 때는 이걸 반영해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건데요. 또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에만 일반 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동시에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인 걸 알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출입을 했거나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뭐 필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은 감경 사유로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이 양형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환영을 하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감경 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개별적인 행위만 분리해서 사고의 책임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면제부를 줘선 안 된다. 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1: 자,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짧게 좀 반가운 소식이라 올해 7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해서 11%나 늘었다는 소식도 있어요.
0: 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7월 출생아 수가 24,275명으로 1년 전보다 11.1% 증가했는데 이게 2019년 7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1: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들어보도록 하죠. 송소진 씨.
2: 지금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에서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28.5도까지 올랐고요. 대전은 26.9도를 보이는 등 중부지방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1도에서 3도 정도 웃돌며 덥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지금 기온이 대부분 2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5에서 최대 20mm,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저녁까지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수요일에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0: 흐린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낮에도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도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수월한 귀경길,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이면 지나시겠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 사고가 많은 데다 충청 이남에서 수도권 진입은 여전히 힘겨운 편입니다. 먼저 논산 천안선 천안 쪽 서논산 나들목에 사고로 인한 전면 통제에 막 해제가 됐지만요. 연무 나들목부터 8km 구간 사고 정체 남아있고 이후 정안 휴게소와 풍세교를 중심으로 긴 구간 더디고 논산 방향도 차량 터널 부근으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선산 요금소 진출 1차로 램프 구간에서도 사고가 나 선산 휴게소 쪽 이동 어려워졌고요. 더 가서는 문경세제와 충주분기점 감곡에서 여주까지 긴 구간 더딥니다. 또 중앙선 춘천방향 동명동호 1차로 사고 여파 읍내 터널부터 사고 지점 지나 다부 터널 쪽으로 크게 봤습니다. 또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도 보은 나들목부터 피발령 터널 쪽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3: 자, 이번에는 경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4: 네. 네, 이제
3: 마지막입니다.
4: 네, 예, 네, 하여튼 추석도 이제 끝나고
3: 네.
4: 또 새 가을 3, 4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3: 예, 그렇죠. 자, 추석 연휴 기간에 이 미국에서 AI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좀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앱스토어에서 사실 독주하던 챗GPT를 밀어내고 다운로드 1위가 바뀌었어요. 메타가 내놓은 AI 비서 서비스 뮤즈인데 뭐 메타 뮤즈의 돌풍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 모델이 오로지 인공지능에 있다. 인공지능을 개발에 성공하는 나라는 흥하고 인공지능에서 늦어지는 자는 패한다라는 그런 인공지능 운명론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추석 때 뉴욕 증시에서는 이 메타가 새로 인공지능을 하나 내놓으면서 아주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메타라는 회사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3: 그렇더라고요.
4: 특히 그 앱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앱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거기서 매주 어느 앱을 많이 다운로드 받느냐 그게 사실상 전 세계 어떤 시민들의 관심이라고 볼 수
3: 그렇죠.
4: 있는데
3: 네.
4: 예, 근데 그동안에는 챗GPT 인공지능 아버지 그러니까 오픈 AI의 올트만이 만든 챗GPT가 지금까지 아주 3년 4년 계속해서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추석 기간 중에 이 1등이 뒤바뀌었습니다. 1등에 메타 뮤즈라는 게 느닷없이 올라갔고요. 그 오픈 AI의 챗GPT나 또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이런 것은 저 뒤로 밀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인공지능 세상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데 대한 기대 한 일쪽에서는 또 무슨 대란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뭐 일대 소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그 이제 이게 메타의 그 작품이잖아요.
4: 네. 예.
3: 근데 이제 CEO 저커버그가 이번 그 비서형 AI를 두고 아주 흥미로운 좀 비유를 했습니다. 네. 이게 마치 디지털 주머니 속에 다마고치 같다라는 네. 말을 했는데 다마고치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90년대인가요? 뭐 주머니 네. 속에 넣어놓고 가지고 다니는데 뭐 사실 이제 사이버 애완동물 같은 그렇게 예, 이제 뭐 했던 것들에 이게 이제 뭐 좀 다마고치와 비슷하다 이렇게 좀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언뜻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4: 이 다마고치는 일본에서 만든 휴대용 컴퓨터 기기인데요.
3: 네.
4: 90년대 후반에 뭐 오프라인 공간에서 또 굉장히 유행을 했지만
3: 뭐 시간 되면은 뭐 밥 달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 말해서 막 부화한
1: 네.
0: 그 사실상의 그 새끼를 키우러 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잘 안 키워주면 죽기도 하고 그런 인간과 기계의 화합의 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는 굉장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커버그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에 만들어서 세상을 흔들었던 그 다마고치 뉴 버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다마고치라는 게 다마고워치의 그 약자가 이제 다마고치가 있는데 다마고란 말이 알이고 치는 워치 시계의 치입니다. 그러니까 알하고 시계하고 붙어있는 그런 상품인데 왜 메타의 저커버그가 우리가 만든 새 인공지능이 다마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다마고치는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인공지능하면 자기 PC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뭐 비교적 큰 분량의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야만 작동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메타가 새로 내놓은 것은 물론 PC나 스마트폰에도 작동합니다. 그런데 뮤즈 참이라는 조그마한 알 같은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끼고 다니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면 거기서 작동을 하는데 이게 아주 신기한 게요. 지금 새로 만든 메타가 만든 인공지능은 비서형 인공지능이라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요 다마고치 메타의 다마고치를 삑 누르면 비서가 나타납니다. 자 주인님 What can I do for you?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기능이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비서 다마고치를 한 명 달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더 좀 친근하고 더 이제 좀 가까워졌다 뭐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얘기만 들어도 좀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을 좀 대신해 주는지 이거 이제 제일 궁금할 것 같고
0: 네. 예. 예, 인공지능 하면 좀 개념이 막연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사람의 두뇌를 빌려서 그동안에 사람이 해주던 일의 상당 부분을 대신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이번 기회에 좀 알아놓으시면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뭐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목의 주가가 뜰 것인지도 좀 예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당연히. 예.
0: 자, 지금 최초의 인공지능하면 2020년에 나온 챗GP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게 바로 오픈 AI
1: 그렇죠.
0: 올트만이 만든 건데 그 전에도 사실상 인공지능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슈리라든지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쓰면 물어보면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날씨도 얘기해 주고.
1: 뭐 빅스비도 있죠.
0: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빅스비도 우리나라의 예. 빅스비도 있죠. 그래서 최초의 인공지능은 바로 빅스비나 슈리 같은 그런 대화형 인공지능. 그런데 이 대화형 인공지능은 IQ가 굉장히 낮아요. 아주 제한된 분야에서만 살짝 얘기해 주는 것이지.
1: 좀 단순하게.
0: 그렇습니다. 예. 내가 예. 고민이 있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이러면. 주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이상은 못하거든요.
1: 네.
0: 그런 단순 대화형이 1세대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컴퓨터 소요량, 반도체 소요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이나 또는 전체적인 IT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못 줬습니다.
1: 그렇죠.
0: 돌풍이 나온 게 2세대 인공지능인데 이게 말씀드린 챗GPT, 오픈 AI가 만든 것도 이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면 자 그림 하나 만들어줘. 자 이런 리포트 하나 써줘 이러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주는 정도가 생성형 인공지능 2단계인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세계가 인공지능 혁명이 왔고 주가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서서히 저물고요. 이번에 나오는 것은 3단계 비서형 AI입니다. 이것을 예. 영어로는 에이전틱 AI라고 그러는데
1: 네.
0: 자, 곧 그전에 이 2단계 2단계 챗GPT는 내가 구체적인 질문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것을 특정 사안을 만들어주고 리포트 써주는 정도인데 이 비서형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마치 우리 사장실에 있는 비서처럼 사장님 지금 바쁜데 내일 출장을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가서 비행기표도 끊고 호텔도 잡아야 되고 일정도 짜야 되는데 그거 일정 좀 짜줘. 그러면 일정 짜줍니다.
1: 짜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 가격도 쫙 비교해가지고 추천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1: 네.
0: 그러니까 짜준다는 게 자 이게 내가 비행기 나 1등석 중에서 제일 싼 거 해줘. 그러면 자기가 검색을 다 해요. 그동안에 2단계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학습한 거, 학습한 내용 중에서 그 범위 내에서 딱 작성을 해주는데 이 비서형은 기존에 학습한 것은 물론이고 학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인공지능에서 그 각종 웹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2: 네.
0: 또 하나 2단계 그 인공지능과 크게 달라진 게요. 자, 2단계 생성형 그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끄면 걔도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하다가 밤을 새는 경우도 많거든요.
2: 네.
0: 걔 따라가다. 그런데 이 비서형 AI는요. 자, 요거 요거 내일까지 짜줘. 이러고 주인이 사장이 주무셔도 자기가 곳에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진도가 그렇죠.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자, 그동안에 인공지능이 너무 과열이다 해서 좀 일부 주가도 떨어지고 했는데 새로운 인공지능의 지평이 열렸어. 그것이 사용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 컴퓨터 산업이나 경제계에서도 오, 이거 또 한 번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혁명이 오고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실제로 뉴욕 증시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2: 네.
0: 우리 추석 기간 동안에 뉴욕 증시에서는 그야말로 메타 돌풍이 세상을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아유, 그러니까 뭐 챗GPT, 클로드, 뭐 제미나이 지금 말씀하신 메타까지 이제 경쟁은 엄청나게 더 치열해질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뭐 한 달 전쯤에 나온 그 속도 조절론 때문에 좀 더 사람들도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정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속도 조절론 너무 빨리 가서 특히 기술은 개발이 되는데 그것을 제어, 통제할 능력 쪽에서는 개발을 안 했다. 이래서 인공지능은 재앙이다. 요게 지금 챗GPT에서 얘기거든요.
2: 네.
0: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재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한 차원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비서형이 나왔어. 그러면 이 비서형 인공지능으로서 산업계에 뭐 상당 부분의 그 업무 효율화 또 많은 그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비서형 AI는 생성형 AI보다도 훨씬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반도체를 더 쓰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회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
1: 최근에 좀 많이 가더라고요.
0: 예, 예. 고토끼 지난 중 저 그러니까 바로 추석 기간 동안
1: 그렇죠.
0: 메타 쇼크 이후에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1: 네. 그렇게 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뭐 좀 걱정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안 문제 혹은 뭐 오작동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좀 걱정스러운 사안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항상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효용의 증대, 편리함의 증대와 동시에 인간의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또는 뭐 기존 질서의 파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특히 인공지능은 얘가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요즘 뭐 극단적인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0: 그렇습니다. 우선요. 네. 뉴욕 증시에서 이 3단계 인공지능 비서형이 나오자마자 여행사, 보험사 주가가 대폭락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비서형이 다 해주니까요. 뭐 그런 어떤 산업 발전에 따라서 퇴행할 수도 있는 그 우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우려는 자 주인이 사장님이 컴퓨터를 끄고 지가 혼자서 연습을 하고 서핑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건데 사장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1: 그렇죠.
0: 사장의 네. 개인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뭐 저 뉴욕 일정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줘 이랬는데 이 인공지능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년 전에 잊어버렸던 이미 헤어졌던 옛날 애인을 찾아준다든지 그래서 상대 가정을 파괴시킨다든지
1: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이제 그걸 수행을 한다는
0: 그렇습니다.
1: 거잖아요. 그렇죠?
0: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네. 아,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해줘 했는데 공기 깨끗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창문까지 열면 괜찮은데 아, 공기 깨끗하게 하는 원흉이 사람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죽여버리자.
1: 아유,
0: 야, 이게 그래. 지금 인공지능의 가장 공포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금융정보 자, 내가 지금 금융정보를 주고 티켓팅 해 이랬는데 그 정보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비서 관계가 끝나도 걔는 그렇죠. 그 정보를 가지고 네.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이런 통제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역시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니까요. 아,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 통제 문제가 또 의제에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 세계의 관심을 역시 추석돼 있었던 일인데요.
2: 네.
0: 야, 지금 미국과 중국은요 인공지능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마치요 70년 전에 2차 대전 직전에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오펜하이머 주도하던 그때 누가 핵을 먼저 개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우주의 지구의 패권이 결정되는데 원래 핵은 독일의 히틀러가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이 뒤집으면서 판도가 바뀐 겁니다.
2: 네.
0: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다. 여기서 만약에 치면 자 인공지능은요 무서운 게 먼저 개발된 아주 앞선 인공지능은 좀 덜 떨어진 인공지능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다 파괴시켜버릴 수도 있고 정보 다 빼앗을 수도 있거든요.
2: 네.
0: 그리고 인공지능이 바로 무기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 패권도 인공지능에 걸렸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자 이 대목을 내심으로는 자기들이 1등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다른 나라에서 이를테면 미국은 안전하게 개발했는데 중국이 안전하지 못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 대목을 우리 좀 안전 문제를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랬는데 아무 합의도 안 나왔습니다.
2: 네.
0: 이 얘기는 말은 우리 공동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속내는 우리가 1등 할 거야.
2: 일단은 예. 이기고 보자. 예. 1등, 그럴 수밖에 없다는
0: 일단
2: 거죠.
0: 무조건 1등이야. 닥치고 고다.
2: 네.
0: 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인공지능에서 결코 뒤쳐져서는 이 세계 중심권에서 멀어질 수 있을 때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을 또 인간이 어떻게 좀 잘 따라가면서 우리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정말 전 세계의 고민과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함께 AI와 관련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2: 자,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시간입니다.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4: 네, 정약용이 유배를 마치던 해인 1818년에 완성한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관직에 몸담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잘 정리했다. 한양과는 먼 지방에서 유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 행정의 현실을 봤고요. 그럼에도 뭐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아주 실용적이고
2: 맞아요.
4: 실무적인 네. 이야기, 기능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까지 그리고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정리해드렸습니다.
2: 저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또 실무적이고 어떻게
4: 네.
2: 보면 이제 뭐 그 지금도 공무원이나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뜨끔뜨끔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많이 나왔는데요.
4: 맞습니다.
2: 자, 오늘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러면
4: 유배 기간 동안 다사는 경세유표, 흠흠심서 같은 국가 경영에 필요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2: 네.
4: 그 중에 이 목민심서가 정약용 사상의 정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실무적인 것, 그러니까 부하 관원을 대하는 법,
2: 네.
4: 그리고 지방관이 돈을 쓰는 방법,
2: 오호.
4: 뭐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목민심서 이렇게 이제 두 단어로 생각해 보시면 목민은 칠목자, 목동할 때 그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잘 보살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심서, 마음심자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으로는 늘 이행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 새겨서 이걸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목민심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2: 그러니까 줄이면 백성의 안녕을 보살피는 일을 마음에 새긴다.
4: 그렇습니다.
2: 아, 기가 막힙니다.
4: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다산 선생이 살았던 조선 시대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1800년에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0: 어린 순조가 곧바로 즉위하지 않습니까?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왕권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 정치가 이제 도를 넘기 시작했고요. 이게 매관매직이 이제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그게 달했겠죠. 이런 악순환은 사실 조선 후기까지 계속 됐다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정약용도 유배를 간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거기서 이제 그 이런 실정들을 이제 보게 된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네. 정약용 선생이 이제 흐트러진 지방 관리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일은 결국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계속 유배 기간 20년 가까이 했던 거예요. 이 책 목민심서에서는 지방 관리가 그러니까 뭐 어디 현감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때 임명되면서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적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뭐 처음 시작은 갈 때 짐은 어떻게 싸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면서요.
0: 맞습니다. 맑은 선비라고 네. 표현하는데요. 맑은 선비는 침구 하나, 소못 외에 책을 한 수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탐관 우리는 그 수레에 침구와 소못은 같이 가져가는데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1: 그럼 뭐가?
0: 비운 채로 가져가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1: 네.
0: 그 수레에 많은 재물을 담아올 생각만 하는 거죠. 정약용 선생이 한 도둑의 입을 빌려서 나도 도둑이지만 여기 지방관들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천하의 큰 도둑이다.
1: 네.
0: 밤낮으로 정치 권력 잡아서 일확천금을 얻을 생각만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정약용 선생이 생각하는 바른 지방관은 어떤 모습인지 좀 그려놓았습니까 책에?
0: 그렇습니다. 기본은 이런 겁니다. 바른 몸가짐, 청렴한 마음. 여기다가 더 좋은 건 절약하는 삶의 태도.
1: 네.
0: 이 세 가지인데요.
1: 절약까지.
0: 그러니까 절약하면 사실은 좀 궁핍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찔러줄 때.
1: 그럴 수 있죠.
0: 근데 그 청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단까지 필요합니다.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기본 정신을 가지고 덕을 펼치면서 유교의 가장 큰 덕목이지 않습니까? 덕을 펼치면서 법을 지키고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지방관의 기본적인 행실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노인과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지방관료들의 가장 큰 미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약자를 좀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뭐 이런 건데요.
0: 그렇습니다.
1: 뭐 지금도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덕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깜짝깜짝 놀랍니다.
0: 맞습니다.
1: 진짜.
0: 종종 이제 책을 이렇게 재밌게 좀 쓰시려고 노력하셨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문답 형식이 좀 있어요.
1: 그러니까
0: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1: 네.
0: 벼슬사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약간 이제 비꼬는 거예요.
1: 아하.
0: 뭐 하다 보면 이게 뭐가 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1: 예.
0: 이게 남아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딱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벼슬 사는 동안 고향에 있는 자기 농토에서 거둔 수확을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잘 쓰고 일간친척 잘 도우면 되는데 그걸 자기 거로 안 하고 자기가 지방관으로 있는 그러니까 관가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자기 살림살이 일가친척까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적인 일에 공적 재물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가 돈이 많이 이제 남게 되니까 자기 농토를 왜냐하면 농경사회잖아요 조선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농토를 넓히는 일이거든요. 조선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탐해서 얻은 재물 가지고 자기 농토를 넓히는 일에 분주한 사람들이 결국은 나쁜 지방관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뭐 지금 봐도 이건 공직자의 자세가 전혀 아닌 거죠, 이거는.
0: 맞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병법에 군량을 적에게서 마련하고 아군의 식량을 소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관리들이 그럼 왜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힘없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예, 이용하려고만 하고.
0: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말을

0: 제가 짧지만 읽어드릴게요.
1: 네.
0: 자기의 농토에서 나온 수확을 일가 친척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관가의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더욱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목민관이 해야 할 일들을 좀 딱 뭐 순서대로 해가지고 덕목으로 쫙 놔뒀더라고요. 보니까. 예.
0: 목민 6조.
1: 6조. 6가지.
0: 예. 예. 첫 번째. 앞에서 언급해드렸는데요. 양로입니다. 목민관은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보살필 의무가 첫 번째입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자유, 어린 아이를 보살피는 일인데요. 백성을 타일러서 자기 자식과 같이 기르고 내버려진 아이들은 거두어서 길러주는 것. 이게 목민관의 두 번째 덕목이고요. 세 번째, 진궁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사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호라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을 구제하는데 나라가 힘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특히 약자들을 더 챙겨라. 뭐 그런 의미들이고요. 네 번째는 뭐예요?
0: 상입니다. 상을 당한 자를 돕는 건데요. 집안에 초상이 난 사람들은 뭐 빈부격차를 뭐 막론하고 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 아닙니까?
1: 예.
0: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하는 노동력. 요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거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 있어야 하고요. 관질 다섯 번째입니다. 병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환자는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군역의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역, 정역을 면제해 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구제입니다. 이게 요즘 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목민관은 자연재해가 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고요.
1: 그것도 중요하죠.
0: 재해가 생겼을 때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호하는 일에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할 거예요. 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행정력도 더 이제 한계가 있고
0: 네.
1: 또 무엇보다 돈이 없지 않나.
0: 그렇죠.
1: 네, 뭐 이런 세금 문제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는 소출량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얼마 소출을 거뒀으면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 해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1: 특히 그 당시에는요.
0: 그렇습니다. 네. 정약용은 이 점을 비판하면서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해마다 직접 목민관이 나가서 소출량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 또 원활한 조세 업무를 위해서는 호적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1: 예. 기본이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근거가 되니까.
0: 부정방지에 힘쓰고
1: 네.
0: 또한 국민경제의 근본인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목민관이 잘 써야 한다. 농사를 권장하는 세금을 덜어주고 부역을 적게 하고 토지 개척을 장려하고 지방관이 할 일 많은데요. 권농 정책을 하면서 목축, 양잠의 장려, 소의 도축 같은 것도 다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지방관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정말 세세한 일들도 많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세금을 정확하게 잘 거두고 잘 쓰는 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잘 쓰고 이제 언젠가는 관직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물러남의 법칙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벼슬에 연연하면 안 된다. 일단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건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1: 네.
0: 앞서 제가 올 때 빈술에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떠나가는 것을 백성들이 슬퍼하고 길을 막아선다면 그게 훌륭한 목민관이다. 만약 오랜 병에 이제 눕게 돼서 거처를 옮겨야 할 때 그것마저도 공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게 소리소문 없이 처리해야 한다. 죽은 뒤에라도 백성들이 내는 돈을 받지 않도록 미리 유언장 같은 것을
1: 아이고,
0: 마련해서
1: 사후에까지 이렇게
0: 예, 송독비, 선정비 이런 거 절대 만들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것 얘기까지
1: 네.
0: 줄줄 해주고 계십니다.
1: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적어놨는데 정말로 철두철미한 분이다 다선 선생이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도 우리 공직자들이 좀 마음에 새겨두어올 만한 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인 거죠.
0: 맞습니다. 19세기 네. 주장이라고 해서 21세기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주장이
1: 그렇죠.
0: 아닐까
1: 네.
0: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요.
1: 네.
0: 고전은 그래서 고전이고요. 한 번쯤은 읽어보시지 않더라도 이 시간에 함께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제목처럼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아, 오늘 목민 심서를 받고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책으로

0: 오실 거죠?
1: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가지고 오겠습니다.
0: 이번엔 이제 서양으로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 들려드리면서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대신 간편하게 배달시켜 먹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져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달고 짠 음식을 함께 먹는 일명 단짠 문화가 우리의 식생활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음식 따위가 달면서 짠맛이 날 때 단짠 또는 단짠단짠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직 표준어로 인정되지는 않은 표현들입니다. 오늘은 맛을 나타내는 표현인 달다 짜다와 관련된 고유어 표현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달콤하다는 감칠맛이 있게 달달하는 뜻으로 달콤하다보다 여린 느낌을 줍니다. 달콤하다의 큰 말로 달금하다가 있는데요. 이것은 감칠맛이 있게 꽤 달달하는 뜻이니까 이 두 표현은 단맛의 정도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짜다와 관련된 표현인 간간하다는 입맛 당기게 약간 짠 듯하다를 뜻하고 예를 들어 나무를 간간하게 묻히다 또 아버지는 국이 좀 간간해야 맛이 있다고 하신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간하다의 큰 말인 건건하다는 감칠맛 없이 조금 짜답니다. 따라서 간간하다와 건건하다는 짠맛의 정도 차이라기보다는 입맛 당기게 하는 맛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소나기가 내리면서 지금 기온이 대부분 2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인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26도, 광주와 부산 28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낮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에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린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주 후반부터는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도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재홍입니다. 자, 먼저 2부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주는 건 당연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노년층의 식욕 부진, 원인과 또 올바른 대처법, 건강 백세에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의 갑에서 조선시대 성묘 논란, 그리고 눈물겨웠던 귀성전쟁까지 시대에 따라 추석을 보내는 풍경도 많이 달라졌죠. 이 한의 역사를 찾아서에서는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의 변천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선수단 메달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주요 내용과 관전 포인트를 일요일엔 스포츠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김경민 씨 전해주시죠.
2: 네, 고속도로는 지금부터 오후 5시까지 귀경 방향 이동이 가장 힘겹겠는데요. 최대 정체 시간대인 만큼 1시간 전보다 정체 구간과 길이들이 증가해 있습니다. 먼저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청권인 영동 일대 8km 밀리고요. 이후 옥산 하이패스부터 한 번에 10km 정체입니다. 40번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도 대소분기점부터 10km 정체고,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도 충청권에서는 남이분기점, 또 경기권에서는 일죽과 모가사의 지나기가 불편합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도 정체가 빠른 속도로 길어지면서 정안 휴게소부터 남풍세 요금소까지 한 번에 20km 구간이나 힘겹습니다. 영남권에서 올라올 때도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두셔야겠습니다.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쪽 경북지역은 선산부터 상주터널까지 지나기가 힘겹고요. 충청권에 접어들면 감곡부터 밀려서 여주분기점까지도 13km 정체입니다. 55번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보터널 부근 밀린 뒤 강원권 진입하면 남원준부터 신평분기점까지도 10km 가까이 어렵습니다. 또 15번 고속도로 서울 쪽 경계권 진입하기 전부터 꽉 막혀서 송악부터 포승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건강 백세 시간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의 황희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1: 네.
0: 아, 추석 때 이제 부모님들 찾아뵙고 예전보다 작년보다 좀 적게 드시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예.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예. 그렇거든요.

0: 예. 근데 나이가 들었으면 뭐 자연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유 그래도 이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1: 예. 나이가 들면 이제 활동량 당연히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 감소하고 또 미각 후각 기능과 함께 소화 기능도 떨어지면서 식사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식사량 감소로 인해서 체중이 빠진다든지 근육과 기력이 함께 줄어든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어르신들 그 식욕이 좀 떨어지는데 이유들을 좀 하나하나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1: 크게는 이제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환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생리적 변화로 짠맛, 단맛 이런 걸 느끼는 미각하고 냄새를 맡는 후각이 둔해지고 또 치아 문제가 있다든지 위 배출 속도 저하로 인해서 조기에 이제 포만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좀 덜 먹게 되신 건 당연한 건데요.
0: 그렇죠.
1: 이게 질환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뇨병이라든지 신부전, 신부전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다든지 위염, 위궤양, 십이지 궤양 같은 위장 관계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식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딱 한 가지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감각 저하, 만성 질환, 위장 기능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식욕 부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약물 부작용이라든지 심리적인 요인도 아주 중요한 원인인데요. 이 부분은 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0: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밥맛이 없다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혹시라도 어떤 질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예, 평소에 네.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식욕이 확 떨어졌다면 이건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어르신들은 이제 요로 감염이라든지 폐렴과 같은 급성 감염이 와도 열이 펄펄 난다든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입맛이 떨어지고 기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악성 종양이 몸에 숨어 있다든지 신부전 그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초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식욕 저하는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니라 몸 어딘가에서 급성 질환이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첫 신호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0: 그렇군요. 자, 이걸 물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약을 좀 많이 드시는 경우가
1: 그렇죠?
0: 많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이 복용 중인 약이 또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1: 예, 예. 매우 흔한데요.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식욕 저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다약제 복용이 되겠습니다. 혈압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여기저기 네. 아파서 진통제도 드시고 또 심혈관계 약물들을 많이 드시는 다 보면은 메스꺼움, 입마름, 미각 변화, 소화 불량 이런 거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러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시는 고령층에서는 이 약물들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서 네. 식욕 저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 식욕이 없다고 임의로 약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식욕이 떨어진 어떤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랑 약을 새로 처방받았다든지 바뀐 그 시점하고 겹친다면 약 봉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치의 선생님이라든지 약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심리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울할 수도 있고 좀
1: 그렇죠.
0: 외로울 수도
1: 예.
0: 있고 또는 이제 혼자서 식사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요.
1: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식사량이 줄을 수밖에 없는데요.
0: 예.
1: 정신건강과 식사 환경은 노년기 식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젊은 층보다 슬프다는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소화가 안 된다, 밥맛이 없다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들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별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다 보면은 혼자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도 여럿이 먹을 땐 좀 많이 먹게 되는데 혼자 먹다 보면
0: 그렇죠.
1: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데요.
0: 네. 네네.
1: 식사 자체의 즐거움이 사라져서 섭취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밥만 챙겨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식욕을 되찾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 자녀들 입장에서도 참 이제 안타까운
1: 그렇죠.
0: 일인데
1: 예.
0: 그 조금 억지로라도 좀 더 많이 드시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1: 이게 애기 네. 키울 때랑 똑같거든요.
0: 네?
1: 먹어라 한다고 애들이 먹는 게 아닌 거랑 마찬가지라서요.
0: 예.
1: 자녀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억지로 드시게 하면은 식사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스트레스만 커지기 때문인데요.
0: 오히려 더요. 예.
1: 특히나 이 어르신들이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신 어르신들이 좀 계신데요. 이런 분들 무리하게 드시다가 사례가 들려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들어가면은 또 폐렴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입으로 이걸 뭔가를 넣어드린다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혹시는 치아의 통증, 치통 같은 것들 예. 있는 거 아닌지 그 원인을 먼저 살피고 한두 숟가락이라도 부담이 없는 양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식욕 부진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체중이 감소되고 그렇죠.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살 빠지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어르신들 그 근육까지 좀 줄어들게 되면 이건 좀 아주 안 좋을 수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영양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은 체지방보다는 근육량이 먼저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이 근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은 하체 근력이랑 균형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넘어지기가 쉬워집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딘가 부러지게 되는데 가장 안 좋은 곳이 이제 대퇴부가 되겠는데요. 골절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은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잘 붙으면 좋은데 잘 안 붙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게 되면은 근육이 더 빠지게 되고 그렇죠. 예, 다시 일어서서 예. 걷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면역 세포의 생성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질환 이후에 회복도 늦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체중보다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체중이 크게 줄지는 않더라도 아무래도 영양 상태도 조금 그 문제를 미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네.
0: 어떨 좀 가족들이 알아챌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영양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신호도 있을까요 혹시?
1: 발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발이요?
1: 예, 종아리 쪽을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예, 네. 수분이 정체되는 부종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양은 실제 모질라지만 체중계 숫자는 잘 유지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근육하고 필수 영양소에 심각히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가족들이 집에서 알아챌 수 있는 신호로는 평소에 입던 바지의 벨트가 헐렁해진다든지 그다음에 뭐 손잡이를 돌린다든지 병뚜껑을 따는 어떤 손의 힘이 약해지는 모습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계단 오르기라든지 의자에서 일어설 때 왜 우리는 그냥 벌떡 일어날 수 있는데 뭔가를 짚고 일어나신다든지 또 일어나실 때마다 아구구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또 피부가 눈에 띄게 건조해지면서 손톱이 잘 부러진다든지 여기저기 멍이 쉽게 든다면 중요한 영양 부족 신호로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0: 네. 그 어쨌든 또 좀 많이 드시게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이걸 좀 이렇게 한 번에 막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자주 드시게 하는 방법 이건 어떨 것 같습니까?
1: 예,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하루 세 끼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대여섯 번 나눠서라도 소량씩 자주 드시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식단은 영양 밀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적게 드시더라도 단백질을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계란찜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다진 생선구이라든지 살코기 우유 같은 것들을 매 끼니 포함시켜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죽이나 국을 끓이실 때도 계란이라든지 고깃가루, 들깨가루 이런 걸 첨가해서 적은 양을 드시더라도 높은 열량과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조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 그러니까 식단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 예.
0: 그러면
1: 계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예. 매일매일 드시면 참 좋거든요.
0: 달걀.
1: 예. 네.
0: 가장 어찌 보면 좀 쉽게 단백질을 예. 좀 섭취할 수 있는.
1: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그 단백질 계속 강조하시니까 교수님께서 그 뭐 음료라든지 혹은 이렇게 간단한 식이식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요즘 그 보충 그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될까요?
1: 네, 텔레비전 보면 선전들도 많이
0: 예,
1: 나오고
0: 많이
1: 드셔보셨나요
0: 나왔죠.
1: 혹시?
0: 저도 먹어봤습니다.
1: 네, 맛은 좀 없어요. 예, 그런데요.
0: 예.
1: 이게 이제 경구 영양 보충액이라고 이제 알려진 건데 부족한 열량하고 단백질을 채우는 용도로는 아주 유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게 일반 식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고 삼키는 어떤 행위 자체가 위장관 운동을 자극하기도 하고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도 하고 식사에 사회적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영양 음주는 식사의 대용이라기보다는 식사량이 좀 줄었을 때 간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간식처럼 제공해서 식사의 보충 개념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0: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서 그 입맛을 돋우는 뭐 약이라든지
1: 예.
0: 혹은 뭐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게 식욕 저하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사실은 알고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씹기가 불편한 건 아닌지 또 약물 부작용이 아닌지 우울증인지
0: 네.
1: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입맛만 도운 도두는 어떤 약이라든지 영양제부터 덜컥 드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처방하기도 하는데 식욕 촉진제라는 것들이 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부종이라든지 혈당 상승이라든지 입마름 같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만 쓰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요. 또 건강기능식품들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우리나라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런 건강기능식품들 역시 어르신들이 네. 이미 드시는 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하고 그렇죠.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간이라든지 콩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인 진단을 덮어주다가 이제 숨겨진 어떤 안 좋은 암이라든지 급성 질환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게 식욕 부진이 어느 정도 지속됐을 때 혹은 또 체중이 어느 정도나 빠졌을 때 아 이제 뭐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좀 병원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1: 예. 구체적인 숫자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평소에 우리가 체중 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다들 살이 찌는데
0: 쉽지 않죠.
1: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라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살을 빼야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살았는데
0: 네.
1: 6개월 이내에 자기 체중의 5kg 5% 이상이 감소했다든지 1년 내에 10% 이상이 감소했다면 정밀 검사 꼭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0: 6개월 이내에 5% 혹은 1년 이내에 10% 이상 감소했다면
1: 예. 그러니까 60kg이신 어르신이 다이어트 전혀 안 했고 운동 특별히 다시 시작 안 했는데도 반년 새에 3kg 이상 빠졌다면 이건 안 좋은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기간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식사량이 좀 줄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이 상태가 2주 이상 계속된다든지
0: 네.
1: 음식을 삼킬 때 계속 살에 걸려가지고 쾌쾌거리신다든지 이럴 때는 더 지켜보지 마시고 신속하게 병의원을 찾아서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의를 나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의미로 그 부모님의 식사량이 줄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자녀들이 가장 먼저 좀 확인해야 할 점들 체크포인트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네.
1: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요. 밥 먹어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왜 못 드시는지를 차분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0: 차분하게.
1: 예, 입이 네. 들어가는 처음부터 생각해 보시면 혹시 입 벌리는데 힘든 건 없으신지 턱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0: 네.
1: 또 잇몸이 아파서 음식을 씹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틀리하신 분들 중에 틀리 한 번만 해놓고 이걸 계속 치과 가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바꿔가면서 쓰셔야 되는데 교정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으면 헐거워서 이렇게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복용하는 약이 혹시는 최근에 바뀌진 않았는지 또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지 않으신지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또 체중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중계 마련해드려서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고 재지 말라 이렇게 빼놔서는 안 된다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좀 재서 좀 체크 어디다 적어놓다 보면은 이전 체중하고 변화를 얼마가 됐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 알 수도 있고요. 이거를
0: 네.
1: 병의원 진료하실 때 가져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도 그걸로 보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몸무게 잰다 그러면 이제 그 전날 또 뭐 뭘 한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오차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집에서 어땠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고요. 나이가 들어서 적게 드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 부모님의 식사량이라든지 체중계 눈금이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라는
0: 네.
1: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아주 다양한 방법들 또 원인들도 살펴주셨으니까 도움이 좀 크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백세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님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0: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오늘 좀 특별한 또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아, 이한의 역사를 찾아서 이한 역사 커뮤니케이터와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이 추석 한가위 명절과 딱 맞는 또 그런
3: 예.
0: 코너가 아닐까 싶은데 자 추석 우리 뭐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3: 예.
0: 추석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좀 예.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예.
0: 그럼 먼저 이 추석이 우리 대표 명절이 된 그런 배경부터 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3: 그렇죠. 네. 추석은 이제 한가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 한가운데에 맞는 큰 명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추석은 우리나라 한국의 고유한 명절이면서 또한 국제적인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추석을 명절로 쇠거든요.
0: 네.
3: 중국에서는 이제 중추절이라고 해서.
0: 예. 예.
3: 그래서 이때면은 예. 예. 거의 그 기차나 비행기 표가 그 매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요.

0: 고향을 향해.
1: 네.
0: 그리고 재미있게도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각자 이제 그 추석을 지내게 합니다. 조금씩 달라요.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1: 미국도 추수감사절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0: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1년에 옛날에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생산 도구는 농업이었고,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을 거지고 추수입니다.
1: 그렇네요.
0: 추수를 해서 이때 제일 먹을 것이 많고 제일 풍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 해 동안의 수고와 그리고 감사함을 담아서 축제를 하는 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것이고, 그것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럼 추석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네?
0: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가장 오래된 기원을 따지자면 신라의 갑에서 왔다고 합니다.
1: 신라.
0: 예. 네. 삼국사기를 보면은 그 신라의 3대 임금이 그 유리 이사금입니다. 유리 왕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히는 유리 이사금인데, 이때 왕이 궁궐 안의 여인들을 둘로 나누어서 서로 이제 매달 보름마다 배짜기 시합을 벌인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잘 짜느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열심히 한 다음에 마지막 달인 8월 보름에 드디어 승패를 거립니다. 그래서 이 시합이 갑에라고 했다고 해요.
1: 갑에.
0: 예. 네. 그래서 이때 시합에서 지면은 이긴 쪽한테 이제 떡이나 술 같은 먹을 걸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추석 때 먹을 게 풍부한 거는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석과는 조금 다른 배짜기 경주 뭐
1: 그러네요.
0: 그런 게 있었죠. 네.
1: 그 당시는 뭐 이제 농업만큼 또 그런 배를 짜는 게 중요했으니까
0: 정말
1: 뭐 그럴
0: 중요하죠.
1: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0: 그쵸. 옷감이 예. 얼마나 중요한데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기록이 좀 많이 남아 있나 봐요. 이런
0: 예,
1: 것들이.
0: 예. 예. 일단 삼국사기에 네.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여러 기록들이 잘 기록된 게 중국에서 신라를 기록한 내용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서나 구당서, 이 수서는 수나라의 역사책이고 구당서는 역시 당나라의 역사책인데, 이게 본기 말고 열전으로 가면 동이열전이라고 해서 동쪽 오랑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신라나 고구려나 다른 나라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1: 예.
0: 신라를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추석 곧 갑이죠. 얘기하는 것이 신라 사람들이 음력 8월 15일쯤 되면 뭔진 몰라도 화를 쏘고 서로 그 상을 주면서 잔치를 며칠씩이나 벌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 네.
0: 심지어 이제 심지어 일본 사람이 이 기록한 데에도 이 추석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 당시 당나라에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서 일종의 교민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그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서 모여 살던 곳을 차이나타운이나 뭐 코리아타운이 아니라 이때는 신라방이라고 했습니다.
1: 신라방 들어봤습니다.
0: 예, 예, 예. 예. 네, 이 신라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의 승려 중에 한 사람의 엔닌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1: 네.
0: 배를 타고 고생고생해서 예, 당나라에 갔다가 그 추석날에 신라방에서 그 명절 음식을 얻어먹는 걸 자기 일기에다 썼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8월 보름에 박탁과 병식 등을 이제 보내줘서 얻어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박탁이란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수제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네.
0: 병식은 떡과 음식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때 엔닌이 이 명절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로지 신라국에만 있다.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 다음에 설명이 재미있는데, 이날 그 엔닌이 적은 거예요. 신라가 발해를 이겼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는 명절이다. 라고 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0: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외국인이 적다 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1: 그러니까.
0: 그게 그래서 오히려 재미있어요. 근데
1: 여기 예.
0: 재미있는데 이 엔닌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상한 게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발해는 발해가 아니라 사실은 고구려입니다.
1: 삼국시대였으니까.
0: 예, 예, 예.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엔닌의 설명에 따르면 신라가 발해국을 이겨서 축하를 하고 그 발해 사람들이 도망가서 또 발해국을 세웠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한국사 지식을 알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세운 거는 그 발해국 그전엔 고구려인데? 한데 당신은 이제 외국인이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 엔닌은 정확하게 이제 그 조선의 역사, 이 한반도의 역사를 적기보단 그냥 음식 얻어 먹은 게 더 고마웠을 겁니다.
1: 뭐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인이었으니까요. 예, 어쨌든 예, 예. 이제 그 시기에 좀 흥겹게 축제도 벌이고 예. 서로 음식도 나누고 뭐 이런 거를 적어놓은 기록들은 분명하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조선 시대에는 추석을 이거 명절로 인정해야 되냐 뭐 이런 논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0: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달력을 보면 공휴일이 정해져 있죠.
1: 네.
0: 굉장히 현대적으로 있는데 조선시대 때의 명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 명절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단오 5월 5일
1: 네.
0: 네, 청명 뭐 그거 이제는 잘 기억 못하겠지만 6월 15일인 유두 이것도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9월 9일 중양절 등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24절기 따지면 초서다, 입추다
1: 그렇죠.
0: 그런 얘기를 네. 하죠.
1: 그렇죠. 근데
0: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절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명이었지만요.
1: 네.
0: 그런데 문제는 유교가 점점 우리나라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 조선시대 때.
0: 예. 왜냐하면 유교 경전인 이제 예기나 특히 주자 가래를 보면은 거기 나온 명절이 중국의 명절이고 우리나라 본래의 명절과는 좀 다른 거예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학자들이 네, 갈등을 네. 하게 되죠. 이 유교 경전에 나온 게 진정한 명절이지 우리가 이런 오랑캐의 명절을 해야겠느냐? 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에 네. 빠집니다. 그래서 주자 가래에서 말하는 명절이란 건 예, 청명, 한식, 그리고 중오. 중원은 단오를 얘기한 겁니다. 또 중원 이건 7월 15일이에요. 중국 명절이죠.
1: 네.
0: 그다음에 중양 아까 얘기한 9월 9일 그 정도를 이제 명절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무척 좋아하는 추석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1: 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0: 예.
1: 네.
0: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학자인 그 율곡 이이라든가 이현적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속절이다. 그 속된 명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1: 추석을.
0: 예.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1: 네.
0: 정작 이 사람들도 추석날이 되면은 성묘 가야지 하면서
1: 부석부석 오래된...
0: 일어나는.
1: 예.
0: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1: 그건 이제 유교의 영향이 이제 가장 컸었군요.
0: 그렇죠.
1: 그 당시에 뭐 성묘를 두고도 논란도 있었다고
0: 그렇습니다.
1: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또 고민하게 된 게 바로 이 성묘. 정확히는 이때는 묘제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무덤도 있지만 집안에 이제 사당을 세우고 거기에 위패를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1: 예.
0: 그런데 조선에서는 그리고 직접 조상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 주변을 벌초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걸 묘제라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주로 청명이나 추석 때 아니면 그 두 번 더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량 격전에 이런 묘제 풍습이 없는 거죠.
1: 거긴 없다.
0: 예, 네. 그러니까 또 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네. 오랑캐 풍습이다.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도저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정말 그 시를 보면 나와요. 추석 때가 되면 정말 위에서는 양반에서부터 심지어 왕도 묘제를 갑니다. 추석 때가 되면 건원릉 즉 태조 무덤에 가서 이제 제사 지내고 그런 걸 해요.
1: 네.
0: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조상님 무덤 간다고 이제 부선 하는 게
1: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그런
0: 그렇죠.
1: 거죠.
0: 예. 그렇죠. 근데 정말 이게 대단한 게 조선 시대의 묘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지금이면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약간 뼈대 있는 집안 하면
1: 네.
0: 선산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물론 그것도 어렵죠. 이제 선산 위에서부터 벌초하고 내려온 게 힘들고 특히 벌 위험하고 뱀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선산 제도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조선 후기였거든요.
1: 예.
0: 즉 조선 전기에는 이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그 근처에서 그냥 이제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조상님 무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1: 곳곳에 있다는 예. 거군요.
0: 심지어 부부를 합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제 퇴계 이황에 네. 진성희 씨 가문이 이제 제사 지낸 기록 한번 쭉 본 적이 있거든요.
1: 예, 예.
0: 2002년도였는데 여기는 14대 조상님들까지 묘제를 즉 성묘를 합니다.
1: 14대요?
0: 예.
1: 어구.
0: 네. 게다가 할아버지는 한 분인데
1: 네.
0: 옛날에는 여자들이 애 낳다가 일찍 죽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한 분인데 할머니가 세 분인 경우도 있어요. 즉 이거는 성묘 갈 때만 네 군데인데 이게 야. 한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예. 다른 동네에 하나 있으니까.
2: 이렇게 해서 14대를.
0: 예.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싶은데 다행히 그쪽에는 이제 네. 후손들이 많으니까 예, 조를 짜요. 예. 그래서 몇 명씩 가서 각각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에 보내서 거기에 벌초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지금 도로가 뚫려 있고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옛날에 그 정말 괴나리 보찜에 당나귀 등에 이제 제사 짓고 산

0: 살아가는 것
1: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요, 저는.
0: 그러니까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부모님과 조상님을 섬겼다고 할 수 있지만,
1: 네.
0: 어우, 저는 정말 제가 못하지 않을까 못하겠습니다.
1: 아, 네. 재밌네요. 예. 네.
0: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1: 네.
0: 이제 벌초가 너무 힘들어지고 요즘은 또 이제 전부 화장을 해서 납골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얘기한 게 나이 드신 분들이 못 가니까 벌초 대행 서비스도
1: 요즘
0: 있군요.
1: 많죠. 예, 예, 그렇죠. 많습니다. 예.
0: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20세대가 지나면 벌초라는 문화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아 그럴만한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왠지 우리의 그 문화가 역사가 하나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1: 아쉬운 면도 분명히
0: 예, 아쉽지만
1: 있죠.
0: 아쉽지만 예. 그래도 힘들긴 힘드니까요.
1: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조선시대랑은 지금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0: 예.
1: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0: 예.
1: 또 많이 이제 변화를 하고 또 그걸 좀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0: 예.
1: 어쨌든 우리의 추석 또 성묘 이런 전통들을 이어가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0: 예.
1: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얘기 듣다 보니까 재밌는데요.
0: 감사합니다.
1: 아, 명절하면 근데 또 음식 얘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0: 예.
1: 예. 추석 뭐 송편도 있고.
0: 그렇습니다.
1: 예. 뭐 추석은 음식을 빼놓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1년 중에 가장 음식이 풍부한 때이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추석 음식에 제일 좋아하는 게 토란탕인데.
1: 토란탕.
0: 예.
1: 아.
0: 근데 문제는 저희 가족 중에서 그걸 좋아하는 게 오직 저밖에 없는 겁니다.
1: 그럼 어떻게 해요?
0: 그 제가 가서
1: 예.
0: 직접 혼자서 토란을 닦아서
1: 아.
0: 탕으로 만들어서 저 혼자 만들어 먹었습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계속 다른 가족에 맞춰서
1: 예.
0: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하겠다.
1: 아.
0: 그렇지만
1: 예.
0: 역시 가장 대중적인 음식을 한다면 송편이죠.
1: 송편이죠.
0: 그렇죠?
1: 저도 송편 제일 좋아합니다.
0: 예,
1: 예.
0: 예. 송편은 한자로 송병, 즉 소나무떡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그 떡을 찌를 때 예, 솔잎을 깔아서 쪄내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오염도 심하고 특히 소나무에 그 소나무 재선충 약을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1: 아.
0: 도저히 그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소나무가 없다고 해서 소나무 잎을 빼고 그냥 찐다고 해서 제가 무척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 먹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리고 그 소향 딱 나면 너무 좋잖아요.
1: 아, 기가 막히죠.
0: 그쵸?
1: 예. 근데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죠. 만들기가.
0: 근데
1: 예.
0: 이 송편의 또 다른 한자 이름이 재증병이라고 하는데 재가 다시 재자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두 번 찐떡이라는 뜻입니다.
1: 재증병.
0: 예, 예. 예. 예, 18세기 요리책이나 이제 조선 후기에 규합청서 같은 실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송편 만든 법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1: 예.
0: 먼저 맵쌀가루를 한번 찝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절구에 쳐서 쫀득쫀득하게 일단 떡을 한번 빗습니다.
1: 네.
0: 그 떡을 이제 동글동글하게 빗어서 여기다가 소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다시 찜통에 소리비랑 넣어서 쪄내는 두 번 쪄내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그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송편도 있는데 이제 소나무의 껍질 그냥 딱딱한 껍질하고 이 겉껍질 그 딱딱한 걸 쫙 벗기면 안쪽에 빨갛고 말랑말랑한 속껍질이 있거든요.
1: 네.
0: 이거를 잘 삶아서 이제 그거를 쌀가루에 넣어서 만든 걸 송기송편이라고 합니다.
1: 송기송편?
0: 예. 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1: 네.
0: 떡이 빨간색이에요.
1: 그래요?
0: 예. 왜냐하면 소나무 안쪽에 속껍질이 빨간색이니까. 그런데
1: 예.
0: 굉장히 솔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배고플 때 촉은 목피로 연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바로 이 송기는 그 목피, 소나무의 껍질이죠. 근데 이거를 넣어서 만든 송편도 있었다는 거죠.
1: 아, 그 당시에 이제 굶주림을 달래줄 그런 음식이었겠네요. 그러면.
0: 예, 그렇기도
1: 네.
0: 하고
1: 네.
0: 이게 또 맛있었겠죠.
1: 아, 그래요?
0: 예.
1: 네. 우리 이한 역사 커뮤니케이터께서 이렇게 좀 미식가이신 것 같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니, 저는 지금 뜬금없이 좀 든 생각이 하, 이게 이제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송편에
0: 예.
1: 이제 콩 넣는 경우도
0: 예.
1: 있고 깨 넣는 경우도
0: 그쵸.
1: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자 다 기호가 다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콩이냐 깨냐 막 이렇게
0: 예.
1: 살짝 보고 이렇게 보고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0: 그쵸.
1: 이거 예전부터 원래 콩이나 깨를 넣었던 거예요?
0: 네? 예, 그게
1: 예.
0: 우선 저는 깨파입니다.
1: 아, 저도 깨파입니다.
0: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싹
1: 네.
0: 보면서 이게 콩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내가 피하고 했는데
1: 네.
0: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실제 송편의 소는 훨씬 더 다양히 있었습니다.
1: 아, 여러 가지였다.
0: 예.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규합청서 같은 데 나오는
1: 네.
0: 그 송편 소의 대표주자는 팥이었습니다.
1: 아, 원래는 팥이었어요?
0: 예. 팥을 쪄서 그 껍질을 벗긴 다음에
1: 네네.
0: 여기에 계피도 넣고 후추랑 꿀을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달콤한 소를 만들어서
1: 이거 맛있겠는데요?
0: 예, 그렇죠. 팥떡

0: 있죠. 네. 그다음에 대추를 넣는 대추 손편도 있고요.
1: 대추도.
0: 예. 오. 이거 강원도 쪽에서 주로인 건데 알밤을 통째로 집어넣는 손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밤이 제대로 예. 잘 나와야지만 먹을 오.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1: 이거는 저기 뭐 댁에서 만들어 드셔도 좋지만 이렇게 떡집에서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요. 맛있을 예.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이제 18세기 요리책인 시전서를 보면은 송편은 피가 아주 얇아서 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살짝 비쳐 보이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죠.
1: 네.
0: 그냥 먹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예쁘고 이제 그쵸. 속이 보일락말락하는 그런 미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재미있는 거는 1950년대에 제가 요리책을 찾아보니까 송편 옆에 있는 설명이 송편이 사철 음식이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어? 해먹는 그래요? 음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1: 추석 때만 먹는 게 아니라.
0: 그렇습니다. 물론 추석 때도 먹긴 먹어요. 특히 이 추석이 음력이다 보니까 가끔 어느 때는 너무 일찍 추석이 오는 바람에 쌀이 덜 익었을 때 그 추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덜 익은 벼를 잘라다가 이걸 불에 볶아서 그 쌀을 찌어서 이제 송편을 만드는데 이거를 오려송편이라고 합니다.
1: 예.
0: 올벼라고 하거든요. 덜 익은 쌀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송편이 또 다양해요.
1: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예.
0: 강원도에서는 이제 손가락 자국이 생기도록 이제 그렇게 빚는 그 송편이 있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비행접시처럼 넓적하고 크게 빚기도 하고 그 북한에서도 송편은 굉장히 크게 빚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요즘은 북한에는 송편이 많이 없어지고 그 중국에서 수입한 월병으로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1: 좀 저는 아쉽네요.
0: 예, 무척 아쉽습니다. 네. 북한 송편도 어떤지 궁금한데 말이죠.
1: 네.
0: 한편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좋아하는 토란으로 만든 송편도 있습니다.
1: 토란.
0: 예, 토란을 찌어서 이제 쌀에 섞어서 만들면 네. 그렇게 떡의 표미가 매끈하다고 해요. 그래서 토란이 물론 가을에 많이 나서 그렇지만
1: 네.
0: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맛인지.
1: 토란 얘기하실 때 유독 또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0: 예, 네.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다양하게 재미있게 좀 얘기 나눠보니까 참 좋은데 그 뭐 다양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추석 때 제사 지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뭐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홍동백서.
0: 예.
1: 아, 이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이런 그 순서 같은 거 있잖아요.
0: 예.
1: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런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0: 사실 예. 없습니다.
1: 없다고요?
0: 예예예. 예, 예. 정말 이 제사상을 어떻게 차르냐,
1: 네.
0: 무엇을 올리냐, 그리고 어느 위치에 두느냐 그런데인데 실제 유교 경전을 보면은 제사상에 예. 올라가야 하는 건 생고기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차린 건데 귀신에게 차릴 때는 생 것을 올리지 익힌 거 올리지 않습니다.
1: 그래요? 예.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0: 그쵸?
1: 유교 경전에는.
0: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보면은 예. 각 시기별로 왜냐하면 1년을 네 곳으로 나눠서 각 지역으로 조밥을 올리기도 하고 콩밥을 올리기도 그런 정도의 차이도 있고 한데
1: 예.
0: 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꼭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관심이 있어서 각 지역별로 제사상 올리는 내용을 봤거든요.
1: 아주 다양하죠.
0: 예. 예. 그냥 집안별로 지역별로 다 달라요. 어떤 보통 이제 제사상에는 귀신 쫓으면 안 된다고 해서 파치나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예. 그런데 그것도 어디엔 또 올리는 데가 있어요. 또 어느 지역 경상도 쪽에 어느 지역에선 네. 닭을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손수라고 이제 또 유명한 그 종갓집에서는 수탉 한 마리를 통째로 제사상 위에 올리는 게 있어요.
1: 그래요?
0: 예. 또 어디는 문어를 올리면
1: 문어 안 된다. 있죠. 문어
0: 예.
1: 있죠.
0: 예. 그 어디는 그 상어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산에서 상어가 나오니까
1: 네.
0: 누가 사람들이 제 이번에 추석상에 제사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 아, 그건 요즘 인기 많습니다.
0: 예,
1: 그건
0: 예.
1: 이제 농담삼아 하신
0: 그렇죠?
1: 얘기고.
0: 네. 네. 그러니까 속담이 있는 거죠. 남의 제사상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것은
1: 맞다.
0: 다 다르니까. 각 지역별로 사람별로 다 다르니까.
1: 네.
0: 그 보통 물고기는 또 이제 한쪽에 동쪽이나 서쪽이나 그렇게 오른다는 올려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정작 그 유교의 성현인
1: 네.
0: 퇴계 이황의 제사상에는 그 말린 물고기 포가 대구포가 한 가운데 올라갑니다. 그런데
1: 예.
0: 거기 가운데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상 구퉁이에
1: 네.
0: 이 대구포를 놨더니
1: 네.
0: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걸려서 떨어진다고.
1: 아주 실용적인 얘기인데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이란 것이 꼭 정해진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1: 네.
0: 이때 사람들의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을 차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1: 근데 의미로 보면 이게 분명히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홍동백서 이런 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
0: 예.
1: 조선시대 때 뭐 제사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0: 그렇죠.
1: 그냥 우리 뭐 차례 지내고 이런 제사랑은 또 뭐 더 다른 분야도 많던데요.
0: 예.
1: 보니까.
0: 차례라는 게 워낙 그 차가 차 마실 때의 그 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건 네. 그 율곡이기도 한 건데 조상님 제사에 그 사당에 차 한 잔 올리는 예지, 그 예의지 이렇게 요란하게 차릴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1: 네.
0: 근데 이거는 또 조선시대 때는 워낙 제사가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가는 기본적으로 네.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까지 4대조의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할머니가 세 분 있는 경우도 있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기본 기제사만 일단 1년에 8번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훌륭한 조상님이면은 나라에서 이제 지정해 줍니다. 불천이라고 해서 이분은 4대가 지나더라도 계속 영원히 제사를 모셔라.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조선시대 때는 굉장한 영예였는데
1: 그렇겠죠.
0: 근데 이거를 네. 챙기면 좀 네. 힘들죠.
1: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영예로운 거였겠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퇴계 이황의 그 진성 이씨 경우에는
1: 예.
0: 14조 대 제사하고 불천이까지 합치면 거의 1년에 제사만 20번, 30번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한 1920, 30년대 신문만 보더라도 이제 기사에 나와요. 1년에 제사 15번은 기본 아니냐?
1: 아니야.
0: 예.
1: 네.
0: 그래서 제가 그걸 두고 네. 무서워라고 생각 했는데 물론 그만큼 네. 간단히 차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또 제사가 그냥 이게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게 가문의 명예이자 또 재산 상속의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봉양하니까 재산을 떼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율곡이인은 외할머니의 제사를 받드는 재산으로 한양의 금사라기 기와집을 상속받았고요. 그의 사촌인 권척유는 할머니의 묘소를 돌보는 그 묘제지를 지내는 자손으로 네. 강릉의 오죽헌을 상속받았습니다.
1: 오,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또 좀 약간 어떤 좀 대가도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 이거 오늘 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추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한해 역사를 찾아서 코너가 아주 인기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들 또 이렇게 재미있게 잘 풀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0: 예.
1: 요즘은 이제 막 민족 대이동이란 표현들 뭐 예전보다는 많이 덜합니다만은.
0: 그렇죠.
1: 다 고향을 찾아가고 귀성하잖아요.
0: 예.
1: 이건 언제부터 된 건지 이걸 좀 꼭 좀 물어봐달라는.
0: 예. 아 이건 진짜 조선이 해체되고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1: 예.
0: 추석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엔 그냥 농촌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군데군데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는데
1: 예.
0: 이제 신분제와 농촌이 해체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고 있는 도시로 모여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향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때. 명절이 길어야지 휴일이
1: 예.
0: 길어야지만 고향에
1: 네.
0: 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설날 그리고 추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1949년만 하더라도 추석은 하루만 쉬었습니다.
1: 오, 그래요?
0: 예, 그래요. 그러다가 86년에는 이틀이 되고
1: 네.
0: 예, 89년이 되면 3일 연으로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1: 점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귀성을 하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노려서 이제 고향에 갈 수 있는 날.
1: 네.
0: 그래서 이미 1960년대서부터 추석 기차표를 구하는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그 당시 그 지금은 이제 그 박물관처럼 된 옛날 서울역에
1: 네.
0: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샘을 하면서 이제 그 표를 구하려고 하고 안표도 많고
1: 네.
0: 특히 1968년에는 기차 승객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좌석은 말할 것도 없이 입석까지도 꽉꽉 차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미어 터지듯이 타고
1: 네.
0: 그 객실 위에 짐 섰는 선반에도 사람들이 누워 있고 그게 그 자료 화면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저기도 사람이 누울 수 있구나 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기차를 타면은 위험하니까 기다려다 다음 거 타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바짝바짝 붙어서 한 명이라도
1: 그러니까
0: 타라.
1: 얘기 들으면서 이제 옛 생각하시는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0: 그쵸?
1: 같습니다. 예.
0: 그리고 또 이제 고속도로에 만남의 광장도 바로 이런 귀성 때문에 생깁니다. 그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바로 이 톨게이트 건넌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이거는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친척들이 모여서 이 만남의 광장에 한번 모여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을 출발하는 그런
1: 일리가 있네요. 만남을,
0: 예,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1: 네. 아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아, 이 추석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 추석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역사적인 이야기들, 또 시대에 따른 흐름까지 다 들으니까 정말 재밌고 좋았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한 역사 커뮤니케이터와

0: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3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교통정보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혜 씨 연결돼 있죠?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심하지 않은데요. 영동선 인천 방향 이천 나드목 앞두고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주 분기점부터도 더디게 지나고요. 부근을 지나는 중부선 하남 쪽 서청주 부근으로 주춤하다가 남이천 1차로 고장난 차로 차단되면서 월정교부터 3km 구간에 걸쳐 크게 답답합니다. 빗길인 호남선 천안 방향은 백양사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경부선 서울 쪽 영동 나드목부터 영동 1터널 쪽으로 8km 구간 사고가 정체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후 옥산에서 청주 쪽 통과 아직은 힘겹습니다. 서울 시내는 구리 쪽 강변북로 잠실 철교를 앞두고 1, 2, 3차로를 모두 막고 사고 수습 중입니다. 부근 서행하고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에서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귀경 정체 경부고속도로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겠고요. 밤 11시쯤이면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0: 자, 일요일엔 스포츠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 금메달 또 나왔습니다. 예, 아시안게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3: 네, 오늘 벌써 금메달 두 개가 나왔거든요.
0: 네.
3: 먼저 스케이트보드에서 그 17살 강준희 선수가 그 남자 스트리트 결승에서 180.85점을 따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넘어졌지만 결정적인 시기마다 대역전극을 펼쳤거든요.
0: 예.
3: 그 런 세션, 그러니까 45초 동안 계단 같은 코스를 자유롭게 누비는 그 코스에서는 3차 시기에서 88.45점이라는 고득점을 따냈고요.
0: 네.
3: 그리고 트릭 세션 단일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데 1, 2차 시기에서 모두 넘어져서 0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정말 초고난도 기술을 다시 시도해서 기어코 성공하면서 일본 선수들을 다 따돌리고 우리 스케이트보드 종목 최초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승마 마장 마술에서는 남동현 선수가 75.19점으로 금메달을 또 목에 걸었는데요. 이 종목은 말위의 발레라 불리는 종목이거든요. 기수가 그 말의 지시를 내려서 뭐 말의 보폭이라든지 리듬 그리고 뭐 정확성을 따지면서 순위를 가리는 종목인데 또 남동현 선수가 마필 레오디나스와 함께 그 정말 섬세한 교감을 보여주면서
0: 네.
3: 또 금메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0: 네. 뭐 사격 양궁 이런 경기도 있었죠?
3: 네. 네, 오늘 그 양궁 예선도 있었고 사격 그 단체전 예선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또 무난히 또 순항을 하면서 그
0: 예.
3: 사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결선을 노릴 수 있고 그 배드민턴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 8강전을 치렀거든요.
0: 예.
3: 태국의 라차노 인타녹 선수를 2대 0으로 제압하고 4강에 오르면서 또 2연패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0: 아니 뭐 시원시원하게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이기는 걸 보니까 아주 통쾌하고 좋더라고요. 안세영 선수까지 소식까지 들어봤고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야구 있는데 이제 결승에서 일본 글쎄요 이제 한번 진 다음에서 그런지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3: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두 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0: 네.
3: 오후 6시 반에 결승전을 한일전으로 치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일본의 0대5로 참패를 당한 데다가 사실 우리가 그 전원 프로 선수로 구성된 반면에 그 일본은 직장을 다니면서 야구를 병행하는 그 사회인 야구 선수다 보니까
0: 네.
3: 사실 팬들의 좀 실망감도 컸던 것 같고요. 우리는 일단 선발로 두산의 곽빈 선수를 내세우고요. 일본은 자완투수 히구치 신이를 또 내보내는데 지금 이 선수를 상대로 우리가 7이닝 동안 한 점도 뽑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제구와 또 변화구가 좋기 때문에 좀 타선에서 좀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잘 싸워주기를 바라겠고요. 야구 무조건 봐야 되고 또 어떤 경기들을 보면 좋겠습니까?
3: 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오후 6시에 그 풀리그 최종전을 치르는데
0: 이게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3: 아, 맞습니다. 또 유심히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0: 네.
3: 이 종목은 지금 풀리그로 치러집니다. 그 7개국이 한 번씩 맞붙어서 가장 좋은 팀이 금메달을 따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나란히 5연승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기면 되는 사실상 금메달 결정전이고요. 그리고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또 우상혁 선수가 7시 45분부터 금메달에 도전하고요. 펜싱 남자 에페도 지금 결승에 또 단체전에 올라서 또 예. 금빛 찌르기에 나섭니다.
0: 알겠습니다. 어제 그 요즘 아시안게임에서 농구 참 잘 나가는데 여자 농구 또 일본 꺾고 극적으로 금메달 또 따냈습니다. 예, 아주 뭐 감동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3: 네, 맞아요. 어제 결승전에서 일본을 75대 70으로 제압을 했고요.
0: 네.
3: 1, 2쿼터에서는 또 이해란과 이소희 선수가 또 나란히 터지면서 19점 차로 앞서가다가 막판에 2점 차로 쫓겼거든요.
0: 아유, 한때 좀 위기가 있었어요.
3: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종료 15초 전에 강희슬 선수가 또 침착하게 자유투 두 개를 넣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박지수와 박지현 그 원투펀치라 불리는 그 제일 잘하는 두 명의 선수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뭐 4강에서는 지금 중국 센터 키가 2m 23cm였거든요.
0: 네.
3: 그 선수
0: 장지희
3: 그,
0: 선수.
3: 맞아요.
0: 커도 너무 크던데요.
3: 아, 이름도 네. 또 정확히 기억하신 네. 것 같은데 뭐 4강에서는 만리장성도 넘었고요. 일본의 결승에서는 또 개최국을 또 이기면서 그 팬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0: 네, 뭐 이해란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선수들 밝은 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참 좋아해주고 또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펜싱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오상욱 선수가 역시나 예, 대역전 그걸 또 이끌었습니다.
3: 네, 맞아요. 어제 일본과 결승전에서 그 또 승리를 했는데요. 사실 45점을 먼저 따면 이기는 방식인데 우리가 41대 44로 한 점만 더 내주면 또 지는 그런 벼랑 끝 상황이었거든요.
0: 예.
3: 그런데 맏형 오상욱 선수가 44까지 만든 뒤에 또 마지막에 다리를 쭉 뻗어서 또 기적의 역전극을 썼고요. 또 오상욱 선수가 2회 연속 아시안게임 2관왕에 또 등극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때 뭐 나가면서 형이 역전하고 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도 잘 지켜준 것 같고요. 아, e스포츠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금메달 나왔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오락실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그리고 킹 오브 파이터스 이 세 종목을 겨루는 대전 격투 종목인데요.
0: 네.
3: 결승전에서 그 종주국이라 불리는 일본과 맞붙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배재민, 연재길, 이광노 선수가 나섰는데 평균 나이가 41.7세거든요. 나이가 지금 40...
0: 생각보다 노장들이네요.
3: 네, 맞아요. 노장이다 보니까 모니터를 워낙 오래 쳐다보다 보니까 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까지 쓰면서 또 관리를 했고
0: 네.
3: 부산에도 한 달 넘게 합숙을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 선수들이 40대 나이에도 금메달을 따냈고 또 배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우승 후에 우리가 40대지만 해냈고 또 40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0: 네. 자, 아시안게임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겠고요. 자, 이제 그 축구 A대표팀 소식도 하나 좀 들어보죠. 내일 우루과이와 평가전 있죠? 네. 서울에서 하나요?
3: 네, 맞습니다. 내일 네. 오후 8시고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맞붙습니다. 지금 우리 축구대표팀이 그 A매치 4연전을 치르는데
0: 네.
3: 주중에 그 수원에서 에콰도르를 3대0으로 꺾었고요. 그 모레노 신인 감독이 그 데뷔전에서 데뷔승을 굉장히 또 화끈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경기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에콰도르전에서 프리킥으로 A매치 57호 골을 터뜨렸고
0: 예.
3: 만약에 내일 그 우루과이를 상대로 두 골을 몰아친다면 차범근이 보유한 한국 축구 역대 그 최다 58골을
0: 오.
3: 또 넘어서는 대기록이 내일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가능성도 있네요. 이강인 선수 소식은 어때요?
3: 네, 이강인 선수는 사실 그 에콰도르전에는 그 명단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0: 네.
3: 소속팀 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팀에 좀 대표팀에 늦게 합류하다 보니까 또 모레노 감독이 무리시키지 않고 휴식을 줬고요. 오늘 그 이강인 선수가 기자회견에 선수 대표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0: 네.
3: 보니까 내일은 아무래도 출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사실 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 축구의 원투퍼치로 또 굉장히 공격을 이끈 선수고 또 스페인에 가서도 굉장히 잘 적응을 하면서 기량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0: 그럼요.
3: 예. 또 내일 또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팬들의 또 기대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0: 그 월드컵 이후에 좀 뜸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A매치가 또 많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이후에 그 A매치라든지 그 유럽 네이션스 리그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열린 경기다 보니까 굉장히 또 축구 팬들의 갈증이 또 해소가 되고 있고요.
0: 네.
3: 우승팀 그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이 잉글랜드와 붙었는데 그 3-2로 또 승리를 했습니다. 유럽 네이션스 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를 또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또 이강인 선수의 그 아틀레티

0: 마드리드 팀 동료죠. 그 스페인의 알렉스 바에나 선수가 동점골도 터뜨리고 또 오야르사발의 결승골까지 도우면서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1: 마지막으로 골프 소식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지던츠컵 뭐 다른 대회랑은 달리 막 엄청난 막 파이팅도 보여주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국가대항전이죠?
0: 아, 네. 네, 맞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이 맞붙는 골프 대항전이거든요.
1: 네.
0: 인터내셔널 팀에 우리나라 듀오죠. 김시우와 김주영 선수가 그렇죠. 또 출전을 해서
1: 네.
0: 셋째 날에 1승 1패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격정적인 세레머니를 펼치면서
1: 멋있더라고요.
0: 굉장히, 네, 맞아요. 또 그런 그 팀의 활기를 또 불어넣고 있고요.
1: 네.
0: 내일은 각 팀 12명이 맞붙는 싱글 매치 플레이가 12경기가 열리거든요. 합계 승점 15.5점을 먼저 따는 팀이 우승컵을 차지하는데 또 우리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또 골프 팬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아시안 게임 포함해서 다양한 스포츠 소식 들어봤습니다. 일요일엔 스포츠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주말 생방송 정보쇼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박정식의 천년바위 오늘 2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남은 연휴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이제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 전국적으로 기온 분포는 오늘과 거의 엇비슷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이렇게 좀 벌어질 전망인데요. 그래도 다가오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낮 기온도 아침 기온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은 다음 주 후반경 금요일

불경 한 자릿수까지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서울이 아침 기온 9도로 떨어져 토요일

0: 오늘은 평년 이맘때보다 높았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1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6도로 오늘보다는 2도에서 3도 정도 낮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은 밤까지 전남과 전북 일부 제주에 비가 약간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강준희가 한국 스케이트보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강준희는 오늘 일본 아이치스카이 엑스포 홀에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선에서 런 88.45점과 트리 92.40점을 합쳐 총점 180.85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스케이트보드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후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은 어제 열린 중국과의 슈퍼라운드 2차전에서 9-2로 승리해 대만을 꺾고 올라온 일본과 오늘 오후 6시 반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그제 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된 일본에 0-5로 패했습니다. 오늘 결승에서 일본을 꺾으면 한국 야구는 아시안게임 5연패를 이룹니다. 올해 추석 연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294건으로 평소보다 42.4% 많았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 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평소 하루 평균 908.9건이던 가정폭력 신고가 추석 연휴에 1,29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의 하루 평균과 비교해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제폭력 신고는 356건으로 16.4% 증가했고 스토킹 신고 역시 154.7건으로 0.6%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는 105.7건으로 12.4% 줄었습니다. 일본의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방위상이 전장에서 진화하고 있는 드론 기술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연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이달 중 우크라이나 방문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오노데라 전 방위상이 연말 안전보장 3문서 개정 전에 방위력 강화 논의와 관련해 역할을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육상자위대에 드론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서울 시내 의료기관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7월 20일부터 이달 초순까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을 점검한 결과 26곳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 31건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과 사고 마약류 폐기 규정 위반,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이 두 건씩 적발돼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기관 다섯 곳은 위반 사항이 두 건 이상 확인됐고 이 가운데 한 곳은 관리 규정 세 가지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중지약을 우편으로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 Women on Web을 국내에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를 뒷받침하는 근거 조항이 합헌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Women on Web International Foundation의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원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적법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문제 삼은 법령은 위헌이 아니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약 9,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재난안전인공지능 전환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와 제주도는 구름 낀 가운데 약간의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출근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강릉이 26도, 광주, 대구 28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제외하곤 더운 느낌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사실 연휴 때도 그렇고 뭐 명절 때 빠질 수 없는 게 제철 음식이고, 또 우리는 유독 생선, 해산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익숙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지, 혹은 어떻게 골라야 돈을 좀 아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배워두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별책 부록 시간에 입질의 추억, 재미있는 수산물 이야기, 이 책을, 이 책의 저자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김지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거의 뭐 수산물 만물 박사시잖아요.
1: 아닙니다. 아직
0: 책도 몇 권 쓰시고.
1: 사실 수산물은요, 예, 계속 바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평생 배워야 됩니다.
0: 그 또한 계속 변하네요.
1: 그렇죠.
0: 특히 이제 그 수산물 하면 다 관심 있으세요. 바다에 사는 것들 다.
1: 엄밀히 말하면 이제 수산물은 민물을 아우르는 말이고, 바다에서 나는 것은 이제 해산물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해산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상식을 알리고 있어요.
0: 근데 그 바다에 살던 녀석이 안쪽으로 들어온 친구가 요즘에 화제거든요. 상어.
1: 아, 부산에.
0: 부산 북항에 상어가 출몰했는데 혹시 여기에도 관심 있으십니까?
1: 사실은 제가, 예,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수산물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상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를 소홀했습니다.
0: 식탁에 올릴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또 그렇지. 왜 상어 요리도 있어요. 삭스핀 이런 것도 있고.
1: 그렇죠. 또 이제 포항에 가면은 그쪽 동네에서는 돈백이라고 상어 고기를 일컫는 말인데, 지금이죠. 추석에 차례상, 제사상에 올려지는 고기이기도 하고요.
0: 아, 그쪽에서 상어 고기를 올리기도 했어요?
1: 예, 경상북도 이쪽에서
0: 돈백이.
1: 예, 돈백이라고 합니다.
0: 근데 사실 상어가 한반도 주변으로 온다라는 것도 예전이랑 좀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1: 사실 뭐 청상아리, 백상아리 같은 이런 좀 위협이 되는 상어가 해수욕장에 출몰하는 경우는 꽤 있었어요. 특히 한반도 해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는 뭐 동서남해 할 것 없이 상어들이 가끔 출몰을 하고 잠수부들이 목격하거나 또 피해 사례도 있긴 했는데, 올해 유난히 이 예년에 비해서 상어 출몰이 좀 잦은 것 같습니다.
0: 그 상어는 사실 또 우리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밥상 위에 오르는 적은 아니니까
1: 흔하지 않죠. 예.
0: 근데 일단 우리 밥상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태가 잘 안 잡힌다. 오징어가 금징어가 됐다. 이것도 수년째 듣고 있는 이야기고. 네. 뭔가 이제 제철 음식, 연한 생선 뭐 이 개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1: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지구 온난화 얘기를, 네, 하면 아니 뭐 한반도 앞바다만 오르냐,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냐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동아시아 해역이죠. 한국, 중국, 일본 해역을 끼고 있는 이쪽 해역의 수온 변화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15년 정도 이 한반도에 서식하는 어종의 다양성과 그 종류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저 아래 필리핀, 대만, 홍콩 남부 쪽에나 서식하던 아열대성 어류들이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해, 심지어 동해까지 밀고 올라오니까요. 해류를 타고.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상어도 이 난류에 휩쓸려서 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0: 오려고 온 게 아닌데.

0: 그렇죠. 먹잇감을 쫓아서 사냥하고 이렇게 해류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 내가 누구고 여기가 어딘지 이렇게 된 거죠.
1: 그 사냥터에 나갔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 식탁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고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오징어 정말 좋아했습니다만 네. 요즘에는 이제 오징어를 주변에서 보기도 힘들어요.
0: 지금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오징어 하면은 속초 주문진 몰릉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올 여름에는 오징어가 동해에서 많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잡히냐? 예. 지금 현재 한 7, 8, 9월까지는 네. 서해에서 주로 오징어가 어장이 형성이 돼서 동해안 일대에 있던 오징어 조업선들이 남해를 돌아서 서해까지 진출한 다음에 거기서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오징어를 서해에서 잡아요, 이제?
0: 그렇죠.
1: 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0: 근데 사실 오징어가 서해 잡히기 시작한 건 꽤 됐어요. 아, 십몇 년도 더 됐는데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니까 아예 이제 지금 고유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배들이 네. 전국에는 배들이 서해로 집결해서 오징어 잡이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항구죠. 신진도 안흥항 그쪽으로 입출항하면서 오징어를 팔고 또 새벽에 또 잡으러 나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1: 예전에는 오징어 사 먹으려고 뭐 강원도 가고 했는데 이제는 서해 쪽으로 가서 찾아야겠네요.
0: 동해안 일대 가면은 그 판매되는 활오징어가 상당 부분이 서해산입니다. 활어차를 싣고 서해에서 동해로 와서 거기서 이제 많이 판매되고 있죠.
1: 이야, 이거 진짜 웃지 못할 일이네요. 자, 또 하나가 그 아마 이번 추석 차례상에도 많이 올랐을 텐데 조기.
0: 네.
1: 우리가 조기를 꼭 이제 차례상에 올리긴 하거든요.
0: 네.
1: 왜 조기를 선택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0: 사실 과거에는 조기가 황금어장이라고 할 정도로 연평도 앞바다까지 흔하게 잡혔어요. 흔하기도 흔한 데다가 맛도 엄청 뛰어나서 옛 조상님들이 가장 선호했던 어류 중에 하나고 또 조상님 지혜를 모아서 이거를 꾸득하게 해풍에 말렸더니 이제 굴비가 되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또 맛있죠.
1: 네.
0: 자연스럽게 맛이 있으면서 흔한 것은 제사상에 이제 올리게 된 게 아닌가.
1: 아하, 맛있고 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조기도 이제 또 가격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은근히 종류가 많던데요, 조기가. 보니까 부새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수조기, 백조기, 흑조기. 저는 솔직히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0: 일단은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참조기.
1: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그 보릿고개 시절에 굴비를 엮어다가 네. 천장에 매달아 놓고 먹었던 신용을 하면서 그렇게 동경했던 생선도 참조기. 그래서 이 참조기가 일단은 베이스가 되고요. 문제는 이 참조기 어획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크기도 작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연평도 그 네. 경기 북부까지 밀고 올라왔던 어장이 점점 남하에서 군산 심지어 이 참조기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법성포 영광에서조차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법성포 영광굴비는 어디서 잡아오냐? 추자도나 혹은 그 아래인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잡아온 그 참조기를 말려서 굴비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새라고 있습니다.
1: 예.
0: 부서조기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부서는 이 배가 굉장히 노랗기 때문에 중국에서 더 많이 선호하는 생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덜한데 중국에서 그렇게 비싸게 사가요. 또 실제로 양식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굴비라고 한다면 참조기가 귀해지니까 이 중국산 부새를 가지고 굴비를 만들어서 보통 먹고 있는 시장이죠 우리가.
1: 그러면 가격이나 맛은 어때요? 비슷해요? 아니면 차이가 있어요?
0: 참조기가 확실히 비싸고 예. 맛도 조금 더 감칠맛이 진하고 깊은 맛이 난다면 부새의 특징은 그 덩치가 크고 살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도 좋죠 가격이. 다만 이게 이제 중국산이다라고 해서 좀 불신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1: 그럼 뭐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서도 이거는 부서조기 부새입니다라고 파나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굴비를 구매하실 때는 국산인지
1: 예.
0: 또는 참조기인지 부새인지를 확인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1: 이거 뭐 당연히 속에 팔면 안 될 테고.
0: 그렇죠.
1: 그리고 좀 생김새가 좀 다릅니까?
0: 아무래도 참조기는 크기가 평균적으로 좀 작고요.
1: 예.
0: 부새 같은 경우는 좀 통통하고 오히려 그리고 이마에 그 다이아몬드 돌기가 없어요. 참조기는 있지만.
1: 참조기가 이마에 다이아몬드 돌기가 있는.
0: 네.
1: 그걸로 구분을 하면 좋겠네요. 몰랐던 거 정말 많이 배웁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진짜 모르거든요. 생선 먹는 것만 알았지. 자, 또 민어를 뭐 이렇게 차례상에 올리거나 손님 대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민어도 사실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되게 다양하죠.
0: 일단은 회, 무침, 탕, 전, 뭐 찜 다양하게 있죠.
1: 근데 이게 민어가 진짜 민어가 아닌 가짜가 이게 되게 많다면서요.
0: 워낙 이제 민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좀 여름 보양식으로 값비싼 어종으로 알려지다 보니 예. 또 민어 어획량도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 가격이 오르잖아요. 찾는 수요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어랑 비슷한 유사 어종이 민어라는 이름으로 둔갑이 돼서 판매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양식되고 있는 큰 민어라는 종이 있습니다.
1: 큰 민어?
0: 예, 큰 자가 하나 더 붙는데 민어가 커서 큰 게 아니라 예. 원래 이 표준명이 세 글자로 큰 민어라고 작명을 했어요. 국내에서요. 근데 이 때문에 사실 혼란이 많이 생기거든요.
1: 일부러 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거 아닐까요?
0: 네. 큰 민어라는 종과 또 홍민어라는 종이 있습니다. 홍민어. 이 홍민어는 이제 꼬리에 점이 있어서 점성어라고도 불리는데 이 두 종은 중국에서 양식활어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그 이름 그대로 판매되면 참 좋겠지만 또 사실 홍민어니 큰 민어니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다고 느꼈는지 이거를 이 민어로 그냥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가끔씩.
1: 아, 큰 민어랑 홍민어도 네. 민어다.
0: 네. 그러면 잘 모르는 소비자는 아 이것도 민어인데 양식인가 보다. 가격도 민어보다 조금 더 저렴하네 하고 사가죠. 저렴하게 사면 다행인데 국산 자연산 민어와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네, 그런 바가지 상술도 가끔 있죠.
1: 그럼 사기당하는 거죠.
0: 그렇다고 봐야죠.
1: 근데 왜 그 홍민어가 점성어예요?
0: 네.
1: 그 꼬리 지느러미에 까만 점 있는 거.
0: 그렇죠.
1: 근데 요거랑 그러면 맛도 많이 달라요?
0: 맛도 좀 많이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점성어 같은 경우는 좀 살이 좀 질긴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한 마리 워낙 크기 때문에 포 떠서 숙성에다가 이제 초밥으로 먹으면 그것 또한 또 맛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1: 근데 사실 이게 김지민 작가님처럼 전문가는 먹어보면 뭐 식감이나 맛으로 알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일반인이 민어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몇 번 먹어보고 이 맛을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사실 구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느 게 더 맛있냐 혹은 맛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라기보다는 민어는 민어라고 판매를 해야 되고 큰 민어는 그렇죠. 큰 민어라고 또 중국산이라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민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거래에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또 상술의 목적으로 예, 민어 가격을 얹어서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1: 그죠.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점성어를 먹든 민어를 먹든 구분은 못하겠지만
0: 그렇죠.
1: 점성어 가격 아니다 민어 가격 내고 점성어를 먹는다면
0: 그렇죠.
1: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0: 그렇죠.
1: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또 하나 그 도미도 차례상에 단골로 이제 올라갑니다.
0: 맞습니다.
1: 손님 대접할 때도 그렇고 이 도미도 종류가 많죠.
0: 일단 도미라는 말은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요. 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농어목 도미과에 속한 여러 어종들을 총칭한 말이고요. 대표적으로 감성돔, 참돔, 황돔 등이 있는데
1: 네.
0: 이 중에서 황돔이랑 참돔을 가지고 주로 도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차례상에는 참돔도 올라가지만 황돔, 시장에서는 이제 뱅꼬돔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요.
1: 네.
0: 비슷하게 생겼지만 돔이 참돔보다는 조금 작으면서 이 노란빛이 많이 들거든요. 좀 더 예쁘게 생겼습니다. 구이용으로 굉장히 맛있는 생선인데 이 두 종이 차례상에 많이 올려집니다.
1: 도미가 특히 이제 구이용으로 먹을 때도 맛있는 거예요?
0: 회 사실 살아있는 건 무조건 회가 맛있지만 차례상에서는 주로 이제 구이나 그쵸. 찜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1: 야, 그러니까 저도 어디 뭐 낚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가끔 보기는 합니다만 뭐 감성돔,
0: 네.
1: 참돔, 황돔 이게 딱 보면 이제 뭐 전문가들은 구분이 되겠지만
0: 네.
1: 일반인들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0: 아, 생선의 외형은요?
1: 예, 예.
0: 사실 일반인들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제 판매되는 문화가
1: 예.
0: 상인이 알아서 제대로 설명하고 표기해서 판매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1: 그러니까 믿음으로.
0: 그렇죠.
1: 신뢰.
0: 예,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가 인기가 있는 게 전표에 보면은 원산지, 어종, 품목 다 적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고 그냥 믿고 사면 되는 건데 수산시장에서는 가끔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둔갑을 하거나 하니까 거기서 불신이 생기는 거죠. 소비자가 이걸 공부를 해가면서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1: 네. 사실 그 말씀이 맞네요.
0: 그렇죠.
1: 우리가 굳이 이게 참돔인지 황돔인지 뭐 감성돔인지를 외모를 보고 뭐 이렇게 따지기도 힘든데.
0: 다만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 우리 가족에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떤 품목인지는 알고 먹는 건 필요하다.
1: 그렇죠. 또 우리가 그 지역마다 뭐 차례상을 비롯해서 우리 상에 올리는 그 수산물 생선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0: 네.
1: 뭐 당연히 뭐 전라도 뭐 홍어 빠질 수 없고.
0: 그렇죠.
1: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0: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요. 예. 일단 서울 경기권 외 전국적으로 두루두루 사용되는 제수용 생선이라고 한다면
1: 네.
0: 뭐 참조기 아까 얘기했던 참조기와 부새. 요새는 또 수입산 긴가이 석태라고 해서요. 아프리카 쪽에서 잡히는 조기가오류입니다.
1: 이름이 뭐라고요?
0: 긴가이 석태. 어렵죠.
1: 긴가이 석태.
0: 예, 근데 이 우리 말로는 침족이라고 하는데 예. 뒷지넘에 이제 침이 굵직하게 있어가지고 참족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맛도 나쁘지 않고 우리 눈에 익숙한 모양이다 보니까 그것도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돔이 아까 얘기했던 참돔과 황돔이 있고요. 자 이제 전라도와 충청도로 내려가면은 민어, 간제미, 홍어, 병어, 서대류가 주로 제수용으로 올려집니다. 그 외에 이제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요 가자미 그리고 북어죠 통북어, 뭐 황태포 같은 거, 그다음에 문어 그리고 상어고기죠 돔베기, 고래고기까지 이렇게 제사상에 올려지고요. 경상남도는 금태라고 요즘 뭐 오마카세 선술집 가면은 금태솥밥, 금태구이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지방이 많은 생선이 있어요.
1: 네.
0: 부산 사투리로는 이제 아까무쭈, 뭐 빨간고기라고 하는데 이런 빨간고기 종류들이 많이 또 올라가고요.
1: 어허.
0: 제주도는 이제 주로 옥돔이 많이 올려집니다.
1: 아, 배고프네요. 큰일 났네 이거. 근데 그 차례상에는 치자로 끝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치, 갈치, 꽁치 이런 거는 차례상에 안 올려요?
0: 사실 우리 옛 조상 때부터 치자 돌림의 생선은 하급 생선이라고 인식이 되어졌어요.
1: 오,
0: 왜 그러냐면은 자 보면은 뭐 꽁치, 삼치, 갈치 여기서 이제 갈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등푸른 생선이기도 하고
1: 네.
0: 붉은색 생선인데 얘네들이 보통 성질이 급해서 빨리 죽는다고 하잖아요.
1: 아.
0: 빨리 죽으니까 과거에는 유통 기술, 보관 기술이 없잖아요.
1: 아.
0: 금방 부패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요, 비린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조상님께 올리는 상에 이런 걸 올릴 수 있느냐. 조상님께 올리는 상에는 가장 고급 생선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치자는 피하죠. 비늘이 없거나 해도 좀 피하고요.
1: 아, 그래요? 비늘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하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0: 그렇죠. 약간 매끈매끈한
1: 예.
0: 예, 그 예를 들면 장어류 같은 건 비린내 없는데 그런 것도 안 올립니다.
1: 그래요. 야. 아니 요거는 우리 옛 조상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거고.
0: 그렇죠.
1: 이제 우리가 또 제철 생선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0: 네.
1: 이제 또 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0: 네.
1: 또 이제 자연스럽게 전어 이야기 나오죠.
0: 전어가 가을 전어, 봄 도다리 이런 말 있잖아요.
1: 네.
0: 가을 전어가 왜 유명했냐면 봄에 잡히는 전어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30%나 많습니다. 그만큼 깨가 쏟아지듯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 자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수산 분야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 번도 해역의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전어의 제철이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여름 전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월 초에 전어 금하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조업선들이 전어를 잡기 시작해요. 7월 중순 되면은 시장에 전어가 이제 막 수조에 빙글빙글 돈단 말이죠. 이때 전어를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 덜 자란 전어예요. 작아요.
1: 예.
0: 그러니까 뼈가 연해요. 뼈가 연하니까
1: 아,
0: 전어는 아무래도 그 뼈째 썰어서 새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 전어가 한 달이 지나면 훌쩍 커버려요. 그러면 뼈가 억세집니다. 그러면 이제 새꽃으로 먹기는 힘들고 지금쯤 되면 이제 추석이니까요. 전어가 손바닥만해집니다. 이거를 뼈째 썰어 먹었다가는 이가 다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1: 지금 전어는
0: 그렇죠. 지금 전어도 이제 작은 것들은 뼈째 썰어 먹어도 되는데 큰 것들은 뼈째 썰지 말고 어떻게 먹냐면요. 일반 회처럼 포를 떠요. 그 가시를 발라야죠. 포를 떠가지고 그거를 세로로 길쭉하게 썰어서 먹으면 그것도 쌈장에 찍어 먹으면 그거 맛있습니다.
1: 근데 또 약간의 씹히는 그 뼈 맛이 좀 있어야 이게 전어지 싶은데.
0: 그렇죠.
1: 근데 또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0: 가슬가슬해.
1: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가을쯤이었는데.
0: 네.
1: 이제는 그게 한 7, 8월로 당겨진 거예요?
0: 당겨졌고요. 서해는 원래 좀 시즌이 늦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전어도 어리기만 한다면 작기만 한다면 뼈째 썰어 먹으면 됩니다.
1: 아, 그게 또 어디에서 잡혔느냐에 따라도 달라요?
0: 많이 다릅니다. 전어는 특히나
1: 야, 어렵다.
0: 이 동서남해에 따른 맛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요. 가장 알아주는 것은 이제 남해안 일대죠. 그 다음이 서해. 그 다음 동해순입니다.
1: 아, 이게 되게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전어 제철이라고 해서 와서 먹었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뼈도 이렇게 두껍고 딱딱하고 에이, 여기 별로네. 근데 그게 서해를 갔느냐 동해를 갔느냐 어디서 잡혔느냐 언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0: 다 다릅니다. 해역별로도 맛이 다릅니다.
1: 야, 이거 정말 세상에 공부할 게 많네요.
0: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횟집에서 알아서 맛있는 전어를 잘
1: 설명해
0: 주시면 되는데 사실 횟집에 계신 분들 고충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어를 한무더기로 이렇게 사올 때 약간 뼈가 억센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 섞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손님한테는 연한 것만 골라줄 수도 없잖아요.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손님은 운이 나빠서 뼈가 억센 것만 걸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손님은 아, 이 집 전어 맛이 없네.
1: 사람이 유혹하죠.
0: 그렇죠.
1: 근데 차라리 구워서 먹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0: 구워서 드실 거면 큰 전어가 아무래도 낫습니다.
1: 발라 먹기도 편하고요?
0: 발라 먹기도 편하고 사유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지방이 가장 최절정에 오를 시기라 구이가 좀 더 추천할 수 있는 품목이죠.
1: 마지노선도 있습니까? 언제까지가 가장 맛있다 이런 거? 10월, 11월? 뭐
0: 사실 10월까지도 맛은 있는데 네. 그때쯤 되면은 사실 웬만한 조업선들은 전어가 아니면 갈치나 더 돈이 될 만한 걸 이제 잡으러 가기 때문에요. 네. 전어는 아마 9월까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9월까지?
0: 네.
1: 아유, 얼마 안 남았네요.
0: 늦어도 10월 초까지.
1: 그럼 이제 전어를 놓아주고 갈치 잡으러 갈까요? 그 갈치도 저는 그냥 다 은갈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네. 또 종류가 많더라고요.
0: 아, 이게 종류는 아니고 그냥 이제 학술적으로는 갈치 한 종뿐인데
1: 예.
0: 이게 또 어디서 어떻게 잡혔냐. 예를 들면 주낚, 체낚기 있잖아요.
1: 네.
0: 낚싯바늘로 한땀한땀 이렇게 환호란을 올려서 잡았냐 그물로 잡았냐에 따라서 이 갈치 빛깔이 많이 바뀝니다.
1: 빛깔이 바뀌어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갈치 저도 낚시를 많이 해봤는데 낚시로 잡으면은 이 몸에 상처가 없어요. 그 은비늘이 그대로 붙어 나오니까 번쩍번쩍거립니다.
1: 예.
0: 그리고 이게 은비늘이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며칠 이게 신선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외형도 좋으니까 경매할 때 가격도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살도 이 얕은 수심에서 잡힌 거다 보니까 부드러워요. 근데 반면에 이제 목포나 여수의 깊은 수심에서 자라는 이제 갈치는요, 그물로 잡습니다.
1: 예.
0: 그러면 그물코에 끼거나 지들끼리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은비늘이 까질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검게 변하고 상한 건 아니지만 대신에 수심 깊은데 수압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살이 좀 탄력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또 고소한 맛이 있고 식감이 좋고 장단점이 있죠.
1: 뭐가 좋다 그러다를 떠나서.
0: 그렇죠.
1: 야, 저는 그 갈치 잡는 방식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재밌네요.
0: 그래서 먹갈치라고 하는데 그물로 잡은 걸요. 먹갈치를 드시는 분들은 진짜 먹갈치만 드세요.
1: 아, 그래도 탱탱하고 맛있다고요?
0: 탱탱하고 살이 더 고소하다고. 근데 또 은갈치는 이 모양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카스테라 같이 부드러운 그 포슬포슬한 살점이 또 인기라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드시고.
1: 어제 제가 갈치를 먹었는데 그게 무슨 갈치인지는 모르겠고.
0: 네.
1: 그거 한번 미리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겠네요, 이게.
0: 그렇죠. 그리고 판매할 때도 은갈치, 먹갈치 뭐 이렇게 붙여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1: 그러면 김지민 작가님은
0: 네.
1: 지금 저희가 입질의 추억, 재미있는 수산물 이야기 읽고 있는데 책을 쓰실 정도니까 눈 감고 먹갈치하고 은갈치 드시면은 구분이 되나요?
0: 그렇게 안 먹어봐서 장담은 못.
1: 아, 저는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0: 그래도 같은 자리에서 비교 시식하면
1: 네.
0: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알아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네갈산 그 수입 갈치도 있죠.
0: 네, 세네갈, 파키스탄 뭐 등등에서 많이 옵니다.
1: 어떻게 달라요?
0: 일단 외형은 우리네 갈채랑 비슷한데 예. 전반적인 평균 CR이라고 하잖아요. 이 길이와
1: 두툼해요?
0: 이 두께 이게 조금 더 큰 게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눈알이 아주 노랗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입산 갈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 그러면 국산 갈치는 눈알이
0: 하얗고요.
1: 예. 세네갈산. 근데 대부분 우리가 수입 생선이 좀 크다

0: 라는 인식을 좀 하잖아요.
1: 네.
0: 갈치도 마찬가지예요.
1: 그렇죠. 사실 근데 이거 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0: 네.
1: 우리 그 제주도나 목포에서 잡히는 이 갈치.
0: 예.
1: 얘가 가장 크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0: 한 1m 이상 자라죠.
1: 한 2m가 넘어가고요.
0: 2m를 넘는다고요?
1: 갈치는 길이 따랐기 때문에 보통 크기를 가늠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겹쳐댑니다.
0: 예.
1: 그래서 일단 여자 손가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가락 3개 두께면 3지, 손가락 4개면 4지, 그리고 좀 큰 건 5지인데.
0: 이 폭이요?
1: 예. 그렇죠. 폭이죠. 이 5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뭐 10만 원이 넘어가고요. 4지만 해도 한 6, 7만 원 하거든요.
0: 국산이요?
1: 그렇죠. 근데 12지를 봤습니다.
0: 예? 잠깐만요. 그게 갈치가 맞아요?
1: 사람 손이 10개인데 이거보다도 넓은 거죠. 갈치가 맞습니다.
0: 국산 갈치가.
1: 국산도 1년에 그런 것들이 가끔 몇 마리 잡히고, 사실은 그렇게 큰 개체들은요, 규슈나 이 일본 남부지방 깊은 해역에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수온이 따뜻하니까 갈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서 더 크게 자라고, 우리나라는 갈치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잖아요.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씨알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뭐 2m까지 자랄 틈이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상대적으로 일본은 갈치를 먹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사랑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갈치가 크게 자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요.
0: 야, 그러게. 우리가 왜 시장이나 마트에서 보는 갈치는 아담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어야 뭐 1m 안 넘는 것들 많잖아요.
1: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평균 씨알인데 갈치의 큰 전체 크기로 봤을 때는 청소년기죠. 어떻게 보면.
0: 근데 훨씬 더 자랄 수 있는데
1: 그렇죠.
0: 계속 빨리빨리 잡다 보니까
1: 네.
0: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수입산은 오히려 더 큰 것들을 들여올 수 있는 거고.
1: 상대적으로 수입산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비로 따지면 어때요? 사실은 좀 저렴한 값으로 더 키 큰 갈치 먹고 싶지 않습니까?
1: 저 같으면요. 시장에 갔을 때 네. 국산인데
0: 네.
1: 약간 파지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은비늘이 많이 벗겨져서 좀 볼품이 없지만 여전히 신선한 그래서 좀 헐값에 파는 갈치들이 있습니다. 먹갈치 중에서. 그런 게 좀 약간 은근하게 숙성이 돼서요. 구워 먹으면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조려 먹거나 할 때도. 그거를 선택을 하고 수입산은 확실히 저렴하긴 한데 살집도 두툼하고 근데 이게 복불복이 큽니다. 어떤 건 맛있는데 어떤 거는 좀 맛이 없어요.
0: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 들으시고 김지민 작가가 은빈을 좀 까진 것도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별론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0: 이게 왜냐면 또 이제 생물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1: 네.
0: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가성비로 따지면은 은비늘이 조금 이제 상처가 잇따라서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게 이제 먹갈치일 예. 수도 있는 거고.
1: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볼품이 없다는 이유로 저렴하게 나오니까요.
0: 가성비로 따지면.
1: 예, 훨씬 낫다라는 거죠.
0: 오,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꽃게 참 좋아하죠.
1: 네.
0: 꽃게. 지금 가을이면은 어떤 꽃게가 더 맛있을 때?
1: 수꽃게 철이고요. 봄에는 이제 알배기 암꽃게 철인데.
0: 예.
1: 이제 8월 말부터 이 가을 수꽃게 시즌이 시작이 됐죠. 지금 추석이니까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시즌이. 그럼 후반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을 수꽃게들이 훌쩍 자라 있어요. 살도 많이 차고 장도 많이 차서 상품성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10월까지요.
0: 꽃게 순놈이.
1: 그렇죠. 대신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찜을 해 드실 거면은 예, 수꽃게 지금 철이니까 사 드시면 좋고.
0: 아니 근데 살이 차오른 거는 비슷한 시기에 자라는 꽃게 암놈, 암꽃게도 네. 똑같을 거 아니야?
1: 사실은요, 달라요? 그 지금 철에는 암꽃게는 수율이 별로 안 좋아요. 살이. 예. 그래서 이제 가을은 수꽃게 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보통 이제 9월 달, 10월 달은 수꽃게 철인데
0: 예.
1: 그럼 11월은 어떻게 되냐?
0: 예.
1: 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때는 또 이 둘이 교미 기간입니다. 수꽃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암꽃게한테.
0: 예.
1: 그러면 교미를 하고 난 수꽃게는 살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너무 늦은 시즌이죠.
0: 야,
1: 11월부터는 예. 오히려 암꽃게가 장과 살이 좀 차오르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때는 암수 관계없이 비슷하게 이제 먹어도 된다 할 수 볼 수 있습니다.
0: 이야, 이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꽃게는 뭐 알도 차 있고 훨씬 더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꽃게는 별로다인데 이게 봄일 때는 맞는 말이지만
1: 맞아요.
0: 가을로 가면 오히려

0: 오히려 숯고개가 더 알차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차 있는 건 아니지만 살이 꽉꽉 차 있고
1: 내장도 많이 차 있고요. 일단 살이요 달아요.
0: 살이 달다고요?
1: 예, 암꽃게보다 더 답니다.
0: 일반적으로요?
1: 그 가을에만.
0: 가을에만? 예. 숯고개가?
1: 그렇죠. 숯고개가 살이 달아요.
0: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왜 게장 먹을 때도 그렇고 안에 알 많이 차 있으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일반적으로 숯고개보다 암꽃게를 더 좀 선호하지 않나요?
1: 이제 봄에만.
0: 봄에만.
1: 한정적으로.
0: 한정적으로. 예. 그러네. 괜히 그 가을에 암꽃게 먹어놓고 아 이거 뭘 알도 없고 살도 별로 안 차 있고 이 별로네라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1: 그런 것 잘못 걸려서 드시는 분들이고요.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대부분 되게 비대해지대요. 이제 살과 알이 알은 없지만 살과 장이 많이 차서 상품성이 좋아질 때이기 때문에 이때 킬로그램당 한 3마리 심지어 2마리짜리도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한 마리가 500g이니까 그런 것들을 사다가 쪄 드시면 살이 엄청나게 꽉꽉 차 있거든요. 그 내장이라 되게 맛있습니다.
0: 일단 아까 그 장이 많이 차 있다라고 하셨는데 장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게딱지 안에 있는 장은.
1: 장이 많을수록 예. 상품성이 좋죠. 엄청 맛있으니까.
0: 그거 다 끝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장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0: 네. 시커멓다고 막.
1: 그렇죠. 근데 이 지금은 이제 황장, 녹장이라고 해서 노랗습니다. 장이. 근데 우리가 먹는 이 장의 정체는요. 네. 그 뭐 창자나 위장이 아니라 그 소화물 찌꺼기가 없는 간 췌장이라는 그 기능을 하는 그 내장 기관입니다. 그게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내고요.
0: 네.
1: 그 우리가 싫다던 그 위장과 그 소화 분비물 같은 게 나오는 창자나 이런 데는 네. 그 꽃게 배딱지를 떼어내므로써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몸통 안에 있는 그 내장은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장이라는 거죠.
0: 아, 그 배딱지에 막 털 있고 이런 데로 다 붙어 나가 있는 거예요?
1: 그쪽에
0: 뗄 때,
1: 그쪽에
0: 자를 때.
1: 짜면 똥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배딱지를 떼면서 제거가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0: 그러니까 게장 안에 있는 그 까만 내장들도 좋은 거다. 먹어도 된다.
1: 까맣진 않고 노랗습니다. 지금은.
0: 아, 그게 네. 제가 게장 담근 것만 봐가지고.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이제 살만 먹고 네. 제가 게딱지만 먹거든요. 안에 있는 장은 이제 제가 먹는 건데. 그거 좋은 거였네요.
1: 그렇죠. 네, 내장, 그러니까 게딱지장은 간장 때문에 막 까매 보이지 않았나.
0: 아, 그렇구나. 네. 아니면 그런 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또 배고파집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게 딱딱한 껍데기로 이제 뒤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0: 사장님 말을 이제 잘 믿고 이제 살기나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고르면 됩니까? 알이 꽉 찬 게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1: 일단은 시장이든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 예. 활꽃게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0: 예.
1: 활력이 되게 좋아야겠죠.
0: 활력.
1: 그럼 막 들었을 때 다리를 막 파닥파닥파닥 거린다든지 그 활력이 있게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골라야 되고요. 똑같은 크기인데 들어보면 무게가 달라요. 묵직한 애가 있고 좀 안이 텅 비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애도 있는데 확실히 묵직한 애를 고르는 게 낫고요. 더 확실한 거는 요 이제 배딱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살과 장이 찬 애들은요 단단해서요 이게 어지간한 힘을 줘도 이게 잘 눌러지지가 않은데 속이 비어 있는 애들은 약간 스펀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폭폭 들어가요 이렇게 약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도 하고.
0: 배를 눌렀을 때.
1: 그렇죠.
0: 그게 혹시 가능할까요? 수산시장이나 어디 생선 사러 가서.
1: 그래서 예. 만지기 싫으신 분들 예, 또 만지면 신뢰가 되니까. 예. 눈으로만 봤을 때도 이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0: 네.
1: 숯고개 철이니까 앞에 배딱지를 보면 이렇게 솟아있잖아요. 그 배딱지가 완전히 유백색이라 합니다. 하얀색. 예, 그러니까 불투명한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사실 얘들이 여름에 탈피를 해요. 그래서 허물을 보듯이 예. 벗고 새 껍데기를 이제 채운단 말이죠.
0: 네.
1: 근데 이 껍데기가 여물지 않았을 때는 투명해지기 때문에 속살이 비쳐요.
0: 아하.
1: 그래서 군데군데가 약간 다리를 보면 약간 붉으스름하게 보이고 배딱지도 약간 투명해서요. 약간 청푸른 빛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광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껍데기가 불투명해지면은 하얗게 되면은 빛을 많이 반사를 하기 때문에 네. 광이 나요.
0: 새하얗게.
1: 그렇죠. 그 번질번질하게 광이 나고 투명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하얗습니다.

0: 그런 것들을 이제 빛깔 보고 아 얘는 이제 완전히 껍데기가 다 여물었구나. 와 사회가 장이 거의 다 차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 딱 봐도 깨끗하고 단단해 보이고 꽉 차 보이고 묵직한 것.
0: 예.
1: 거기다 활력까지 있는 거.
0: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민하기가 좀 힘들다면은 네. 그냥 사장님께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꽃게 살 장 많이 찬 거 위주로 주세요. 예, 들어보시고 예, 좀 무거운 거 위주로 이렇게 좀 골라 주세요라고 시키세요. 그러면은 보고님 앞에서 일부러 뭐 물개를 이렇게 담아 주기는 쉽지 않을 거니까요.
1: 아 이것도 참 알아야 되네요. 그 요거만큼은 좀 조심해야 된다. 개를 고를 때 이런 거는 있을까요? 왜 그 홍게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길다 보니까 좀 눌러 보기는 그건 편하잖아요.
0: 네. 일단 홍게 대게 킹크랩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 개수입니다. 다리에 살이 많다 보니까 예. 가끔 보면은 상인이 이제 어 이거 팔팔하다고 막 담아 주시는데 예. 잠깐만 하고 보세요. 다리 10개 다 붙어 있는지.
1: 아.
0: 다리가 한 개 정도 빠져 있으면 그거는 정품. 괜찮아요.
1: 어?
0: 한 개까지는 인정.
1: 아, 그래요?
0: 예, 이건 이제 보통 이쪽에서 상도덕인데 보통 이 정품이라고 파는데 다리가 한 개가 없어요. 아홉 개는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두 개 이상 빠져 있으면 그거는 디스카운트를 하거나
1: 아, 그럼요.
0: 예, 다른 걸 좀 바꿔달라고 하거나 해야 됩니다.
1: 그게 뭐 수족관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서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0: 뭐 싸우는 과정, 조업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1: 근데 저는 하나가 잘려 있어도 괜찮은 상품이라는 거는 처음 알았네요. 저 같으면 뭐라 그랬을 텐데 사장님한테.
0: 킹크랩 같은 경우는 정말 다리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안 돼요.
1: 다리 한 짝에 몇만 원 아닙니까? 그럼?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리 하나만 빠져도 이거는 B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요. B급이죠. B급. A급 있고 B급이 있듯이. 그래서 이거는 디스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1: 아, 그럼요. 특히 이제 킹크랩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한 마리에 막 30몇만 원 뭐 이러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보통 3kg짜리 한 마리가 30만 원, 킬로당 10만 원씩 하니까요.
1: 예. 근데 그게 뭐 유통 과정이나 아니면 뭐 어획량이나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제 화로차 운송비가 많이 더해지면서 붙은 건데요. 또 러시아 해역의 킹크랩 조업량에 따라서도 많이 좌지우지 되고요. 가장 큰 것은 여기서 큰 손님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명절 때 킹크랩을 엄청나게 사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물량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1: 야, 그러게요. 그래서 킹크랩은 진짜 막 몇 년에 한번 맛볼까 말까 이 정도 큰맛 먹어야 되는.
0: 맞아요. 예.
1: 또 비싸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작가님이 보신 것 중에 이 정말 이게 다 고가다.
0: 네.
1: 정말 이거는 큰맛 먹고 먹어야 한다라는 생선이나 뭐 게 종류나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0: 큰맘 먹고요. 큰맘 네. 먹고.
1: 왜 다금발이 비싸다라는 표현도 있고 막 이런지 않습니까?
0: 조금 다소 엉뚱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수입산 냉동 새우 중에 예? 까라비네로라고 하는
1: 처음 들어보는데.
0: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새우 중에 하나거든요. 새우 크기도 크지만 새빨갛고 장도 튼실해서 그 장 내장 맛이 엄청나게 진하고. 그래서 스페인에서 주로 들어오는 이 까라비네로 냉동새우 한 10마리 들어있는 게 한 30만 원 합니다.
1: 한 마리에 3만 원?
0: 그렇죠.
1: 뭐 얼마나 한대요? 뭐 한 팔뚝만 합니까?
0: 그 정도 아니면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1: 한 10몇 센티? 한 네. 20센티 될 만큼?
0: 20센티가 될까 말까? 요거에
1: 크네요.
0: 스페인 현지에서도 뭐 한 뭐 15,000원, 18,000원에 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1: 제가 모르는 세상이 참 넓어요. 뭐라고요? 까르보나레? 뭐라고요?
0: 까라비네로.
1: 까라비네로?
0: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급 새우냐면요. 예. 우리나라 별달린 미슐랭 가이드의 그 유명한 파인다닝에서도 사용할 정도니까요.
1: 굳이 이거는 다 수입밖에 없고 냉동일 수밖에 없는 새우.
0: 그렇죠.
1: 그냥 대하 먹으면 안 됩니까?
0: 아, 지금 차례는요. 대하가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대하가 또 진짜 대하가 아닐 수 있다면서요.
0: 과거에는 사실 대하나 양식 흰다리 새우나 좀 이렇게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판매됐던 전례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져서요. 어지간해서는 대하는 대하라 팔고 양식 흰다리 새우는 양식 흰다리 새우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대부분이 흰다리 새우예요?
0: 사실은 그렇죠. 지금 뭐 대하 축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가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수조에 살아있는 이제 양식 흰다리 새우고요. 이 양식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는 중남미

0: 한이 원산지인데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뭐 이제 양식에 성공했죠. 어.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아주 대량 양식을 하게 되는 그런 종이 되었고요. 덕분에 이제 우리가 새우를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 계기를 준 것 또한 흰다리 새우가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대하랑은 흰다리 새우는 다른 거고,
0: 그렇죠.
1: 대신에 또 저렴해지면서 보편화되기도 했고.
0: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흰다리 새우가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2000년 초반경부터 아마 들어왔고요. 그때는 이제 대하를 양식을 했죠. 양식을 시도해서 실제로 양식 대하가 존재했었습니다.
1: 뭐.
0: 그러다가 이 새우 업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흰점 바이러스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 병이 있어요. 여기에 대하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대하가 다 폐사하고 죽어버리면서 어가들은 대하 양식을 포기하고 대신에 여기에 내성이 강한 흰다리 새우를 기르기 시작한 거였죠.
1: 아, 대하는 양식도 좀 어려워요.
0: 지금 현재는 거의 못하고 자연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1: 그 대하를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까?
0: 사실 전라남도 고흥 이쪽에 가면요. 예. 살아있는 대하가 판매되기도 해요. 예, 근데 보통은 죽은 상태로 유통이 되죠. 잡히면 금방 죽으니까요.
1: 대하는.
0: 네.
1: 근데 흰다리 새우는
0: 산채로 화로차에다가 운송시켜서
1: 수조에,
0: 예, 수조에 살려서 이제 판매되니까요.
1: 흰다리 새우가 고마운 존재네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1: 값도 저렴해졌고, 네. 양식도 잘 되고. 그 요거 혹시 외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하랑 흰다리 새우랑?
0: 일단은 딱 보면은 대하는 크기가 들쭉날쭉합니다. 자연산이다 보니까요. 큰 거는 아예 팔뚝만한 것도 있고요. 작은 거는 이제 중지 손가락만한 것도 있고. 에이,
1: 대하가 어떻게 팔뚝만합니까? 그렇게 큰 게 있어요?
0: 30cm 좀 안 되는 요만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 마리에 15,000원씩 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대하가 유명하지만 네. 이게 이제 암대하라고 암컷이거든요. 네. 암컷이 크게 자라는데 봄에 산란을 앞둔 상태에서 잡으면요. 그때 4월인데 등에 알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또 엄청나게 별미고. 근데 흰다리 새우는 전반적으로 씨알이 균일하죠. 양식이니까. 그리고 빛깔도 다릅니다. 대하 같은 경우는 그 꼬리 지느러미를 보면은 이 약간 초록색, 푸른색, 주황색 이렇게 섞여 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알록달록하게. 근데 흰다리 새우는 붉은색밖에 없습니다. 꼬리만 봐도 바로 구분할 수가 있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구이로 많이 먹는 그거.
0: 그렇죠.
1: 그러게 오히려 대하를 본 기억이 더 없겠네요 이제는.
0: 지금 사실 뭐 그래도 좀 간간히 잡히고 있어서요. 축제장이나 이제 재래시장 가면은 대하가 판매가 되는데 흰다리 새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비쌀 수밖에 없죠.
1: 그러니까 진짜 그 어릴 적에 먹어봤던 대하를
0: 네.
1: 다시 찾는 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려워요. 10%의 확률일 수도 있으니까. 가격은 그러면 대하가 훨씬 비싸겠네요.
0: 대하는 이제 신선도와요 크기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인데 적당한 사이즈는 흰다리 새우랑 똑같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축제장에서는 킬로그램당 한 3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안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대하도 같은 가격에 제가 얼마 전에 사 먹고 왔습니다.
1: 연락 좀 하시지.
0: 다만 이제 씨알이 큰 것들만 모아놓으면요. 예. 킬로그램당 한 30마리가 아니라 15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씨알이 큰 것들은 킬로그램당 5만 원. 6만 원. 진짜 큰 거는 키로에 7만 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1: 근데 우리가 먹는 뭐 중량이나 이런 거는 뭐 비슷할 테고요.
0: 비슷한데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크죠. 각각류는 근데 똑같은 1kg라도요. 한 마리 한 마리 크기가 크면은 가격이 배로 올라가요. 그만큼 먹을 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좀 품질 좋고 살 많은 걸 원한다 그러면 좀 비싸게 주더라도 큰 걸 사고요. 가성비를 원한다면 크기는 좀 포기를 해야겠죠.
1: 그러면 그 대하를 어디서 그렇게 싸게 사셨다고요?
0: 아, 저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전에 그 안면도 백사장 항에 현재 대하 축제 중인데요. 아, 이제 끝났죠.
1: 아, 끝났.
0: 끝났지만은 판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예,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또 그 충남 남당항 일대에서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1: 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메모하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만 가끔 우리가 속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1: 혹은 몰라서 잘못 사오는 경우도 있고 수산시장이나 이제 마트 갔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장 잘못 알고 잘못 사오는 거는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0: 일단 마트에서는 잘못 사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전표에 원산지, 어종.

0: 유통기한 다 적혀 있으니까요. 아하.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해동입니다. 해동한 뭐 물고기, 생선, 특히 예를 들어서 고등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고등어의 제철은 가을입니다.
1: 아, 고등어도 제철이 있었나요?
0: 그렇죠. 기름기가 여름, 봄, 여름에는 산란철인가 빠져있다가 예. 올해는 또 이제 점점 시즌이 당겨져서 한 8월부터 기름이 차기 시작해서 한 10월, 11월이면 이제 절정을 맞이하거든요. 겨울까지.
1: 수국게도 그렇고 가을에 먹어야 할 게 참 많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고등어 구이를 맛있게 드시려면 지금 잡힌 걸 사세요. 아, 가을이나 초겨울에 잡힌 고등어를 사드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마트에 가서 고등어 사서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1: 수입.
0: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국산이래요. 알고 봤더니 예, 정부 비축 고등어라고 이제 한 1, 2년 전에 잡아놓은 고등어죠. 언제 잡힌 건지도 모르죠.
1: 아, 그런 게 있어요?
0: 예, 냉동인데 이거를 마트에서 해동을 해서 파니까 딱 보면 해동하면 이게 생물인지 해동인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소비자 눈썰미는요.
1: 그렇죠.
0: 예, 근데 해동이라는 것은 한번 냉동한 이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냉동 고등어인 겁니다.
1: 그러니까 뭔가 식감이 맛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0: 식감도 좀 부족하고요. 기름기도 가을에 잡힌 게 아닌 경우에는 기름기도 빠져 있겠죠. 그러니까 아, 입질의 총리 말 듣고 지금 당장 가서 사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 그래서 이게 마트의 문제가 예전에는 해동이면 해동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시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 원산지는 적어야 하지만 해동 여부는 그치. 안 적어도 되는
0: 노락이 거예요?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하. 이것도 제가 계속 지적하면서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요. 오. 시장에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동을 해동해서 많이 진열대 올려놓습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소비자들은 생물이 좋다고 너무 이렇게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물이 무조건 냉동보다 좋다. 근데 생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를 하잖아요. 네. 신선도 관리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신선할 때 급냉한 게 더 신선합니다. 깡깡 얼어 있는 거. 근데 깡깡 얼어 있는 걸 팔면은 아 이거 냉동이니까 안 좋아해서 사람들이 외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시장에서는요 그걸 해동해서 팔아요.
1: 그죠 보여주려고.
0: 네.
1: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0: 그거를 이제 생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가셨다가 반은 먹고 반은 또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럼 이게 또 재냉동이 돼요. 근데 썰물이 재냉동이 되면은 그만큼 또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깡깡 얼은 상태로 사고 소비자도 그게 좋은 줄 알고 사면 더 좋지 않을까.
1: 냉동 고등어나 아니면 참치처럼 네. 오히려 한 번은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알고 산다면.
0: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이게 생물인지 냉동 상태로 들어와서 녹여진 건지는 또 구분을 또 해봐야 되는 거고.
0: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예. 수입산인데 표기를 안 하고 파는 집들이 허다합니다.
1: 그러면 안 되죠.
0: 예, 국산은 어떻게든 국산이라고 표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랑거리니까. 아. 상품성이니까요. 예. 수입산은 누락을 하거나 막 심지어는 국산을 속여 팔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매할 때는 원산지가 어디인지 좀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할 필요가 있겠죠.
1: 물론 뭐 신토불이 다 좋습니다만. 근데 이제 국산이 꼭 더 좋고 비싸고 맛있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수입산이 더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원산지 표기를 상인들이 좀 많이 누락을 하는 경우가
1: 정확하게 예. 믿을 수 있게. 혹시 그 생선이나 이런 수산물, 해산물 전반적으로 보면 가격이랑 좀 어떻게 그 퀄리티가 맛이 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0: 수산물은 거의 불문율입니다. 특히 갑각류로 갈수록 예. 내가 낸 만큼 그만큼의 맛과 퀄리티가 따라와요. 이게 정말 찰떡 같습니다. 이 시장 상인들이 하루 이틀 장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좀 신선도가 좀 저하됐거나 살이 조금 없거나 하는 것들은 좀 저렴하게 내놓고 예, 좋으면 좋을수록 비싸게 내놓는데 소비자 눈에서는 단지 비싸 보이니까 얘는 왜 똑같은 크기인데 얘는 왜 비싼 거야 라고 따지기 시작하죠.
1: 그런데
0: 막상 먹어보면은 비싼 거는 돈값을 한다. 예, 예외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게의 차이가 아니라 맛의 차이일 수 있다.
0: 그러니까 수산물의 가격은요 살아있을 때 제 값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 그게 죽어버리면은 그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1: 예.
0: 그리고 신선도가 저하되면 저하될수록 가격은 더 떨어지고요. 크기에 따라서도 가격은 더 떨어지고요. 원산지 유무에 따라서도 좀 떨어지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예, 요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0: 그렇죠. 뭐 중고차 딜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랑 비슷하네요.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습니다라는 거랑 똑같은 예. 거네요. 생선도. 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오, 진짜 재밌습니다. 입질의 추억, 재미있는 수산물 이야기로 오늘 같이 읽고 있는데 김지민 작가에게. 사실 이 책이 좀 나온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스테디셀러죠. 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본문에는 없고 초반에 이제 이 책을 시작하면서 썼던 이 서두 부분에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라면 그에 걸맞는 인식과 정보력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먹는 주요 수산물을 제대로 알고 소비하는 것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예로 들어보자. 이들 육고기는 종류와 원산지 가격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 채 판매된다. 마트든 정육점이든 내가 구매할 제품 정보가 구매 시점부터 확실하게 보장되니 내가 지불한 비용만큼 먹을 수 있고 품질도 보장된다는 기본인식에 깔려있다. 누가 돼지고기, 닭고기를 구매하는데 정량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할까. 처음부터 믿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산물은 어떠한가? 촌표가 붙은 대형마트 제품이 아닌 수산시장에서 구매한다면 시작부터 진이 빠진다. 날이 선 호객 행위와 흥정이 부담스럽고 어종과 원산지 표기도 신경이 쓰인다. 정량이 맞는지 혹시 내가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게 된다. 육고기와 달리 수산물은 내가 지갑을 연 만큼 품질과 양이 따라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시장의 판매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수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저렴한 오종이 값비싼 고급 오종으로 둔갑하는 일도 줄어드는 등 상거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입니다.
0: 또 사실은 그런 정직한 판매 또 바람직한 소비를 위해서 입질의 추억 김지민 작가님도 또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수산물 이야기 김지민 작가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입니다.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비영리 민간단체 상록수에서 미술교육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장애통합전시회 모두의 예술이 인사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상록수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14명의 장애작가가 참가했고요. 미술작품 60여 점과 아트상품이 전시돼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곁에 빛나는 재능을 가진 장애인 미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 이웃들이 같이 호흡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한가위 연휴가 저물어가고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내일 월요일은 오늘과 기온 차이가 거의 없이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히 아침 출근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인데 특히 수요일쯤 기점으로 해서 9월의 마지막 날 점차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10월의 첫날 목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9도까지 떨어져 서울도 다가오는 주 후반에는 한 자릿수의 아침 기온까지 내려앉겠습니다. 낮 기온도 금요일부터 당분간

간의 서울 기준으로 20도 선을 유지하는 곳이 많아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늘 밤까지 일부 전남, 전북, 남동부, 제주에 비가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강준희가 한국 스케이트보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강준희는 오늘 일본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홀에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선에서 런 88.45점과 트릭 92.40점을 합쳐 총점 180.85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스케이트보드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후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야구대표팀은 어제 열린 중국과의 슈퍼라운드 2차전에서 9-2로 승리해 대만을 꺾고 올라온 일본과 오늘 오후 6시 반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그제 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된 일본에 0-5로 패했습니다. 오늘 결승에서 일본을 꺾으면 한국 야구는 아시안게임 5연패를 이룹니다. 올해 추석 연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294건으로 평소보다 42.4% 많았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평소 하루 평균 908.9건이던 가정폭력 신고가 추석 연휴에 1,29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하루 평균과 비교해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제폭력 신고는 356건으로 16.4% 증가했고 스토킹 신고 역시 154.7건으로 0.6%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는 105.7건으로 12.4% 줄었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지만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또 숨진 남성이 살던 같은 아파트 4층 자택에서는 50대 여성과 10대 남자아이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아내 등 두 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과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와 일가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각 2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12개월간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과 투자 펀드 지분 순매수액은 9,420억 달러, 약 1,28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무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12개월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기록적인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몰린 것은 미국 증시 강세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지난 7월까지 1년간 약 20% 상승했습니다. 2분기에는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반등하면서 14.9% 상승했습니다.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 근처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홍수에 휩쓸려 실종됐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현지 매체 파타야 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5시께 태국 중부 촌부리주 파타야 인근 농부르 지역에 침수된 도로를 걷던 남성 3명 중 1명이 배수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당일 파타야 일대에서는 1시간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고가 난 뒤 나머지 남성 2명은 당국에 연락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경철 중동평화정부대표가 현지 시각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 자결권,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평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두 국가

0: 국가 해법에 대한 정부의 전적이고 일관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전남권과 전북 남동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5에서 10mm입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든든 100세 프로젝트에서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간병비 보험이란 무엇이고 또 간병비 보험을 고를 때 꼭 따져봐야 할 필수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속도 조절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IT 핫이슈에서 AI 속도 조절론이 나온 배경과 찬반 의견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일본에선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또 대회 중반을 돌아섰는데 여전히 운영 미숙으로 인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고요.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는 아시안게임 주요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야구 1차전 패배 서력을 딛고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곧 있을 일본과의 야구 결승전 소식 또 화제의 e스포츠 메달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1: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이미 집에 도착해서 일상복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싶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평소 주말보다도 심하지가 않아서 귀경길이 크게 불편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충청권을 지날 때는 조금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청권인 영동 부근과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각각 10여 킬로미터 안팎의 정체가 남아 있고요.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도 정안 휴게소부터 남풍새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상황 많이 좋아지면서 충청권인 서청주 부근 2km만 밀리고요. 이후로는 경기권을 포함해서 수월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올라온다면 45번 고속도로 양평 쪽 이용하실 텐데요. 여기는 조금 시간 여유 필요합니다. 경북 지역인 점촌 함창 부근 8km 밀린 뒤 이후 감곡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쭉 속도 떨어지고요. 여주 분기점에서 50번 영동선을 갈아타 인천 쪽 간다면 여주부터 이천 사이 4km 정체입니다. 그래도 여기 구간만 제외하면 모든 구간은 수월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호남권에서 올라오는 15번 고속도로 서울 쪽 전북 지역인 군산 부근 4km 차간격을 좁히고요. 이후 송악과 행담도 휴게소 부근은 2km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유익하고 알찬 연금 금융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5, 60대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 간병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곧 아 나중에 내 간병은 누가 하나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간병비 문제 또 간병보험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실제로 간병비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3: 네.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 현황을 보면 네. 2019년에는 하루 7만 원에서 9만 원 선이던 간병비가 최근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내내 간병인을 쓰면 간병비만 400만 원이 넘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받는 한 달 월급의 2배 수준이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월평균 간병비도 370만 원 정도였습니다.
0: 상당한 비용이 아닐 수 없는데 일단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간병비는 어떤가요?
3: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예. 일반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오게 되면 일단 치료비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으로 꽤나

0: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죠.
1: 예.
0: 일부 비급여 치료가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거는 이런 건 아닌 게 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약값과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간병비는 비급여라서 100% 본인이 내야 되죠.
1: 네.
0: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중증 치매로 요양 중인 90대 어르신 가족이 간병비 등으로 매달 150만 원가량을 형제들끼리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보호자 말씀이 형제가 많아서 그나마 낫지 적으면 정말 버겁다는 거였습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형제가 없다면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되고 그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일단 뭐 초기에는 가족분들이 많이 나눠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0: 네네.
1: 근데 간병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네. 네.
0: 간병인 부담에 가족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1: 예.
0: 가족이 직접 하자니 생업이 흔들리죠.
1: 그렇죠.
0: 형제가 많으면 네가 하니 내가 하니 해서 분란이 일어나고요. 혼자라면 일과 병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커리어 자체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장기 휴직을 하거나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이른바 간병 실업까지 생기죠. 보건의료노조 설문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61.2%나 이 간병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1: 네. 이 간병비 부담을 좀 줄여주는 공적 제도가 있나요?
0: 먼저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1: 예.
0: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까지 맡아주는 병동으로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이 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간병인을 쓸 때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1: 네.
0: 다만 모든 병원, 모든 병동에 있는 것은 아니고 병상 수도 한정돼 있습니다. 입원할 때 통합 병동 서비스 병동 자리가 있느냐고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1: 아.
0: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치매나 중증 환자처럼 손이 많이 가는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제도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1: 그렇겠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기사는 어떤가요?
0: 지난 7월 보건복지부 토론회에서 나온 계획인데요. 요양병원 간병비의 본인 부담을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이고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째, 아직 계획 단계이고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2026년 하반기 시작이라고 했다가 한번 미뤄졌습니다. 둘째, 대상이 약 8만 5천 명, 의료 피로도가 높은 중증 환자 위주고요. 세 번째, 지정된 요양병원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혜택을 보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1: 네.
0: 올해부터 시행된 돌봄 통합 지원법도 있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어가기를 목표로 하는 법으로 올해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나 방문 돌봄을 넓히는 방향이라 의미가 크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 비용을 직접 대주는 제도는 아니죠. 결국 지금 현실에서는 공적 제도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개인이 준비해야 되고
1: 예.
0: 네, 그 수단 중 하나가 간병보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서 간병보험을 들려고 해도 일단 종류가 여러 가지라 무엇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방송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1: 예.
0: 간병보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입원했을 때 제가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쓰면 하루에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짜리에 가입했으면 간병인을 쓴 날이 뭐 열흘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죠.
1: 예.
0: 간병인 선택이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점으로 단점으로는 간병인을 직접 골라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간병인 지원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휴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방식인데요. 제가 직접 간병인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보험사가 간병인을 못 보내주면 직접 쓴 비용을 하루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른데 2026년도 기준으로 하루 14만 원대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 두 가지가 간병비 보험의 특약으로 구성하는 일당 형태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요양 등급 연계형입니다. 국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으면 진단비를 한 번에 받거나 매달 간병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입원하지 않고 집

0: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번째는 치매 간병보험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경증, 중증 단계별로 진단비와 생활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치매는 요양기간이 길어서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거는 흔히 말하는 뭐 치매보험의 형태로 특정 상태가 됐을 때 진단금 형식 또는 뭐 목돈을 주는 전통적인 치매보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내용을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보험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좋습니다. 60대 가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석 달 90일을 입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간병인 일당을 13만 원으로 잡으면 간병비만 1170만 원입니다. 1170만 원.
1: 예.
0: 여기에 병원비는 따로죠.
1: 예.
0: 간병인 사용일당 10만 원에 가입해 두었다면 90일 곱하기 10만 원, 900만 원이 보험금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간병비의 4분의 3 이상을 보험이 막아주는 셈이죠. 반대로 보험이 없으면 이 돈을 가족이 부담하거나 누군가 일을 그만두고 간병해야 합니다.
1: 네.
0: 다만 이건 보장일수안에서 약간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단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좀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0: 뭐 저는 모두에게 필수라고 보진 않고요.
1: 예.
0: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필요성이 큰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간병을 맡기 어려운 분, 1인 가구, 자녀가 한두 명이고 맞벌이인 가족, 가족력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이면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덜 급한 분도 있겠죠. 금융자산이 충분해서 몇 년치 간병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분, 이미 보험이 여러 가지 있어서 특약이 여러 개 있는 분들, 그리고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병원비를 막는 실손보험이 먼저이고 간병보험이 그 다음이겠죠.
1: 네.
0: 은퇴 후 매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지도 같이 따져보셔야 합니다.
1: 네. 이 이제 뭐 수급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부모님 명의로 들어드리려고 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0: 뭐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요. 고령이 되면 가입 가족 나이 제한에 걸리거나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네.
0: 고혈압, 당뇨 같은 병력이 있으면 일반 상품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1: 네.
0: 이럴 때 심사를 간소화한 간편심사형, 이른바 유병자 상품도 있지만 보험료가 더 비싸고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연세가 70대 후반 이상이시라면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과 그 돈을 따로 간병 통장으로 모으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도 50, 60대시라면 지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이제 가입의 필요성은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런 분들께서 가입할 때 어떤 걸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0: 한 5가지 정도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하나 뭐 첫 번째로는 사용일당인지 지원일당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설계사분들의 설명만 듣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이 구분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하는데 간병인 고용 문제 그리고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까지 한번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갱신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는데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 지원일당형은 간병인 비용이 오르면 갱신 때 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가 많습니다. 지금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 60대, 70대 갱신보험료 예시표를 꼭 받아보세요. 은퇴 후 소득이 줄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납입보험료가 돼야지 가능한 거니까. 세 번째는 보험금이 안 나오는 조건도 있어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면 병원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하기 때문에 사용일당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증빙은 보통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만 인정되고 간이 영수증은 안 되고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구하셔야 되고요. 계약서와 근무일지까지 챙겨두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자, 네 번째는 면책과 감액기간과 보장일수를 보셔야 됩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험금이 없거나 절반만 나오는 상품들이 있고요. 이번 첫날부터 나오는지 며칠째부터 나오는지도 상품마다 다르고요. 보장일수도 180일인지 365일인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한도 줄어들기 전에 빨리 가입하세요라는 말에 예.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올해 초 여러 손해보험사가 간병인 일당 한도를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1: 아.
0: 부당 청구가 늘면서 손해율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마다 뭐 마감 임박 이런 식의 절판 마케팅이 나오는데 한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보험료를 오래 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겠죠.
1: 네. 앞서 이제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네. 경우에 간병인을 썼으니까 네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가족이 한 거잖아요.
1: 네.
0: 대부분의 간병인 사용일당은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1: 아.
0: 사업자 등록된 업체나 자격을 갖춘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아.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가족끼리 간병해놓고 업체를 끼워서 허위로 청구하거나 간병비를 냈다가 일부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같은 부당 청구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면 사실 뭐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1: 예.
0: 결국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가족이 간병해도 받아 잦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다면 반드시 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이 간병했을 경우 간병인 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0: 네. 아,
1: 알겠습니다. 든든백세 프로젝트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IT 관련 이슈와 화제를 알아봅니다. IT 핫이슈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네, 9월 들어 AI 인류 멸망론, AI 속도 조절론 이런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3: 네, AI 개발을 아예 중단하자는 건 아니고요. 최첨단 AI의 성능 향상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안전장치와 통제 기술이 따라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속도를 조절하자는 주장입니다. AI가 스스로 더 강력한 AI를 개발하는 자기 개선이 가능한 단계까지 갈 경우에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달 들어 AI 기업 연구자들의 공개 경고에 이어 주요 AI 기업 CEO들까지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며 계속 화두가 되고 있네요.
1: 네, 논쟁의 시작은 엔트로픽을 그만둔 한 연구원의 문제 제기였다고요?
3: 네, 엔트로픽에서 AI 사전학습을 연구했던 제이컵 콕슨 연구원이 이달 초 회사를 그만두며 공개적인 경고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콕슨은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자기 개선형 초지능을 향해 경쟁하면서 인류의 안전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한 인터뷰에서는 AI 능력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1, 2년이 인류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문제는 퇴사한 연구원 한 명의 주장이 그친 게 아니라 이 엔트로픽 내부에서도 동조가 나왔다면서요.
3: 네. 엔트로픽에서 AI 정렬 연구를 맡고 있는 에반 후빙어 연구원도 콕슨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고 공개 지지했습니다. 후빙어는 개인적으로 향후 10년 안에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을 10%보다 높게 본다면서 초지능을 인간의 의도에 맞게 통제하는 확실한 해법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인 세뮤얼 마크스도 AI 개발자들이 심각한 위험 가능성을 실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결국 엔트로픽 CEO도 직접 이 개발 속도를 조절하자고 나선 거네요.
3: 네,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지난 12일에 이러한 반응들을 접한 다음에 최첨단 AI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서 안전기술과 감독체계가 따라잡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예.
3: AI 개발 자체를 멈추자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 안전평가자가 AI 기업 내부 시스템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주요 프론티어 기업끼리 이제 안전기준을 조율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국가 간 협력까지 확대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게다가 경쟁 중인 다른 AI 기업 CEO들도 이 주장에 동조했어요.
3: 네.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그 아모데이 속도 조절 필요성에 동의했고 또 외부 안전평가자가 AI 기업을 깊이 평가하도록 하자는 방안에도 호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다리오 아모데이가 옳다라고 밝혔고요. 구글 딥마인드 데미스 하사비스 CEO도 AI 개발 속도를 조율할 필요성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구글이 아모데이가 제안한 외부 평가자 방식까지 모두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좀 기업별 구체적인 해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빅테크 수장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동조하고 나서니까 야 진짜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트럼프

0: 미국 대통령이었고요.
1: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로 이제 반격을 했는데요.
0: 예.
1: 그 AI 빅테크 CEO들 발언이 이어진 뒤 아일랜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AI 위험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추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보다 AI에서 앞선 위치를 계속 갖고 있는데 이걸 유지해야 한다면서 AI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AI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세력을 매우 부정적인 세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려가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 논의 자체보단 또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속도로 이어서는 안 된다.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겁니다.
0: 거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트럼프 대통령과 동조를 했습니다. 이 논쟁의 네. 핵심이 뭔가요?
1: 핵심은 그 2030년에 세계가 끝날 가능성은 0%. 아까 10%보다 뭐 높다, 낮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0: 예.
1: 젠슨 황 CEO는 이제 그 인류가 2030년에 끝날 가능성은 0%라며 AI 인류 멸망론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0: 예.
1: AI 안전에 대한 우려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한 빨리 가야 하지만 안전을 넘어설 정도로 빨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 기존 법률로 위험한 AI 제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오늘 나온 얘기들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AI가 10억 명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젠슨 황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고요. 구글의 한 연구원도 또 퇴사하면서 AI의 발전 속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이 그 AI 위험 자체보다 그 위험 때문에 지금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하냐 아니면 계속 가도 되냐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0: 네, AI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1: 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금 AI 개발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0: 네.
1: 배 부총리는 앞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AI 연구와 산업 활용에는 과감하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위험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AI 개발을 늦추기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겠다며 속도에 따른 책임을 중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 네, 또 다른 의견은요?
1: 네, 청와대 AI 수석을 지냈던 하정우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도 우리나라가 속도를 조절할 때는 아니라는 취지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저희 그 전자신문 행사 축사 녹화 현장에서 물어봤었는데요.
0: 예.
1: 그 속도 조절론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제조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에서 좀 그 우위에 있는 만큼 AI와 결합하면 다른 나라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보다 산업 경쟁력을 AI와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AI 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1: 네, 중국 외교부에서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에서 AI 속도 조절론이 불거진 이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AI 우위를 점하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위험론을 퍼뜨리고 악의적인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안전 논의를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반대한 건데요. 서방 AI 기업인들이 중국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요구하는 게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진전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고요. 또 미중 패권 경쟁보다 주요국이 협력해 AI 안전을 논의해야 한다는 가까운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AI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UN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각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인들도 참석해 AI가 생화학 무기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위험부터 소수 기업이다 국가의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 나아가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까지 국제 안보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0: 말씀 들어보면 OpenAI나 엔트로픽 CEO도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1: 네, AI가 이제 너무 강력해지는 만큼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가 혼자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올트먼 CEO는 AI 능력을 측정하고 위협을 평가하면서 인간의 실질적인 감독을 유지할 국내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아모데이 CEO도 AI가 잘못 관리되면 인류 전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그 AI 생물 무기 활용 금지와 모델 평가 검증, 글로벌 시험 기준과 중대한 사고 보고 체계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세계 AI 4대석학 중 한 명인 요슈아 벤지오 교수 역시 AI를 허가제로 관리하자라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AI 관련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소식 끝으로 전해주세요.
1: 네, 그 미국과 중국 양국이 이제 AI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잖아요.
0: 네.
1: 그 양국은 AI 위험과 혜택에 관해 논의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미중 초지능 대화라는 채널을 통해 AI 안전과 개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고요. 다만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인데 AI는 항상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밝혀서 그 규제가 좀 필요 없다.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어떻게 지속될지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IT 아디슈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 시각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형우 씨.
2: 네, 날씨 정보 이어가겠습니다.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 또 안개가 서서히 짙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짙게 안개가 드리워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각별히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도 벌어지겠습니다.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날 전망인데 다가오는 한 주간에는 기온의 격차도 좀 클 텐데요. 특히 아침 기온도 낮 기온도 주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떨어져서 북서쪽에 찬 공기가 밀려내려와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분포로 출발해 오늘과 비슷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이 26도, 강릉, 광주, 제주 27, 대구와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포항이나 울산, 창원은 29도까지 예보돼 있어서 아직까지도 늦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로 점차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쯤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 특히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를 기점으로 해서 찬 공기도 내려오고 기온도 떨어집니다. 다음 주 목요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3도로 떨어져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9도까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질 전망이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언저리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밤까지 전남, 전북 일부, 제주에 곳에 따라 비가 약간 지나겠습니다. 5mm 안팎이 예상되고요. 저녁까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빗방울 예보 있습니다. 내일은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새벽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중부와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2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날씨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 방향으로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정체는 조금씩 풀려가겠고 밤 11시쯤 해소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서울로 출발하신다면 부산에선 4시간 30분, 광주에선 3시간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23km 막히는데 영동 부근에서 밀리고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가장 정체가 깁니다. 더 가서 경기권에서는 안성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밀리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 휴게소에서 진남터널까지 막힙니다.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일본 사회를 속속 들여다봅니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0: 네, 올해 일본이 태풍 소식도 잦고 피해도 큰데요. 25호 태풍 두지안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26호 태풍 수리계가 북상 중이라고요?
5: 네, 태풍 25호로 인해서 수도권인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2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0: 폭풍 직후에 4만 채가 정전이 되었고요. 현재는 약 5천 채가량이 정전 중이라고 합니다. 지바에서는 제방이 3곳이나 다 무너졌는데 1968년에 관리를 시작한 지 이렇게 제방이 무너진 것은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웨더뉴스에 따르면 재산 피해는 4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가 큰 가운데 현재 태풍 26호가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26호 수리계는 29일에 오키나와 가고시마를 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아이치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북상에 따라서 큰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선수들이 선수촌이 아니라 큰 배에 묵고 있기 때문에 이 크루즈선에 영향이 없을까 라는 그런 어떤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태풍 25호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바현과 가나가현에서는 이미 특별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얘기도 좀 들어볼 텐데요. 열기는 더해가고 있는데 이 미숙한 운영이 초기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촌 숙소 불만부터 이동 문제 또 일정 혼란까지 내용도 다양한데 조직 위측의 입장과 또 일본 내부의 여론은 어떤가요?
0: 네, 아시안게임이 처음으로 선수촌 없이 치러졌는데 정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숙소의 침대가 작다. 그래서 키가 큰 선수들이 다리가 침대 밖으로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처음에부터 굉장히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요.
1: 예.
0: 그런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숙소를 배정받지 못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식사 양이 적다 보니까 선수단들이 외부에서 밥을 먹어야 했는데 크루즈선에 묵고 있던 선수들은 크루즈 앞에 건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려면 굉장히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동전 빨래방 코인 세탁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선수들이 밤마다 자신의 유니폼을 직접 빨아 입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은 직접 세탁 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대회는 주최 측이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에게 적어도 먹고 자고 입는 것은 무상으로 부족하지 않게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은 각 나라 선수들이 사비를 들여서 숙소를 찾고 식사를 사서 먹고 훈련장을 섭외하고 세탁업체까지 챙겨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예.
0: 게다가 지금 일정도 굉장히 엉망이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는데 배드민턴 종목 선수들이 5일간 개인전을 모두 해야 해서 하루에 시합을 두 번이나 치러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전은 6일, 단체전은 4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 조직위원회는 어떤 반성이나 사죄가 아니라 이번에 반박문을 게시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24일에 열린 브리핑에서는 각국 선수단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짧은 침대에 대해서는 침대 옆에 이제 발을 놓을 수 있는 별도의 이제 작은 소파 같은 것을 하나 배치해 두어서 연결해서 쓰면 된다라고 했고 고요. 차량 배치를 했지만 선수들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농구팀은 셔틀버스가 오지 않아서 결승 직전에 훈련을 못했고 축구팀은 아예 엉뚱한 곳으로 데려갔고 야구팀은 셔틀 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한국야구위원회가 외부 셔틀을 확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숙소 부족에 대해서는 일단 선수단이 제출한 서류 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에 시간이 걸렸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또 식사 자체는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사죄가 아니라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것이냐,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다, 무능하다라는 비판이 세대화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제 야구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야구 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1회 초 진행 중인데
0: 네.
1: 야구 한일전에서 이 사회인 야구 일본 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운동을 하는 일본 선수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0: 네, 야구도 그렇고요. 오늘 아사히 신문은 회사원, 코치, 배달원 등의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일본의 아시안게임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서 일본 선수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1: 예.
0: 아시안게임은 43경기 369종목, 올림픽은 33경기니까 아시안게임이 사실상 경기가 더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프로가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돈을 벌면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 세팍타쿠를 사토 유키 선수는 음료 배달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시스템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배달원으로 조금 자유로운 직업으로 전직을 했다고 합니다. 테크볼의 아라이 세이야 선수는 축구 스쿨의 코치를 하고 있는데요. 가와사키시에서 한 어린이 축구팀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야구

0: 선수들도 지금 회사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1: 예.
0: 야노 선수는 미쓰비시 중공업, 히구치 시바사키 선수는 오지제지, 사토 유키 선수는 토요타라는 회사의 사원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주로 밤에는 운동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인 고시엔에 출전한 고등학생 선수들은 이제 프로 야구팀에도 들어가고 또 대학에도 가지만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 실업팀에서 뛰기를 바라는 선수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1: 예.
0: 히구치 선수도 지금이 입사 2년 차라고 하는데요. 이번 아시아 게임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면서 어쩌면 이것을 계기로 프로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도요타의 가요 선수는 프로로 갈 생각을 아예 접고 자신은 회사와 지역을 위해서만 뛰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일본은 워낙 또 사회인 야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커트라인 자체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0: 네.
1: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0: 네.
1: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인데 일본은 뭐 실버 위크로 연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로의 날이라는 건데 올해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증가 추세라고 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총무성 조사로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3,62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명 증가했습니다. 일하는 고령자는 65세 이상이 943만 명으로 작년보다 굉장히 크게 이제 22만 명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100세 이상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성의 13,000 명, 여성의 94,000 명이 100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대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35, 여성이 87.33, 65세에서 69세의 55%, 그리고 70세에서 74세의 36%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최다라고 하는데요. 일하는 고령자는 7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일하는 고령자가 많고요.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또 혼자 사는 고령자도 933만 명이었는데 2045년에는 고령자가 전체의 36.3%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일본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엔 연설에 나섰는데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도 추진할 전망이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미국의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법의 지배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유지를 강조를 했고요.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용인할 수 없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에 대한 유엔 창설국의 군사행동권을 규정한 적국 조항의 조속한 삭제를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적국 조항은 안보리 허가와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유엔 헌장의 관하에서 설명을 한 문서로 일단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 헌장 서명국이 안보리 허가 없이 곧바로 군사행동에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다카이 총리는 이 내용을 유엔 헌장에서 아예 없애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으로 이뤄진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회원국 수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유엔 총회 이후에 귀국한 다카이 총리는 일본 회의라는 보수 성향의 단체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본 회의에 따르면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헌법이며 자민당이 10월 초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추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다카이 총리 메시지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헌법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일본 회의의 입장입니다. 내년이 일본의 헌법이 생긴 지 8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다카이 총리가 지금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헌법 개정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모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아시안게임 e스포츠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선 e스포츠에서 우리나라가 첫 금메달을 따냈는데 격투대전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투대전의 국가대표들의 연령이 40대라고요.
3: 그렇습니다.

0: 굉장히 생소하죠.
1: 40대도?
0: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격투게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이광노 선수 예. 44살입니다. 아하. 배재민 선수 41살이고요. 예. 연재길 선수가 막내예요. 근데 39살입니다.
1: 몰랐습니다.
0: 이 세 명의 공통점은 10대 시절 오락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접한 뒤에 줄곧 실력을 키운 베테랑들이라는 아하. 점입니다. 좋게 말해서 베테랑 조금 이제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인물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우리 대표팀은 어제 결승에서 일본을 세트스코어 5대2로 꺾었습니다. 철권 8, 스트리트 파이터 6, 더킹 오브 파이터스 15. 15가 영어로 잘 안 나와가지고 이 하나의 단체전으로 묶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목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대2로 세트스코어 뒤지고 있다가 네 세트를 내리따내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재밌는 게 이 게임 세 개가 전부 일본에서 개발된 게임이거든요.
2: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상대 종주국 가가지고 적지 가가지고 이걸 이긴 거예요. 이것도 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금메달 뒤에는 또 철저한 준비가 있었는데요. 이 세 선수는요. 사실 이미 뭐 나이도 나이고 가정을 다 이루고 있어요. 예. 아이도 있고.
1: 그렇겠죠.
0: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부산에서 다 모여가지고 3주 동안 합숙 훈련을 한 겁니다.
1: 아, 부산에서 합숙을요?
0: 사실 게이머들이 굳이 뭐 이렇게 합숙 훈련할 필요 없거든요. 이게 팀 게임도 아니고 물론 단체전이긴 하지만 세 명이 함께 뛰는 뭐 축구처럼 이렇게 팀워크를 다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굳이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도 없고
0: 맞습니다. 어째 네. 게임기만 있으면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 세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전의를 다지고 이렇게 뭐 좀 뭐 승부욕을 길렀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면서 이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가족들이 열성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역시 아시안게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전 격투게임은 게임 해보셨잖아요. 예. 이 빠른 손놀림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무엇보다 상대의 다음 행동을 읽는 그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게임을 많이 해볼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승은 그 경험의 힘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어린 시절 오락실 고수가 태극마크를 들고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오락실 좀 다녔거든요. 예. 뭐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막 50원짜리 싸놓고 하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아시안 게임 종목이 될 줄 알았으면은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다.
1: 아, 이 기자님이요?
0: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마흔을 넘겼다고 이렇게 덕질 도전을 접을 필요는 없다. 이거를 이번 e스포츠 선수들이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이게 그 여전히 조이스틱으로 게임을 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조이스틱이고요. 예. 네,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게임 패드 아니냐.
1: 그러니까. 예.
0: 뭐 그거 아니야. 근데 이번 선수들은 예, 조이스틱으로 예. 하는 게임입니다. 오락실하고 똑같습니다.
1: 그런 거죠? 야, 그렇군요. 이 선수들은 그러면 자기 생업이 있고 이 선수 생활을 하는 건가요?
0: 세 명 중에 한 명은 직장을 네. 다니면서 병행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전문 게임단 소속에 있고요. 그렇군요. 한 명은 요즘에 이제 많이 하죠.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 인터넷 방송을 하고. 하면서 해설도 예. 하고 또 팬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예. 또 그걸로 또 게이머 생활도 하는 이렇게 보면은 세 명이 또 자기 생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야 그렇군요. 일단 금메달을 축하드리면서 또 뿌요뿌요라는 종목에서 아주 화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강동신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내신 금메달도 기대를 했을 텐데 금메달은 일본의 11살 소년에게 갔어요.
0: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 대회 전체적으로 큰 화제인데요.
1: 화제가 됐죠. 예, 역대 최연소라고.
0: 맞습니다. 일본의 구리아라 유키라는 초등학생인데요.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 보시면은 정말 아이예요.
1: 예.
0: 아이인데 금메달 목에 걸고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0: 어제 결승에서 우리나라의 강동신 선수를 10대 2로 꺾었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아시겠지만 실력 차가 많이 납니다.
1: 예.
0: 그러니까 11살 초등학생이 더 나이 든 형들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정상에 오른 거고요. 당연히 이번 대회 최연소 참가자에다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강동신 선수도 결승에서 졌으면 좀 아쉬워할 법도 한데
1: 예.
0: 워낙 이 구리아라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세계적으로 너무 대단한 선수니까 그냥 실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예. 쿨하게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1: 예.
0: 이 뿌요뿌요라는 게임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같은 색의 젤리 모양 블록을 4개 이상 연결해서 없애는 퍼즐 게임입니다.
1: 그렇죠.
0: 아마도 뭐 지하철 타시면서 이런 게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테트리스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블록 쌓이면 없어지는 것처럼.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휴대폰으로 많은 비슷한 게임을 그렇죠. 즐기고 계실 텐데요. 예. 블록이 연달아 터지도록 설계를 하면은 예. 이 상대에게 또 방해하는 블록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전 게임도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빨리 단순히 누르는 것보다 여러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구리아라 선수는 6살 때부터 게임을 시작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이 뿌요뿌요에 관한 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뿌요뿌요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예. 여기서도 일찌감치 우승을 한 실력자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데 이 화제가 된 게 금메달을 땄으면 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도 안 기뻐하고 그냥 쿨하게 있는 거예요. 들뜨지 않은 거예요. 네? 마치 당연한 걸 했다. 아.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이걸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너무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차피 내가 최강인데 내가 최고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장래희망이 이 선수 당연히 프로게이머일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라 기차 기관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평범한 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앞서 소개한 40대 선수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은 e스포츠는 이 세대를 넘나드는 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스포츠와는 다른 e스포츠만의 매력이나 특징이 잘 나타난 그런 금메달리스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체육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조금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종목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감론을 박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전통, 지금이야 좀 익숙해졌지만.
0: 네, 전통적인 스포츠 이 주장하는 분들은 아니 e스포츠가 무슨 스포츠야 이렇게 네.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e스포츠는 2023년 항저우 대회 때부터 처음 정식 종목이 했습니다. 예. 그때는 금메달 7개였는데 이번엔 11개로 늘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이들은 아니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무슨 스포츠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반면 찬성하는 쪽은 충분히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몸은 많이 쓰지 않지만 정교한 손놀림과 집중력, 전략,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되기 전에 이미 바둑이라든지 그렇죠. 체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두뇌 게임들은 정식 종목이 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멘탈 스포츠라고 해서 이것도 정식 종목이었는데 뭐 e스포츠가 안 될 게 뭐 있냐.
1: 예. 바둑은 지금은 아닌 거죠.
0: 지금은 이번 네네네. 대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또 있는 게 대회마다 게임이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항저우 대회 때는 중국 회사들이 만든 게임들이 정식 종목이 많이 뽑혔고요. 이번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 게임들이 대부분 또 정식 종목이 포함이 된 그렇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인데 올림픽 아시안 게임인데 이 게임 운영사가 이 경기 환경을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게임 회사에 상업적인 무대가 되든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도 e스포츠에서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관심이 뜨겁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좀 투명성과 공정한 운영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야구 결승전. 조금 전 6시 30분부터 한국갤문의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0: 네. 지금 1회 초까지 보고 왔는데 일단 예. 우리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데 점수는 뽑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저께죠. 우리가 일본에게 0-5로 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는데요. 어제 중국을 9-2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과 다시 이틀 만에 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만약 오늘 이기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아시안 게임 5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 선발은 에이스 곽빈 선수인데요. 지난 예. 대만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었죠. 또 일본 선발은 지난번 한국전에서 또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던 히구치 신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대단한 게 하루 쉬고 등판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가능을 할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S 중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제 경기를 진 것도 진 거지만 일단은 한 점도 못 냈다는 거고 상대가 사회인 야구 선수를 앞서 이제 우리 일본은 지금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팬들의 실망이 컸었던 것 같아요.
0: 앞서 일본 통신원 분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예. 이 일본의 사회인 야구는 좀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분명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주말에 취미로 즐기는 동호인 야구가 아닙니다.
2: 예.
0: 이 선수들도 전문 선수예요.
2: 예.
0: 다만 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거고 뭐 어떤 분들은 아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훈련하는 거 아니야라는데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부 선수들은 정말 엘리트 선수들은 전문적으로 운동만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2: 예.
0: 아마 일본 대표팀 정도 나오는 선수들이면은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져도 된다 이 뜻은 결코 아니거든요.
1: 그러면 예, 30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대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끌어가야 되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0: 지난 항저우 대회 때도 우리가 비슷합니다. 대만에게 예선에서 지고 결승에서 이겼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이 문동주 선수가 무실점을 호투했는데 오늘도 곽빈 선수가 얼마나 잘 던지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점수를 많이 뽑기는 어렵습니다. 생소한 투수들이기 때문에
2: 네.
0: 결국에는 우리 투수들이 최소한으로 점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0: 이 상대 투수가 한번 맞붙은 선수잖아요. 아마 분석을 잘하지 하라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리고 병살 타가 없어야 된다.
0: 맞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들리 이석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YB의 나는 나비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0: KBS 58분 날씨.
1: 한가위 연휴 끝날입니다. 이제 가족들과의 정겹던 시간을 뒤로하고 내일은 다시 평일로 돌아가는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좀 짙어질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산지, 또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이 18도로 출발하겠고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포항과 울산, 창원이 가장 기온이 높아 29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덥겠습니다. 대구와 부산도 28도, 강릉, 광주, 제주가 27도, 서울과 대전은 26도의 낮 기온이 예상돼 전국이 25도에서 최고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이후로 화요일 기온 분포도 거의 엇비슷하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낮아지는 시점은 수요일쯤 되겠는데요. 9월의 마지막 날이자 수요일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고 나면 목요일 아침 기온 서울이 13도대로 뚝 떨어지겠고요. 이후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까지 주저앉아 한자릿수가 예상되고 낮 기온도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 기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일부 남부지방에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새벽에 비 예보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남자 단식 배드민턴의 유태빈은 오늘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남자 단식 8강전에서 일본의 나라오카 고다이를 2대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양궁 컴파운드 대표팀도 오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8강에서 승리해 모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정은 심기 경호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군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며 그 사이 비까지 내렸으니 증거가 온전히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장병의 부상 앞에서 정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기원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 환경을 점검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준비를 기만적 변명, 북한 수행을 은폐하려는 공작이라고 불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이후 지뢰 매설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의 초기 부실 대응 등으로 지난 21일 우리 군장병이 다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 인근에서 현지 시각 24일 오전 5시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침수된 도로를 걷다 배수로에 빠져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일 파타야 일대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숨진 남성이 살던 아파트 4층에서는 50대 여성과 10대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아내 등 2명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 중국 최고 지도자 이름을 상으로 쓰는 경기 성남시 한 중식당에 침입해 레커칠 등을 한 혐의를 받는 4명이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공동재물 송괴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 내부에 레커칠을 하고 페인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중국으로 도주했다며 국제사법공조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신고는 하루 평균 1,294건으로 평소보다 42.4% 많았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경찰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이 하루 평균과 비교해도 13% 증가했습니다. 오늘 밤 전남권과 전북 남동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제 택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는데요. 해마다 명절이면 택배 대란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만큼 이 택배를 둘러싼 갈등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임주의 생활법률에서 분실, 파손을 비롯한 택배 분쟁 유형과 구제 방법 알아보고요. 추석 극장가에서는 암살자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열기가 더해지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응원하는 풍경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 올해 추석 문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선 어린 시절을 추억하다가 탄생한 명곡 소개해드립니다. 장욱조의 고목나무, 킹크스의 컴 댄싱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1: 네, 오늘을 끝으로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막을 내립니다. 다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어느 정도 집으로 돌아오셨는지 고속도로도 시간이 갈수록 귀경정체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50번 영동선이나 60번 서울 양양선 현재 양방향 여유를 찾으면서 제속도를 충분히 낼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재 교통량은 충청권과 경기권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권 또 대전에서 각각 4, 5km씩 밀리고 이후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휴게소까지 한 번에 10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 정체 많이 정리됐습니다. 이제는 차량터널 부근에서만 3km 주춤합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도 유일한 정체는 충청권인 서청주 부근에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과속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남권에서 올라오는 45번 고속도로 양 양평 쪽은 경북 지역에서 조금 여유가 필요합니다. 문경 휴게소와 문경 세제 부근에 교통량이 몰려 있고요. 이후 충청권 접어들면 북충주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15번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도 전북 지역인 군산 일대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남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는데요. 빗길 감속으로 사고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오늘은 택배 관련 분쟁과 해법 준비했는데요. 특히 명절에 고기나 과일같이 배송 시 파손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 배송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배송 중에 벌어진 파손, 변질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명절 하면은요, 택배 정말 많이 또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택배라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할 수 없이 필수 불가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요, 뭐 한우, 고기, 뭐 조기 생선이라던가 과일 같은 것들이 배송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뭐 신선식품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신선하게 배달이 돼야 되는 식품들이 파손되고 변질되는 경우들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요, 곧바로 택배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뭐 온라인에서 냉동 한우를 주문했는데 판매 업체 측에서 아이스팩이나 드라이 아이스 등 필요한 냉동 조치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고기가 녹아버렸다 뭐 이런 경우라면은요, 배송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자의 포장이나 상품 인도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에 필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 완충제 같은 거 충분히 넣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미 처음에 포장할 때부터 좀 물러있다거나 일부 썩어있는 과일이 들어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먼저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현재 상태를 알리고 이거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때도 있고요. 물론 택배 배송 중에 파손되었다거나 변질되었다면 이때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배 회사는요, 물건을 본인이 딱 인수한 때부터 받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됐고 운송 과정에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뭐

0: 명절 같을 때 뭐 한우, 과일, 뭐 수산물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물품들, 이런 부분 만약 판매자가 처음에 잘못을 했다면 판매자 쪽에, 아니면 배송 과정의 문제였다, 배송이 하루 늦어져서 상품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 또 택배회사 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서로 좀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파손이나 변질 등이 발생을 하면 소비자는 일단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0: 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뭐 깨져 있다거나 뭐 고기, 과일 같은 식품이 상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물건을 버리거나 포장을 치우지 말고 일단 현재 상태로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택배 상자의 외관부터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스가 좀 찌그러져 있었는지, 뭐 젖어 있었는지, 구멍이 났는지 등을 찍고 운송장이 붙어 있는 박스 전체의 모습과 개봉 과정, 내부 포장 상태, 실제 파손되거나 변질된 물품까지 그런 부분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히 남겨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고기나 수산물처럼요, 변질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물건을 받아놓고 상온에 방치해서 이 물건이 변질된 건 아닌지 입증해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받은 시간, 당시 상태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냉동 제품인데 완전히 이미 녹아있다 이러면 아이스팩이 모두 녹아있는 사진 같은 것도 남겨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의 실제 가격을 입증할 자료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구매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뭐 상품 가격, 선물이었다면 뭐 구입자 쪽에서 갖고 있는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실제 가격이 어떠했는지 남겨두는 거 중요하고요. 택배 운송장도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고 접수를 해야 됩니다. 택배 회사 측에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파손이나 변질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주의해야 될 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택배 표준 약관이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일부 멸실이나 훼손의 경우에는 물건을 딱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택배 회사 측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일이라는 기간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끝까지 택배회사와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거나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최후적으로 우리가 뭐 소송인다고 하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1: 예. 아예 또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0: 사실 저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받는 문자가 택배 배송 완료됐다는 문자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요, 이 택배 기사님들이 현관 앞에 물건 딱 놓고요, 사진까지 찍어서 배송 완료 문자 보내주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택배 받을 때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면 배송, 그러니까 직접 어쨌든 기사님 얼굴을 보고 여기 택배 왔어요, 네, 문 열고 택배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 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완전 비대면 배송이 어찌 보자면 더 좀 주류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는 배송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냥 무턱대고 원래 문 앞에 놓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가 문 앞에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거나 문 앞에 만약 부재 중이라면 놓고 가겠다는데 동의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뭐 배송 메모에 부재 시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고 적었거나 뭐 택배기사님이 문자나 연락을 취했는데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했다면요. 이미 내가 택배기사가 문 앞에 물건을 놨을 때 배달, 그러니까 인도가 완료된 거라고 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정된 장소에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문 앞에 배송이 됐고 사진까지 남았는데 만약 그 이후에 내 문 앞에 있는 택배를 누군가 제3자가 훔쳐갔다고 하면은요, 원칙적이라면 택배회사의 분실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소비자가 문 앞 배송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는데 임의로 뭐 현관 앞이나 아니면 계단 같은 곳에 물건을 놓고 갔는데 사라졌다면 그때는 택배 회사의 분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은 사실 시스템적으로 문자에 배송지를 내가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재시 문 앞에 놓아주세요. 부재시 현관에 놓아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요. 내가 어느 곳에 배송을 해달라고 최종적으로 요청을 했는지 택배 기사 측과 어떤 통화나 문자 메시지 주고 받았는지 공동 현관이나 복도 CCTV에 어떤 장면이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 다음에 제3자가 이 택배를 절도해가는 그런 절도 사건도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별도의 절도죄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때는 경찰 신고와 CCTV 확보가 필요합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또 엘리베이터 이용이나 지하 주차장에 택배기사 출입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례를 좀
0: 그렇죠.
1: 들어주시죠.
0: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요즘은 사실 택배를 잃어버렸다 이런 부분은 CCTV 같은 것들도 마련되어 있고 어느 정도 서비스가 좀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엘리베이터 사용이라든가 배달 문제를 놓고 입주민들 간의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정 높이 이상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없고 이제 그럴 때 지상으로도 차가 들어올 수 없을 때 문제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단지 밖에 차를 태우고 이제 수레를 통해서 많은 물건을 옮겨야 했던 그런 문제들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요즘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 특히 출퇴근 시간 같은 때는 주민들만 이용해도 굉장히 혼잡한데 일부 이제 배송 시간과 입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겹치면 매 층마다 사실 껌껌이 서서 배달하는 기사님과 입주민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 그러니까 택배기사도 일종의 외부인이다라고 보아서 이용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었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라라는 곳도 있어서 참 문제가 되던 곳도 있었잖아요.
1: 네.
0: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은 배송을 피한다거나 서로 좀 배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택배가 또 주민들도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또 그런 배달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금지하기보다는 좀 슬기롭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 그렇네요. 그 시간 피해서 배송하는 것도 어렵고 참 그리고 또 한번 그런 소식을 전하기도 한 것 같은데 택배 중에 엘리베이터가 흠집이 나면 2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런 아파트 단지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0: 그렇죠. 이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는데 내부에 이제 자재비가 좀 상당한 그런 엘리베이터였나 봐요.
1: 예.
0: 그런데 만약 택배 기사가 손수레 같은 거 이용하다가 이 엘리베이터가 흠집 나거나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 손해배상과 함께 2,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공지가 붙은 거죠.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만약 정말 고의 과실로 엘리베이터를 부쉈다거나 고장을 유발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수레 같은 걸로 흠집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입주단체가 범칙금을 부과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요. 사실 입주민들과 택배기사, 입주단체와 택배회사 간의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또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야말로 법보다는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해야 되는 곳이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끝으로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 정리해 주세요.
0: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택배 꼭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도 있는데 택배를 보낼 때는 이제 운송장 같은 곳에 내가 무얼 보내는지 만약 좀 가액이 나가는 부분이라는 걸 택배로 보낸다면은 어떤 물품이고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기재를 해두면 나중에 분실이나 훼손이 되었을 때 보상받는 데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 택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증거 남기는 거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자료 같은 것 꼼꼼히 남겨두는 것 필요할 것 같고요. 물건을 받고 나서는 그 상태, 물건 받은 상태를 그대로 촬영이나 사진을 찍어두어야지 만약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이 현 받은 배송 상태를 입증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1: 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 유난히 짧았던 올해 추석 연휴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2026 추석 풍경 또 문화 이슈를 좀 네. 돌아보려고 합니다. 더 서울 도심 풍경부터 살펴볼까 하는데 평소보다 좀 한산했는데 오히려 주요 관광지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광화문과 인사동, 삼청동, 안국역 일대에는 국적도 나이도 제각각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전통문화를 즐기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예. 한국인보다도 외국인이 더 많았다는 거고요. 한국인들은 한복을 입고 있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한복을 더 많이 입고 있다는 거고 또 추석 연휴 기간에 좀 낮에는 좀 더웠어요. 오늘도 좀 따갑더라고요.
1: 맞아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을 입고 다니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과 중동,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스페인 북부에 그래서 온 한 여행객은 평소보다 사람이 적다는 설명에도 지금도 충분히 사람이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유럽에서 이 정도 인파가 모이면 보통 사고가 나는데 여기는 다들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게 놀랍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아하. 했습니다.
1: 네.
3: 또 이 한복 대여점 옆에는 뭐 편의점이 있었는데 뭐 대여점뿐만 아니라 편의점에도 계산을 기다리는 긴 외국인 줄이 이제 눈에 띄었고요. 또 수제비 가게 어딘지 아실 겁니다. 여기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인들만 수제비를 먹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독일 출신의 한 60대 여성은 골목이 깨끗하고 전통 가옥이 도심 속에 잘 보존돼 있다는 점이 좋았다. 이 산책하기 좋은 도시인 것 같다라는 평가까지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56년 뒤에 살아있을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네. 56년 뒤에 살아있을까? 네. 그랬더니 아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거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걸까요?
3: 바로 56년 뒤에 추석 연휴 때문입니다. 최장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1: 네.
3: 그 이유는 뭐 연차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인데 10월 3일은 바로 개천절 토요일이고요. 10월 네. 4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5월 5일부터 10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추석이 되겠습니다.
1: 네.
3: 또 5월 8일은 대체 휴일이
1: 10월 8일.
3: 예, 10월 네. 8일 죄송합니다. 그리고 10월 9일은 한글날이죠.
1: 아,
3: 예. 그리고 나서 10월 10일. 10월 11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1: 주말까지.
3: 예. 물론 단 전제 조건은 공휴일과 대체 휴일 제도가 56년 뒤에도 예. 2082년 10월 달에도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56년 뒤면 지금의 30대 직장인은 80대 후반입니다. 그때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농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좀 말씀하셨듯이 짧은 느낌이 요즘 네. 이번 연휴에서 있었기 때문에 2082년 10월 달력까지도 소환하는 그런 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1: 네, 황금 연휴를 기다리며 네.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네, 하시죠. 이 사람 심리가 또 아무리 쉬어도 또 그다음 휴일을 기약하는 거잖아요.
3: 네. 네. 그래서 뭐 사업주분들은 좀 고민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1: 예.
3: 다음 주도 뭐 예. 10월 5일이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1: 아, 그렇기 개천절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군요.
3: 네, 3일 쉴 수가 예. 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위안을 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글날 10월 9일도 금요일입니다.
1: 금요일.
3: 그렇기 때문에 금토일 또 쉬실 수가 있겠고요. 성탄절도 1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1: 네.
3: 그래서 금, 토, 일, 3일 쉴 수 있는데 연차가 남으신 분들은 이 앞뒤로 붙여가지고 더 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차를 앞에다 쓰신 분들은 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이 연차를 안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번에 이제 3일을 쉴 수 있는 날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10월 6, 7, 8만 출근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문제는 11월은 이제 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3: 없습니다.
1: 거.
3: 견디셔야 됩니다.
1: 네. 자, 올해 남은 빨간 날이 아쉽다면 내년 달력을 열어봐라.
3: 네, 그렇습니다.
1: 라고 하네요.
3: 특히 이번 설에 그 다음 설에는 2월 6일 토요일부터 9일까지 화요일까지 나흘을 연달아 쉴 수가 있겠고요. 설날인 2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9일 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또 3일절이 월요일이어서 2월 27일 토요일부터 3월 1일까지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노동절은 5월 1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3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고요. 1일에서 3일 사흘 연휴를 보낸 뒤에 5일 수요일에는 어린이날이 찾아옵니다. 제헌절과 광복절이 연휴를 만들고요. 내년 제헌절 7월 17일은 토요일이어서 19일이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고요. 광복절이 8월 15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요일이어서 16일 월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 활용도 가장 높은 시기는 내년 9월 14일 화요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추석 당일이 15일입니다. 그래서 연차를 좀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년은 더 짧다라는 거죠. 예, 네. 추석 연휴가 그런 점 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짧다고 너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런데요. 저희도 지금 주말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 스튜디오 밖에도 지금 많이 계시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휴일.
3: 저도 뭐. 어제 KBS 나와서 방송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추석 극장가 결산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승자는 영화 암살자들이라고 하는데 일단 흥행 1위에 올랐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개봉 4일 만에 100만 돌파했고요. 또 이제 26일 토 하루 동안 43만 명. 그래서 누적 관객수가 130만, 지금 한 150만 정도 오늘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1974년 문세광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공식 수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이제 많이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화제의 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한쪽에서는 음모론을 진실처럼 만들었다는 비난도 있고 또 실제 역사와 영화적 상상력 경계가 모호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좀 예민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된다.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이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매체가 생겼지 않습니까?
1: 예.
3: 그리고 언론 매체가 아닌데 언론 매체 역할을 하면서도 여론을 호도하거나 이제 왜곡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널리즘이 무엇이냐? 진실 추구를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영화를 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시작할 때는 본 이야기는 픽션입니다라고는 네. 하지만 뭐 역사 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다.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 당분간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1: 예. 다른 영화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3: 일단 영화 암살자들과 선두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던 작품이 바로 타짜 베젤 부페의 노래인데요.
1: 예.
3: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관객수가 한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타짜 시리즈의 네 번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우정과 질투, 배신, 복수의 과정을 담은 작품인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예를 들면 암살자들이나 또 오디세이 그리고 최민식 선소희 주연 인턴보다는 좀 불리한 측면인데 2위를 기록했고요. 오디세이는 역시 뒷심을 발휘하면서 부산행 1156만의 스코어를 최종 넘어섰고요. 파묘 역시 곧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턴 같은 경우도 4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게 로버트 드니로와 이제 앤 해서웨이의 할리우드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한국적인 관점으로 이제 리메이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은 5위를 이제 랭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 예.
3: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탐험대 옥토넛 같은 경우도 그 다음 순위를 이었고 또 이 새로운 오리지널 판타지 어드벤처 포가튼이 포가튼 아일랜드가 그 다음 순위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앙코르로 다시 돌아와서 또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1: 네. 안방 극장도 화제입니다. 보니까 집에서 보는데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가 나오고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도 네. 나오고 어제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도 특선영화는 계속하고요. 네,
3: 수도권에서 11.8% 기록을 했습니다.
1: 예.
3: 뭐 1692만 명 정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영화관을 가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1: 보신 분들도 반가웠었던
3: 것이고. 네, 반가워서 또 예. 가족분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저는 다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0분 뒤에 좀비딸이라는 작품이 TV에 돌아옵니다.
1: 아.
3: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을 되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빠의 이야기인데요. 코미디와 가족 코미디로서 눈길을 끌 수

0: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법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만 해도 564만 명 정도 관람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도 예, 지상파에 돌아옵니다. 예, 역사추리소설 열려문의 비밀을 원작으로 삼았는데 이 작품도 다시 조명될 것 같습니다.
1: KBS에서 방영한 2026 한가위 대기획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이승철 편 추석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0: 네, 사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네,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1: 볼거리가 있는데
0: 볼거리가 많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일에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12,000 관객과 함께 진행한 콘서트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보낸 건데요. 제 주변에서도 야 이렇게 히트작이 많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정말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알고 봤더니 이승철 씨가 자기가 직접 연출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승환 씨도 리사이트를 많이 하지만
1: 그렇죠.
0: 이승철 씨도 콘서트 굉장히 40년 동안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직접 노하우가 다 총 압축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아는 분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다라는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콘서트를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네. 점에서 이제 그 동안의 노하우가 얼마나 우측됐는지를 알 수 있었고 어쨌든 KBS의 이 한가위 명절 이 콘서트는 계속 브랜드 가치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1: 네. 네버엔딩 스토리 나올 때 끝곡인 줄 알았더니 그 뒤로도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0: 아니 그게 딱 맞잖아요. 더 이상 끝나지 않은 스토리.
1: 그러니까요.
0: 그런 것들도 아마 본인이 다 이제 연출을 한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1: 들어요. 그 뒤 곡들이 앵콜곡인가 했더니 아니 계속 나오네. 또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시청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휴와 맞물려서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응원하는 또 시차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훈훈한 풍경이 있었네요.
0: 네, 네 진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친구 8강전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방송사 시청률이 아니고요. KBS에서 이제 방송한 것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는데 네. 일단 7.8%까지 최고 네. 순간 시청률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경기였다라고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30일 오후 3시에 중국과 태국전의 승자와 결승전을 놓고서 맞붙는 그런 또 이제 상황입니다. 또 한가위 한일전으로 치러진 야구 슈퍼라운드 중계전에서도 KBS 시청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시청률 4.7%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1TV가 또 단독 생중계한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 결승. 야, 40년 만에 종목
1: 예.
0: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영철 해설위원이 울컥한 그런 이제 소감도 밝혔었는데 어쨌든 공영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때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1: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호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볼까요?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평일로 돌아가고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대부분 일교차 큰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보가 돼 있는데요. 이제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추워지는 곳도 있겠고 서울은 한 자릿수까지도 다음 주 후반에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낮 기온도 서울 기준 20도 언저리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오늘과 기온이 비슷해서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한 주에 문을 열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이 26도, 대전도 같은 기온 예상됩니다. 강릉, 광주, 제주 27도, 대구, 부산이 28도, 포항과 울산, 창원은 29도까지 오르면서 경상권은 다른 지역보다 내일도 약간 더 덥겠습니다. 이후로 화요일 기온이 엇비슷하게 이어지겠지만 수요일은 중부와 전북에 비 예보가 있는데 이 비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 찬 공기도 내려오겠고요.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9도로 한 자릿수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후로 금요일 낮 기온부터는 서울 20도 등 대부분 중부지방은 20도 언저리의 낮 기온까지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오늘은 밤까지 일부 남부지방에 비나 빗방울 예보가 들어있고요. 내일은 새벽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곳곳에 지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그 밖에 수도권 등 중부와 제주에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곱게 끼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1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이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 씨가 연휴 끝날 교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5시쯤 절정에 달했던 귀경길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신다면 부산에선 4시간 30분, 광주에선 3시간 20분으로 전 시각에 비해 수월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총 25km 밀리는데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만 정체 남아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밤 11시쯤이면 해소가 되겠고요. 반대 귀성길은 수월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린 시절을 추억하다 탄생한 명곡이군요.
5: 그렇습니다. 네. 어린 시절을 추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어렸을 때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 네. 또 동네, 뭐 떡볶이집이 생각날 수도 있고, 네. 예, 같이 뭐 축구하던 기억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가족에 대한 추억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개구장이었으면 엄마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도 있을 거고, 이제 어린 시절을 추억하다가 만든 곡들, 오늘 가요 한 곡, 팝 한 곡을 가지고 왔는데,
1: 좋습니다.
5: 두 곡 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곡들이 과연 어린 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싶은 그런 곡입니다.
1: 예.
5: 먼저 1979년 80년에 큰 사랑을 받았던 장욱조의 고목나무입니다.
1: 고목나무.
5: 이 노래가 그 당시에 가요 차트. 그러니까 1980년까지만 해도 가요 톱10이 없었어요. 이제 가요 톱10이 한국의 빌보드 역할을 하게 되는데.
1: 맞아요.
5: 이때까지는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KBS 라디오 차트에서 뭐 5주, 6주, 그것도 뭐 N번부에서는 8주 이렇게 1위를 차지했던 그런 히트곡입니다. 장욱조 씨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1: 네.
5: 그리고 노래까지 했습니다.
1: 네.
5: 이제 원래 그 솔로로 발표를 했어요. 1976년에. 그런데 정말 방송 한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할 이제 반응을 얻지 못했고 그러다가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장욱조 씨가. 장욱조와 고인돌이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그 음반에 이제 이 곡을 수록했는데 이게 뒤늦게 이제 라디오에서 한번 흘러나오고 또 다운타운가에서 이렇게 신청곡이 한번 한두 번 나오는가 싶더니 그냥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됐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곡이 또 드라마 삽입곡으로도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의 드라마 덕분에 인기를 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보단 덜해졌지만
1: 예.
5: 예전에는 뭐 드라마에 삽입되면 뭐 그 스코어 연주 음악도 그렇고 주제가도 그렇고 큰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1: 예.
5: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필려라는 드라마 장미 씨가 전성기 때 이제 어린 역할부터 노역까지 소화해서 화제가 됐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연주곡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흘러나왔대요. 마치 그 드라마를 위해서 만들어진 스코어처럼 이렇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는 분들은 당연히 이 곡을 좋아했을 텐데 문제는 이미 필요에 쓰이기 전에 이 노래는 예, 인기를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1: 라디오를 통해서.
5: 예, 이제 드라마 관계자가 장욱조 씨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 곡 좋은데 우리 드라마에 좀 갖다 써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갖다 써라 해서 허락을 해줘서 그렇게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 곡을 만든 배경은 사실 장욱조 씨가 어린 시절에

0: 경상강 하구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1: 예.
0: 매일 학교를 가려면 야산을 하나 넘어야 됐고요. 야산을 넘으면 임성역, 지금의 임성리역이 나오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목포로 통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또 목포에 내려서도 또 한참 걸어갔어요.
1: 아하.
0: 그래서 산 넘고 강 건너서 이제 학교를 다닌 건데, 근데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야산을 지나다 보면 거기에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대요.
1: 예.
0: 이제 거기를 등하교하면서, 뭐 물론 이제 등교할 때는 바쁘니까 얼른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되니까 뛰어갔겠지만,
1: 그렇죠.
0: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1: 학교할 때 예,
0: 그 소나무 밑에서 이렇게 경치도 좀 구경하고 앉아가지고 노래도 흥얼거리고 또 심지어는 기타도 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디서 트럼펫을 빌려가지고 트럼펫도 거기서 연주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힐링 공간으로 거기서 이제 있었던 건데,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고 이제 소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소나무처럼 우뚝 서는 그런 훌륭한 사람, 훌륭한 가수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걸 볼 때마다 자찜을 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 있지 말고 서울 가서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 그래서 네. 우리 집안도 일으켜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사실 사람 일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진 않죠. 그래서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만은 가수로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1967년에 데뷔했는데, 그래서 우연찮게 작곡하고 편곡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했더니, 자네는 노래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1: 아.
0: 작곡가로 한번 전향을 하는 게 어때? 해서 1970년대부터는 작곡 편곡자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곡가로는 일이 잘 풀렸어요. 1973년에 방주연의 기다리게 해놓고 이 곡도 뭐 어마어마한 히트곡이고, 조경수 씨 1970년대 후반 우리 가요계의 4대 천왕으로 불렸는데 미남 가수였고, 조승우 씨 아버님.
1: 아.
0: 아니야 돌려줄 순 없나요 이런 곡들을 줘서 또 히트시켰고, 그 외에 정윤선의 엽서, 김미성의 아쉬움 같은 노래들이 70년대 후반 계속 히트가 된 거예요.
1: 야.
0: 중반에. 그래서 이제 작곡가로는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가수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밴드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밴드 음악을 하면서 밤무대에서 서고 다시 한번 가수로서 재도전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1979년에 장욱조와 고인돌 앨범을 냈고요. 거기에 타이틀곡이 아니었음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 네.
0: 그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게 라디오와 다운타운가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결국은 이제 메가히트곡이 됐고요.
1: 네.
0: 그래서 장욱조 씨한테 이 고목나무라는 노래는 딱 이 노래를 할 때만 부를 때마다 울컥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고향 생각나고 또 이제 시골 생각나고 네. 소나무도 생각나고
1: 그렇죠. 또 예. 우뚝 서게 해줬으니까 네. 들어볼까요?
0: 네.
1: 장욱조의 고목나무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0: 장욱조의 고목나무였습니다. 반갑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명곡의 재발견, 오늘 어린 시절을 추억하다 탄생한 명곡 듣고 있는데요. 다음 소개해 주실 거군요.
1: 네.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입니다. 비틀즈, 롤링스톤즈와 더불어서 1960년대 세계 팝음악 시장을 재패했던 4인조 락밴드 킹크스의 Come Dancing이라는 곡입니다.
0: 예.
1: 전성기는 1960년대예요. 64년부터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때는 비틀즈 광풍이 불어가지고 미국 팝계가 그냥 뒤흔들릴 때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요.
0: 네.
1: 영국 밴드가 와가지고 자기네 시장을 그냥 집어삼켰으니까요.
0: 그쵸.
1: 그냥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이도 강남스타일이 7주 동안 2위를 차지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텃세거든요. 1위를 하고도 남았을 노래인데 미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이 있는데 그걸 비틀즈가 허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판을 바꿔놨는데, 그리고 나서 영국 팀은 가면 다 잘 됐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킹크스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Come Dancing은 전성기 때 히트곡은 아닙니다. 전성기 때 뭐 You Really Got Me, Waterloo Sunset, Days 이런 곡도 히트했는데, 특히 You Really Got Me는 뭐 세계 팝음악, 락음악사에 남을 아주 공격적이고 강렬한 기타 리프로 많은 밴드들, 뭐 이후에 등장하는 음악하는 락커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곡인데요. 근데 Come Dancing은 이걸 락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달콤한 멜로디, 서정적인 멜로디, 그러니까 멜로디 라인이 일단 귀에 쏙쏙 들어오는 복고풍의 음악이에요. 83년에 이 곡이 이제 히트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60년대 감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60년대 감성으로 만들게 된 건 팀의 리드 보컬리스트이고 또 리듬 기타를 치고 팀에서 작곡을 담당하고 있는 레이 데이비스가,
0: 예,
1: 이제 BBC TV로부터 음악 작업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Come Dancing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 음악을 하게 됐는데, 작업을 하다가 그 다른 사람들이 옛날부터 춤추는 걸 보니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대요. 어린 시절에 누나가 이제 춤추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몰래 추지 않고 모두가 있는 데서 이제 춤을 추고 뭐 신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혼자만 추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이렇게 아 같이 추자고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그 추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감에 젖었었고 잠시 다큐멘터리 음악 작업을 멈추고 그 기억에 추억에 푹 빠져 있다가 자연스럽게 만들게 된 곡이 Come Danc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이제 그 과거에 좋았던 시절, 젊은 날의 어떤 기억, 뭐 나아가선 어린 날의 기억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곡이기 때문에 조금 서정적이고, 예, 신나지만 결코 신나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춤추기 좋은 노래인데 어딘가 쓸쓸한 그런 정서가 녹아있는 그런 곡이고요. 그래서 후렴구 멜로디도 멜로디면 특히 후렴구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라진 사람, 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대에 대한 기억, 미련 이런 것들을 녹여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1960년대부터 킹크스를 좋아했던 팬들도 이 곡에 열광했고요. 사실 킹크스가 락밴드이기 때문에 락밴드는 앨범 위주의 활동을 합니다. 비틀즈는 좀 예외적이고요. 그래서 앨범 차트에서 1위, 2위는 많이 해도 싱글 차트 탑 10에 랭크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 곡은 전성기 때도 킹크스가 빌보드 10위권에 올라본 적이 없는데 이 곡으로 6위까지 올라서 이제 그룹이 1996년에 해체를 해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활동하면서 빌보드에서 최고 히트곡은 이 Come Dancing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조금 슬픈 건 이제 그 누나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에 대한 그림이 더 진했겠죠.
0: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킹크스의 컴 댄싱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한가위 연휴 끝날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밤새 기온 차이가 낮과 밤이 크게 벌어지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앉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밤새 옷차림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꼭 이불도 잘 덮고 주무셔야 될 날씨입니다. 오늘 밤새 기온 보면 서울이 18도 이상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8도, 전국적으로 14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이 26도, 강릉, 광주, 제주 27, 대구, 부산은 28도, 포항, 울산, 창원은 29도 등으로 경상권은 내일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내일도 크게 벌어질 전망인데요. 화요일도 거의 엇비슷하게 벌어진 뒤 수요일 중부와 전북에 비 소식이 있는데 이 비를 기점으로 해서 9월의 마지막 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이후로 10월의 첫날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내려앉겠고 10월 2일과 3일 금요일과 토요일은 9도까지 한 자릿수로 내려앉겠고요. 낮 기온도 주후반에는 서울이 20도대 언저리를 맴돌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일부 남부와 제주에는 비나 빗방울예보가 있고요. 내일 새벽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그 밖에 중부와 제주에 빗방울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또 주간 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대예보, 수고 인류의 시간과 용기를 찾아서 차례로 만나보고요. 또 주목해서 읽을 책으로 이름에 깃든 흥미로운 역사를 만나보는 책 박지욱의 이름들의 인문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 역사 인물 연구소 신채용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3박 4일간의 추석 연휴도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나눌 이야기가 좀 재미있겠습니다. 추석 차례상을 지적한 조선의 학자들이라고요.
2: 네, 맞습니다. 네. 명절만 되면 힘들어하는 분이 많죠. 아유. 특히 이 시대의 며느님들. 예. 대표적입니다. 전도 부쳐야 되고 뭐 생선도 수십 마리 기름에 지지고 또 나물에 탕에 엄청 힘들죠.
0: 네.
2: 자, 그래서 잘못된 차례상 차림에 대해서 제가 아니고 조선시대 대학자들이 지적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일단 추석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추석이면 고향을 찾고 차례를 지내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먼저 박사님, 그럼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추석을 지켜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2: 진짜 오래됐습니다.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유리이사금 때 가베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0: 예.
2: 가베는 당시 수도 왕경 경주죠. 경주의 여인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달 동안 배짜기를 하고 그것을 음력 8월 15일에 결과를 겨룬 겁니다.
0: 네.
2: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오. 이후 함께 어울려서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를 즐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제죠, 축제.
0: 네.
2: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조상의 차례를 지내는 명절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가을 축제의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0: 네. 이사금이라는 게 지금은 왕인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0: 네, 신라시대 때고 그때 추석을 가베라고 불렀다는 거고요.
2: 네. 맞아요. 네. 가베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0: 아.
2: 즉 가을의 한 가운데라는 의미로 이어졌고 이것이 순 우리말 가위가 되었고 이후 크다라는 뜻 한이 붙어서 한가위가 되었던 겁니다.
0: 예.
2: 우리가 추석을 네 글자로 중추가절이라고도 하잖아요.
0: 오, 그렇죠.
2: 그 중자가 가운데,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0: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뭐 차례를 지내는 명절이라기보다는 축제였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차례를 지낸 건 언제부터인가요?
2: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차례를 지냈겠거니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오해군요.
2: 오해입니다.
0: 예.
2: 우리는 뭐든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0: 네.
2: 조선왕조가 1392년에 유교의 하나인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아 건국되었습니다.
0: 예.
2: 자, 그런데 이렇게 조선왕조가 딱 건국되었다고 해서 바로 유교적 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2: 제가 지난번 어우동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0: 누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2: 자, 그래서 그때부터 1392년부터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0: 예.
2: 네, 경기도 오산이 아니에요.
0: 네.
2: 자, 그래서 명절에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은 아마도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보여요. 그 전까지는 천년 불교의 삶이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0: 오.
2: 자, 그래서 추석에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바로 16세기 인물이었던 권문회라는 사람이 쓴 초간일기에 나옵니다.
0: 네.
2: 당시 이 일기를 보면은 초하루나 대보름 이것도 명절이죠.
0: 네.
2: 또 다른 명절이 되면 집안에 있는 사당에서 차례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와요. 게다가 당시 차례상 차림은 지금처럼 수구식 가지를 올린 게 아니라 이 일기를 보면 국수와 떡, 술 한 잔 아. 올린 게 전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초기의 차례상 모습은 비교적 단출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제사는 제사인데 명절에 지내면 차례 또 이제 기일에 지내면 제사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좀 알려주실까요?
2: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는 돌아가신 날 그 조상을 모시는 곳이고
0: 예.
2: 차례는 명절에 여러 조상 보통 대부분 4대조까지
0: 아하.
2: 한꺼번에 모시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0: 아하.
2: 게다가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명문가다 이러면 불천이 제사도 있어요.
0: 예.
2: 국가에서 이분의 제사는 영원히 없애지 말아라 해가지고 4대조가 더 넘었는데도
0: 아.
2: 계속 모시는

0: 분들이 있어요.
1: 그렇군요.
0: 뭐 예를 들면 영의정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분들, 이순신 같이 예. 국가에 공을 세운 분들, 이분들도 예. 명절에 당연히 모시게 됩니다.
2: 아.
0: 자, 게다가 제사에는 축문을 쓰고 읽어요.
1: 예.
0: 근데 차례에는 축문을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또 상차림도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5열의 상차림이 있어요. 밥, 국, 탕, 생선, 뭐 고기 등등 여러 음식을 올리지만 차례상에는 반드시 밥과 국을 올린 것이 아니고 그 계절에 나는 음식과 과일 몇 가지만 간소하게 올립니다. 또 제사는 밤에 지내죠. 우리가 보통 자시라고 해가지고 밤 11시에 많이 지냅니다. 근데 명절 차례는 아침이나 낮에 지내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1: 아, 큰 차이네요.
0: 네네.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이 우리가 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차라는 게 실제로 이제 차를 올려야 되는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는 술을 올린단 말이죠.
0: 네.
1: 그 차이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유교 의례를 조선 왕조가 수입을 했었습니다.
1: 네.
0: 자, 근데 이 의례 자체는 중국의 의례예요.
1: 네.
0: 중국은 물이 안 좋죠.
1: 네.
0: 그리고 음식도 기름진 게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차를 많이 마셔왔었어요.
1: 맞아요.
0: 당연히 자기네 조상들도 차를 많이 마셔왔으니까
1: 네.
0: 자기네들이 차례를 지낼 때는 차를 올리는 게 있어요.
1: 예.
0: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물이 막습니다.
1: 아하.
0: 차를 안 마셔요.
1: 예.
0: 그 맑은 술로 뭘 해요? 술을 담가
1: 맑은 물로?
0: 네. 술을 담가 먹어요.
1: 예.
0: 자, 그래서 제사에 우리나라는 차를 올린 겁니다. 차를 올린 게 아니고
1: 예.
0: 술을 올렸다는 거예요. 다만 그 제사를 차례라고 부르진 않아요. 원래 차례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없는 겁니다.
1: 에이?
0: 사당에서 지내는 명절에 차당에서 지내는 제사가 있는데
1: 네.
0: 그걸 보통 참례라고 하는데
1: 참례.
0: 여기서도 차를 올리는 원래 절차는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차를 올리지 않고 술을 올려요. 다만 그 명칭이 신라나 고려시대 때도 우리나라 차례는 있었습니다.
1: 아.
0: 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건데 신라나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처님에게 올리거나 뛰어난 선사에게 올리는 차례가 있었어요. 자, 그 이름과 함께 조선시대 이 명절 제사가 합쳐지면서 명칭은 차례라고 굳어진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차례라고 해서 이 한자로 차자가 그 우리가 마시는 차의 그 한자가 같지는 않아요.
0: 아니요. 마시는 차하고 이름 한자 글자는 같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우리가 다과상 할 때 그때는 차 다라고 있지만
1: 예.
0: 우리가 차례도 그 차자입니다.
1: 아.
0: 다만 우리나라는 술을 올린다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평소 시작할 때는 술, 떡, 국수 같이 좀 단출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올리게 됐을까요?
0: 자, 일단 이 명절 차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6세기 이후에도 일반적인 백성들은 전을 지져서 올리는 등 많이 올린 것 같아요.
1: 예.
0: 이미 그때부터. 자, 이후 조선 말기가 되면서 신분제가 혁파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리게 된 걸로 보입니다.
1: 예.
0: 게다가 집집마다 또 지역마다 상차림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차례상에 올리게 된 건데 또한 예전에는 먹거리가 부족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특별한 명절 또는 잔칫날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지금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애기들은 또 설사도 하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1: 예, 평소 안 먹던 거 먹어서
0: 맞습니다.
1: 기름진 거 먹고
0: 예.
1: 맞습니다. 이런 상차림에 대해서 조선시대 학자들이 또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한 분들이 계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퇴계 이황,
1: 응?
0: 율곡이,
1: 어이구.
0: 그 사계 김장생, 뭐 명제 윤증 등 내노라 하는 조선시대 대표적 유학자뿐만 아니라
1: 예.
0: 실학자로 유명한 성호 이익도 당시에 잘못된 상차림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1: 오, 진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이어서 구체적으로 퇴계 이황은 차례상의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셨을까요?
0: 일단 퇴계 이황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16세기 1500년대입니다.
1: 예.
0: 당시 이제 조선은 본격적인 유교 사회가 시작되었어요.
1: 예.
0: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이는 명절 차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조선 왕조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차례상에 올리는 생선 전 같은 걸 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나 봐요.
1: 예.
0: 이미 그때부터.
1: 예.
0: 자, 그래서 퇴계 이황, 율곡의 수제자로 예학의 대가였던 사계 김장생이라는 학자가 전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예. 지적했습니다.
1: 전을 올리는 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0: 유교예법 그 어디에도
1: 예.
0: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1: 예.
0: 기름에 지진 전을 올리는 건 없었습니다.
1: 어.
0: 특히 유교예법에서는 기름에 지진 음식을

0: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생선도 뭐 밀가루 묻혀가지고 계란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지지잖아요.
1: 예.
0: 이게 깨끗해 보이지 않다는 거야. 유교요법에서는.
1: 아. 자,
0: 그래서 퇴계 이황은 유훈으로 기름에 지진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지 말라라고 하였고, 김장생은 밀과나 유병 같은 기름진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데 이건 예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님들이 고생해서 올리는 전, 이거는 원래 제사나 차례상에 필수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 반가워하실 소식이네요.
0: 아주 반가워할 소식이죠.
1: 예. 그러니까 이제
0: 게다가 또 한 말씀. 예. 또 대학자 있죠. 율곡이.
1: 예.
0: 율곡이가 또 이런 말했어요. 기제사에는 오열의 상차림을 하지만 이것 또한 형편에 맞게 올려라라고 했습니다. 절대 무리해서 이것저것 사서 올리지 말라라고 했던 건데, 굳이 조상의 제사 지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1: 그렇군요. 또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은 차례상에 대해 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까?
0: 실학자 성호 이익의 성호 전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 예.
0: 사계절에 항상 나오는 것과 사방에서 가져온 희귀한 것, 이런 것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아하.
0: 과일과 채소, 생선 등 명절에 몇 개만 올리거나, 이런 걸 몇 개만 올리거나 하나만 올려도 상관없다.
1: 오.
0: 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명절 다가오면 이 경제적 부담을 가지면서 장을 보시잖아요. 마트에
1: 예,
0: 가시거나.
1: 예,
0: 자, 그러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지 말라라고 이미 조선시대에도 대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제철 음식으로 몇 가지만 올려도 된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근데 지금은 언제부턴가 이 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차릴 때 뭐 법칙이 있다. 뭐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0: 네.
1: 이건 언제부터 등장을 했을까요?
0: 이것도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1: 에?
0: 원래 예법에 전혀 없는 말이에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전혀 아니에요.
1: 예법이 없다고요?
0: 없어요.
1: 오.
0: 진짜 없습니다. 제가 네. 근데 먼저 뜻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 네. 하얀 것은 서쪽에 놓는다는 거죠. 조율이시, 대추, 밤, 배, 감 놓는 순서죠.
1: 그렇죠.
0: 그런데 조선시대가 그 어떤 예서를 봐도 이런 말이 없어요.
1: 호호.
0: 제가 우리 조선왕조실록 다 데이터베이스 돼 있죠. 여러 조선시대 문집들 다 돼 있습니다. 안 나와요. 예법에. 예법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과일이면 과라고만 써놔요. 고기면 고기라고
1: 써놓고. 뭐 위치나 이런 내용은 없고요.
0: 예, 상차림이죠. 그 예를 들면 신주가 있으면 신주 앞에는 바로 밥과 국이 있고.
1: 그렇죠.
0: 이런 위치는 있습니다.
1: 예,
0: 예, 예. 예를 들면 과일이 몇 번째 줄에는 있다.
1: 줄에 있다.
0: 근데 붉은 과일을 뭐 동쪽, 하얀 거는 서쪽. 이런 거 전혀 없어요.
1: 아.
0: 또 오동육소도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물고기는 또 동쪽.
1: 맞아요.
0: 육고기는 또 서쪽. 이런 거 전혀 없이 상차림에는 그냥 과일 할 때 과자, 고기 할 때 육자, 물고기 할 때 어자. 이런 것만 있지. 전혀 이 어디 방향이나 위치를 정해놓은 예법은 없습니다.
1: 괜히 외웠는데요.
0: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놓는 상차림은 조선시대 유교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1: 희한하네요.
0: 네, 이렇게 홍동백서 조율이시 다시 한번 기억하겠지만 이런 표현은 없었다.
1: 네.
0: 자, 근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직까지도 홍동백서 조율이시 막 따지시고 제가 잘못 올리면 막 혼을 내세요.
1: 그러시죠.
0: 아, 저희 집도 안 고쳐지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발 내년 설 명절에는
1: 예.
0: 간소화해가지고 가족 모두 명절 스트레스 없는 연휴를 보내는 게 저의 바람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돌아가신 조상님도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주간 책마을 서점가의 새로 나온 책 소식 알아봅니다. 홍순철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3: 예, 먼저 시대예보 수고 인류의 시간이라는 책 출간됐는데요. 인공지능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택배 분류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제조에 이르기까지 이 산업 현장에 다양한 공정의 로봇이 투입이 되고 있죠.
1: 네.
3: 그리고 사람의 개입 없이 운영되는 불 꺼진 공장도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막대한 자본, 인력,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뭐 음악이라든가 영화 제작 현장에서

0: 또 개인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게 다 인공지능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회성장은 물론이고 일반 사무직과 변호사, 회계사, 의사, 전문직, 심지어 예술가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한 번도 겪어오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거죠. 이 위기를 인간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대 예보 시리즈의 네 번째 키워드로 송기령 박사가 수고 인류라는 걸 꼽았습니다. 가볍고 빠른 것만 살아남는 경량 문명의 시대에 분업화로 수많은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단시간에 혼자 해내는 환경 속에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책의 핵심 키워드는 수고입니다.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쉬워질수록 한 땀 한 땀 구슬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쏟아부은 인간 고유의 냄새는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기술이 효율을 완성할 때 가치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서사가 남긴 수고뿐이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인이 짜놓은 판에 갇힌 사본 인간이 아니라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는 원본 인간으로 바로 서는 길이 책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마인드마이너 송기령의 시대예보 수고 인류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신간은요?
0: 용기를 찾아서란 책 출간됐는데요. 불안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 책은 인생이 나아지는 변화를 위한 용기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인이 용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책은 우리는 이따금씩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용기를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도 참 용기 있는 부류이죠. 예. 공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권력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 또 비즈니스를 파격적으로 혁신해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사업가 모두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인간을 용감하게 하는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인 린자이 굴라티는 이 책을 통해서 용기라는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품은 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향을 자신 스스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감당하려는 마음인 거죠. 용기는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이고 유일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기를 단련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숭고한 목표와 도전 과제를 우리 안에 내재화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그럽니다. 책을 통해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용기의 기술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써내려간 이야기가 용기를 강화하고 또 그렇게 강화된 용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오직 용기만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1: 네, 란자이 굴라티의 용기를 찾아서였습니다. 이제 주목해서 읽어볼 책을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0: 이름들의 인문학이란 책 골라봤는데요. 이름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1: 네.
0: 모든 이름에는 고민과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깃들어 있는데요. 이름들의 인문학이란 책은 이름에 담긴 흥미로운 역사를 만나보는 책입니다. 신경과 전문이면서 작가인 박지욱은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이름 속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름에 담긴 역사와 신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데요. 중국에는 사물의 올바른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지혜의 싹이 튼다라는 교훈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자는 지혜를 숨기고 있는 사물들을 관찰하면서 그 이름의 기원을 찾고 있는 건데요. 출산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익숙한 이름, 제왕절개, 왜 전제 군주를 연상시키는 제왕이 수술 이름에 붙게 되었는지, 또 아마존은 왜 아마존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몰핀은 어떻게 이 몰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요일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책에는 50여 가지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배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당장이라도 지금 듣고 싶을 정도로 궁금한 내용들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0: 흔히 쓰는 단어나 명칭의 기원을 알면 흥미로운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떤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을까요?
1: 예, 일단 제왕절개란 이름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실 이 제왕이란 의미는 독일어 카이저의 황제란 뜻을 우리말로 옮긴 거고요.
0: 네.
1: 절개는 독일어 슈니트, 자르다, 절개란 걸 옮긴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의학 용어가 독일어 번역 단계에서 한자어로 재번역된 형태인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
0: 예.
1: 이게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이러한 수술 방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카이사르는 나는 여성의 다리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수술로 태어난 사람이 카이사르가 처음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이미 고대 로마에서는 사망한 산모라면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야 한다란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의 강이면서 글로벌 IT 기업의 이름인 아마존, 이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의 여성 무사 부족에서 유래했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오른쪽 젖가슴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활 쏘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이걸 도려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요, 아는 없다란 뜻이고 마조스는 가슴입니다. 그래서 젖가슴이 없는 존재라는 섬뜩하면서도 강렬한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 1541년에 스페인의 한 탐험가가 남미의 거대한 강을 탐험하던 중에 원주민 부족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원주민 무리 가운데 머리가 길고 용맹하게 싸우는 여성 전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모습을 봤던 탐험가가 그리스 신화 속의 여전사 부족인 아마조네스를 떠올렸고 자신이 발견한 거대한 강에 이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0: 아하,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썼던 이런 명칭들, 이름들의 유래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밌게 느껴지는데 이런 사례 또 있을까요?
1: 예, 책에 보면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명왕성, 이게 태양계 아홉 번째 행성이었지만 2006년에 태양계 행성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런데 이름을 보면 사실 퇴출당할 운명인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0: 네.
1: 그 이름에 이미 저승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1930년에 발견된 이 행성에 신화와 우주에 관심이 많았던 영국의 한 소녀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어둡고 추운 행성이라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지하 세계의 신인 플루토가 어울린다라고 할아버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아는 천문학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이 플루토가 이름이 됐죠. 근데 1930년 가을에 일본의 천문학자인 노지리 호에이가 플루토의 의미를 동양식 한자로 의역을 해서 명왕성이란 이름을 제안을 했고 이 번역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순차적으로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플루토가 명왕성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0: 네.
1: 우리가 보통 상을 당했을 때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할 때 이 명자와 같은 글자라고 그럽니다.
0: 네.
1: 실제로 명왕성은 저승 세계의 왕이 다스리는 별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태양계 행성에서 퇴출당했다. 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이름에 담긴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박지욱의 이름들의 인문학.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10월 3일 저녁 6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

0: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체결한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 이행을 평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0: 네, 양국은 동맹의 현대화 성과를 확인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조선과 항공 분야의 유지보수 정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주요 방산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1: 수색 비행장의 주변 비행 안전구역이 또 대폭 해제됐다고요?
0: 네, 국방부는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수색 비행장을 헬기 전용 작전 기지로 변경하고 기존 비행안전구역 면적의 93%를 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행장의 운영 실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결과인데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서 인근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되고 그동안 제한됐던 지역개발과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이 말씀해 주신 수색 비행장이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이 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0: 네, 수색비행장은 기존의 수송기나 정찰기처럼 고정익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였는데요. 이번에 수색비행장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헬기 위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색비행장은 기지 분류가 바뀐 뒤에도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서 필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기존의 수송기 운영이 필요한 임무는 인근 기지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1: 마지막으로 이제 공군이 국산 전투기 KF-21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까?
0: 네, 공군은 9월 22일 국산 기술로 만든 KF-21 보람의 1호기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군은 2015년 12월 KF-21 전투기의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 9개월 만에 첫 양산기를 공식 도입했는데요. 공군은 156전투비행대대를 KF-21 최초 운용대대로 선정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51사단 공병대대에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현역 근무를 마친 권순입니다.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제 동기인 안수연이라는 친구인데요. 항상 저랑 근무 같이 서고 작업할 때마다 제 옆에서 항상 도와줬던 친구고 같이 책 읽고 공부도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군대 안에서 자기 개발도 같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의미 있는 군 생활을 보내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저희 부대 공병부대에서는 지뢰 매설이랑 지뢰 제거 작전을 주로 하곤 하는데요. 다른 사단의 사격장을 이렇게 확장 공사하는데 저희가 지뢰 제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뢰 복을 되게 두꺼운 걸 입고 작전을 하곤 했는데 엄청 더웠던 날씨였거든요. 엄청 힘들어서 약을 먹고 있었던 제 힘든 상황 속에서 동기가 많이 저 대신 작업을 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를 만나서 너무 행복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아, 나 순인데 언제 한번 세종으로 갈 테니까 같이 밥 한번 먹자. 보고 싶다, 전우야.
1: 한 주간의 장병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그 대동맥이 파열된 중증 외상 환자에게 우리 군 최초로 외상성 대동맥 박리 치료술을 성공해서 이게 군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군의관들이 지금 있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영상의학과장 강남규 육군 중령과 외과 군의관 김도훈 육군 중령입니다. 이들은 최근 다발성 장기 손상과 대동맥 손상을 입은 중증 외상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수도병원에 따르면 환자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0: 곳곳에 상처를 입고 국군 외상센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김중령을 비롯한 국군 외상센터 의료진은 1차 응급 개복 수술로 복강 내 출혈을 신속히 잡은 다음 정밀 검사를 했죠. 검사 결과 대동맥 파열이라는 일촉즉발 상황을 확인한 김중령은 즉시 전문 혈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강중령과 협진에 돌입했습니다. 강중령이 선택한 시술은 흉부 대동맥 혈관 내 치료술이었죠.
1: 이게 좀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시술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이 치료술은 해당 부위에 큰 절개를 하지 않고 허벅지 혈관을 통해 손상된 대동맥 부위에 인공 혈관 튜브를 삽입해 혈관을 안쪽에서 메우는 고난도 시술입니다. 절개 범위를 최소화해 수술 부담과 회복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시술은 1시간 20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고 환자는 합병증 없이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네요. 이번 시술은 평시 중증 외상 환자 진료와 응급 수술을 통해 쌓은 군 의료진의 노하우, 진료과 간의 유기적인 협진 역량이 빛을 발했다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전장에서는 폭발 충격파, 차량 사고, 낙하 추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과정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막이 찢어지는 대동막 박리라는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동막 박리는 순식간에 과다출혈로 이어져 전장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중증 외상 중 하나죠. 훈련 작전 중에 발생하는 중증 외상은 신속 전문화한 군 특화 의료체계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전시 전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우수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시술을 이끈 강중령은 대동맥 손상은 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인 만큼 국군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한 각 과의 긴밀한 팀워크가 생명을 살린 열쇠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중령도 고난도 복합 외상치료 역량을 더욱 높여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죠. 수도병원은 앞으로도 전평시를 아우르며 최상의 군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장병과 국민의 건강, 생명을 지키는 군 의료의 중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병들이 최초로 참여한 전투 부상자 처치 선발 대회가 이 국군 의무 학교에서 열렸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전해주시죠.
0: 네, 의무 학교는 교전 중 부상자 생존률을 높이고 전술적 현장 처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6년 전군 최종의 전투 부상자 처치 선발대회를 최근 개최했습니다. 2023년 준공된 최첨단 의무종합훈련센터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6회 공군과 해병대 최종의 의무요원이 참가해 모군의 명예를 걸고 경합을 벌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8 전투비행단 장병들이 최초로 동참해 의미를 더했죠. 미군은 혼합연합팀이 아닌 독자적인 팀을 구성해 우리 군과 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치렀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군이 위기 상황에서 전술적 의료규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검증하고 연합 의무지원 작전의 상호 운용성을 한층 끌어올렸죠.
1: 그렇다면 그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0: 네, 평가는 짙은 연막과 귀를 찢는 폭발음, 시야를 방해하는 조명 등 실제 전장과 유사한 극한의 스트레스 환경이 조성된 전장 환경 실습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화생방 상황을 가정한 방독면을 착용한 채 30분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교정 중 처치, 전술적 현장 처치, 야외 전술적 후송 처치 등 3단계 시나리오를 수행해야 했는데요.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15촌의 호흡평가, 최소 3분 이상 직접 압박 유지 등 핑글스 응급 처치를 실시했습니다. 또 50에서 60kg에 달하는 환자 모형을 맨 채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강도 높은 평가가 이어졌죠. 대회에 처음 참여한 미군 장병들은 우리 군의 폭넓고 전문적인 의료처치 능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평가를 마친 미 8.2 조셉 브루고스 하사는 실제 폭발음이 울리는 훈련장 환경이 매우 훌륭하다. 미군의 전투 인명 구조 요원들보다 한국군 요원들이 정맥로를 통한 수액 처치 등 한층 폭넓은 의료 처치를 수행하는 점이 대단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한미 양국군 간 선진 구급 교리를 공유하는 실효성 있는 무대였음이 입증됐다고 국군 의무학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0: 해결과 부대투창 최우수상의 영예는 육군 15보병사단 의무대대와 육군 36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해병대 1사단 의무대대가 차지했습니다. 우수부대에는 육군 17보병사단 의무대대, 육군 52보병사단 기동대대, 해병대 2사단 2의무대대가 각각 선정됐죠. 개인부분 최우수는 육군 11기동사단 신동우 중사, 15사단 김대원 소령, 52사단 장원규 일병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전투기 F-35A 작전가능 조종사 6명이 또 새롭게 배출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0: 그렇습니다. 공군 17전투기행단은 최근 비행단장, 명대성 준장 주관으로 F-35A 기종전환 및 작전가능 훈련 수료 신고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에 수료한 6명의 조종사는 지난 3월 9일 훈련에 입과해 6개월 동안 지상학술, 모의비행, 비행훈련 등 5세대 항공기 고유의 특성과 임무에 맞춘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전술 과목을 완벽히 이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영공방위 전력으로서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했죠. 서재호대위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전력인 F-35A 조종사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영공을 완벽히 소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명단장은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조종사 모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조국 하늘을 수호하는 정예 F-35A 조종사로서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투 기량과 심적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죠.
1: 그렇군요. 이 지난 18일이 군인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공군 본부와 또 공군의 각급 부대가 군인 가족의 날 행사를 열어서 또 장병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공군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공군 본부 군수참모부장 정창근 소장 주관으로 모범장병 초청 군인 가족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모범장병을 격려하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행사는 모범장병 가족 소개, 감사장 수여, 오찬 환담, 공군 군악대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격오지 부대장과 초급 간부, 부부군인 등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죠.
1: 예, 그리고 이날 눈에 띄고 그리고 또 남다른 의미를 가진 참석자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격오지 부대장인 방공관제사령부 김상현 소령은 24시간 레이더를 운영하는 부대 특성상 1년 8개월간 아내, 딸과 떨어져 지내며 늘 미안한 마음이 컸다며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부군인인 39정찰비행단 김경호 중사는 같은 부대에서 정비특기 선후배로 만나 결혼한 지 4년이 됐고 내년 1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가족과 힐링의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 자긍심을 갖고 부대에서도 가정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죠. 정 부장은 공군 장병들이 영공방위 임무 완수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의 사랑과 든든한 지원 덕분이라며 장병과 군인 가족 모두가 군복무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나누고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 또 이 가족들을 초청해서 더 특별하게 시간을 보냈던 부대들도 있다면서요?
0: 네, 공군본부를 제외한 일선 부대들도 행사를 열었는데요. 우선 1전투비행단 소식입니다. 일전비는 모범 초급 간부 가족 73명을 부대로 초청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초대를 받은 가족들은 부대 임무 소개와 비행단장 김종수 준장의 환영사를 듣고 주기장으로 이동해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단기 기동을 관람했습니다. 경남구에서는 T-50의 구조와 기능에 관해 설명을 들으며 영공방위 임무의 중요성을 실감했죠. 일전비 인사행정처장 박규함 중령은 군인 가족의 날이 제정된 참된 의미를 부대 차원에서 되새기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군 가족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 3훈련비행단도 군인 가족의 날 부대 초청 행사를 마련해 군인 가족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행사에는 모범장병, 다자녀, 다문화 가정, 초급 간부 가족 등 10가족이 부대를 찾았습니다.

0: 이들은 부대 소개를 받은 뒤 KT1 기본 훈련기가 있는 경납고를 견학했습니다. 또 장병들이 소속된 부서를 방문해 이들의 임무 수행 현장을 직접 확인했죠. 탐험비 인사행정처장 한민수 중령은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는 가족들에게 격려,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인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제2연평해전 당시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의무병의 사명을 다한 고 박동혁 병장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비가 이제 해군 해양의료원에 세워진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해군 해양의료원은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양의료원 추모의 뜰에서 박병장 추모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는데요. 고인은 참수리 357정 의무병으로 이연평해전에 참전했습니다. 당시 전사자 중 유일한 병사였던 박병장은 전투 중 중상을 입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3개월 만인 2002년 9월 20일 전사했죠. 개막식에는 해군본부 의무실장 김광한 대령과 해양의료원장 정보라 중령을 비롯한 장병, 군무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비는 해군 의무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한 박병장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병들의 호국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립됐는데요. 추모비가 들어선 추모의 뜰은 부대 장병들뿐만 아니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와 참배를 할 수 있습니다. 정 원장은 박병장은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의무병으로서 끝까지 전우들을 치료하다 전사했다며 그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과 군인정신을 해양의료원 전 장병 군무원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이영순입니다. 손주는 외손주예요. 우리 딸의 아들 변재혁. 지금 이제 병장. 내년 1월 달에 제대할 것 같아요. 1학년 다니다 휴학계 내고 군대 갔어요. 해군으로 지원해가지고 가서 어려서 할머니 집에 자주 왔어요. 그래서 떡볶이도 내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은 떡볶이를 되게 잘 먹고 좋아합니다. 변재혁 할머니야. 아유야. 우리 재혁이 군복무 정말 즐겁게 생활하는 거 할머니 너무너무 좋아. 명절인데 글쎄 나올 수는 없겠지만 군부대 요새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떡도 먹고 즐겁게 보내다가 몇 달 안 남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우리 재혁이 군복무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도 탔다는 걸 말 들었어 할머니. 우리 손주만 자랑스럽고 군생활 열심히 잘하고 전역하는 날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잘 생활하다 만나자 재혁아. 할머니는 뭐 알다시피 너만 나오면 항상 가족이 같이 저녁 먹고 너 들어가 시간 맞춰서 들어가게끔 했지만 이번엔 너가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게. 너무너무 할머니 좋고 우리 손주 사랑해.
1: 네, 병영 소식, 병무 행정 소식을 알아보는 병무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근 예비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병무청 정미애 부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이 상근 예비역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3: 네, 상근 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별로 선발하여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 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집되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18개월이고요. 복무 형태는 기본 군사 교육 훈련을 받고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된 후에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합니다. 복무 분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예를 들어 예비군 중대에서 행정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1: 그렇다면 상근 예비역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3: 상근 예비역 선발은 지방병무청장이 군에서 소요를 제기한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 거주지별로 선발을 하는데요. 학력이나 신체 등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 순위 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나 수영 사실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0: 사람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 가족의 범위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조부나 조모, 배우자,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입니다. 참고로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 출산으로 본인이 상근 예비역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도 상근 예비역 복무가 가능합니다.
1: 만약에요, 자녀가 있는데 미혼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혹시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이 될 수가 있습니까?
0: 네, 상근 예비역 신청은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 소요 제기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자는 제외가 되고요.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 치의과, 한의과, 수의과 대학 또는 해당 학교의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1: 그렇다면 자녀가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상근 예비역으로 만약에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될까요?
0: 우선 상근 예비역 선발 신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자는 제외되고 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출산에 의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라면 자녀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에 상근 예비역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미혼부의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병역 의무자의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하고요. 이혼부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또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1: 네, 그러면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일자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0: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일자와 입영부도는 군 소요를 제기한 시, 구, 읍면별로 본인의 입영 희망 시기 등을 반영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입영일자와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ARS 1588-9090과 병무청 누리집에서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이 만약에 입영일자를 연기한다면 연기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또 상근 예비역으로 입영을 해야 될까요?
0: 입영일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그 해에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상근 예비역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나 출국 사유 등으로 연기를 해서 그 해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근 예비역 선발을 취소합니다. 참고로 상근 예비역 선발 당시에 고졸 학력인 사람이 대학 진학 후 3월 31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지 않고 상근 예비역으로 입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근 예비역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를 해서 다음에도 상근 예비역 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급여와 또 복무를 마친 사람의 군 경력 인정은 현역병과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0: 먼저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봉급은 계급에 따라서 현역병과 동일하게 봉급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소집이 해제될 경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군 경력도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 금고, 구류의 형이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는 그 형의 집행 일수 또는 복무 이탈 일수는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병무청 정미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준웅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여름이는 아빠도 엄마도 없습니다. 대신 어린 여름이의 곁을 지키는 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인데요. 무허가 오래된 주택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세 사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낸 올여름은 유난히도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산불관리 요원으로 일하는 할아버지의 빠듯한 소득만으로 세 식구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하루하루. 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 두 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의 빈자리만큼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여름이. 여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온기와 사랑을 건네주세요.

0: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밤사이 안개가 점차 짙어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더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각별히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이제 평일로 돌아가는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내일 시작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내일도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8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쌀쌀하거나 선선하게 출발하겠고 내일 낮 기온 서울, 대전 26도, 강릉, 광주, 제주 27도, 대구와 부산은 28도, 포항이나 또 울산, 창원은 29도까지 올라서 경상권역에 더위가 좀 더 심하겠습니다. 이 화요일은 일교차가 이보다는 1, 2도 정도 덜 나는 곳도 있겠지만 수요일 중부와 전북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를 기점으로 해서 9월의 마지막 날 밤부터 북서 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10월의 첫날과 그 다음날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은 아침 기온이 서울 기준 9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점차 추워지는 곳도 있겠고요. 특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까지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내일은 새벽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비가 약간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중계방송 관계로 잠시 후에는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옆집에 쇼펜하우어가 살아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이밀 편역. 성우 전지원 읽음. 공정은 불리할 때 지켜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내 편이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과 규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렵다. 공정하면 때로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공정함은 인기 투표가 아니라 원칙이다. 원칙을 지키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누군가는 서운해하고 누군가는 등을 돌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쌓인다. 저 사람은 뭘 해도 공정해 라는 평가가 결국 우리의 자산이 된다. 사람들은 자기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보다 어느 쪽이든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을 더 깊이 신뢰한다. 무조건 편드는 사람의 지지는 가볍지만 공정한 사람의 인정은 무겁다. 공정함을 지키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 같은 잘못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내 친구라고 내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는 것이다. 또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와 이건 나쁜 거다와는 다르다. 사실을 먼저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판단하기 전에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한쪽 말만 들으면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 그래서 때로 공정하려고 하면 외로울 때가 많다.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다. 한쪽은 왜 내 편 안 들어? 라고 하고 다른 쪽은 넌 원래 그쪽이잖아 라고 한다. 이 갈등에서 오는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 외로움이 두려워 공정을 포기하면 우리는 원칙 없는 사람이 된다. 공정함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를 덜 부끄럽게 만든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나는 공정하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품격이다. 착해지라는 게 아니라 편의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다. 똑똑함을 무기로 쓰지 마라. 잘난 척은 잠깐의 우월감을 주지만 관계를 서서히 죽인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보다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사람인지를 본다. 잘난 척하는 사람 앞에서는 질문하기가 두렵고 실수하기가 무섭고 편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똑똑함이 무기가 되면 그 무기 앞에서 사람들은 괜히 움츠러든다. 잘난 척의 이면에는 대개 불안이 있다. 내가 뭔가 증명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거라는 불안감 말이다. 이 불안감이 보통 잘난 척을 만든다. 그리고 대개는 남을 작게 만들어서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사실 강한 게 아니라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러니 설명이 필요할 때는 설명하되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는 게 좋다. 이것도 몰라?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는 말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상대를 깎아내리며 전하는 것과 존중하며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전자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후자는 관계를 깊게 한다. 똑똑함을 나누는 방식은 따로 있다. 상대의 수준에 맞춰 설명하고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주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어렵게 설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는 건

어렵다. 또 나도 처음엔 몰랐어를 먼저 말해주는 것. 이것이 상대를 편하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질문을 존중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질문이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마음이 편해져서 더 물어보게 된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상대를 똑똑하게 만든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 아, 나도 이해했네 라는 느낌이 든다. 반면 잘난 척만 하려는 사람은 상대를 멍청하게 만든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 금방 아, 나는 정말 멍청한가 봐 라는 느낌이 든다. 따뜻함이 없는 똑똑함은 결국 스스로 외로움으로 만든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는 것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함께 있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존경과 호감은 다르다. 그래서 똑똑하지만 혼자인 사람이 된다. 지식을 무기로 휘두르는 대신 내가 아는 것과 상대가 모르는 것 사이를 잇는 가교로 쓰는 것이 좋다. 겸손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똑똑함으로 사람을 누르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태도다. 복수는 상상으로 끝내라. 복수는 때때로 정의처럼 느껴진다. 상대가 벌받는 모습을 상상하면 잠깐 시원하다. 하지만 복수는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통째로 삼킨다. 상대를 무너뜨리려다 정작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다. 복수가 우리를 갉아먹는 방식은 꽤 구체적이다. 복수를 계획하는 시간, 복수를 상상하는 시간, 복수 이후를 그리는 시간. 이 시간들이 모이면 엄청나다. 하루에 잠깐 복수를 생각해도 그것이 쌓여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묶여버린다. 이 상당한 시간 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복수에 사로잡혀 제자리만 맴돌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복수는 상상해서 끝내는 게 좋다. 상상은 감정의 배출이지만 실행은 인생의 파괴가 될 수 있다. 상상 속에서는 100번이고 복수해도 된다. 디테일하게, 시원하게 마음껏 해도 좋다.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하고 그 시원함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는 순간 복수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망가뜨린다. 이 이치를 한 나라의 운명 앞에서 증명해 보인 사람이 있다. 간디는 눈에는 눈으로 맞서면 결국 온 세상이 눈 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영국의 폭력적인 지배를 받으면서도 폭력으로 되갚지 않았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그 악순환이 끝내 모두를 파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분노를 갚는 대신 그는 그 에너지를 저항과 독립이라는 방향으로 돌렸고 그 비폭력의 길이 끝내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었다. 보복의 칼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승리를 향해 방향을 트는 일이다. 복수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기서 진짜 원하는 게 상대의 파멸인지 아니면 내 삶의 회복인지를 따져보면

대부분은 후자를 택할 것이다. 상대가 망하는 걸 보고 싶다기보다 내가 받은 상처에서 다시 회복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의 파멸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내 삶의 회복에 그 에너지를 쓰는 게 맞다. 복수 대신 차단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대가 내 삶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 즉 연락을 끊고 소식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내 세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이게 어쩌면 진짜 복수일 수 있다. 상대는 내 삶에서 의미를 잃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된다. 복수를 멈추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그 에너지로 자기 삶을 재건하는 것이 낫다. 결국 내가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것이 가장 통쾌하게 복수하는 방법이다.

죄책감 대신 책임감을 선택하라. 죄책감은 스스로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만든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며 계속 자신을 공격한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아무도 돕지 못한다. 그저 자책으로 소모될 뿐이다. 죄책감은 일종의 자기 만족이기도 하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자책하고 나면 뭔가 정리됐다는 착각이 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책임감은 죄책감과 다르다. 책임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이 곧 책임감이다. 죄책감이 과거를 향한다면 책임감은 미래를 향한다. 죄책감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에 머물지만 책임감은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까로 전환한다. 그래서 죄책감을 책임감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내가 잘못했어 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겠다. 여기까지 가야 책임감이다. 책임감은 작아도 된다. 대신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미안하다로 끝나면 죄책감이지만 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로 이어지면 책임감이 된다. 책임의 크기를 현실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걸 바로 잡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목표는 실행되지 않고 결국 다시 죄책감으로 돌아간다. 차라리 이 한 가지는 고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하다. 가능한 것부터 하면 된다. 한 가지가 바뀌면 다음이 보인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된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하나를 실제로 바꾸는 게 낫다. 죄책감과 책임감을 구분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죄책감은 감정이고 책임감은 행동이다. 죄책감은 우리를 묶고 책임감은 우리를 풀어준다.

죄책감은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책임감은 나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죄책감에 머물러 살지 말고 죄책감을 인정하되 그것을 책임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고칠게. 이것이 진짜 성숙이다. 죄책감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것이다.

옆집에 쇼펜하우어가 살아요를 들으셨습니다. 제목처럼 200년 전 세상을 떠난 철학자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오는데요. 조금 까칠하고 세상을 낙관적으로만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사람에게 무조건 더 노력하라고 다그치지는 않죠. 대신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함께 들여다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에서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좀처럼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어렵게 목표에 도착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다시 결핍이 시작됩니다.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이루어진 뒤에는 또 다른 욕망이 기다리고요. 우리는 그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을 어둡게 바라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할 길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닌데요. 욕망의 속도를 늦추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을 잊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주의 시간이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연민 속에서도 삶은 달라집니다. 옆집의 쇼펜하우어가 살아요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오늘의 생활 속으로 옮겨놓습니다. 인식과 관계, 욕망과 번아웃, 예술적 회복과 연민까지 모두 다섯 갈래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모래한 세상의 소음에서 나를 지키는 75가지 이야기. 옆집에 쇼펜하우어가 살아요. 지금까지 성우 전지원이었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회 9일째는 오늘도 대한민국 선수단의 금메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승마 남동원 선수, 마필 레오니다스와의 호흡을 맞춰 2014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마장마술 금메달을 따냈고요. 고등학생 강준희 선수는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에서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또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리그전에서 나란히 5승이던 일본을 27대 23으로 꺾고 지난 항저우 대회에 패배를 소력하며 우승을 차지했고요. 펜싱 여자 사부로 대표팀도 남자부에 이어서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일요일 스포츠포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로 시작합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펜싱 여자 사부로 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죠?
1: 예, 이 여자 사부로 대표팀이 8년 만에 이제 단체전에서 아시아 정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결승전 맞상대가 일본이었거든요. 이제 구기 종목하고 펜싱 연달아서 계속 이제 한일전을 결승전에서 네.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을 45대 3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하영, 최세빈, 서지연, 김정미 선수가 나선 대표팀 5대 2로 출발해서 20대 12까지 점수차를 벌렸고요. 네. 이 34대 19로 앞선 상황에서 서지연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위기를 맞았거든요. 긴급하게 이 김정미 선수가 투입돼서 이 35대 19로 7바우트를 마무리 졌고요. 이 8바우트, 9바우트에서 일본의 추격을 여유있게 뿌리치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네.
1: 이 남자 FA 대표팀도 결승전에 올랐는데, 이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0: 네.
1: 카자흐스탄과의 결승전에서 이 42대 43, 한 점차로 패했는데, 이 42대 42로 연장전 서든데스에 들어갔는데, 7초 만에 결승점을 허용해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0: 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복귀했죠.
1: 여자 핸드볼은 이 조별리그가 끝나고 토너먼트로 메달을 가리지는 않고 풀리그로 메달을 가리거든요. 5승씩 기록하고 있던 이 한국과 일본이 풀리그 마지막 6차전에서 금메달을 놓고 대결했습니다.
0: 네.
1: 우리 대표팀이 일본을 27대 23으로 이기고 8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베테랑 권한나, 류은희, 이은경 선수의 20대 초반 김민서, 전지현 선수 등이 가세해서 자 우리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신구 조화를 잘 이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0: 네.
1: 이 경기 초반부터 리드를 잡고 일본을 두세 골 차로 앞서갔고요. 이 경기 막판에 일본의 공격을 골키퍼 박세영 선수가 여러 차례 선방으로 막아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네. 자, 승마 남동헌 선수는 마장마술 단체전 은메달에 이어서 개인전 금메달까지 따냈죠.
1: 예, 그렇습니다. 예. 남동헌 선수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전 결선에서 75.190점으로 금메달 차지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전 금메달 12년 만에 우리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 남동헌 선수는 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0: 네.
1: 한국 승마가 이 마장마술은 이 개인전에서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부터 5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할 정도로 강국이었거든요.
0: 예.
1: 이제 그러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노메달에 그쳤는데 이 남동헌 선수가 12년 만에 한국 승마 마장마술의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0: 네. 강준희 선수는 결승 역전 드라마로 스케이트보드에서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1: 예, 그렇습니다. 이 스케이트보드는 2018년 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인데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가져온 적이 없거든요. 17살 고교생 강준희 선수가 남자 스트리트 결선에서 합계 180.85점을 받아서 스케이트보드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1: 이 강준희 선수가 이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 이 트릭 섹션 1차 시기, 2차 시기에서 모두 다 넘어졌습니다. 실수를 해서 0.00점에 그쳤거든요.
0: 네.
1: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 3차 시기에서 완벽하게 고난도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92.402라는 초고득점을 받아내고 금메달을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현재 남자 높이뛰기 결승 경기가 진행 중이거든요.
0: 네.
1: 우상혁 선수가 참가하고 있는데 오늘 남자 높이뛰기 결선 2m 10cm로 시작해서 현재 2m 25cm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상혁 선수 포함해서 3명이 남아 있거든요. 때문에 우상혁 선수 일단 동메달은 확보한 상태이고요.
0: 예.
1: 2m 25cm 2차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다이빙에서는 김수지, 김나현 선수가 은메달을 합작했죠?
1: 예. 김수지, 김나현 선수가 다이빙 여자 싱크로 3m 스프링보드 결선에서 합계 254.70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수지, 김나현 선수 1차 시기에서 2위로 출발했고요. 3차 시기까지 2위를 지켰는데 4차 시기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잠시 흔들렸죠. 거든요. 이제 그러다 마지막 5차 시기에서 실수 없는 깔끔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점수를 보태서 은메달 확정졌습니다.
0: 네. 자, e스포츠 포켓몬 유나이티드 대표팀은 동메달을 따냈죠.
1: 예. e스포츠 대표팀이 포켓몬 유나이티드에서 e스포츠 네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네.
1: 대표팀이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0-1을 패했거든요. e스포츠는 3, 4위 결정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동메달을 차지했고요. 예, 포켓몬 유나이티드 동메달은 대전 격투 금메달, 뿌요뿌요 은메달, 그란 트리스모 세븐 동메달에 이어서 e스포츠 네 번째 메달입니다.
0: 네. 자, 대한민국 선수단 현재까지 순위 그리고 메달 획득 상황 살펴볼까요?
1: 자, 우리 선수단 현재까지 금메달 기준으로 해서 금메달 2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금메달만 보면 예, 중국이 117개로 1위고요. 일본이 현재 36개로 2위고 우리가 현재 20개로 3위에 올라있는데
0: 네.
1: 지금 이 시간 뭐 우승학 선수 금메달 기대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뭐 야구도 있으니까 오늘 밤 안으로도 금메달이 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내일은 사격 양지인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하죠?
1: 예, 맞습니다. 양지인 선수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거든요. 내일 사격 여자 25m 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에 도전하고요.
0: 네네.
1: 역도에서도 세계 랭킹 2위 원종범 선수가 남자 95kg급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0: 네네.
1: 육상에서도 메달이 기대가 되는데 조혜진 비회사 이재성 김시원 선수가 뛰는 남자 400m 계주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0: 네. 높이뛰기 결승전 경기 지금 진행 중인데 우상혁 선수 동메달이 확정이 됐네요.
1: 동메달 확정이라는 얘기는 2m 25cm 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0: 못했다는 얘기네요. 2m 22까지 성공하고
1: 예,
0: 28까지 지금 도전을 했는데 25, 예, 28을 예. 다 실패하고 동메달이 확정이 됐군요.
1: 2m 22cm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선수 남자 높이뛰기 동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0: 네. 지금 두 선수 나머지 두 선수가 결승 우승을 다투고 있고요. 우상혁 선수는 동메달이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아이치 나고의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와 화제의 선수를 집중 조명하는 아시안게임을 빛낸 대한민국 선수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승마 남동원 선수가 12년 만에 마장마술 금메달을 획득했죠.
2: 맞습니다. 승마 국가대표인 남동원이 우승을 했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한국 승마의 자존심을 세웠는데요. 무엇보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때 황영식 선수 이후에 12년 만에 나온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전 우승이었습니다.
0: 네, 승마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말과의 네. 호흡이 중요하죠.
2: 맞아요. 이 기수와 말의 섬세한 교감이 중요한데요. 사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던 마필, 이 퍼스트 에디션의 부상으로 개막 직전에 출전권을 반납해야만 했고요.
0: 네.
2: 이번 대회를 위해서 새로운 마필 레오니다스와 함께 오랜 시간 교감을 했습니다.
0: 네.
2: 그 결과 아시아 정상에 오르게 된 거죠.
0: 이 네. 레오니다스를 만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요.
2: 네. 이 말을 찾으려고 독일을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요. 매번 일주일씩 머물면서 100여 마리의 말을 봤다고 합니다.
0: 나하고 궁합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네. 네, 그중에 레오니다스가 이 걸음걸이가 가장 예뻤고요. 또 잠재력을 네. 보였기 때문에 이 말과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3년 전 6월에 한국에 왔고요. 레오니다스와 함께 2026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고자 했는데 그 꿈을 이뤄낸 거죠. 대한체육회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남동원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3: 금메달 딸 때까지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기 저희 주변에 스태프들이나 감독님, 마주님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번 아시안게임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아시안게임 때는 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팀이 금메달을 못 따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시안게임에서는 제 마필이 부상으로 인해서 시합을 못 나갔고 네, 이번에 세 번째, 이번에 레오니더스라는 말을 만나서 말이 끝까지 잘 최선을 다해줘서 금메달을 딸 수 있어서 말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아시안게임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승마 많이 구경 와주세요.
0: 자, 남동원 선수는 승마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2: 네, 남동원은 88년생, 올해 만으로 37살인데요. 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또 쇼트트랙을 했는데 부상 때문에 잠깐 쉬다가 부모님 지인을 통해서 승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엘리트 승마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선배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걸 봤고 그 대회도 나가봤는데 첫 대회 마장마술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0: 승마 선수의 길을 걷게 된 건데요. 만약에 그 첫 경기에서 우승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남동원 선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노력을 했다고요.
0: 네. 이 코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옆에 있었고요. 훈련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한다고 합니다.
1: 네.
0: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리듬감이 없다고 해요.
1: 예.
0: 그러니까 리듬감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타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말한테 계속 맞추면서 리듬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말과 호흡이 안 맞을 때는 말이 어디가 아픈지 체크도 하고 또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1: 네. 네. 자, 스케이트보드 강준희 선수는 우리나라 스케이트보드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0: 네, 이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스케이트보드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그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후에 한국 선수가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계 최강이자 개최국인 일본 선수들을 안방에서 물리친 건데요. 2008년생 올해 17살인 강준희 선수의 금메달 경기를 함께 해보시죠.
2: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냅니다. 떨림 백사이드 270 힐플립 버드 슬라이드로 해제입니다. 강준희 선수 본인이 할 줄 아니고 해제입니다.
3: 대단합니다. 강준희 선수도 우리 김수찬 해설위원도 다 눈에 눈물이 맺히려고 하는
2: 92.4점입니다. 강준희 대한민국의 강준희 선수
3: 180.85로 1위에 올라섭니다. 사사키도와 19살 세계 랭킹 2위의 선수입니다. 현재 2위 172.35점 총점 기록 중입니다. 출발했습니다.
2: 좋습니다. 베이키에서 노즈 블런트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강준희 선수 금메달입니다. 강준희
3: 대한민국의 스케이트보드 단판 강준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 드디어 역사를 써냅니다.
1: 네, 3차 시기에 대역전극을 펼쳤는데
0: 네.
1: 강준희 선수의 스케이트보드 실력은 예전부터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죠.
0: 네.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보드 신동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강준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취미로 스케이트보드를 접하게 됐고 그 매력에 빠지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을 넘어지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1: 네.
0: 12살의 나이에 130가지 기술을 구사했었고요. 2021년 14살에 최연소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죠.
1: 네.
0: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훈련하면서 이 고난도 기술을 반복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100번씩은 넘어진다고 합니다.
1: 네, 네. 재능에 노력과 열정까지 더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0: 맞습니다. 그리고 강준희의 강점은 이 몸을 회전하는 기술을 워낙 잘하고요. 그리고 고난도 기술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난도를 낮추기보다 될 때까지 반복하는데요. 이번에도 그 두 번이나 실패한 기술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시도에서 성공을 시켰고요.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 네. 네. 지난 항저우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죠.
0: 네, 그 항저우 대회를 앞두고 이 무릎 골절 부상을 당해서 출전이 좌절됐고요. 6개월이 넘는 긴 재활 기간을 묵묵히 견딘 결과 2024년부터 세계적인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 한국인 최초 메달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고 이번에 아시안게임까지 정상에 올랐습니다.
1: 네.
0: 그 이번에 아시안게임 한국 스케이트보드 첫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또 이렇게 정상에 올랐잖아요.
1: 네네.
0: 이제 다음 달 파라과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우승을 바라보고 있고 또 올림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합니다.
1: 네. 네. 아시안게임을 빛낸 대한민국 선수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네, 지금 일본과의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9회 초 현재 한국의 공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3-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9회 말 공격이 남아있고요. 잠시 후에 최종 경기 결과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축구 소식입니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 오를 경우에 한일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죠?
2: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강 대진이 확정이 되었고요. 이민성호가 베트남을 꺾고 4강에 선착한 가운데 일본이 전날 북한에 1-0 신승을 거두면서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1: 네.
2: 이로써 한국이 3일 뒤인 30일 오후 3시 중국과 4강전을

0: 일본은 같은 날 7시 30분 우즈베키스탄과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0: 한국이 중국을 꺾고 일본이 우즈벡을 넘는다면 남자 축구 결승전은 대망의 한일전이 성사됩니다.
1: 네. 아시안게임 결승 한일전 양국 모두에게 각별한 의미죠?
0: 그렇습니다. 성사 시에는 3회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일전이 연속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1: 네.
0: 일본이 2014년 인천대회에서 8강전에서 한국을 만나 탈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랭방, 2023년 항저우 대회에서는 결승 무대를 밟았지만 모두 한국의 우승 재물이 되었고요. 반면 한국은 홈 어드밴티지를 누린 2014년 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과 2023년 대회까지 3연패를 이룩했고
1: 네.
0: 이번에 라이벌 일본 땅에서 대망의 4연패를 노리게 됩니다.
1: 네, 축구대표팀 이민성 감독이 또 한일전 아이콘이기도 하죠.
0: 한국 축구 올드팬이라면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1: 네.
0: 중계 멘트를
1: 송재희 캐스터가 그런
0: 네,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1: 네.
0: 이 명대사를 이끌어낸 주인공이 바로 이민성 감독입니다.
1: 네.
0: 벌써 29년 전인데요. 1997년 9월 28일 일본 축구의 성지인 도쿄국립경기장에서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한일전이 열렸습니다.
1: 네.
0: 이 경기 극장골 주인공이 바로 이민성 감독입니다.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41분, 당시 24살이었거든요.
1: 네.
0: 툭툭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그림 같은 왼발 원바운드 중거리 슈팅으로 일본을 침몰시켰습니다.
1: 네.
0: 한국 축구사의 도쿄 대첩으로 남은 경기인데 이민성 감독 개인적으로는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보다 더 큰 사건으로 꼽기도 했고요.
1: 네.
0: 네, 애국가 영상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도쿄 대첩의 영광을 이민성 감독이 지도자로서 재현할지 주목됩니다.
1: 네, 중장년층 분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슛이 그라운드를 한번 막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었죠, 당시에.
0: 그렇습니다. 엄청난 골이었죠.
1: 네. 자, 여자 축구 대표팀은 오는 29일 일본을 상대로 사상 첫 결승 진출을 노리죠.
0: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8년 만에 대회 4강에 올라 있는데요. 4강전 상대가 바로 홈팀 일본입니다. 한국 여자 축구의 아시안게임 역대 최고 성적이 동메달이거든요. 2010 광저우,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랭방 대회에서 3회 연속 동메달을 땄습니다. 2023년에 열린 항저우 대회에서는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4강에 올랐고요. 여자 대표팀은 29일 시즈오카에서 일본과 준결승을 통해 사상 첫 파이널 진출에 도전합니다.
1: 네, 자, A매치 평가전을 소화 중인 축구 대표팀은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공격수 조규성이 부상 이탈했네요.
0: 그렇습니다. 대표팀 공격수 조규성이 부상 회복을 위해 대표팀에서 조기 소집 해제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과 의무팀이 선수와 논의한 끝에 남은 경기에 출전하기보다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협회는 조규성이 부상으로 회복이 필요하다고만 밝혔을 뿐 부상 부위나 정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대체 선수 발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24일 에콰도르와의 첫 번째 평가전에서도 조규성이 제외가 됐거든요. 이번에 조기 소집 해제가 되었고요. 대표팀은 에콰도르를 3대0으로 완파했는데 내일 저녁 상암볼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4연전의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네. 자, 대표팀의 허리 황인범 선수도 결정할 전망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오늘 상암에서 실시한 팀 공식 훈련을 소화하지 않았고요. 경기장에는 동행은 했지만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협회 관계자는 부상이 있기보다는 피로 누적으로 인한 휴식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훈련에서 열애했기 때문에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서는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수원에서 열린 에콰도르전에서도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고요.
1: 네.
0: 황인범 선수가 대표팀 허리 라인의 핵심입니다. 양질의 패스, 노련한 운영 능력을 갖췄기에 모레노호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1: 네.
0: 두 경기 연속 빠지면서 모레노 임시 감독이 다른 조합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꾸리게 되었고요.
1: 네.
0: 에콰도르전에서는 이재성, 박진섭 조합으로 나서다가 박진섭 대신 김봉수가 들어가면서 이동경 선수의 세 번째 골을 도움바 있습니다.
1: 네. 이강인은 선발 출전이 유력하죠.
0: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컨디션 회복 차원에서 에콰도르전에서는 결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수단을 대표해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어요. 훈련도 정상 소화를 했고요.
1: 네.
0: 이강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모레노 감독과 일주일 정도 함께했는데 추구하는 축구에 관해 열정적으로 설명을

0: 있다. 언어 소통이 편해 다른 선수보다는 수월했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감독과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1: 네, 모레노 감독이 우루과이전 이강인 활용법에 대한 힌트를 줬네요.
0: 그렇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레노 감독은 이강인의 사용법에 대해 이강인이 가장 잘하는 포지션에서 축구를 즐기게 하겠다라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네. 이강인이 소속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를 소화하고 있거든요. 모레노 감독이 이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소속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모습을 대표팀에서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선수 본인이 즐겁게 뛰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포지션과 다른 곳에 배치된다면 오히려 내가 경솔하고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K리그는 오늘 한 경기가 열렸죠?
0: 그렇습니다. 오늘 K리그 1-2를 통틀어 한 경기만 열렸는데요. 강릉에서 강원과 인천이 맞붙었습니다.
1: 네.
0: 중위권 팀 간 격돌이었는데 90분간 소득 없는 공방 끝에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진 가운데 강원이 10승 13무 7패 승점 43으로 5위 자리를 지켰고 인천이 10승 9무 11패 승점 39로 안양을 제치고 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1: 네. 자, 해외 축구 소식 살펴보죠. 월드컵 챔피언 스페인이 유럽 네이션스 리그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에 역전승을 거뒀네요.
0: 북중미 월드컵 챔피언 스페인이 네이션스 리그 첫 경기에서 축구 종가 잉글랜드에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스페인은 전반 2분 라민 야말이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잉글랜드가 36분 앤서니 고든 그리고 4분 뒤에 해리 케인의 헤더골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스페인이 후반 15분 오라일리 선수의 패스 실수를 다니 올모 선수가 놓치지 않고 기회로 연결했고 바에너 선수가 중거리 슈팅 득점으로 균형을 맞췄고요. 29분에는 바에너의 침투 패스를 오야르사발 선수가 칩샷으로 역전에 성공을 해였습니다.
1: 네네.
0: 스페인이 이날 승리로 A매치 30승 9무입니다.
1: 네.
0: 3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1: 네.
0: 잉글랜드는 월드컵 4강 아르헨티나전 패배의 아픔을 씻지 못했습니다.
1: 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축구 소식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였고요. 이번에는 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야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5연패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9회 말 일본의 공격이 진행 중이죠?
2: 네, 맞습니다. 대표팀이 숙적 일본과 이틀 만에 다시 맞붙었습니다. 대표팀은 9회가 진행되는 현재 일본의 3-1로 앞서 있는데요.
1: 네.
2: 2회 초 무사 2루 상황에서 문현빈의 1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으며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1: 네, 네.
2: 대표팀은 7회 말 1-4, 1-2루 위기에서 선발 곽빈이 7번 타자 사토 유키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아 1-1 동점을 허용했는데요.
1: 네.
2: 이후 8회 초 공격에서 김도영 그리고 문보경의 적시타가 연이어 나오면서 현재 일본을 3-1로 앞서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9회 말 일본 공격이 진행 중인데 아웃카운트는 어떻게 되나요?
2: 네, 현재 마무리 투수로 나선 박영현 선수가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았고요.
1: 네.
2: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리 팀이 두 점을 계속 리드하고
1: 네,
2: 있습니다.
1: 네, 1사 주자 없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두 점 차인데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일본 선발 히구치 선수에게 지난 경기 때는 타자들이 꽁꽁 묶였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2: 네, 아쉽게도 오늘도 대표팀은 초반 내내 히구치의 까다로운 피칭에 발이 묶였습니다. 대표팀은 2회 초 무사 2루 상황에서 문현빈의 1타점 적시타가 나온 게 그나마 오늘 안 풀린 공격에선 위안거리였는데요.
1: 네.
2: 히구치는 25일 등판 후 단 하루만을 쉬고 다시 마운드에 올랐는데 오늘도 3이닝 1실점 투구로 제 몫을 다했습니다. 대표팀은 히구치에게 지난 경기에 이어 오늘도 단 4안타를 뽑는 데 그쳤습니다.
1: 네네. 자, 이에서 곽빈 선수 오늘 투구 내용은 어땠나요?
2: 네, 히구치와 맞대결을 벌인 곽빈 선수 오늘 아주 좋은 투구로 해줬습니다.
1: 네.
2: 와일드카드도 제목들 다 해줬는데요. 21일 대만전에서 6이닝 10탈3진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1: 네.
2: 오늘은 6과 3분의 1이닝 9탈3진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1: 아, 네. 대단히 좋았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깔아놓은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가며 크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뒤이어 마운드에 오른 조병현이 실점 없이 이닝을 끝내며 곽빈의 책임주자를 지워줬습니다.
1: 네, 네.
2: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연이은 호투를 펼친 곽빈이 왜 대표팀의 에이스인지 또다시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1: 네. 자, 지금 무사 투아웃이 됐군요. 네, 아웃카운트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아웃 하나만 잡아내면 됩니다.
2: 네.
1: 이전 대회에서 오심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도 조금 석연치 않은 판정이 있었죠.
2: 네, 이번 대회는 비디오 판독이 없기 때문에

0: 오심도 참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심판들의 판정은 물음표를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구심의 스트라이크 존이 명확하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 ABS통에 적응이 된 우리 선수들에겐 악영향이 미쳤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에겐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2회 번트 작전을 실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심이 우리 타자의 아웃 상황을 세이프로 판정하기도 했는데요. 4회에는 우리 김주원의 내야 안타성 타구가 아웃으로 둔갑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시안게임에서도 비디오 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지난번 일본 실업팀 완패에 대한 야구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죠.
0: 네, 대표팀은 이번 대회 슈퍼라운드에서 일본 실업팀을 상대로 5-0으로 패했죠. 오늘도 경기 초반 고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 네.
0: 우물한 개구리란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말았습니다.
1: 네.
0: 야구의 인기는 높지만 국제대회 경쟁력은 계속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 한국 야구계로선 자성이 절실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1: 네. 자, 앞서 열린 3, 4위전에서는 대만이 중국을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죠.
0: 네, 대만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소속의 린 위민을 선발로 내세워 중국을 5-1로 꺾었습니다.
1: 네.
0: 린 위민은 이번 대회 컨디션 조절을 위해 앞선 조별리그 경기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동메달 결정전에서 8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 네.
0: 대만 타선은 양보샹의 2회 말 적시타, 7회 말 천민스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더해 린 위민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1: 네. 저 중국 유격수 리 앤 언 선수, 발음하기 참 어렵네요. 김도영 네. 선수의 고등학교 후배라고요?
0: 네, 어제 중국전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죠.
1: 네.
0: 우리 대표팀 김도영이 광주 동성고등학교 후배를 만났습니다. 중국 대표팀 내야수 리 앤 언, 한국명은 이염은 선수인데요.
1: 네.
0: 유격수로 출전한 리 앤 언은 김도영의 광주 동성고 2년 후배입니다.
1: 네.
0: 리에너는 초등학교 시절 한국으로 한국 야구 유학을 떠났다 김도영과 고등학교에서 한 팀으로 활약했는데요. 국가대항전에서 리에너를 만난 김도영은 오늘 매우 신기하고 반가웠다. 얼마 전 중국 대표팀으로 나온다고 연락을 했는데
1: 네.
0: 만나서 매우 신기했다라며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프로야구 소식 살펴볼까요? 먼저 광주에서는 3, 4위가 맞붙은 기아와 LG의 경기가 노게임 선언됐죠.
0: 네, 광주에서 열린 LG와 기아의 경기는 최종 노게임 처리되었습니다.
1: 네네.
0: 이날 경기는 시작 1시간 8분 만인 4회 말 비로 1차 중단이 되었는데요. 1차 중단은 오후 6시 50분에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빗줄기가 굵어져 6시 59분에 2차 중단이 진행됐고요. 결국 7시 33분 우천 취소 노게임 처리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1: 네네. 지금 일본과의 야구 결승전 경기 포볼로 이제 2-4 1루 상황. 자, 일본의 공격이 진행 중인데 3-1로 여전히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프로야구 경기 살펴보죠. 잠실에서는 KT가 완벽한 투타 조화로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를 8로 줄였죠.
0: 네, 맞습니다. KT가 장단 20안타를 퍼부으며 두산을 12-6으로 대파했습니다.
1: 네.
0: 이로써 단독 선두 KT의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는 말씀해 주신 대로 8이 되었는데요. KT는 1번 타자로 나선 최원준이 6타수 5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1: 네.
0: 선발 투수 배재성은 6이닝 무실점 호투로 시즌 3승째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KT는 내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화수목 광주 3연전의 발걸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1: 네.
0: KT는 이후 주말엔 롯데를 홈으로 불러들여 정규 시즌 우승 확정을 노립니다.
1: 자, 지금 일본이 안타를 또 기록하면서 9회 말 현재 2-4-1-2루가 됐군요. 역전
0: 네,
1: 주자까지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2-4-1-2루 상황. 일본의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0: 네.
1: 자, 사직에서는 한화가 롯데를 잡고 드디어 11연패에서 탈출했죠?
0: 네, 한화가 롯데를 6-2로 꺾고 11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불펜 데이를 실시한 한화는 5명의 투수가 9이닝을 나눠 막았는데요. 마지막 투수로 나선 김서현이 2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호투로 세이브를 기록하며 부활의 날갯짓을 펼쳤습니다.
1: 네네.
0: 타선에선 1회 1-4-1-3루 찬스에서 강백호와 페라자가 연속 적시타를 날려 2점을 먼저 도망갔고요. 이후 허인서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3-0을 만들었습니다.
1: 네.
0: 6회와 7회, 9회에도 추가 점수를 낸 한화가 4점차 승리를 거두며 11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1: 네. 창원에서는 최하위 키움이 5위 도약을 노리는 NC를 잡았네요.
0: 네, 키움이 갈 길 바쁜 NC를 8-4로 꺾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키움은 6회까지 NC의 2-3으로 뒤졌는데요. 7회 초 공격에서 대거 6점을 뽑으며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김웅빈이 2-4 만루 찬스에서 좌중간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렸고요. 이후 박찬혁이 추가 적시타로 6대3을 만들었습니다. 임병욱의 트럼프까지 더한 키움이 8대3으로 점차를 벌리며 사실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1: 네. 자, 지금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 경기 9회 말 2사 1-2루까지 주자를 1번이 내보냈는데
0: 이제
1: 아웃카드를 잡으면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대1로 대한민국이 1번을 꺾고 야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차전 완전히 서력했네요.
0: 맞습니다. 대표팀 어려운 경기를 연달아서 펼쳤는데요. 오늘 마지막 상황도 쉽지 않았는데 마무리 박영현 선수가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멋지게 잡아내면서 드디어 네. 아시안게임 5연패의 대업을 이뤄냈습니다.
1: 네. 우리 야구 선수들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야구 소식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예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세영이 여자 단식 배드민턴 4강에 안착한 후에 남자 단식, 여자 복식, 남자 복식 역시 준결승에 진출했죠.
1: 네, 먼저 남자 단식 세계 랭킹 46위의 이 유태빈이 어제 일본에서 열린 그 남자 단식 8강전에서 홈팀 일본의 에이스이면서 세계 7위 나라오카 고다이를 2-1로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 진출로 최소 동메달 확보했는데요. 한국 남자 단식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딴 게 2006년 도하 대회 2연일 이후 무려 20만의 또 쾌거기도 합니다.
0: 네.
1: 세계적인 강호들을 연파하면서 기세를 올린 유태빈은 내일 싱가포르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여자 복식의 간판 이소희 백하나조도 완벽한 호흡으로 준결승 티켓 거머졌는데요. 내일 일본과 결승 티켓을 놓고 대결을 펼칩니다.
0: 네.
1: 또 기대되는 조가 이제 남자 복식 세계 최강 서승재 김원호조인데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이 조가 오늘 일본하고 8강전에서 만났고요. 1시간 4분 동안의 대접전 끝에 2-1 역전승 거두고 4강에 안착했는데요. 2002년 부산대회 이후에 24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복식 금메달을 향해 진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남자복식 준결승전은 내일 인도네시아와 격돌합니다.
0: 네, 배드민턴 선수들이 대회 운영 미숙으로 제 기량 발휘가 힘든 상황이죠.
1: 네, 26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됐던 배드민턴 일정이 27일 새벽 1시 30분을 넘길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공식 시스템에 새벽 1시 15분에도 경기 상태가 진행 중으로 떴을 정도인데요.
0: 네.
1: 하루에 32강, 16강 이렇게 두 경기를 치르게 하는 그런 가혹한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0: 네.
1: 이런 상황이라서 첫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도 다음 경기가 남아있어서 배드민턴장을 떠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대기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아시아 최고 권위의 대회에서 선수 보호와 또 경기력 유지를 외면한 이런 운영은 또 지난 아쉬움과 또 비판을 남기고 있습니다.
0: 네, 국제대회에서 이런 경기 운영을 보인다는 걸 참 그러면 이례적인 거예요.
1: 네. 근데 네. 또 속속히도 나오고 있죠.
0: 네. 네. 탁구 신유빈 선수는 동메달 2개로 아시안게임을 마감했죠.
1: 네. 아무래도 에이스 신유빈에게 그 4개 종목이 집중되면서 체력적 한계가 좀 뚜렷했습니다.
0: 네.
1: 신유빈은 지난 25일 하루에만 4경기를 했고 어제도 3경기를 연달아서 소화했거든요.
0: 네.
1: 게다가 뭐 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들의 그런 기량이 눈부시게 성장해서 중국을 만나기도 전에 발목을 잡힌 것도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0: 뭔가 뭐 일본이 뭐 쫓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운영하는
1: 네,
0: 거 보면.
1: 맞아요.
0: 뭐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1: 네. 그래서 네, 신유빈은 2022년 항저우 대회 이어서 2회 연속 금메달 무산됐고요. 혼합복식과 여자단식 여자단체전 동메달 이렇게 두 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탁구 대표팀은 남녀단체전과 혼합복식에서 동메달 3개로 이번 대회 마감했는데요. 1958년 도쿄 대회에서 탁구가 정식 종목이 된 이래 우리나라가 은메달 이상을 단 하나도 따내지 못한 건 68년 역사상 이번이 또 처음이기도 합니다.
0: 네네. 자, 남녀 농구 우승을 차지했고 또 야구도 우승을 했고요. 이제 남자 배구 대표팀이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는데
1: 네,
0: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완승했죠.
1: 네, 맞습니다. 이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남자 배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필리핀을 그 3-0 셧아웃으로 완파했는데요. 주포 허수봉이 컨디션 조절 차로 빠졌습니다.
0: 네.
1: 임성진과

0: 임동혁, 정한용이 고르게 득점을 올리면서 빈자리를 훌륭히 또 채웠는데요. 20년 만에 금메달 탈환을 향한 그런 산뜻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또 내일 경기가 있어요. 대만과 2차전 그리고 쉴틈 없이 다음 날인 화요일에 D조 최대 난적인 중국과 3차전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특히 그 D조 선두 자리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조 1위로 이 8강에 올라가야 토너먼트 대진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에 선점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나 대표팀이 지난 아시아 선수권 3위에 오르면서 2027 월드컵 티켓을 따내는 등 이렇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컨디션 조절차 첫 경기를 쉰 에이스 허수봉이 가세한다면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도 충분히 또 승산이 있다는 그런 평가기도 합니다.
1: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 이 시간에 아시안게임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아침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겠고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지방 아침 기온 9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새벽에 5mm 미만 비가 조금 온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18도, 부산 20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 25도에서 29도의 분포로 내륙지방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울산 29도, 대구, 부산 28도, 광주, 제주 27도, 서울, 대전 26도, 인천, 세종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5도, 습도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오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풀리그 최종전에서 라이벌 일본을 27대 23으로 꺾고 6전 전승으로 금메달에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하영, 김정미, 서지연, 최세빈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오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45대 3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국제사회와 공유했습니다. 멕시코와는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을 타결했고 경제, 국방, 관광 등 분야에서 17건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위해

오늘 폭발 발생 추정 지점에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공지를 통해 군은 유엔사 인원들과 지뢰탐지기 등을 운용해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DMZ 내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정은 심기 경호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군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며 그 사이 비까지 내렸으니 증거가 온전히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장병의 부상 앞에서 정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 환경을 점검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준비를 기만적 변명,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공작이라고 불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이후 지뢰 매설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의 초기 부실 대응 등으로 지난 21일 우리 군 장병이 다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기철을 맞이한 인도 북부와 네팔에서 홍수와 산사태, 눈사태가 연달아 발생해 최소 8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재난구호 당국은 이례적인 폭우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최소 5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우타르프라데시주와 국경을 맞댄 네팔에서도 지난 24일부터 홍수와 산사태가 이어지며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네팔 간다키주의 힘룽 히말 베이스 캠프가 눈사태에 휩쓸리면서 네팔인 직원 최소 14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오늘 밤 전남권과 전북 남동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요실금입니다. 어딜 가나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을 걱정해서 집 밖을 나서는 일에도 망설입니다. 밖에서는 물 마시는 일도 자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배뇨장애, 특히 소변이 새는 요실금은 치료할 수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부담이 더해지는 심장질환, 심근경색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건강365 핑클의 화이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집 밖을 나서는 일이 부담스럽죠. 소변으로 실수하면 어쩌나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배뇨장애. 요실금은 왜 생기는지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나이 들면 방광의 크기도 줄어드나요? 나이 들수록 요실금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1: 나이가 든다고 방광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방광 자체의 크기보다는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배출하는 기능이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따라서 방광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다 배출을 함에도 하는 기능을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러한 밸런스가 깨지게 되거든요. 나이 들수록 요실금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요실금이 노화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기능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 또는 과체중, 당뇨, 만성기침, 변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나 증상들이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다 더해서 요실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참기보다는 증상이 반복되는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또 적정 체중만 유지해도 요실금의 증상이 좋아진다는데 이건 어떨까요?
1: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0: 네.
1: 특히 여러 요실금 중에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기침이나 재채기, 운동, 뛸 때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경우는 체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복부의 압력이 골반 쪽으로 계속 전달이 되는데요. 그러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해주는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그런 탄탄한 베이스를 지키고 있는 근육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소변이 새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체중인 분들을 적정 수준으로 체중을 줄이면 요실금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쉽지만 체중을 줄인다고 모든 요실금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체중 조절과 함께 골반적인 운동이나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과 같은 음료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서 참기 어렵고 새는 절박성 요실금이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녹차라든지 에너지 음료라든지 콜라처럼 카페인과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는 모두 다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마렵거나 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좀 줄이세요 그랬더니 아 요즘 저는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쉽지만 녹차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요. 탄산음료 같은 이런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에도 굉장히 많은 당과 염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방광을 과하게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이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러면 방광 용량이 줄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해지면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이 수축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소변 실수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는 동안 방광 근육이 수축하지 않고 잘 이완, 즉 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민성 방광이나 절방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변이 별로 많이 차지도 않았는데 방광 근육이 나도 모르게 수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변이 너무 급하다. 화장실까지도 도저히 못 참겠고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달을 하면 화장실 가서 바지 내리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다. 이런 것을 바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복합성 요실금은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거라면 이 절박성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은 나도 모르게 방광이 수축하기 때문에 소변이 새거나 자주 가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요실금은 흔하잖아요. 여성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에게도 요실금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1: 네, 물론입니다. 요실금은 여성에게만 생기는 질환이 아닌데요. 아마 요실금은 여성 질환이다 생각하는 많은 이유가 40대, 50대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남성에게 통계를 보면 네. 7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오히려 70세 이상의 여성보다 절박성 요실금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또한 전립선 질환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요실금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 후에 생기는 요실금과 같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많은 요실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중년의 여성에게 흔한 요실금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남성에게도 고령으로 될수록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0: 네. 고령의 남성들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요실금은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긴 하죠.
1: 네, 통계적으로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하죠.
0: 네.
1: 아마도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골반 저근이나 요도를 지지하는 조직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고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요도 주변의 관략근이나 주변 조직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많거나 연령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만도가 높고 뭐 천식과 같이 만성 기침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골반 저근이나 요도 관략근의 약화가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습니다. 아마 여성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요실금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은 여성이 더 많다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뭐 앞서 복합성, 절박성 요실금 말씀하셨는데요. 요실금도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요. 이름도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요실금은 단순히 하나의

0: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1: 네.
0: 소변이 새는 원인과 양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요. 가장 요실금이다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1: 네.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반 저근이나 요도 관략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침, 재채기, 줄넘기, 뛰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이고요.
1: 네.
0: 두 번째로 흔한 것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까지 참지 못하고 가기도 전에 새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뭐 이 두 가지가 그 복합돼서 나타나는 복합성 요실금도 있을 수 있고
1: 네.
0: 이외에는 방광이 용량 이상으로 소변이 많이 차 있을 때 넘쳐나듯이 나오는 범람성 요실금
1: 네.
0: 또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변성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요실금 여러 가지 요실금이 단독 혹은 병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1: 네.
0: 요실금은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소변이 새는 여러 가지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각각의 치료나 원인도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뭐 상당히 일상생활에 불편한 증상들일 텐데요. 그런데 요실금 치료에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요?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0: 네. 비뇨기과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요실금 증상을 많이 숨기거나 창피한 질환 또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까 봐 좀 뭐 숨기고 창피하는 질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여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 주변도 다 일정 부분 요실금이 있거나 또는 아이 낳고부터 지속되던 증상이라서 별스럽지 않게 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실금은 노화한 과정일 수 있지만 노화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요실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실금 때문에 통증을 느끼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없지만 일상적인 삶의 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요실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행도 꺼려하게 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한 질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려니 또는 누구나 다 그렇지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죠.
1: 아무래도 그렇게 증상이 있고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참기만 하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0: 모든 만성질환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1: 네.
0: 요실금도 원인이 명확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그 증상은 점점 악화될 겁니다.
1: 네.
0: 예를 들면 복합성 요실금을 진단받고 치료를 할 때 복합성 요실금이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오래돼서 그 등급이 너무 높다면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절박성 요실금이나 다른 범람성 요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실금 증상은 처음에는 가볍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증상으로 시작이 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요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치료의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닌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실금은 각각의 종류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1: 네.
0: 어떠한 요실금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요실금은 가볍게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요실금을 진단받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돼. 나는 수술이 너무 두려워서 병원을 찾기 어려워. 그러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요실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요실금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진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복합성 요실금은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면 정말 놀라게 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복합성 요실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침, 재채기, 줄넘기, 뛰거나 웃을 때 소변이 셉니다. 일상적인 활동에도 소변이 새기 시작을 하면
1: 네.
0: 환자분들은 많이 위축이 되죠.
1: 그렇죠.
0: 언제 소변이 새는지, 얼마나 자주 새는지 또는 소변이 급하게 새는 것과 병합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방광 기능 검사 또는 요실금 검사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복합성 요실금의 정도를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추천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참을 수

0: 없는 절박성 요실금도 그렇고요. 복합성과 절박성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환자들이 표현하는 불편감은 주로 어떤 증상으로 얘기가 되나요?
1: 복합성 요실금과 달리 절박성 요실금은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때 소변이 새는 경우거든요.
0: 네.
1: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들은 본인이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침하기 전에 요도를 확 조이는 방어기제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0: 네.
1: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소변이 샐 것 같다라는 인지를 하는 순간 이미 소변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시는 게 화장실 가서 바지 내리기 전에 소변이 나와버린다. 또는 물소리를 듣거나 손을 씻는 등과 같이 또는 가정주부인 경우엔 설거지를 위해서 물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요일을 느끼고 화장실로 가기도 전에 실수를 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불편할 텐데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겹쳐서 나타나면 환자분들은 진료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새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이런 요실금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환자분들의 불편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0: 그렇겠네요. 상당히 불편할 텐데요. 범람성, 시민성 요실금은 좀 다른 건가요? 요실금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1: 네, 조금은 다른데요. 범람성 요실금은 제가 환자분들께 어떻게 표현하냐면 냄비에 가득 물을 채운 다음에 물을 끓이면 그 물이 끓으면서 넘쳐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가득 차 있는 방광에 조금만 더 소변이 찼을 때 일부 밖으로 밀려나오는 경우를 범람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신경인성 방광, 즉 뇌신경계통 또는 척추신경계통의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남성은 전립선 비대가 아주 심한 경우에 나타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소변을 새는 경우 중에 시민성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배뇨 증상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범람성 요실금, 시민성 요실금은 사실은 그 원인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가 많고 시민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방광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못 보고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서 말씀드린 복합성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보다는 훨씬 더 또 복잡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그 앞서 종류와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비수술적 치료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1: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 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이나 술처럼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료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골반 적은 운동이라고 해서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소변을 참고 소변을 보고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잘 조절하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방광 훈련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변이 조금만 마렵다고 해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적절한 간격으로 배뇨를 훈련하는 것을 연습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소변을 참으면 무조건 병이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 소변은 적절한 배뇨 시간에 맞춰서 적절한 배뇨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저는 소변을 너무 자주 가는 분들께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소변 가는 것을 연습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박성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에는 말씀드린 생활습관 조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요. 특히 더 복잡한 약물치료라든지 시술로 가기 전에 이런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증상 개선을 한다면 더 복잡한 치료까지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우선은 생활습관 조절이 중요한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안 되면 수술이 고려되나요? 방법도 여러 가지던데요.
1: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실금 중에 기침, 재채기, 뛰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복합성 요실금에서 수술적 치료를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도를 조여주는 요도 관략근이라든지 골반 저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주는 요실금 수술용 테이프라는 것을 삽입해서 그걸 지지해주고 보강해주는 수술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실금 수술을 하면 재발률도 높고 수술도 복잡하고 통증도 있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0: 실제 수술하는 시간도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매우 짧습니다. 성공률이 높고 수술 자체가 많이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복합성 유실금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수술적 치료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1: 그럼 수술을 하면 치료 효과 면에서는 만족도가 좀 높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요실금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치료 성공률이 100%는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이 그 수술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일상생활에서의 소변이 새지 않는 정도 수술 성공률은 교과서적으로 95%입니다. 단순히 이런 수술 성공률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그동안 요실금 때문에 꺼려하거나 시행하지 못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예를 들면 내가 배드민턴을 굉장히 열심히 취미로 하고 있던 분이 요실금 때문에 못하다가 다시 배드민턴, 탁구와 같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등산이나 운동과 같은 일상생활들을 영유할 수 있다면 치료 성공률이 단순히 95%이다를 넘어서서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1: 자,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실금 예방을 위해서도 조언해 주세요.
0: 요실금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기보다는 위험을 줄이고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골반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카페인이나 술, 고당 음료 등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환자분들 중에 변비가 심하다면 이 변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방광 기능을 원상태로 돌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실금을 주변에 알려서는 안 되는 창피한 질환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치료에 대한 꺼려함을 좀 멀리하시고 요실금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실금은 단순히 아프거나 이러한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질환이니까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뇨기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요실금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변진섭의 숙녀에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응급질환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안에 진행되는 치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불리는 질환도 그렇죠. 빠른 대처가 강조되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은 어떤 경우인 걸까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일단 심근경색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응급질환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심근경색이란 건 심장에 먹을거리,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네. 심장 근육이 죽는, 괴사하는 병이고요. 그래서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주지 않으면은 부정맥이 굉장히 치명적인 부정맥이 올 수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해서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응급질환이죠.
0: 그런데요. 심근경색과 급성 심근경색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급성이라는 단어가 붙기도 하잖아요.
1: 예, 급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근경색은요. 네. 굉장히 위험한 심근경색은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을 의미하고요. 급성이란 말은 이제 갑자기 막힌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썩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근데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과거 또 진구성이라고 부르는 좀 오래된 심근경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혈관이 막혔지만 다행히 저절로 이렇게 뚫려지거나 또는 도와주는 혈관이 생겨가지고 다행히 급성기를 넘긴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되게 운이 좋은 경우지만 급성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1: 예.
0: 우리 심장 혈관인 관상 동맥은 직경이 어느 정도인가요? 크지 않잖아요.
1: 예, 생각보다 상당히 가늘고요. 예. 보통 우리 관상 동맥은 2에서 4mm. 그러니까 직경이요. 네. 1cm가 채 안 되고요. 제일 두꺼운 부분도 한 뭐 5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끝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가늘어지고 1mm 또 0.5mm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들어가서 이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0: 그렇게 작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문제가 되는 게 심근경색인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이 혈관이 적지만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산소, 영양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 심장 근육으로 피가 못 가기 때문에 산소 부족 상태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부족하면 결국은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괴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심장 근육이 피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썩는다. 그게 이제 심근경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0: 뭐 노인뿐 아니라 중년의 나이에서도 심근경색의 위험은 높지 않습니까? 돌연사의 원인으로도 지적되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돌연사 우리나라 통계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요.

0: 대략 돌연사의 80% 이상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것도 그 외에 이제 기타 뭐 심장병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심근경색은 예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측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예측이 안 되고 또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하고 저희들로서도 좀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1: 예측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혈관이 갑자기 꽉 막히는 건가요? 뭐 전조 증상과 같은 전 단계가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건가요?
0: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요.
1: 네.
0: 보통 그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멀쩡하던 사람이죠.
1: 네.
0: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보통 또 어떤 경우는 며칠 전부터 또 몇 주 전부터 조금씩 증상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뭐 빨리 걸은다든가 뛰거나 계단 오를 때 가슴이 좀 답답하다, 좀 평소하고 다르게 숨이 좀 차네,
1: 네.
0: 이런 증상이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돌연사를 더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관상동맥 안에 동맥경화는 몇 년,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중요하게 됩니다.
1: 참 여기서 죽상경화증 또 혈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국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문제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원래 피떡이라고 말할게요. 피떡은 혈관 안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관상동맥 혈관 안에 기름때가 쭉 쌓이거든요. 이게 쌓이다 보면 덩어리가 되거든요. 이걸 이제 죽상경화반, 동맥경화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얌전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찢어지거나 터져요. 그러면 안에가 주로 기름 덩어리가 많은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면은 우리 몸에서 이게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혈소판이 달라붙어요. 치료시키려고. 그게 이제 피떡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럼 혈전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뭐 기름진 음식이 문제인가요?
0: 근데 기름진 음식 뭐 몇 번 먹었다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이런 것들로 혈관 벽이 손상되고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 즉 동맥경화가 원인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지면서 피떡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1: 동맥경화가 문제가 되고 또 대사 질환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건데요. 흡연이 또 강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0: 예,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흡연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흡연은 특히나 심근경색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장기 흡연은 장기간 흡연은 혈관 내벽을 손상을 줘요. 그러면 여기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혈소판이 또 달라붙게 되고요. 또 피가 끈적끈적해지게 만들거든요. 거기다가 혈관도 수축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안 좋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 생기는 분들 보면요.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대부분 흡연자가 많아요.
1: 그렇군요. 참 이 혈전으로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심장 마비,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제 주변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불과 1시간 전까지도 아무 일이 없는 분이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실려 갔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예, 안타까운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란 게 무서운 게 그런 점인데요. 일상생활 멀쩡히 잘하시던 분에게 갑자기 생기거든요. 갑자기 생긴단 말은 혈관이 갑자기 막힌단 말이고 피떡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심장 근육이 바로 썩게 되면 그 순간에 그냥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코스인데 그러면 바로 돌연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다가 돌아가셨다든가 가슴이 아픈 듯 했는데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게 다 심근경색이라고 보시면 되죠.
1: 대사 질환을 비롯해서 심근경색의 고위험군이

0: 있지 않나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0: 예.
1: 그다음에 비만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예. 부모나 형제분 중에 젊은 나이. 남자로 말하면 한 45세,
0: 예.
1: 여자 55세 뭐 이런 정도의 심근경색이 있으신 분이 가족 중에 있다면
0: 예.
1: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이 하나 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0: 예.
1: 겹쳐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것 그런 경우가 특히 안 좋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0: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까요?
1: 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예방은요. 그러니까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금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은 이 네 가지를 잘 컨트롤하면 대략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한 60에서 70%까지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을 꼭 하시는 게 좋고 필요하면 이제 동맥경화 검사들을 해주시면 좋죠. 뭐 심전도 또 뭐 달리기 하면서 하는 검사, 또 CT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의와 상담해서 하시면은 예방이나 또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그 중에서 관상 동맥 석회와 CT 검사가 있던데요. 어떤 검사인 건가요?
1: 이건 심장 혈관에 칼슘 돌맹이죠. 돌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CT로 보는 검사고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 누적되어 왔는지를 저희들이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CT 검사라는 게 아무래도 방사선에 노출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하신 분들은 안 내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통증이 좀 애매하게 나온다든가 뭐 위험도가 아주 높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해가지고 조기에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매우 좋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0: 그렇게 고위험군에서는 검사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1: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뭐 심장, 혈관, CT 같은 경우도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향후에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하나로 뭐 앞으로 이 사람 생긴다 안 생긴다를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심근경색을 얘기할 때 가슴 통증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흉통의 원인이나 양상이 달라서 혼동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요.
0: 네.
1: 가슴 한가운데 또는 왼쪽 가슴이 그냥 좀 무겁게 눌리거나 조인다, 쥐어짠다,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고 갔다.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하다.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이런 증상들이 흉통이죠. 이런 흉통이 시간이 20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왼쪽 팔, 어깨, 또 목, 턱 이런 데로 이렇게 방사통이라고 그러는데요. 퍼지기도 하고요. 또 심근경색이 특히나 굉장히 통증이 심한 거기 때문에 식은땀이 나고 숨도 차고 또 구역질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일단 가슴 통증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긴 호흡을 하기도 하고 나름 노력할 것 같은데요.
1: 일단 지속 시간은 심근경색은요. 20분 이상이 분명히 지속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협심증은 운동할 때 5분 이내로 생겼다가 또 쉬면 좋아지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혈관이 막혀있을 때 나오는 증상이라 일단 최소 20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그렇게 증상이 있을 때 쓰러지기 전에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되는데 간혹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119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뭐 구급차 안에서는 환자 뭐 혈압도 재고 상태 확인도 가능하고 또 응급차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0: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 뭐 정확하게 몇 시간까지는 안전하다 뭐 이런 건 없는데요. 보통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막히고 나서 다시 말해서 증상이 생기고 나서 6시간 이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늦어도 12시간 이내까지 시술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경과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그럼 응급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가요? 상태를 알아야 할 텐데요.
1: 제일 먼저 혈압제고요. 맥박이나 또 산소 포화도 이런 걸 하면서 동시에 심전도를 찍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를 찍으면 저희들이 심근경색을 바로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심장 근육이 손상이 되면 나오는 그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트로포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측정해가지고 증상 또 심전도 이런 심근요소 혈액검사 이런 종합해가지고 심근경색을 진단하고 또 응급시술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0: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술이란 것은 이제 가슴을 가르지 않는다, 열지 않는다라는 수술과 좀 다른 개념이고요. 대부분 이제 손목 혈관이나 또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관을 이렇게 쭉 심장 혈관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혈관이 막혔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를 철사나 풍선 같은 걸로 뚫고 또 스텐트라고 이제 그 금속 스프링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걸로 집어넣어가지고 넓히고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관상동맥 중재술 보통 분들은 이제 스텐트 시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0: 시술 후에 환자는 바로 정신을 차리나요?
1: 네. 뭐 심근경색 환자가요. 모두 의식을 잃고 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위중한 분들이 이렇게 오고요. 대부분은 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시술을 받고요. 네, 의식이 잃는 분들은 심정지가 발생을 한번 했거나 또는 쇼크로 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피가 막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일을 안 하니까 그 쇼크로 빠지면서 오는 분들이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상당히 위험합니다.
0: 그럼 시술로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건가요?
1: 그러긴 한데요. 대부분은 심근경색은 스텐트로 치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의 95% 이상 스텐트 시술로 다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혈관 여러 군데가 많이 맥혀 있거나 또는 시술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가슴을 이제 가르고 하는 수술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0: 치료 후에도 조심할 부분들은 많을 텐데요. 약도 복용하지 않나요?
1: 치료 후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이제 스텐트라는 그 쇠 토막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약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약은 결국은 혈전이 다시 생기는 걸 막고 동맥경화가 악화되는 걸 막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 또 이제 기름기 콜레스테롤 떨쳐주는 스타틴 같은 약제 등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한 거죠?
1: 예.
0: 되도록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하는 의심 증상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평소와 다른 가슴 가운데 왼쪽 가슴에 눌리거나 조이거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10분에서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응모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내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 있고 흡연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나랑 맞네 싶으시면 바로 119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1: 네.
0: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박정현의 달아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셔네이더 감독이 연출한 코다와 함께합니다. 영화는 늘 꿈꿔오던 음악이라는 세계에 다가가면서도 가족을 저버릴 수 없는 루비의 갈등을 따라갑니다. 꿈을 쫓아야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족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할까? 들을 수 없기에 소리로 만들어가야만 하는 루비의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의 고민 역시 깊어집니다. 부모는 루비를 깊이 사랑하지만 딸의 소중한 꿈을 마냥 응원할 수만은 없다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족 없이 혼자임으로 무언가를 일궈내본 적 없는 루비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루비의 합창단 콘서트에 초대된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루비의 부모님과 오빠는 무대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있지만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 전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즐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따라치고 사람들의 반응을 눈치껏 읽으면서 감상을 대신할 뿐이죠. 이때 코다는 남다른 울림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루비가 듀엣곡을 부르는 순간 영화는 루비의 음성을 들려주는 대신 모든 소리를 지워버립니다. 관객들은 잠시 루비 가족의 시점으로 그 무대를 바라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몇 분. 가족의 세계는 언제나 이렇듯

고요했죠. 부모는 루비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루비의 노래에 감동받는 사람들의 상기된 표정을 바라봅니다. 그리곤 루비가 꾸는 꿈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제야 조금 알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빠 프랭크는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그가 수어로 딸에게 묻습니다. 오늘 네가 불렀던 노래는 어떤 내용이야? 루비도 손으로 답하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을 말하는 곡이야. 프랭크가 다시 묻습니다. 아빠에게도 불러줄 수 있어? 루비가 프랭크만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사이 프랭크는 노래하는 딸의 목에 손을 갖다 대며 소리의 울림을 느껴봅니다. 서로가 지닌 진심의 진동이 전달되는 순간, 코다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최고 2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전남권과 전북 동부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고 경남권에는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금요일과 토요일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18도, 대구 19도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산 29도, 대구 부산 28도, 광주 제주 27도, 서울 대전 26도, 인천 세종은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1도, 습도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오늘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일본에 3-1로 승리했습니다. 이틀 전 일본과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0-5로 패했던 한국은 서륙에 성공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정은 심기 경호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군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며 그 사이 비까지 내렸으니 증거가 온전히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장병의 부상 앞에서 정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 환경을 점검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준비를 기만적 변명,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공작이라고 불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여성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중국인 여성은 어제 새벽 1시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하원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와 권력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ABC 뉴스가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소환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의회의 조사 권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사업 활동이 우선 거론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최소 27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80km 떨어진 웨델라 타운십의 한 주점에서 무장괴한 8명이 총격을 벌여 1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지 시각 27일 새벽 1시 50분쯤에는 케이프타운 외곽 르완들 타운십의 한 가게에 무장괴한이 손님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10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서울 시내 의료기관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두 달 동안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을 점검한 결과 26곳에서 위반 사항 31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과 마약류 폐기 규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밤 전남권과 전북 남동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0: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성혜령 원작 하악입니다. 성혜령 작가는 2021년 창비 신인소설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버섯 농장, 산으로 가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2023년, 2025년 젊은 작가상, 2024년, 2026년 이상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문학 특선 성혜령 원작 하악 지금 시작합니다. 하악 성혜령 자인의 마흔번째 생일은 임시 공휴일이었다. 그날 낮에는 어머니와 함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로 동생을 만나러 가야 했고 저녁에는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온 사촌동생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모두 자인이 원한 일정은 아니었지만 하필 생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달리 핑계를 대기 어려웠다. 자인은 혼자 살았고 생일을 챙겨줄 친구도 애인도 없었으므로 이 이야기는 자인이 40살이 되던 날 낮에는 북쪽으로 저녁에는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던 기록이다.

0: 그날 아침 8시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자이는 새벽 2시까지 가장 악랄한 범죄자 시리즈를 보다 잠든 참이었다. 잠은 얕았고 꿈은 깊었다. 꿈에서 내내 컴컴한 지하에 갇혀있거나 울창한 숲을 맴돌았다.
1: 분명 10시에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엄마 왜?
2: 아유, 아니 일어났나 해서.
1: 10시라며.
2: 아유, 어머 지금이 몇 시야? 아유 9시가 아니야? 아유.
1: 엄마는 또 시간을 헷갈렸다고 하겠지만 믿을 수 없어. 아마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을 거야. 태인이 만나러 가는 날이면 늘 그랬으니까.
0: 어쩌면 앞으로 엄마가 없을 때는 늦잠 잘 생각은 하지도 말고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고 미리 경고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어느 쪽이든 자이는 생일 아침부터 기분이 상했다. 예상 못한 일도 아니었지만 금옥의 차는 오랫동안 쌓인 짙은 먼지로 뒤덮여 회갈색으로 보였다. 조수석에 타자 훈기와 함께 익숙한 음식 냄새가 물씬 났다. 뒷좌석에 5칸짜리 도시락 2개가 안전벨트까지 채워진 채 놓여있었다. 금옥이 자인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2: 엄마가 깨웠어?
1: 다 알면서 왜 눈치 보는 척을 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관심도 없으면서. 아니야, 어차피 잠 잘 못 자 요새.
2: 아니 잠을 왜 못 자? 잠이 얼마나 중요한데.
1: 그냥 못 자. 잠이 푹 안 들어.
2: 아직 젊은 애가 벌써 그러니? 엄마 나이는 돼야 잠.
1: 나도 늙었어.
2: 요새 마흔은 옛날 서른이라더라. 아유, 엄마 참. 아유, 그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안 했네 엄마가. 아유,
1: 생일이라니. 그것도 40번째 생일이라니. 지겨워.
0: 자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영어 성적이 늘 좋았기 때문에 통번역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비용과 시간을 알아보고는 빠르게 포기했다. 누구에게 말 한번 꺼내지도 않았다. 자인이 졸업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금옥이 태인을 입주시킬 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니까. 자인이 기꺼이 비용을 분담하리라는 금옥의 믿음 앞에서 자인은 무력했다. 그 믿음이 너무나 크고 단단해서 굴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금옥은 남편이 사라진 이후에도 자인과 태인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 가게를 열면서 자인과 태인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 심지어 자인의 대학교 등록금도 내주었다.
1: 언제부터였더라. 그 당연한 마음, 당위를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일종의 압박이고 폭력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한 건.

0: 자인이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17이던 태인은 몸무게가 90kg에 달했고 살 때문인지 척추측만증은 심해져 걷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여자치고는 늦었지만 16부터 2차 성징의 징후도 뚜렷해졌다. 생리를 시작했고 자기 가슴을 수시로 만졌다. 급기야 특수학급에서 만난 남자아이와 사귀었는데 둘이 수업시간 내내 손을 잡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했다. 금옥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학교로 달려갔다. 가게도 닫아두고 보초병처럼 복도를 지키고 서 있다가 쉬는 시간마다 태인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고 남자애가 태인의 주변을 맴돌면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1: 얘! 얘 너 저리 가! 너 태인이한테 오지 마라! 태인이 엄마 따라와! 얘 너 저리 가라니까!
0: 금옥은 한 학기 내내 복도를 서성이다 쉬는 시간마다 태인을 감시하고 집으로 데려오는 생활을 반복했고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결국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운영하는 사립거주시설에 상당한 입주금을 내고 태인을 입소시켰다. 그만한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인은 묻지 않았다. 금옥에게 이미 상당한 빚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었으니까. 입주금과 별개로 생활비도 매달 붙여야 했는데 금옥은 자인에게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는 대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1: 자인이 네가 여유되는 선에서만 보태주면 좋지.
2: 여유가 되는 선에서? 나한테 여유 같은 게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네.
0: 자인은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매달 금옥에게 군말 없이 보냈다. 사회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직도 여러 번 했지만 중간에 한 달 이상 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인은 한 번도 송금을 건너뛴 적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독립도 하고 투자 가치는 없지만 조용한 집도 구했다. 자인은 늘 빠듯하게 살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 가끔 혼자 술을 마실 때면 스스로가 뿌듯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2: 삶이 나한테 준 건 별로 없지만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페르나가 되지도 않았어. 성실하게 돈 벌고 내가 쓸 것도 별로 없는데도 태인이를 위해 돈을 보탰어. 그런데
0: 자인은 자꾸만 자신의 희고 말캉한 살을 꼬집었다. 희고 말캉한 것들을 보면 자꾸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꼬집고 뭉개고 터뜨리고 싶었다. 태인의 희고 맑은 웃음도 햇볕과 노동을 모르는 부드러운 살결도.
1: 어제 너랑 동창이었던 경민이네 엄마가 가게로 왔는데 너 그 경민이 기억나지? 걔가 유도를 해서 중학교 땐가 전학 갔잖아. 항상 반에서 제일 큰 아니었나? 체격도 좋고.
2: 아, 그 애는 허리띠를 끌러 휘두르고 다녔었지. 채찍처럼.
1: 내가 어쩐 일이냐고, 오랜만이라고, 다시 이사 온 거냐고 물었는데 글쎄, 이 사람이 픽 웃어. 웃으면서 너 뭐라는 줄 아니?
2: 올림픽 같은 데서 본 적 없으니까 선수로 엄청 잘 되진 않았을 테고 학원 차렸거나 아니면 감옥 갔대? 어릴 때 하던 짓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죽었대.
2: 뭐? 죽었다고?
1: 그 말을 웃으면서 하더라고. 자식 먼저 보낸 엄마가 어떻게 제정신일까 싶더라. 이 근방으로 다시 이사 온 것 같길래 자주 오라고 했어. 집에서 힘들게 뭐 해먹지 말고 반찬 여기서 사서 먹으라고. 편히 살라고.
2: 영업했네.
1: 야, 넌 이제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영업처럼 들리냐. 아니,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니까. 나는 태인이가 나보다 오래 살까봐 걱정인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네가 어떻게 다 알겠냐마는.
0: 금옥은 그 말을 끝으로 긴 침묵에 빠졌다. 금옥이 틀어둔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옛 발라드들이 연달아 흘러나왔다. 눈물, 사랑, 이별, 그런 단어들이 빠지지 않는 노래들, 심지어 죽음도 자주 등장했다. 자인은 언제나 그런 노래를 들을 때면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곤 했다.
2: 사람들은 정말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저마다 회 안에 젖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심지어 눈시울을 적시기도 할까. 그럴 만큼 가슴 아픈 사랑을

0: 자이는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고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 빠진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감정이 구불거리는 서사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었다. 취미라면 범죄 다큐멘터리를 보고 추리소설을 읽는 정도였다. 자이는 명확한 이야기를 좋아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정의와 부정이 있는. 반대로 태희는 언제나 드라마에 빠져 살았다. 태희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드라마 줄거리만큼은 첫 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줄줄이 읊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인을 보러 갔을 때 작년 연말이었나 올해 연초였나. 태인은 자인에게 2시간 동안 자기가 빠져있던 주말 드라마 이야기를 했다. 손으로는 끊임없이 구슬을 꿰면서. 그럴 때 태인은 손도 빨랐고 기억력도 놀랍도록 정확했다.
1: 언니, 그래서 그 대만이라 남자가 다시 조용소란 여자 집으로 찾아갔거든. 거기서 남동생이 나왔는데 근데 그걸 몰래 보고 실망해서 잘 돌아간 거야.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지. 그거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절대 그러게 안할 텐데.
2: 지겹다. 사랑도 드라마도 그리고 태인이도.
0: 자인은 태인의 이야기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했다. 강변 도로를 달리던 차가 황량한 도심으로 접어들었고 금옥은 익숙하게 차선을 바꿔가다 어느 순간 폭이 좁은 도로에 들어섰다. 마을을 휘돌아 산 뒤편으로 나가는 길에 태인이가 살고 있는 사랑의 집이 있었다. 그곳의 부지를 선정하기까지 말도 탈도 많았다고 했다. 마을 측은 5년 내로 마을 회관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기어이 받아내고 나서야 이미 모든 절차를 마친 건축을 허락해줬다.
3: 다 왔다.
2: 여름이면 소똥 냄새와 쇠파리가 자욱한 마을인데도 장애인 시설은 싫다는 거겠지. 어렸을 때였다면 나도 분노했을 거야. 남일이라는 듯 구는 사람들, 자기들은 정상이고 너희들은 비정상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긋는 사람들. 근데 이제 난 분노하지 않아. 구분하는 게 편리하다는 걸 나도 아니까. 사실은 나도 이 시설과 이 마을로부터 분리되고 싶어.
0: 주차장은 한산했다. 금옥은 도시락통을 아기처럼 안아들고 앞서 걸었다.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금옥을 뒤따라 걸으면서 자인은 깨달았다.
3: 태인이가 기다리겠어.

0: 아, 내 손은 왜 가볍지? 아, 유아용 촉감놀이 클레이 세트하고 컬러링도 인터넷으로 주문해놓고 두고 왔네.
1: 자이는 매번 태인을 보러 갈 때마다 어린이용 비즈공예 세트나 클레이 장난감, 손에 바르는 물감 같은 것들을 몇 개씩 챙겨갔다. 태인이 그런 것들을 보고 좋아하니까. 그런 말들을 하며 웃으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오랜만에 찾아갔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주니까. 그 정도는 챙길 수 있었는데, 아침에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봉투에 담아서 현관 앞에 놓아두고 그대로 지나쳐왔다. 자이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조용하고 신랄하게 욕을 퍼부었다.
0: 미쳤네, 등신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똑바로 못 지키고 왜 사는지 몰라.
1: 사회 초년생 시절 자주 듣던 말들을 스스로에게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 채. 옛날 집을 개조한 단층 건물 세 동은 홍채와 지문 인식으로만 출입이 이루어졌다. 중앙 현관도 자동 개폐식 도어로 통제되어 있어 마당을 지키는 경비도 따로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한번 이곳에 들어오면 나갈 수 없었다. 모든 게 나지막하고 너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중앙에 있는 활동 공간으로 들어가서 열을 체크하고 손을 소독한 뒤 금옥과 자이는 태인이 있는 휴게실로 갔다. 태인은 빈 벽에 무너지듯 앉은 채 전에 자인이 사다 준 도장을 스케치북에 찍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살이 더 찐 것 같았다. 자인은 금옥이 태인의 몸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몸무게는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니까 이상할 건 없지만 왜인지 금옥의 시선이 전보다 집요한 것 같았다.
2: 재인아, 엄마 왔어. 엄마 왔는데 안기지도 않고.
3: 태인아, 누가 왔는지 볼까? 아유, 엄마랑 언니도 오셨네.
2: 아유, 저 활동 보조사님, 우리 태인이 요새 몸무게가 늘었나요?
3: 최근에 한 3kg 정도 쪘는데 식사 양이나 화장실 가는 건 문제 없었어요. 앱으로 다 알려드려서 태인이 어머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2: 그 생리는요?
3: 예? 아유, 워낙 불규칙적이어서 아시잖아요. 최근 두 달은 없었네요.
1: 금옥의 질문이 집요해지자 활동보조사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다. 자인은 금옥의 눈치가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금옥이 금세 웃으며 가지고 온 도시락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2: 아유,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저희 집에서 요새 반응 좋은 반찬들이에요. 아유, 선생님 좋아하시는 요 코다리 조림이랑 몸에 좋은 나물들 많이 넣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3: 아유, 감사드려요. 아유, 그럼 얘기들 나누세요.
2: 내가 오늘 꿈을 하나 꿨는데 영 이상해. 사실 그래서 아침에 전화한 거야. 마음이 심란해서. 너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전화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짜증부터 내더라.
0: 무슨 꿈인데?
2: 아니, 글쎄, 내가 우리 집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글쎄, 꼬리를 쫙 펼친 공작새가 긴목을 쭉 빼고 변기에 고개를 박고 물을 마시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서 얼른 내쫓았어. 그랬더니 그 공작이 꼬리를 막 벌렁벌렁 대면서 나를 쪼아먹을 듯이 다가오더라니까.
0: 엄마 꿈 안 맞잖아. 전에는 똥통에 빠진 돼지 꿈 꿔서 복권 샀는데 하나도 안 되고.
2: 아니,

0: 이게 왠지 태몽 같아서. 너 아니지? 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이 배가 고파. 배고파자.
1: 지나치게 예쁘고 정성스러운 도시락이었고 태희는 정말 배가 고파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자인도 첫 끼였지만 태인이 먹고 남긴 것들을 조금씩 집어먹다가 곧 젓가락을 놓았다. 금옥은 거의 먹지 않았다. 금옥이 직접 끓여온 보리차도 한 컵 다 마신 태인이 아랫배를 짚었다. 금옥이 태인을 데리고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자인이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는데 금옥에게서 전화가 왔다.
2: 엄마 왜?
0: 엄마 가방 챙겨서 화장실로 와. 얼른.
1: 자인이 금옥의 묵직한 크로스백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금옥이 마지막 칸에서 문을 조금 열고 말했다.
0: 가방에 임신 테스트기 있어. 포장 벗겨서 빨리 줘.
2: 어. 임신 테스트기.
0: 아우 서둘러. 태인이고 씻을 거란 말이야.
2: 받아.
1: 금옥이 다그치는 바람에 자인은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급히 가방을 뒤져 포장된 박스를 찾아 열고 금옥에게 테스트기를 건넸다. 태인의 소변이 묻은 테스트기의 시약지를 세면대에 두고 금옥과 자인은 우두커니 서 있었다. 태인은 화장실 칸을 돌아다니면서 변기물을 내리고 있었다.
0: 태인아 그만해. 그만해 태인아. 자꾸 물 내리면 안 돼.
2: 임신 테스트기를 꿈 때문에 샀다고?
0: 혹시 몰라서. 넌 몰라.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태인이가 임신했다고 생각하면.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다. 너무 늦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봐라. 그 애를 누가 키울 건데? 네가 키워? 어? 내가 키워?
2: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기서 맨날 감시받고 생활하는데 엄마도 애부를 맨날 보잖아.
0: 모르는 거야. 세상 일은 몰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2: 내가 7살 때 임신한 엄마의 배를 보면서 동생이 싫다고 때를 썼어. 다시 집어넣으라고. 배를 때리며 진이 빠질 정도로 울었었지. 그때도 난 알았던 거야. 우리 부모는 부자가 아니고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그 작은 집의 작은 방을 나눠 써야 한다는 걸. 무엇보다 한 번도 충분하게 누려보지 못한 부모의 관심을 가장 먼저 빼앗기게 되리란 것도. 그때 내가 했던 말 때문에 태인이가 잘못된 건 아닌지. 아니 태인이 아니라 내가 그때부터 잘못된 건 아닌지.
1: 태인을 끔찍이 사랑한다면서 태인이 누군가를 사랑할까봐 미칠 듯이 두려워하는 금옥을 사실 자인은 누구보다 이해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임신 테스트기에는 한 줄만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금옥이 숨을 크게 쉬었고 태인이가 내린 변기물이 또 저 아래로 사라졌다.

0: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사촌동생 설인이 메신저로 위치를 보내준 식당은 복잡한 주상복합 건물 4층이었다. 제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결국 늦고 말았다. 예전에는 타고나길 길치인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요즘 들어서는 자기도 어느 정도 지능장애의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의심해 볼 때가 많았다.
1: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못 찾는 거야? 나의 어떤 부분도 태어나기도 전에 손쓸 수 없이 망가져버렸나 봐. 그런데도 멀쩡한 척하며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하는 꼴.

0: 여긴가?
1: 언니! 여기!
2: 간판도 없이 나무 문에 일본어만 적힌 식당을 반신반의하며 들어서자 거의 만석인 긴 테이블바 끝에서 서린이 손을 들었다. 서린은 히피펌을 한 머리를 풍성하게 늘어뜨린 채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어깨가 드러나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1: 아, 반가워 언니. 너무 오랜만이지?
0: 진짜 길에서 만나도 몰라보고 지나치겠어.
1: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지 몰라.
2: 서린은 정말 순수하게 감격한 표정이었다. 아무 일도 없이 자연스럽게 사이가 소원해진 친척 언니를 대하듯이. 자인이 서린을 마지막으로 본 건 서린이 18을 앞둔 겨울. 그러니까 동갑내기 사촌인 태인이 시설에 들어가고 자인은 취직 후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던 해. 거의 20여 년 전이었다. 그때 서린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인의 자취방에 찾아왔다.
1: 엄마 아빠가 성형 수술을 반대하는데 난 할 거거든. 근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서. 미안하지만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3: 어? 아, 성형 수술? 어디?
1: 아, 내가 내년에 주민등록증 나오거든. 그 전에 약간 주걱턱 집어넣는 하악수술 받으려고. 언니, 나 이 수술 받으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명절 때 받은 용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지난 1년은 주말도 없이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도 했고. 그런데도 수술비가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3: 그래서?
1: 엄마 결혼 폐물까지 들고 나왔지 뭐. 아, 그러니까 당근 숙소 잡을 비용도 없고 미성년자라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3: 주걱턱 하악수술.
2: 그때 자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턱을 의식했다. 태인과 자인 모두 턱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서린은 그들에 비해 무척 아름다웠는데 앞으로 약간 나온 턱이 보기 싫다고 수술을 하다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자인은 서린을 기꺼이 도왔다. 자인이 학교를 다니며 하루도 안 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겨우 마련한 작은 원룸으로 서린을 들였다. 서린은 고모의 딸이었고 자인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떠난 뒤로 볼 기회는 거의 없었다. 고모네 부부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자인이 만나본 가장 좋은 어른들이었다.
3: 우리는 우리 자체로 완전하거든요.
4: 네. 몸이 다치거나 아프면 우리 몸을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도와주는 의학적 치료는 받아도 됩니다.
3: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에 굴복해서 굳이 먼저 바늘을 찌르고 방사선을 쬐는 건강검진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4: 우리는 우리 자체로 완전하니까.
2: 서린은 어렸을 때부터 얌전하고 공부를 잘했고 예뻤다. 어른들은 고모네와 이야기할 때면 항상 서린의 이야기를 했다.
5: 아유, 서린이가 예뻐서 좋겠어요. 아, 연예인 시켜도 되겠네.
6: 공부까지 잘하니 얼마나 좋아.
3: 네, 우리 서린이는 축복이 많은 아이예요.
4: 아, 맞아요. 축복을 많이 받은 아이예요. 우리 서린이는.
2: 그럴 때마다 고모네 부부는 대답하곤 했다. 자인은 그 말에 참을 수 없는 선망과 열패감을 동시에 느껴야 했다.
3: 축복이 많은 아이.
2: 그 축복을 받지 못해서 자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대부분의 과목에서 중간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없었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신이 한 번도 원한 적 없던 동생까지 생긴 게 분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축복을 받은 삶은 너무나 생경해서 상상조차 가지 않았다.
3: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은 서린이가 어째서 턱 수술을 하고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고

0: 있는지. 고모네 부부는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을까.
1: 홋카이도산 다시마 육수를 내서 직접 바른 게살을 넣은 차완무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역시 맛있어.
3: 테이블에 죽통에 담긴 계란찜이 올라왔다. 자이는 크게 한 숟갈 떠서 한 번에 다 먹었고 게살의 맛은 잘 느끼지도 못했다. 서리는 위에서부터 조금씩 떠먹었다. 음식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왔다. 광어 지느러미 절임을 곁들인 성게알과 구운 완도산김, 전복 간장찜과 은행 버터구이, 참치뱃살 토치구이와 미소젤리. 자이는 배가 고픈 것도 아니면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한입에 먹어치웠다.
4: 언니 입에 맞아? 내가 먹어본 데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아서 고른 건데.
2: 내가 맛을 잘 몰라서. 근데 좋아.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어.
3: 자인의 말에 서린이 웃었다. 온 힘을 다해 웃는 것처럼 얼굴에 반이 구겨지는 웃음.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서 자인은 서린이 턱 수술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잠깐 떠올렸다.
0: 그때 코까지 부었었지. 코피도 계속 흘리고.
4: 언니가 그때 나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내가 이런 밥 한 번 안 샀다는 게 갑자기 너무 이상한 거야. 요새 내가 일을 좀 줄여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거든.
0: 어? 어. 그때 내가 잘해줬나?
3: 자인은 서린의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잘해주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좁은 원룸에서 한 달 넘게 서린과 같이 지내는 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자인은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직장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 내보낸다는 엄포를 들은 상태였고 집에 오면 얼굴에 붕대를 감은 서린이 떡하니 침대를 차지하고 누워있었다. 결국 한 달쯤 지나 서린의 얼굴에서 붓기도 가라앉고 부드러운 음식을 어느 정도 턱을 벌려 삼킬 수 있게 된 무렵 자인은 서린에게 줄 카스텔라를 사러 나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다. 고모에게. 그리고 카스텔라와 저지방 우유까지 사서 서린에게 건네며 말했다.
2: 유동식만 먹다가 이제 형체 있는 음식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다.
5: 그래?
3: 서린은 해사하게 웃었다. 고모와 고모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린을 데려갔다. 금옥에게 듣기로 고모부가 서린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어느 기도원에 강제로 입소시켰다고 했다. 태인이처럼.
4: 그동안 밥 한 번 안 사고
5: 미안해.
4: 음식 튀었네. 쉽지가.
5: 괜찮아. 내가 할게.
4: 언니 물 마셔. 살이 잘못 걸리면 폐렴돼.
3: 서린은 역시 착한 아이였다. 언제나 착하게 구는데 왜 서린을 볼 때면 항상 기분이 좋지 않은지 자인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0: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리는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 호텔 라운지 바에서 야경을 보며 축하조를 들자고 했다. 아직 저녁은 바람이 쌀쌀해 사람들이 한 번씩 서린의 휑한 어깨를 힐끗거리며 지나갔다.
1: 안 추워?
2: 금방 택시 탈 건데 뭐.
1: 밖에서 걸을 일이 별로 없어서 내가 계절 감각이 좀 없어.
3: 예쁜 얼굴로 하악수술로 턱까지 알맞게 작아져 더 완벽해진 얼굴로 금액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의

0: 채팅을 읽어주고 부적절한 농담 혹은 진심을 적당히 받아넘기며 꽤 많은 돈을 벌고 사는 일. 내가 최저임금에서 시작해 17년 차에 겨우 4천만 원 초반의 연봉을 받는 동안 방송 한 번으로 몇십 몇백을 벌고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지하 주차장이 구비된 건물을 차로 이동하는 삶. 정말 축복받은 삶 아닌가?
1: 설인이 예약해둔 라운지는 초고층을 자랑하는 빌딩에 있었다. 설인이 아니었으면 길을 잃었을 게 분명했다. 설인은 익숙한 듯 라운지에 들어서서 통유리창을 마주보는 소파로 향했다. 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빼곡했다. 자인은 혼자 까맣게 아득해졌다.
0: 애빗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삶이라니. 사는데 이렇게나 많은 빛이 필요하다니.
2: 언니, 뭐 마실 거야?
0: 너하고 같은 거 마실게.
1: 자인은 소주나 맥주 몇 개 외에 다른 술을 먹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별로 없었다. 테이블 위에 꽃으로 장식한 얼음이 담긴 은색 볼과 금색 고블릿 잔에 담긴 프레첼, 그리고 선명한 분홍 빛깔의 액체 위로 흰 거품이 얇게 덮인 칵테일 두 잔이 놓였다. 설인이 한 잔을 들어올렸고 자인도 설인을 따라했다.
2: 자, 언니 생일 축하해.
0: 고마워.
2: 짠.
0: 태어난 게 축하받을 일인가? 더구나 설인이한테 축하를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어. 술은 달지도 쓰지도 않고 그냥 역한 화장품 향이 나네.
2: 아, 성모는 잘 계시지?
0: 잘 지내지. 가게는 그럭저럭 유지 중이고 식재료 값은 계속 오르는데 반찬 가격을 그렇게 올리기는 또 쉽지 않아서 죽는 소리를 맨날 하시긴 해. 동네 장사고 단골 장사니까. 그래도 나랑 엄마랑 둘이 벌어서 태인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 방법이 없지. 계속하는 수밖에.
2: 그치.
0: 이런 말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나는 왜 사람들과 얘기할 때마다 듣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까?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래서 생일에 연락할 친구도 동료도 없는 건 아닐까?
2: 언니 그때 첫 회사여서 힘들어했던 거 생각난다. 아직 거기 다니는 건 아니지?
0: 아, 그럼. 지금까지 이직을 몇 번이나 했는지 세기도 어렵다.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나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려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고 자격증 따면서 조금이라도 규모 크고 연봉 100이라도 더 주는 대로 가려고 했지.
2: 대단하다. 마시자.
0: 흰 거품이 입안에 남아 기분 나쁘게 까끌거려. 고모랑 고모부는 잘 계시고?
2: 아빠는 시청 계속 다니다 정년 퇴직하시더니 우리 집 리모델링 한다고 한동안 바쁘셨어. 엄마는 원래 하던 요양보호사 일 계속하는데 시간을 줄이긴 하셨고. 아! 최근에 동네에 누가 버리고 간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 걷어서 키우는 중인데 엄청 이쁜가 봐. 사람들이 시골에 강아지들을 그렇게 버리고 간다. 웃기지? 시골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아나? 대부분은 들깨가 되거나 산짐승들 먹이가 될 텐데.
0: 그럴 줄 알면서 버리는 거겠지.
2: 알면서 어떻게 버려? 아마 필사적으로 모른 척할걸? 노인들은 정이 많으니 누군가 돌봐주겠지. 시골에는 원래 강아지들도 많으니까 누구네 집 밥이라도 얻어먹겠지.

0: 뭐 안타깝게 되더라도 아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죽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하고 죄책감 좀 느끼는 게 낫잖아. 자기가 생명을 거뒀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1: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아. 뭘 해도 무슨 짓을 저질러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들.
0: 하긴. 아 언니 여기 위에가 지금 내가 사는 데인데 잠깐 들렀다 갈래? 줄 것도 있고. 어? 어. 술 남겨도 돼.
1: 어?
2: 설인의 말에 자인은 어설프게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다. 설인을 쫓아 복도를 돌아 카드키로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두 번 더 지나 다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설인이 살고 있다는 고층 오피스텔까지 갈 수 있었다. 경호원과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거쳐 긴 복도를 걷는 내내 설인은 어릴 때 자인과 태인이 부러웠다는 이야기를 했다.
0: 언니랑 태인이는 항상 한 편이었잖아.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1: 그랬어?
0: 응.
1: 한 편인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너는 모르잖아.
2: 자인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떫은 혀를 겨우 움직여 대꾸할 뿐이었다. 설인의 집은 잡지나 가구 판매점의 디스플레이 룸처럼 보였다. 70인치는 되어 보이는 캔버스형 텔레비전이 은은한 광택이 도는 황동 장식장 사이에 놓여 있었는데 장식장 안에는 공예품처럼 보이는 작은 전시품과 그림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설인은 커피를 내오겠다며 곧장 부엌으로 가서 원두를 갈았다. 자인은 장식장의 작품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1: 어린애들이 그린 것처럼 힘 조절이 전혀 되지 않은 선과 마구잡이로 칠한 것 같은 색이 쭉쭉 그어져 있는 그림들. 아기가 손으로 주물럭거리다 어딘가에 던져놓은 듯한 클레이 모형들. 커다란 구슬을 꿰다만 팔찌들. 이건 태인이의 두꺼운 손끝에서 나온 것들이야. 내가 사다 준 도구들로 만든. 내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은 태인이의 작품들.
0: 내가 좀 늦었지? 옷도 좀 갈아입느라고.
1: 여기 있는 거 태인이야?
0: 아, 그때 아버지가 언니 집에서 나 데려갔을 때 처음엔 기도원 같은 데 갔었는데 거기서 자꾸 단식을 시키는 거야. 내가 수술 때문에 거의 한 달을 굶다시피 살았는데 그래서 못 견디겠다고 했더니 엄마랑 아빠가 날 태인이가 있는 시설로 보냈어. 거기서 한 1년쯤 일했는데 그만둔 뒤로도 자주 가. 아 그리고 아까 한 엄마 아빠 얘긴 지어낸 거야.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 아 그리고 언니 보여줄 거 있는데.
2: 그리고 설인은 헐렁한 티셔츠를 들어 올렸다. 설인의 한쪽 가슴에, 아니 가슴이 사라진 자리에 길고 붉은 수술 자국이 출입금지 표시처럼 일자로 길게 나 있었다.
0: 유방암. 왠지 언니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서리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활짝. 얼굴의 모든 부분이 찢어지고 팽창하듯. 자인은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0: 뱃속에서 그날 먹은 분홍빛 술과 온갖 재료가 들어간 듯한 일식, 그리고 금옥이 싸온 도시락에 기름진 반찬까지 섞인 트림이 올라왔다. 역했다.
1: 역하구나. 나는...
0: 그것이 자인이 40살 생일에 깨달은 진리였다. 그리고 예감했다. 자신은 이미 태인을 버렸으며 앞으로도 어쩌면 수천 번 더 버리리라는 것. 자기는 그런 짓을 하고도 괜찮을 사람이라는 것까지.

KBS 라디오 문학관 성혜령 원작 하악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2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 개화입니다. 내일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새벽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온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북부, 제주도에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25도에서 29도의 분포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리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만조대 침수 피해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영동지방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울산 지역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강수량 5mm 안팎입니다. 모레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고 모레 강원 동해안에는 노을송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 수요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서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 대체로 막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에도 쌀쌀해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9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20도, 21도 예상입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황해도는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평안도는 오전까지, 함경도 지역은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1도, 개성은 최저 15도, 최고 25도, 청진 최저 14도, 최고 기온 21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인천과 경기 서해안 새벽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아침까지

까지 빗방울 떨어진 거 듣겠습니다. 오전부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인천 수원 18도, 낮 최고 서울 수원 26도, 인천 25도 예상입니다. 강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서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15도, 대관령 11도, 강릉 18도, 낮 최고 춘천 26도, 대관령 21도, 강릉 27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북부지역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것이 있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8도, 대전 세종 17도, 낮 최고 청주 대전 26도, 세종 25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광주 18도, 목포 19도, 낮 최고 전주 군산 목포 26도, 광주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울산 19도, 부산 창원 20도, 낮 최고 대구 부산 28도, 울산 창원 29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흐리겠고 새벽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22도, 서귀포 23도, 낮 기온은 제주 서귀포 27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5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 22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5도, 습도 74%, 해 뜨는 시각은 6시 25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금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어젯밤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에서 3-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풀리그 최종전에서 라이벌 일본을 27-23으로 꺾고 6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하영, 김정미, 서지연, 최세빈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45-3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강준희가 한국 스케이트보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강준희는 어제 일본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홀에서 열린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선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위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공지를 통해 군은 유엔사 인원들과 지뢰 탐지기 등을 운용해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 탐색과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투입된 현장조사팀은 우리군 작전병력, 유엔사 군정위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 근처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홍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오전 5시

어제 오전 9시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숨진 남성이 살던 같은 아파트 4층에서는 50대 여성과 10대 남자아이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아내 등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만 7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스카이 중도 탈락자는 자연계 비중이 매년 60% 이상을 차지했고 지난해 기준 고려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종로학원은 연고대 자연계에서는 서울대나 의학 계열로 재입학하고 서울대 자연계에서는 의대 등으로 재입학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신 중지약을 우편으로 판매하는 해외 앱사이트 위민 온 웹을 국내에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위민 온 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의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퐁피두센터 한화에서는 미술관에서의 경험을 야외로 확장해 건축과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정원 프로젝트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 함께합니다. 전시회 설과 이정은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베게린의 산책.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이야기 오늘은 야외 정원 전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은 최근 개관한 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퐁피두 센터 한화의 야외 정원 전시 소식 만나볼 텐데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고요?
2: 맞습니다. 이 퐁피두 센터 한화가 여기 여의도에 지난 6월 초에 개관했고 또 이제 파리의 퐁피두 센터 컬렉션으로 우리가 입체주의라고 하는 큐비즘을 조망하는 개관전을 개최하면서 네.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피카소나 뭐 브라크 같은 10세기 미술사의 거장들의 이제 수작들로 그런 큐비즘이라는 흐름을 조명하는 전시다 보니까 전시회 입장료가 다소 높게 책정이 됐는데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퐁피두 센터 한화에 또 다른 전시가 열렸는데 바로 이제 야외 정원에서 보여지는 새겨지는 것들이라는 조각 전시인데요.
1: 네.
2: 근데 이 전시는 누구나 입장료 내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미술관 야외 정원에 정말 이렇게 조각이 있는 거고
1: 네.
2: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여성 조각가 3인의 작품으로 이렇게 꾸려놨습니다.
1: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나들이 하러 가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근처에 한강 공원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2: 맞습니다. 전 여의나루에 내려서 네. 퐁피두 센터 하나에 이렇게 가곤 하는데 다 돗자리를 이렇게 어깨에 매가지고
1: 그렇죠.
2: 삼삼오 다니시고 요새는 요 해외 관광객들도 요 여의나루 쪽이 좋다 그러고 소문이 나갔고
1: 네. 저도 출근하면서 차 타고 이렇게 쭉 배 여의 공원을 네. 지나오는데 외국인 줄 알았잖아요. 전부 다 한국인이었고 네. 그래서 와 이거 지금 한국 맞나?
2: 그러니까
1: 그러면서 왔어요.
2: 그래서 네. 되게 진짜 그래서 뭐 남녀노소 뭐 한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요새 한강공원 여의도 쪽에 있는 거기가 정말 많이 이제 사랑받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서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미술관 야외 정원 전시도 이제 겸해서 보시면 어떨까요? 싶습니다.
1: 네. 파란 하늘과 어우러졌을 때 작품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것 같은데
2: 네.
1: 그 조각이 설치된 야외 정원도 미술관의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요?
2: 네. 여기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조경가 피트 아우돌프가 설계한 63 아우돌프 가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조경가인 피트 아우돌프는 뉴욕 하이라인 파크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뉴욕일 때 고가 차도 철 도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곳을 다시 가고 싶은 도심의 공원으로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잖아요.
1: 그렇죠.
2: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의 일부를 디자인하기도 했거든요.
1: 네.
2: 피트 아우돌프가 여의도 도심의 정원도 디자인을 했는데 근데 그의 정원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연출 출된 이렇게 꽃들이 모인 그런 모습은 또 아닙니다.
1: 네.
2: 그는 한 계절 화려하게 꽃피고 사라지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여러 해를 살아가는 그런 풀을 주로 다루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뭐 꽃이 지고 난 뒤에 어떤 형태가 남는지 또 줄기는 어떤 식으로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서 정원이란 장소를 통해 조망하는 게 바로 피트 아우돌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정원에서는

0: 갈색이 주로 강조됩니다.
1: 지금 가을의 중턱이고 날씨도 딱 좋으니까 정원 감상하기에는 이보다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 정원이 있는 쪽에 바로 옆에 펑퓨터 센터 하나도 있지만 63빌딩도 바로 옆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광 자연광을 받는 모습도 너무 멋있고 63빌딩 표면이 금색이잖아요. 금빛 파사드에 딱 반사돼서 정원의 빛이 딱 금빛이 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을 정취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정원들 사이로 아주 멋있는 조각 작품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1: 네.
0: 이 새겨지는 것들 전시의 첫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윤신 작가의 작품들을 먼저 소개드릴까 합니다.
1: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색감만 봤을 땐 젊은 감성인 것 같기도
1: 그러니까요.
0: 하고.
1: 그러니까요. 네. 무슨 약간 뭐 어디 랜드에 가면 있을 것 같은 그 공주님 집 옆이나 있을
0: 맞습니다.
1: 것 같은 그런 색깔이네요.
0: 그래서
1: 네.
0: 진짜 그런 되게 순수한 감성도 느껴질 정도의 그런 작품인데 근데 우리나라 원로 작가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최근작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2025년작 노래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자르고 쪼갠 나무에다가 색칠을 한 것처럼 보여요. 언뜻 봤을 때는.
1: 네.
0: 근데 이거 사실은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1: 헉,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전혀 그 금속 재질이 안 느껴지는데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에다가 알루미늄 캐스트를 해서 표면에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색감도 되게 알록달록 아기자기 예쁘고 진짜 어디 랜드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쾌한 작품의 모습이 작품의 이름처럼 정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생기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 네. 키 작은 식물들 사이로 정말 존재감을 뽐내는 조각이 아름다운데
0: 네.
1: 김윤신 작가라는 분 아까 원로 작가라고 하셨잖아요.
0: 네, 네.
1: 어떤 분이신가요?
0: 일단 1935년생입니다.
1: 아.
0: 그리고 생존 작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김윤신은 함경북도 원산 출생이고 홍대에서 조각 공부를 했고요.
1: 네.
0: 또 1960년대에는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작업을 이어나갔고
1: 약간 파리 느낌인데요.
0: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네. 특유의 감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었는데 1983년 겨울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던 중에 그곳의 나무와 자연에 매료되어서 현지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이후 40년 동안이나 아르헨티나를 주요 이제 삶의 터전과 작업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김윤신은 이 아르헨티나의 광대한 자연, 역동적인 문화, 그들의 원주민의 마푸체족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들의 문양, 원시 마스크 이런 것들에 크게 이제 감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에다가 나타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쨍한 색감 같은 것들
1: 네.
0: 그런 게 어찌 보면 남미의 그런 영향이라고 또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윤신 작가는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1: 네.
0: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목재를 수급을 할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현지 나무가 정말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쓰지 않던 전기톱을 쓰면서
1: 아.
0: 네, 그걸 가지고서 막 이제 절단을 하면서 막 그런 아름다운 모양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1: 만드는 모습도 좀 예술적이겠네요.
0: 정말 멋있습니다.
1: 네.
0: 진짜 그 소매 없는 옷을 딱 입고
1: 아.
0: 전기톱을 막 아. 하는 게 진짜 멋있거든요.
1: 네.
0: 근데 또 참고로 이제 작가 지금 90대이신데 아. 지금까지도 조수의 도움을 받지 않고
1: 아.
0: 조각을 하고 있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너튜브 같은데
1: 네.
0: 김윤신 조각가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이제 인터뷰 다큐 같은 게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정이랑 끌이랑 해가지고 깡깡깡깡 막 이걸 막 하세요. 와
1: 네.
0: 진짜 너무
1: 그 자체가
0: 멋있는.
1: 행위 예술이니까
0: 맞습니다.
1: 그것도 좀 많이 소개되어야 되겠네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1: 나무를 깎고 절단하는 조각을 하다가 오늘 아까 보여주신 작품처럼 막 쨍한
0: 네.
1: 색감의 채색한 작품들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0: 그런 건 이제 2001년 무렵부터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르헨티나 원주민 마푸체족의 문화, 특히 그들이 이제 신체의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나 의복에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지그재그로 이제 문양을 막 이렇게 새기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나무 위에다 채색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작가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겪었을 당시에 이제 고령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고령이니까 외출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원래 작업실이나 주변에 있던 폐 목재들을 모아서 그걸 이렇게 합쳐서 이제 조각을 하게 되는데,
1: 네.
0: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무의 색이랑 질감이 이제 너무 제각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느낌을 하나로 통합하는 차원에서 나무에다가 채색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0: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나무가 아닌 재료를 바탕으로 뭐 알루미늄이나 브론즈 같은 곳에다가 나무를 캐스트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화려한 채색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남미 특유의 아주 강렬하고 이국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다른 작품하고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또 다른 작품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0: 그 동명의 작품이 또 있는데, 이것도 네, 노래하는 나무라는 올해 작품인데요.
1: 이정환 큐레이터가 키가 네. 굉장히 큰데 네. 그 옆에 서 있는데 되게 왜소해 보이죠.
0: 맞습니다.
1: 엄청나네요.
0: 맞습니다.
1: 크기가?
0: 저의 존재감이 아주
1: 소년같이 보여요. 너무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미미해 보일 정도로 작품의 존재감이나 뭐 스케일이나
1: 색감만으로도 이렇게 눈에 띄는데 그 규모까지 있으면 갔을 때 압도감이 상당하겠네요.
0: 정말 정말 멋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를 직접 작업을 했다는 게 작가님이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약간 T자형으로 이제 작품이 생겼고 되게 굵은 이런 나무 밑둥에서 뭔가 막 자라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거든요.
1: 네.
0: 근데 김윤신의 그런 조각들 중에서 나무 기둥 같은 그런 아주 탄탄한 중심을 잡고 있는 형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1: 네.
0: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김윤신 작가의 어렸을 적 얘기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원산 출신이고 그리고 되게 작은 산골 마을에서 지냈다 그러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주변에 또래 친구들도 없고 그때 이제 강점기이기도 하니까 뭐 사회도 삭막하고 이래서 사실상 친구가 이제 어머니뿐인 거예요. 김윤신 작가에게.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곤 했다는데 근데 제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그 행동이 자갈을 쌓아놓고 기도하시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억들이 신앙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고
1: 정말 약간 작품들이 돌 쌓아놓은 거를 좀 뭔가 확장시킨 버전 같이 보이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작가가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되시는데
1: 네.
0: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행보가 나와 절대자와의 관계 뭐 이런 생각들로도 이제 확장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뭔가 나무 기둥이 이렇게 바닥에서 뻗어 올라가는 듯한 그런 표현이 인간의 염원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같다고도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지만
1: 네.
0: 특유의 그런 강렬한 색채를 해놓은 게 남미의 그런 원주민 느낌도 나고 또 아까 말씀처럼 돌 쌓아놓은 느낌도 나고
1: 네.
0: 또 그 색채 자체가 약간 토속 신앙 미술 같기도 하고
1: 그러게요.
0: 그래서 되게 오묘한 매력들이 교차하고 있는 게 이 김윤신 작가의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이어서 동시대 작가 오묘초의 조각을 만나볼 텐데
0: 네.
1: 정원에 그의 아주 기괴한 꽃 조각을 전시 중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윤신 작가의 조각을 막 보면서 아유 예뻐라 막 이러다가 갑자기 에일리언 알같이 생긴 게
1: 정말 이거는 네. 정말 우주의 스타워즈 어느 별에 가서 봤을 것 같은
0: 맞습니다.
1: 그런 꽃인데요.
0: 네. 그래서 네. 진짜 이렇게 완전히 은색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꽃 모양의 조각이 이제 또 한 켠에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은 이제 아모르포 라고 하는 올해 작품인데,
1: 네.
0: 근데 이 아모르포라는 이제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아모르포팔루스 티타눔이라는 이제 식물이고, 이게 흔히 시체꽃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이 조각은 그 소위 시체꽃이 진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로 보내다가 정말 거대한 꽃을 피워내

0: 이제 그 꽃을 피워내는 순간이 아주 짧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화려하게 피어나고 막 눈앞에 존재감이 있어야지만 아 저게 이 세상에 있는 거구나 이제 라고 이제 여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이렇게 땅 속에서 오랜 시간 이제 보내는 시간도 역시 생명의 일부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인 이 아모르포가 꽃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지만 형태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생명체를 규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 다음 작품은 요즘에 아주 큰 화제를 몰고 있는 작가가 제작했다고요?
0: 네. SNS에서 정말 큰 화제를 몰고 온 지하철역 비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독산역에 그 이제 역내 화장실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세면대에 고대 그리스 조각의 모습을 하고 있는 비누가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정말 멋있게 생긴 조각 같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조각을 이제 문질러 가지고 비누처럼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작업의 주인공은 신미경 작가인데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 미술관 정원에서 비누와 다른 화학 물질들은 결합시킨 이 신미경 작가의 조각을 이제 역시나 전시이기도 합니다.
1: 정말 약간 초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럼 비 오면 안 녹나요?
0: 그래서 비 오면 진짜 녹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정말 정말 비누 같고
1: 네.
0: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비누 향도 나거든요.
1: 와 너무 신기하네요.
0: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비누로 도대체 언제부터 썼냐면 신미경 작가가 1990년대 중반부터 비누 갖고 조각을 계속 해왔다고 하고요.
1: 네.
0: 특히 고대 유물이나 동양의 도자기 같은 걸 형상화한 걸 많이 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아까 말씀처럼 비 맞으면 진짜 다 녹아버리는
1: 그러니까요.
0: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사실 조각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원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보존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신미경 작가는 그런 단단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조각을 물에 닿으면 녹고 또 손으로 만지면 닳아 없어지는 이제 비누로 일부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비를 맞지 않더라도 습기에 노출돼 있으면서 비누가 이제 막 뭉개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야외 정원에 있으니까 직사광을 하루에 몇 시간씩 받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계속 색깔이 이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조각은 계속 이제 소멸이랄까요? 그러니까 뭉개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닳아서 없어지는 것조차도 하나의 작품으로 계속 변화되는 작품으로 봐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완전히 결국은 없어지는 비누 조각을 만든 건데
0: 네.
1: 사실 뭐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만든 조각들도 우리가 이제 짧게 사니까 길어야 100년이니까 언젠가는 없어지는 걸 우리가 못 볼 뿐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만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언젠간 다 소멸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신미경 작가는 비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비누가 다 녹아내린다고 해서 또 뭐 인간이나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언젠간 다 이제 분해가 될 텐데 이제 그게 완전한 끝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1: 네.
0: 이제 그런 어떤 조각이나 파편 이런 것들이 이 땅 어딘가에 또 남아있을 거고 또 그것들이 뭐 다른 생명이 피어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작품이 있는 정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이제 오면 정원에 있는 식물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피트 아우돌프가 단연살이 식물들을 다 심어놓은 것이라 사실은 또 피어나고 내년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니까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정원이라는 장소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들을 잘 보여주는 전시가 아닌가 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오늘 미술 이야기는 현대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와 물음을 던지는 퐁피두센터 한화 야외 정원에 전시된 조각 작품들 만나봤는데요. 입장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즘 날씨 좋은데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주변 나들이 가셨다가 들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제대로 들어보자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에 흐른 음악들로 함께할게요.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영화 오디세이에 흐르는 음악들을 준비하셨다고요?
2: 예, 그 정말 천만

0: 관객을 넘으면서
1: 네.
0: 올해 최고의 화제작으로
1: 그렇죠.
0: 등극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정말 그 영화 저도 두 번 봤는데.
1: 아, 그러시군요.
0: 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
1: 네.
0: 그리고 또 이게 또 놀란 감독만의 재해석으로 재창조된 이야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박식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1: 맞아요.
0: 오늘은 그래서 바로 이 영화 오디세이 3000년 된 스토리이긴 하지만 워낙 뭐 서양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1: 네.
0: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클래식 음악에도 이 오디세이에 나온 인물들 또는 괴물들
1: 네.
0: 이런 거에 대한 클래식 음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그 오디세이 영화 음악을
1: 네.
0: 아주 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음악 감독인 루드빅 열란손이 맡았는데 너무 음악을 잘 썼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음악들하고 연관해서 클래식 음악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설명해서 다 보셨겠지만 이타카라는 그리스의 서쪽에 있는 이오니아해에 떠 있는 이타카 섬의 왕인 오디세우스
1: 네.
0: 정말 꾀돌이죠.
1: 네.
0: 아주 그 지략가이기도 하고
1: 맞아요.
0: 굉장히 또 힘도 세고 문무를 겸비한 그런 네. 인물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터졌을 때 아름다운 아내 스파르타 왕족 출신인 페넬로페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텔레마코스 이 가족을 버리고 출정할 수가 없어서 미친 척을 했지만 결국은 출정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 트로이의 전쟁은 장기 공방전으로 가게 됩니다.
1: 네.
0: 하지만 뭐 영화에도 묘사가 되어 있다시피 이 지략가인 오디세우스의 지략으로 목마 작전이 실행되고 하루아침에 바로 그 트로이는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전리품들을 다 챙겨서 아가멤논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1: 네.
0: 근데 돌아오는 데에도 이 신들의 변덕 때문에 굉장히 그 고초가 많습니다. 아가멤논은 영화에도 묘사됐다시피 집에 돌아와서 이 미케네에 돌아와서는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서 살해되죠.
1: 네.
0: 그리고 또 크레타의 왕인 이도메네오는 또 포세이돈 신의 변덕으로 막 아들까지 희생 제물로 바쳐야 될 위기까지 몰리는 아주 그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1: 네.
0: 근데 뭐 귀향에 있어서 고생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고생을 한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죠.
1: 그렇죠.
0: 영화에서도 묘사됐다시피
1: 네.
0: 돌아오는 데만 10년이 걸렸으니까요. 바로 이 오디세우스가 천신만고 끝에 20년 만에 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요거를 가지고 오페라로 만든 오페라가 있습니다.
1: 네.
0: 바로 그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이분은 1567년부터 1643년에 생존해 계셨던 후기 르네상스와 바로크 초기의 작곡가인데요.
1: 네.
0: 이분이 세상 떠나기 전 2년 전인 1641년에 작곡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베네치아 뭐 당대 최고의 상업 도시였던 베네치아에 1637년에 오페라라는 장르가 탄생한 지 불과 40년 만에 돈 받고 표를 파는 이 귀족의 궁정 안에서 보호받는 극장이 아니고 완전 그냥 저잣거리에서
1: 네.
0: 돈 받고 표를 파는 상업극장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산카시아노 극장인데요.
1: 네.
0: 이 산카시아노 극장이 생긴 지 4년 만에 1641년에 여기서 초연된 작품이 바로 이탈리아 말로는 Il Ritorno d'Ulisse in Patria입니다. 즉 울리세의 귀향이라는 그런 곡이 되겠는데요. 이번 추석에 또 귀향 많이들 하셨을 텐데 참 고향의 의미를 생각하면
1: 네.
0: 정말 절절함이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이 곡은 이제 서곡에서부터 인간의 나약함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란 시간과 그리고 운명과 사랑에 의해서 전적으로 좌우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를 단조의 그 서곡으로 애처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울리세의 귀향 중에서 서곡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우리가 21세기 영화로 즐기고 있는 오디세이가 거의 400년 전에 17세기 이미 오페라로 만들어졌다는 게 놀랍네요.
1: 그렇죠. 이 사실 그 어느 시대에나 이 오디세이는 정말 그 사람들의 상상력과 어떤 모험에 대한 동경 이런 거를 자극하는 스토리였기 때문에
0: 네.
1: 시대마다 이렇게 그 각색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작품은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죠. 일리아스에 이은 대서사시인 오디세이아를 이렇게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전 24권으로 된 엄청난 대서사시죠. 그중에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부분들 이 오페라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오페라 제목에서 울리세의 귀향이라고 하는데 울리세라는 거는 라틴어에서 오디세우스를 울리세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우리가 사투리도 보면은 네. 옆 동네마다 이렇게 발음이 다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 그렇죠.
1: 이 그리스 말로 오디세우스인 것을 라틴어로 울리세스라고 했던 거죠. 이게 이탈리아 말로는 울리세로 굳어졌습니다. 오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페넬로페의 시선으로부터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디세우스는 네. 마지막에 돌아오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페라에서 1막이 열리면 오페라는 전체 5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0: 네.
1: 1막이 열리자마자 궁전에 홀로 남겨진 페넬로페가 시아버지의 수의를 짰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11분에 달하는 거대한 페넬로페의 탄식이 있는데요.
0: 네.
1: 오늘은 그 앞부분만 들어보시겠습니다. 몬테베르디 오페라 울리세의 귀향 중에서 1막 페넬로페의 탄식을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그런데 이 페넬로페라는 제목의 유명한 경음악도 있다고요?
1: 예. 1969년에 스페인의 작곡가인 아우구스토 알게르라는 사람이 썼던 페넬로페라는 노래, 스페인 네. 노래를 가지고 아주 그 프랑스의 거장 경음악단 지휘자였죠. 폴 모리아가 자기의 경음악단을 위해서 1970년에 편곡을 해서 연주해서 네. 아주 우리에게도 친숙한 옛날에 뭐 방송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네. 그런 그 곡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 곡이 그 일본에 들어와서는 에게해의 진주라는 번안 제목으로 바뀌어가지고 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에게해의 진주라고 했는데요. 페넬로페가 에게해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0: 네.
1: 또 그 일맥상통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여성 스캣이 등장하는 게 또 인상적인 곡이기도 하죠. 폴 모리아 악단의 페넬로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정말 영화에서도 묘사됐듯이 오디세우스의 귀향 참 험난했죠.
1: 그렇죠. 이 아테나 여신이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국은 이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10년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0: 네.
1: 영화에도 나왔지만 거기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괴물이 바로 외눈박이 거인인 퀴클롭스들이죠.
0: 네.
1: 영어로도 사이클롭스라고 하는 이 사이클롭스라는 뜻 자체가 둥근 눈이라는 뜻이니까 눈이 하나만 있다라는 네.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영화에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만 그 퀴클롭스 중에서 폴리페모스라는 네. 포세이돈 신, 바다의 신의 아들이 있었죠. 양치기로서 영화 속에서처럼 치즈도 만들고
0: 네.
1: 양들을 치고 양들을 이제 밤이 되면 동굴로 데리고 들어와서 동굴 입구에 큰 바위를 막아서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이 동굴 안에 이 오디세우스와 병사들이 들어와서 있다가 갇히게 되죠.
0: 네.
1: 그리고 순식간에 이 괴물 폴리페모스는 부하 두 명을 잡아먹고 잠들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매일 밤 두 명씩을 잡아먹고 잠이 드니 빨리 이렇게 그 퇴치하고 탈출해야 되니까 결국은 불에 달군 이 꼬챙이 기둥으로 이렇게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이제 그 양으로 원래 원작에서는 양의 배 밑에
0: 네,
1: 붙어서
0: 매달려서.
1: 이렇게 매달려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만
0: 네.
1: 여기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덤불 같은 거를 몸에 두르고 눈이 먼 폴리페모스가 감촉으로만 양이 오가는 것을 그 알아차리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 그 쑥 섞여서 군인들이 전부 탈출하는 그런 장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원작에서는 그렇죠. 그 오디세우스한테 너 이름이 뭐냐? 오디세우스가 이제 술을 만들어서 바치지 않습니까?
0: 네.
1: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는 기분이 좋아지니까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내 이름은 우티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티스라는 게 고대 그리스어로는 nothing,
0: 네.
1: 아무것도 아닌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탈출하면서 이제 눈이 먼 폴리페모스가 막 이 동료 사이클롭스들을 막 부르니까 도대체 누가 네 눈을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니까 우티스가 그랬다라고 하니까 동료들은

0: 아무도 너에게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행했다면 그건 제우스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도망치면 될 것을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면서 오만함에
1: 네,
0: 내가 바로
1: 맞아요.
0: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다라고 외치죠.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화에서도 화살을 한방 쏘면서 괜히 그냥 긁어부스럼을 만들죠.
1: 네.
0: 그래서 결국 눈이 먼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복수를 요청하고,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이런 지난한 그런 귀향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오늘 끝곡으로는 프랑스의 바로크 대작곡가인 장 필립 라모가 1724년에 쓴 건반악기, 프랑스식으로는 클라브생이라고 하죠.
1: 네.
0: 건반악기를 위한 소품집 중에 한 곡이 시클로프라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외눈박이 거인을 뜻하죠.
1: 네.
0: 합시코드의 트레버 피노크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이곡 보내드리면서 유정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월 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2026 누구나 클래식 윗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5분께 2장씩 드립니다.

소금인형 유시화.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무엇을 하든 그 일에 오롯이 자신을 던져야 후회가 없겠죠. 류시화 시인의 소금인형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 1546편 산후비는 양반들의 재산 품목이었다. 극본 이상남,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6회에 걸쳐서 조선 후기 노비의 실태와 도망 노비에 대한 추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 살펴보았던 노비 관련 이야기는 국가나 왕실 기관에 소속돼 있던 공노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비 관련 마지막 시간으로 개인이나 양반 가문에 소속돼 있었던 산호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비 추세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이조 정랑 김수왕이 효종에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2: 주상 전하, 작금의 지방 관아에서는 도망간 노비를 추세한다는 명목으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알아보거나 가려보지도 않고서 무차별적으로 몽둥이와 채찍으로 극심하게 매를 치는 등 백성에 대한 관원들의 온갖 횡포가 자행되고 있사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자들까지 있는 실정이오니 백성들이 품은 원한의 깊이를 어찌 헤아리겠사옵니까? 고을의 수령들은 조정에서 내려간 추세 여사의 엄한 추궁에 겁을 내어서 오직 노비의 숫자를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있사옵니다. 그 바람에 산호비들이 마구 끌려와 공노비에 섞여 들어가서 그 숫자를 억지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오니
1: 이조 정랑 김수왕의 항변 중에서 노비 추세에 혈안이 된 지방 관원들이 산호비들을 마구 잡아다가 도망간 공노비로 둔갑시켜서 숫자 채우기를 하고 있다. 이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된 노비들 중에서
3: 나리! 저는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가 아닙니다요.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고을 김대감 집에다 신공을 바쳐온 김대감의 개인 노비입니다요. 그런데 이번에 억울하게도 갑자기 들이닥친 추세관원들에게 다짜고짜 포박되어서 도망쳤던 공노비로 처지

0: 가 바뀌게 되었으니 억울하고 억울합니다요. 부디 저를 김대감 집의 노비로 되돌려 주십시오, 나리.
1: 이렇게
2: 도망친 공

0: 이제 편입되는 문제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구성하면 이러합니다. 참고로 내수사란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입니다.
1: 주상 전하 납시오.
2: 전하, 신 성균관 대제하 조석윤이 아뢰옵니다. 작금의 경양 각지에서는 내수사의 공노비였다가 도주한 노비를 색출한다면서 양반 가정의 사노비가 된 자들에게 자수를 강요하고 있사옵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서 본래 공노비가 아닌 사노비들이 추인을 배반하고서 내수사의 공노비로 둔갑하여 자수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3: 그래서 개인 재산인 사노비들이 스스로가 도망친 공노비였음을 자처하고서 줄줄이 관청에 와서 자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인가? 그런 일이 있다면 노비의 주인이 송사를 다투어서 사실 여부를 가리게 하면 될 것 아니겠는가?
2: 주상 전하, 아무리 송사를 걸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도 시골 마을의 힘없는 노비 주인들이 어찌 위세 있는 자와 맞서서 그 억울함을 전부 밝힐 수 있겠사옵니까? 판정을 맡은 관리도 내수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인 바에 어찌 공정하고 명쾌하게 처결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이 때문에 시골 양반들 가운데 형편이 곤궁한 자들은 선대로부터 거느려오던 사노비를 온전하게 보전하기가 어려워서 그 원통함이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실정이니 어찌 장차 재앙을 초래하지 않겠사옵니까?
4: 전하, 설사 지방 고을의 양반이 자신이 부리고 있는 노비가 진즉에 도망쳐온 공노비인 줄을 알고도 점유해서 사노비로 부리다가 적발됐다 한들 관청에서 그 노비를 되찾아갔으면 그것으로 그쳐야 할 터인데 그 주인을 무거운 형률로 다스리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관대한 정책이 아니옵니다. 지금 경양각지에서는 조정의 노비 추세 조처에 영향을 받아서 본시 사노비인 자들도 공노비라고 속이며 앞다투어 자수를 해오고 있어오니
3: 그만! 그만들 두지 못하겠는가? 경들은 지금 본시 사노비였다가 내수사의 공노비라면서 자수를 해오거나 혹은 사노비인데도 공노비로 억울하게 뒤바뀌어 잡혀 들어오는 자들이 줄을 잇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공노비인 자들이 부당하게 권세가들에게 끌려가서 사노비로 부림을 당하는 자들은 어찌 없겠는가? 지금 경들이 한 말은 매우 오만방자하고 기탄이 없는 말이다. 만약에 공노비를 불법으로 점유한 자들이 있을 경우 그 전말을 조사하여 죄가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서치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궁색한 말들을 늘어놓지 말라.
0: 자, 그런데요, 양반 가문에 몸담고 있던 사노비들이 자신들이 본래 공노비였음을 자처해서 관하에 자수를 해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는데요, 순전히 노비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노비와 공노비는 그 처우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역사학자 전경목이 쓴 도망노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라는 논문을 보면요, 조선 후기 사노비들의 애환이 상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그 일부를 발췌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5: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전기에는 양반 가문이나 양반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사노비에게는 군역 등을 부담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로 정부는 군인 확보와 군비 충당 등을 이유로 사노비들에게도 각종 역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상당수의 사노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군역의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소유한 상전에게 일정 분량의 신공만 바치면 되던 조선 전기의 사노비들과는 달리 조선 후기의 노비들은 주인에게 바치는 신공 이외에도 중앙의 국가나 지방 관하에서 부과하는 군역 등을 따로 부담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사노비들에게 잡다한 세금까지 부과되었으며 흉년이라도 닥치면 관하에서 받았던

0: 있던 환자를 갚지 못하여 파산 지경에 이른 노비들이 많았는데,
1: 앞에서 말한 환자는요, 중앙이나 지방관아에서 흉년이나 봄철 보릿고개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구워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어들이던 환곡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실정이 이러했으니 그 시기 양반 가문에 소속되어서 꼬박꼬박 신공을 바쳐오던 외거 노비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했겠죠. 외거 노비란 주인 집과 따로 떨어져 살면서 쌀이나 면포, 배 같은 세금을 바치던 노비를 말합니다.
2: 그 집도 힘들다니까.
3: 아이, 자네들, 저기 아랫마을 이생원 댁에 외거 노비로 등록돼 있는 김명복인의 사정 얘기 들어봤는가?
4: 아, 그 어린 사내 아이와 계집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명복인의 그 집안인가? 그 무엇이냐, 그 작년하고 재작년 흉년 들었을 때 관아에서 갖다 먹은 환자를 못 갚아서 잡혀가게 생겼다고 걱정이 대산이던데. 사정이 딱하게 됐어.
2: 그러게 말이야.
5: 김명복의 신부는 노비지만 그 안 사람은 양인 출신 아닌가. 그 양인 아내가 낳은 딸이 이쁘지 않아던데 이번에 그 딸을 돈 10량을 받고 팔아서 그 돈으로 환자를 갚기로 했다고 오늘도 난리라는구만.
2: 아유, 어쩌다가 딱하기도 하지. 그 어린 곳을 어찌.
4: 하긴 그게 남 일이 아니지. 아, 아니고 말고. 아니, 나라에서 흉년 보릿고개의 불쌍한 노비들한테 그 환잔지 환곡인지 하는 곡식을 구워줬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아야지. 거기다가 이자를 붙이고 또 붙여서 탈탈 털어서 받아가고 말이야.
2: 그러게 말이야.
4: 나쁜 세상 같은 일하고.
5: 맞네. 맞아. 옛날에는 우리가 모시는 주인 양반의 집에 1년에 신공을 얼마씩 바치기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산업일지라도 컬핏하면 군대에서 부르질 않나. 아니, 우리 남편도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다고 한숨이 크게 늘었구만 그래.
2: 아유,
6: 그래 맞아. 우리 집 남편도 달리 살 길을 찾아보자고 그러던데.
4: 달리 살 길을?
5: 달리 살 길을 찾겠다 하면
6: 어쩌겠어. 보찜 싸서 아이들 데리고 토망이라도 가야지.
5: 토망을? 그러다 하순옥군한테 잡히면.
6: 근데 도망을 쳐도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말이지.
4: 그러게 말일세.
5: 살 길이 막막하구만. 막막해.
1: 이런 사정 때문에 산호비 가운데서도 도망노비가 자주 발생했던 것이지요.

0: 드디어 한 산호비 일가족이 그동안 신공을 바치며 섬겨오던 주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서 몰래 야반 도주에 나섭니다. 그렇다면 도망친 산호비가 양인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서 정착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최기준 선임연구원의 얘기입니다.
1: 자기 1세대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게 대를 거치면서 지역사회에 서서히 동화되거나 아니면 약간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탕으로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진사나 생원 타이틀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노비 추세 사업할 때 당시에 이미 양반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논의도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수를 하면 봐줘야 되냐, 봐주지 말아야 하냐. 심지어는 노비 추세를 반대하는 여론이 되게 거세지 않습니까? 노비 추세를 반대하는 유생들이 있으니까 효종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노비 추세를 반대하는 유생의 조상이 노비여서 그걸 감추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0: 그러나 숨어 사는 동안에 진사나 생원 시험에 합격하여 그 후손이 양인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었겠죠. 다시 전경목의 도망노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라는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 노비들이 설령 도망을 친다 해도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한 다른 상전 휘하에 예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옛 상전이 도망친 자신의 노비를 찾아 나선 경우 새로운 상전과 다투어야 했다. 옛 상전이나 새로운 상전이나 모두가 양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밀고 밀리는 소송전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었다.
0: 공노비가 도망치면 조정에서 추수의 어사를 파견하여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해서 원위치로 복귀시키는데요. 그렇다면 산호비가 도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노비의 원주인이 추노꾼들을 고용해서 추적을 하겠지요. 서기 2010년 1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KBS TV에서 방영했던 연속극 추노는요. 노비의 주인이 추노꾼들을 고용해서 도망친 산호비를 추적하는 내용을 다룬 드라마였지요.

0: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노비가 인구의 절반가량이나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과장이 섞인 표현이겠죠. 노비 인구는 어떻게 발생하고 증가할까요? 부경대 김근아 전임연구원의 얘기입니다.
1: 노비 신분이 부여가 되는 거는 역시 부모님의 계급 신분이죠. 부모님의 신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는 사실 특수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반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정확히는 노비가 된다기보다는 신분이 평민이나 양반에서 천민으로 강등되는 겁니다. 근데 천민으로 강등되는 과정에서 이 천민들을 그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전리품처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노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노비가 되는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 부모가 모두 노비인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아버지가 양인일지라도 어머니가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죠. 그것을 노비종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습되는 경우 말고도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조실록을 보면요. 사육신을 비롯하여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처형되거나 화를 입은 사람들의 아내와 딸, 누이 등을 세조가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2: 의금부에 명하노라. 성산문의 아내 차산과 딸 성효, 그리고 이승로의 누이 차근아지 등은 운성부원군 박종우에게 노비로 지급하라. 또한 이계의 아내 가진은 우참찬 강맹경에게 주고, 최면의 누이 선비와 조한규의 아내와 딸은 병조판서 신숙조에게 지급하고.
0: 이때뿐만이 아니라 효종 3년 1월에 김자점의 옥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김자점의 아들이며 숙질 등을 노비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세종 때 평안도의 세력가인 김도련이라는 사람은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수백 명의 노비를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가령 병조판서 조말생에게 24명의 노비를 바치는 등 조종의 권세가들에게 수십 명의 노비를 뇌물로 증여했다가 들통이 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때의 노비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나 포목 등과 진배 없는 일종의 재화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조선 후기에 널리 읽혔다는 서라는 한문 소설에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3: 어느 한 재상이 어린 계집종에게 자신의 침소에 들도록 요구하였다. 그러자 그 계집종은 재상 부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자결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부인

0: 부인에게 알렸다. 그러자 부인은 계집종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약간의 폐물과 옷 등을 챙겨주며 달아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 효종대의 노비 관련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46편 산호비는 양반들의 재산 품목이었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제 1547편 서변의 옥사 진실은 무엇인가.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7년 5월 12일 왕명의 출납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상소문을 담당하는 승정원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2: 주상전하! 승정원에서 승지들이 급히 뵙기를 청하옵니다.
3: 어서 들라해라.
2: 주상전하!
3: 무슨 일이기에 승정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2: 그것이 아니오라.
3: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리 머뭇거리는 것이야? 어서 말을 해보라.
2: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괴이한 내용의 상소문이 올라왔사옵니다.
3: 무슨 내용인데 괴이하다 말하는 것인가?
2: 다름이 아니오라. 그것이 역모를 구별하는 내용이온데.
3: 뭐라? 역모? 지금 역모라고 하였느냐?
2: 전하, 그게 내용은 그러하온데 실제 역모를 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거짓으로 고변하는 무고인 듯하옵니다.
3: 역모를 고변하는 상소를 올린 자가 누구더냐?
2: 서변이라는 자이옵니다.
3: 서변? 서변이라면 얼마 전에 천안군수로 발령을 냈던 그 자가 아닌가?
2: 그러하옵니다, 전하.
3: 누가, 언제, 누구와 역적 모의를 했다는 것인가?
2: 서변이 올린 상소문을 읽어보니 오정희를 비롯하여 허적, 이완, 원두표 등이 역적 모의를 하였다고 적고 있어옵니다.
3: 뭐라? 오정희래다 병조판서 원두표까지 가담하였다는 말이냐?
1: 그 역모가 사실이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오정일은 다름 아닌 효종의 친동생인 임평대군의 큰 처남이었기 때문이죠. 역모라면 현재의 왕을 몰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옹립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효종의 동생인 임평대군의 큰 처남이 끼어 있다고 했으니 역모의 조직도가 그려질만 하겠죠. 하지만 효종실록에는 서변이라는 사람이 역적 모의를 고변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기술하면서 애당초부터 서변이 없는 일을 꾸며서 상소한 무고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록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해

0: 보면 이렇습니다.
1: 자, 한잔 받으시죠.
2: 아이고, 예.
3: 자네도 같이 드시지요.
2: 고맙습니다.
4: 어느 날 밤에 임평대군이 큰 처남인 오정일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그 자리에는 형조판서 허적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때 승정원 승지 유도삼이 잔뜩 취한 채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5: 안녕들 하십니까? 승지 유도삼이옵시다.
4: 승지 유도삼이 술에 취한 채 안으로 들어와서는 방 안에 임평대군이 있는 것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오만무례한 태도로 큰 소리로 말하였는데, 그때 오정일이 그의 팔뚝을 잡아 끌며 주의를 주었다. 그때서야 승지 유도삼이 비로소 자신의 결례를 깨닫고는 황급히 일어나 사죄하였다. 그런데 그때 승지 유도삼이 자칫 잘못하여
5: 소고하옵니다, 대군마마. 소신이 그만 큰 실례를 하였사옵니다.
4: 유도삼이 얼떨결에 임평대군 앞에서 자신을 일컬어 소신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평소 승지로서 임금을 대면할 때의 언어가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망발임을 미처 깨닫지 못한 때문이었다.
0: 무슨 소리냐 하면요, 승지 유도삼이 술에 취한 채 늦게 도착해서는 방 안에 임평대군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서 큰 소리를 내는 등 실례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평대군에게 진짜 실례를 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승지 유도삼이 임평대군 앞에서 스스로를 일컬어 소신 운운한 것이죠. 신하가 자신을 신 혹은 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오직 임금 앞일 경우에 하나죠. 그런데 유도삼이 임금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의 승지여서 평소 국왕을 대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탓에 저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승지 유도삼이 임평대군 앞에서 소신 운운했다는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갔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4: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대부들 사이에 승지 유도삼이 그런 말실수를 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때 서변은 천안 군수에 임명되어서 부임하기 직전이었는데, 유도삼의 실수담을 전해듣고는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마침내 상소를 하여 밀고를 했던 것이다.
0: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경대 김근하 전임연구원의 얘기입니다.
6: 핵심은 요거예요. 서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천안 군수였는데 어디서 건너 이야기를 두 개를 듣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들은 건 뭐냐면은, 임평대군이 술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당시 승지였던 유도삼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임평대군 앞에서 자기를 소신이라고 부른 거죠. 근데 신이라는 표현의 상대는 왕이니까, 그럼 임평대군이 왕이냐? 근데 그 술자리에 마침 있었던 게 막 허적도 있었고 막 이런 식이니까, 야, 이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역모를 꾸민다더구나 라는 걸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라고 누가 말하는 걸 자기가 들었대요. 건너 들은 거죠.
0: 서변은 유도삼이 임평대군 앞에서 실수를 했다는 소문을 일단 건너서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소문을 더 전해 듣습니다. 김근하 연구원의 얘기 이어집니다.
6: 자기가 천안군수가 되기 전에 이웃집에 살고 있었던 홍만씨라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홍만씨가 뭘 들었냐면은, 자기가 건너 이것도 들었는데 저기 웬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소를 잡고 그런다더라. 소를 잡고 그러면서 세력을 모은다고 한다더라. 그러면 그거 역모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걸 건너 들은 거죠, 홍만씨를 통해서. 근데 서변이 이 두 가지 건너 들은 이 얘기를 합친 거예요.
0: 서변은 상소문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유도삼의 소신 운운했다는 소문을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상소문을 이어나갑니다.
7: 주상 전하, 신은 전 군수 홍주일의 아들 홍만씨와 담 하나.

0: 사이에 두고 가까이 지내왔사운데 하루는 홍만씨가 신에게 찾아와서는
1: 진사 한전과 훈련원의 정칠품 관직인 윤세교가 시국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흉악한 무리 몇 사람이 소를 잡아서 술자리를 베풀고는 이유형의 집에 모여 변란을 모의하였다고 하더군.
0: 이렇게 일러주었사옵니다. 그래서 반란을 모의한 흉악한 무리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명확하게는 알지 못한다면서 말해주지 않았사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신이 직접 목격한 바는 아니오나 이미 그 말을 들은 이상 감히 전하께 급히 알리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2: 정작 상소문을 작성하여 역적 모의가 있었다고 반역 사건을 고변한 당사자는 천안군수 서변인데요. 그는 여러 사람을 반역 혐의자로 거명을 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들은 사실은 없고 모든 것을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서 들었다더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에서 반역 혐의를 고변했던 무수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때 서변이 밀고 한 것만큼 그 내용이 엉성하고 부실한 경우도 드물다 하겠지요. 그래도 반역 혐의가 고발된 이상 그 진상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효종은 일단 이렇게 명합니다.
3: 의정부 대신들을 편전으로 부르라. 아울러 의금부 당상관, 사헌부 대사원과 사관원 대사관도 부르라. 좌포도대장과 우포도대장도 편전으로 불러올리라.
2: 그러고 나서 효종은 의금부에 이렇게 명합니다.
3: 상소문을 올려서 역적 모의를 고변한 서변, 그 자를 당장 체포하라. 뿐만 아니라 서변이 상소문에서 언급했던 홍만씨, 한전, 윤세교, 이유형 등을 모두 체포하여 끌고 오라.
2: 이렇게 해서 서변이 상소문에 언급된 사람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4: 전하, 서변이 고변한 역적 모의 혐의자들을 불러다가 1차 조사를 했사옵니다.
3: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보고해보라.
4: 전하, 서변이 언급한 자들을 불러다 일일이 조사를 해보았사옵니다.
3: 그 자들이 무엇라 하던가? 역적 모의의 실체를 알아냈는가?
4: 아니옵니다, 전하. 역적 모의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물어보니 홍만 씨는 그런 소문을 한전에게서 들었다고 말하고 한전은 이관주에게서 들었다 하였으며 이관주는 신경윤에게서 들었다 하였고 신경윤은 또 조윤석에게서 들었다고 말하였사옵니다.
5: 주상전하, 역적 모의의 실체가 모호하기는 하오나 애당초 서변이 고변한 바에 따르면 오정일, 허적, 원두표, 이완 등의 이름이 여러 사람의 진술서에 어지럽게 나왔사옵니다. 마땅히 추국청을 설치하여서 그들 모두를 잡아다가 국문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옵니다.
2: 그러나 효종은 서변이 고변한 그 사건을 역적 모의로 끌고 가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듯 보입니다.
3: 서변은 상소문을 통해서 역적 모의를 고변한 것이 아니라 없는 일을 만들어서 무고를 한 듯이 보인다. 그러니 상소문에 거론된 사람들 전원을 추국하는 것은 윤허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상소문에 이름이 올라있는 이완은 현재 차고 있는 대장의 표식을 벗게 하고 중군 김시성으로 하여금 대신 군사를 거느리고 궁궐을 호위하게 하라. 그리고 병조판서 원두표는 현재 반의금 부사를 겸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국문에 참여토록 하라.
2: 물론 서변이 고변한 내용만으로 볼 때 역모 사건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엉성하고 허술했으나 만에 하나 혐의자들을 국문하여 모종의 자백을 받아낸다면 그리고 결국 피를 나눈 친동생인 임평대군이 어떻게든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효종이 가장 바라지 않는 그림이 되겠죠. 임평대군은 유일하게 효종이 믿고 의지할 혈육인 동시에 청나라에 대한 외교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으니까요. 한국교회사연구소 최기준 선임연구원의 얘기입니다.
6: 효종의 이복동생들 효명공주라던가 이징, 이숙 형제 같은 경우에도 역모 혐의에 휩쓸려서 왕실에서 축출이 된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왕실에서 인조의 혈유 가운데 효종이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는 임평대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임평대군이 단순히 왕실의 유일한 국왕의 형제여서 존재감이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효종 때 청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효종 때에만 해도 10여 차례 청나라를 다녀왔고요. 중요한 외교적 사안에 있으면은 청나라에서 직접 임평대군을 요구할 때도 있고 효종이 어려운 외교적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임평대군을 먼저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2: 서변이 고변한 역모의 내용이 비록 엉성하다고는 해도 그래도 모름지기 역모 사건인지라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1차 조사는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효종은 조사에 참여했던 국청의 신하들을 편전으로 불러서 사건의 처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7: 아유, 역모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아유,
8: 그러게요. 아주 다행이죠. 아, 차치 큰일 치를 뻔했습니다, 그려.
9: 아유, 그러니까요.
8: 또 역모라니.
10: 승전하납시오!
3: 경들은 서변이 고변한 이번 옥사의 실상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11: 전하, 신 영의정 이시백이 아뢰옵니다. 애당초부터 전하께서는 서변이 고변한 상소문의 내용이 개연성이 모자라고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시었사옵니다. 주상 전하의 그 판단이 매우 지당하다 여기옵니다. 신들이 각자 혐의자들을 공초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서로 죄를 끌어대고 중언부언하여서 끝까지 혐의를 밝혀내기는 어렵사오나 그들이 말한 바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는 듯하옵니다.
12: 전하, 신 병조판서 원두표가 아뢰옵니다. 애당초 서변의 고변 상소문에도 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 여러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공초를 받아보니 신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바람에 황궁스럽고 민망하여 죽고 싶은 심정이옵니다. 하오나 용의자들을 조사하는 주국청의 장관직을 맡았으니 진퇴를 어찌할 것인지 매우 난감하고 낭패스럽사옵니다. 신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사옵니다.
3: 경은 개의치 말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라.
12: 황공하옵니다, 전하.
3: 과인이 생각을 해봤는데 서변이 무슨 마음을 먹고 역모 사건을 꾸며서 고변을 했는지 그 마음먹은 바를 짐작할 만하다. 그자는 속으로 공로를 도모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고변을 한 것이야. 공을 세우려고 그런 사건을 꾸며대었으니 어찌 괘씸한 소행이 아니겠는가. 경들은 모름지기 최대한 자세히 조사를 하여서 나라의 채통을 거듭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 무리들은 단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빙자하여 누가 함께 모의했고 누가 함께 참여했다 하는 식으로 둘러대는데 형조판서 허적과 임평대군의 처남인 오정일까지도 입에 올리고 있으니 이 무슨 괴이한 일이란 말인가. 서변, 그자가 무슨 계산을 하고서 이런 무고한 행위를 하였겠는가. 과인이 생각하기에 서변은
13: 그래, 금년엔 초봄부터 재변이 극심하여 민심이 흉흉하니 만약 내가 역적 모의가 있다고 고변을 하면 시시비비를 상세히 가리려 하지 아니하고 역모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단정할 것이. 그럼 그걸 고변한 공로는 저절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겠는가.
3: 이런 섣부른 계산을 하고서 그런 흉악한 무고를 저질렀을 것이다. 아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11: 하오나 전하, 신경현과 조윤석은 서변의 무리에 참여하여서 그 무고의 내용을 들었다고 하니 잡아다 국문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옵니다.
3: 서변 등이 꾸민 이번 일은 비록 몹시 흉악스럽기는 하나 일종의 떠도는 말들이 전파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0: 여사, 사람들 대부분이 역모가 실제 있었다고는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한 점을 분별하여서 참과 거짓을 명명백백히 밝힘으로써 백성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작은 의혹이라도 얼음이 녹듯이 풀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2: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3: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47편 서변의 옥사 진실은 무엇인가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구 배창복입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날씨 좋은데 집에만 있을 거야? 주말이면 밖으로 나가자며 이곳저곳 가볼 곳을 찾아보던 아내. 아내가 꽤 오래 출장 중입니다. 아내 없이 맞이한 주말 아침부터 집안이 참 조용하네요.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작은 소리들이 사라지니 집안이 고요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립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나가자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심심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 하나, 소파 한쪽에 놓여있는 쿠션 하나, 그리고 평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졌던 주말인데 어디 안 나가라는 말까지, 그 말이 조금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정다운 가구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소월 씨 하대응곡 못 잊어입니다. 테너 최승원의 노래입니다.

꽃보다 잎으로 남아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수월 씨 하대응곡 못 잊어였는데요. 테너 최승원의 노래였습니다. 정치근 씨 임금수곡 도요새야 테너 박성도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박상재 씨 송택동곡 사랑노래 소프라노 양지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양지의 노래였습니다. 박상재 씨, 송택동 곡 사랑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정치근 씨, 임금수 곡 도요새야였는데요. 테너 박성도의 노래였습니다. 현재명 씨 곡 박선영 편곡 고향 생각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현재명시곡 박선영 편곡 고향생각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윤석훈입니다. 요즘 집값이 비싼 만큼 내 집 마련의 기준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신중해지고 있죠. 교통, 교육, 또 주변의 공원, 상업시설과 같은 여러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이른바 다세권 아파트가 값이 비싸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평양의 신축 아파트는 어떨까요? 당연히 북한에서도 아파트를 선택할 때 주변의 생활 여건과 입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통과 시장, 학교와 같은 생활 여건은 물론이고 주요 기관과의 접근성이 주택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평양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화성지구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오늘은 그 북한의 추석 명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첫 순서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사랑방입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평양의 화성지구 네. 이곳에 대한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성지구가 왜 김정은 시대의 상징으로 돼 있습니까?
1: 북한에서 오랫동안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은 단순한 건축 사업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지도자가 무엇을 이제 건설했고 네. 그리고 어떤 도시를 만들었지 약간 항상 네. 치적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로 이제 선전이 다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지구 역시 김정은 시대에 가장 집중적으로 아까 첫 시간에 거의 5세대까지 네. 건설했다 이렇게 네.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평양 공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매년에 어떻게 보면 뭐 1만 세대씩 계속적으로 건설이 되고 살림집이 올라가고 새로운 거리가 냈고 시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도 네.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권 기간에 평양의 모습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네. 매우 효과적인 상징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0: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선대에는 무슨 네. 무슨 거리 네. 이렇게 이제 주택 단지를 만들면 거리를 붙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지구 화성 지구 이게 이제 선대 지도자인 그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도 차이가 그 뭐 이름뿐이 명칭뿐이 아니라 여러 네. 가지가 있는 모양이죠.
1: 그렇죠. 네. 평양 이미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주요 광장이 있고 기념 건축물이 있고 기존의 정치 공간 중심의 상당수가 선대 지도자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뭐 김일성 광장이 있고 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금수산 태안궁정이 만들어져서 네. 이제 약간 선대를 이제 유운을 받들겠다 이런 식의 공간을 만들어간 거죠.

0: 게 아마 중요한 징표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1: 그렇죠. 네. 현재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간부학교입니다.
0: 그러니까 중앙간부학교. 아,
1: 중앙간부학교.
0: 중앙간부학교. 예, 예.
1: 그러니까 그 중앙의 정말 고급 간부.
0: 우리로 말하면 중앙공무원 교육원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1: 아니 근데 네. 더 심하죠.
0: 아, 더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만
1: 집에 엘리트들이 와서 다시 어떻게 보면 세뇌도 받고 혁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0: 아, 당 간부들의 재교육 기관이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용원도 들어올 수 있고. 아, 예. 내가 총리도 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정말로 이게 정말 중요 국가 기관이 이전을 이후로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만약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화성 지구는 주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 기능도 가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아파트와 관공서, 교육기관이 함께 들어선 새로운 중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평가죠.
0: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그 간부학교에 오는 분들은 최고위층 간부들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럼 이제 그런 그 최고위 간부들이 여기서 살 수도 있겠네요.
1: 그분들은 이제 경로동에 가긴 하겠나 하긴 하겠죠.
0: 아, 경로동.
1: 보통공이 네. 보이는 리버뷰 그런 아파트에 갈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간부 거주 공간을 결합하는 계획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성지구 전체가 간부들만의 지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는데요.
0: 네.
1: 상당수 일반 살림집도 함께 건설되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과 간부 교육시설 일부 간부 주거 공간이 함께 들어선다면
0: 네.
1: 지역적 정치적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이죠.
0: 네.
1: 그래서 앞으로 화성지구가 새로운 엘리트 성향 공간으로 자리 잡는지도 지켜볼 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 화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그쪽 동네가 원래 화성이라는 마을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1: 그렇죠. 네. 다른 지역이었는데 네. 화성지구라고 명명을 한다라고 네. 이제 좀 지시를
0: 새로 하는 네이밍을 거죠. 한 건데
1: 그렇죠. 말씀이 있는 거죠.
0: 뜻은 뭐죠? 화성의 뜻이
1: 원래 우리 그냥 생각해 보자면 마스라고 해서
0: 아, 이제 행성,
1: 그렇죠. 화성. 행성을 네. 얘기를 네. 하는 거냐?
0: 네.
1: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익숙을 하지만 네.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략 미사일 이름으로도 매우 익숙합니다.
0: 화성 몇 톤?
1: 네, 그렇죠. 네. 화성 17형, 네. 화성 18형, 화성 19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0: 장거리 미사일이죠.
1: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북한에서 화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현대적인 세거리와 함께 강력한 무기를 떠올릴 가능성, 주민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 안에 도시개발과 군사력이라는 두 이미지가 약간의 겹쳐 있는 것 같다. 는 생각도 드는 거죠.
0: 그래서 그런가요? 그 아파트 형태가 뭐 미사일을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1: 정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닮았습니다.
0: 사진은 봤습니다. 네. 저도. 네.
1: 그러니까 화성지구 1단계의 네. 쌍둥이 형태의 고층 아파트가 네. 대표적인데요. 북한 노동신문에 소개된 건설자가 이 건물을 보면서 화성포드를 닮았다라고 진짜로 취지로 이야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물론 모든 건물을 실제 미사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닌데요.
0: 네.
1: 중요한 것은 북한이 새 건축물의 이미지를 이 전략 무기
0: 네.
1: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설명한다는 점은 분명하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건축 경관 자체에도 일종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정치의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네. 하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0: 의도적인가요? 왜 아파트와 군사력을 연결할까요?
1: 그러니까
0: 계속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1: 그러니까 우연은 아닌 것 같고
0: 우연은 없습니까?
1: 항상 네. 북한은 그 의미를 담는 네. 걸 어떻게 담을까 지금 엄청나게 선전하잖아요.
0: 네.
1: 이게 이른바 선전선동부가 있잖아요.
0: 네.
1: 그 선전선동부가 그 부서가 하는 역할은 다 이런 건인 거니까 그러니까 군사력 강화와 주민생활 향상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국가가 강해졌기 때문에 수도도 발전하고 주민들의 더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식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강한 군대, 강한 군사력,
0: 네.
1: 그리고 멋진 도시가 모두 원수님 시대의 성과. 네.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시대의 성과라고 메시지입니다.
0: 네.
1: 미사일과 고층 아파트는 전혀 다른 물건이지만 북한의 선전에서는 강한 국가라는 하나의 이야기 안에 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0: 그 건축이 이제 제일 그 필요한 거는 역시 이제 저 사람들이 살기에 편해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예술적으로 멋도 있어야 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시대 정신이랄까 어떤 그 역사성 이런 것도 담지 않습니까 건축이?
1: 그렇죠.
0: 건축도 결국 여기 북한에서는 정치로 보이네.

0: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 그렇죠.
0: 네.
1: 계속적으로 평양에 5만 세대를 건설하겠다.
0: 네.
1: 이거는 부강한 나라를 내가 5년 동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의미가 강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농촌의 그 문화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 농촌 문화 주택을 엄청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죠. 지방에 못 산 주민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잖아요.
0: 네.
1: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건축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죠. 지방에 1층을 해서. 그러니까 또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네. 삽을 뜨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막
0: 피시오락관에도 가서,
1: 가서 막
0: 직접 이름을 뭐 설명하기도 했다.
1: 그렇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적으로 시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연히 그걸 또 대대로 보도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민들에게 각인 효과라고 하는 게 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새 아파트가 생겼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정책으로
0: 네.
1: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까지 함께 주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0: 네. 이런 걸 도시정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0: 도시정치다 이게.
1: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축을 한 일반적인 건축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어떻게 1년 동안 1만 세대를 건설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속도전이 발현이 되는 거고 그게 북한에서는 가능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도시의 모습과 공간 배치를 통해서 또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을 어디에 짓고 누구를 살게 하고 또한 무엇을 보여줄지도 정치와 연결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그 계획에 맞게 계속적으로 도시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 분명하는 거죠.
0: 그래서 북한이 그 화성지구의 그 경관을 사진을 또 영상을 자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 같네요.
1: 그렇죠. 네. 건설 사업은 준공식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0: 네.
1: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데 내 주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계속 화성지구의 모습을 봐야만 하는
0: 그럴 수 있죠.
1: 그런 안타까운 네.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 뭐 조선중앙TV, 뭐 화보, 영상, 뭐 달력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새로운 거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매일 보는 달력에 그런 새로운 평양을 넣는 것은 네. 주민들이 국가의 건설 성과를 반복적으로 접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선전물이 되고 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확실히 심어주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1: 그렇죠. 네.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이 대북 제재 다른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가두고 핍박을 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평양의 새로운 아파트도 상점도 문화시설도 계속 생기고 있다.
0: 네.
1: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번 시간에도 청년시대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새로운 세대에게는 김정은 시대에 이렇게 많은 것을 바뀌고 있다는 기억을 만들어주는
0: 네.
1: 효과가 있는 거죠. 태어났더니 김정은 세대였고 이미 원수님만 따라간다면 이런 아파트는 내가 살 수 있다라고
0: 네.
1: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거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도시경관은 매일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보다 더 오래 기억될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0: 말씀 쭉 들으면서
1: 네.
0: 이 화성지구가 평양의 화성지구가 주인이 누구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점에서는
0: 네.
1: 이 당연히 주민의 도시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북한 당국이 김정은 시대의 성과와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낸 그런 정치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0: 네.
1: 심지어 이 공간을 건설하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돈도 걷었어요.
0: 그렇죠.
1: 이거를 건설하기 위해서.
0: 네.
1: 그래서 화성지구를 볼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거죠.
0: 네.
1: 주민들이 사는 신도시의 모습 그리고 네. 김정은 시대를 보여주는 이른바 쇼케이스 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두 성격이 겹쳐 있다는 점이 화성

0: 지구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네.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쨌든 오늘 그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네네. 지금 뭐 저 내일부터 출근도 해야 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는 지금 차량으로 이제 꽉 메워져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도 즐겁고 풍성한 명절 즐기셨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다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도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철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1: 그렇죠. 기차가 다녔죠.
3: 네, 네. 그래서 이제 도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철교인데 이제 1959년부터 이 철교가 운행이 됐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두만강역과 하산역을 연결하는 네. 그런 철교였는데 이 67년 만에 두 번째 다리가 이제 개통이 되는 거고요. 네. 역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인 두만강 쪽에 네. 이제 양측 간 차량이 오갈 수 있는 다리로는 최초의 그런 네. 이제 도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언제 보도가 됐냐면은 그 지난 9월 3일에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시간으로 9월 3일에 러시아에서 그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라고 해서 이스턴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데 네. 이 동방 경제 포럼 행사가 열립니다. 그때 안드레이 니키틴 교통장관이 여기에 참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자동차 다리를 이제 만들기로 했고 네. 만들었고 그리고 핫산 국경 검문소를 개통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이 두만강 자동차 전용 다리가 원래 언제 논의가 된 거냐면 2024년에 그 6월 달에 평양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때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2025년 4월에 착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네. 원래라면은 늦어도 올해 6월 19일에 개통할 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네. 이제 러시아의 출입국 그 통관 시설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개통이 연기가 됐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교량 연결 행사도 이미 이제 재작년에 했었는데 개통 자체는 이제 9월에 하게 된 거죠.
1: 네. 두만강역과 러시아 핫산역. 자, 두만강은 이제 대부분 중국하고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제 마지막고 아마 하류를 러시아하고 공유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3: 네, 맞습니다. 네.
1: 그 정확하게 네. 그러면 북러를 잇는 자동차 다리라면 그 지역일 텐데 그 정확하게는 어떻게 됩니까?
3: 두만강 그 전체가 521km 정도 되는데요.
1: 아, 네.
3: 근데 521km 가운데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1: 그렇죠.
3: 네. 504km가 북중 국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약 17km가 네. 북한과 러시아의 이제 국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굉장히 짧죠. 근데 이 17km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있었던 철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두만강 자동차 전용 다리 자체는 원래 있었던 철교에서 하류 쪽으로 약 415m 떨어진
1: 바다 쪽으로
3: 네, 네. 지점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근데 그동안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있던 철교가 59년부터 이제 개통이 됐었는데 네. 북한의 이제 나선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핫산 지역을 연결하는 그 길이가 549m
1: 그리고 폭이
3: 예, 네. 폭이 23m 네. 이 정도였거든요.
1: 아, 철교 폭.
3: 네, 네 철교 폭이.
1: 레일 폭.
3: 네, 네 레일 폭이. 그래서 이제 길이는 549m, 폭은 23m였으니까 네. 사실 이 물자를 이동할 때 당연히 이제 철교니까 철교로만 갈 수 있도록 환적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일종의 좀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는 철도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1435mm의 표준계, 러시아에서는 1520mm 관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1: 아, 궤도가 다르군요.
3: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또 환적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번거로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차량이 갈 수 있는 네. 게다가

0: 이 본 그 교량 자체가 길이가 850m고요.
1: 네.
0: 그럼 거의 두 배거든요.
1: 그리고
0: 네. 폭이 7m입니다. 그래서 왕복 2차로예요.
1: 네.
0: 그러니까 양쪽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4.7km 이 교량을 통해서는 사실상 승용차, 버스, 화물트럭 뭐 다 이제 인원도 네. 당연히 많이 이제 적재가 될 수 있고 물건도 많이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리가 되어버린 거죠.
1: 네. 그 이제 우리 한강을 그 있는 다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평균 1.2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네.
1: 한강이 굉장히 큰 강이죠. 그런데
0: 네.
1: 두만강이 한강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제 850m짜리 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한 800m 이제 이게 된 하류 쪽으로 오면서 좀 넓어지긴 하는군요. 그러니까
0: 네, 맞습니다.
1: 굉장히 큰 교량이 되겠는데 이제 그 이 중요한 그 다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다리 이름이 또 특별하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아마 또 대부분의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노비첸코라고 하는
1: 네.
0: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인데요. 이 노비첸코는 그 김일성 암살 시도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46년에
1: 네.
0: 이 평양역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1: 네.
0: 근데 그 당시에 당연히 김일성은 이제 그 리더로서 참석을 했죠.
1: 네.
0: 그런데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향해서 날아오는 수류탄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수류탄을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일성의 경호를 맡고 있던 소련의 장교, 바로 이제 노비첸코라는 인물인데
1: 네.
0: 이 노비첸코가 이 수류탄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던지려고 하는데
1: 네.
0: 터져버립니다.
1: 그래서
0: 사실상 이제 노비첸코는 한쪽 팔과 한쪽
1: 네.
0: 눈을 잃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는 굉장한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이고요.
1: 네.
0: 이로 이제 중상을 입고 오른손과 오른쪽 눈을 잃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와 이제 이런 네. 것들을 담아서 김일성 주석이 1984년에 소련을 방문했을 때도
1: 네.
0: 노비첸코를 다시 만났고요. 그 이후에는 심지어 북한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노력 영웅이라는 칭호도 수여를 하고.
1: 네.
0: 근데 이제 뭐 우연이긴 하지만 노비첸코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에 사망을 했잖아요.
1: 네.
0: 1994년에 사망한 2년 뒤인 1996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저는 이제 거의 그 기억이 저 없거든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노비첸코라는 소련군 장교가 있었고 그 김일성을 향해서 날아오는 수류탄을 막아냈고 이 일로 한 손을 잃고 또 뭐 이제 눈도 하나 다치고
0: 네.
1: 이래서 영웅 칭호를 받은 그 사람의 그 이제
0: 이름을
1: 빌어서 빌려서 이제 다리를 짓는다.
0: 네.
1: 다리 이름을 짓는다. 뭐 그럴 법하네요. 북한하고 러시아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사업 진전이고 다리니까.
0: 네.
1: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이 교량을 통해서 두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한
1: 네.
0: 이제 친밀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1: 네, 네.
0: 협약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1: 네.
0: 러시아로 노동자를 파견한다. 그러면은 이 다리를 이용해서 아주 많은 수의 노동자가 손쉽게 파견이 가능하게 됐고요.
1: 네.
0: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와 식량 지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손쉽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국의 경제 협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지난 7월인가요? 일본 교도통신이 뭘 보도를 했냐면
1: 네.
0: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상이 7월 18일에 모스크바를 방문을 했었는데
1: 네.
0: 그 당시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제 같이 회담을 하는데 그때 에너지 경제 분야 협력에 합의를 했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때 당시 합의사항이 뭐였냐면 러시아가 북한에 정유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석유 제품 생산 능력 확대를 지원하고 대신에 거기서 생산된 연료를 공급받는
1: 네.
0: 그런 협력을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해요. 사실 러시아가 이제 산유국이죠.
1: 그렇죠.
0: 국제적으로 보면 산유국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전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그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대거 파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사실상

0: 이 석유 제품 같은 것들을 생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실제로도 심각한 연료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원유를 수출을 해서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그 원유를 가지고 또 심지어는 러시아의 정제 기술을 가지고
1: 네.
0: 제품을 석유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휘발유나 석유 제품을 다시 러시아에게 제공하는 그런 네. 협력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1: 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동안에도 뭐 환적을 하고 궤도가 달라서 그러긴 했어도 철도로 전부 물량을 수송할 수가 있었는데
0: 네.
1: 다리 하나가 더 생긴다 그래서 뭐 북한하고 러시아가 뭐 이렇게 교류가 많다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 좀 편해지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다르죠. 도로는 그 도로하고 철도는 그 실어 나를 수 있는 물품도 다를 수 있고.
0: 네, 맞습니다.
1: 그 다음엔 아마 이제 은닉성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철도는 전부 체크가 되잖아요.
0: 네, 네.
1: 뭘 싣고 어디에다 내리고.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 꼭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진 않네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그 트루스 하운스라는 이제 단체가
1: 네.
0: 이 새 교량이 북러 간의 병력과 기술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옮기는 군사물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1: 네.
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럭을 이용하면 이제 눈에 띄는 그런 화물 열차를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화물을 빠르고 유연하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새 교량이 북한군 병력과 건설 부대를 러시아로 파병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반대 방향으로는 러시아의 기술이나 자원을 북한으로 보내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위성 사진이나 아니면은 여러 그 정보 기관에서 그동안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그 철교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1: 네.
0: 그래서 뭐 군수물자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철도 시설도 있지만 나진항을 통해서 촬영하는 그런 위성 사진을 보면 이 화물 이동을 충분히 이제 뭔가 유출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열차가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도 어느 정도 관찰이 가능해지고.
1: 몇 군데밖에 안 되니까
0: 네.
1: 여기 있어야 되고. 네.
0: 그리고 또 환적을 반드시 해야 되고.
1: 네, 네.
0: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움직입니다.
1: 그렇죠.
0: 정해진 네.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머물렀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뭐 미국에도 정보기관들이 많이 있고
1: 네.
0: 전 세계가 정보적인 것들로 북한을 추적을 할 때 화물 트럭이다? 외관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물 트럭이 뭐 여러 대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무엇이 실렸는지 내부에
1: 네.
0: 그리고 어떤 화물 트럭이 오고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1: 네.
0: 더 힘든 건 또 뭐냐면 철도망보다 도로망이 훨씬 더 촘촘하죠. 그래서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이 다리를 지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각국의 어느 방향으로 흩어지는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1: 거미줄처럼 흩어질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은 북한은 도로가 뭐 러시아만큼 빽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도로가 아닌 곳도 차들이 드나들고 그러기 때문에
1: 네.
0: 비포장도로도 너무 많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화물 트럭이 움직인다면 사실상 다리 이후의 부분은 아예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또 국가들의 정보기관 혹은
1: 네.
0: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같은 곳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네. 어쨌든 그 러시아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하여튼 북한은 여러 가지로 그 입지가 좋아지고
0: 네.
1: 뭐 경제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리도
0: 네.
1: 사실 이제 완공이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확대 전망도 좀 뭐 물론 뭐 좋겠죠. 러시아하고 북한이 뭐 그동안 거래가 많지 않았으니까
0: 네.
1: 이제 많이 확대가 될 건데 중국이 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중국은 참 어떻게 보면. 저희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좀 억울한데 조만간
0: 네.
1: 계속 공유하다가 마지막 동해로 나오는 그 17km만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
0: 네.
1: 때문에 이제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0: 네. 사실상 뭐 영토 개념 자체가
1: 네.
0: 뭐 어쩔 수 없는 뭐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1: 뭐,
0: 있죠.
1: 네.
0: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다리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
1: 네.
0: 코너 자체가 대중문화 탐구니까요.
1: 네, 네, 네.
0: 이 코너의 제목에 걸맞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1: 네.
0: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어떤 대중문화의 면면은 굉장히 러시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0: 입장에서는 그게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1: 네.
0: 그러나 앞으로의 북러 유착은 훨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고요.
1: 네.
0: 왜냐하면 경제적인 게 엮여 있으면 사실상 이게 평화를 위한 교역이라는 이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1: 네.
0: 그만큼 교역을 통한 평화 이론이네요. 그러니까
1: 네.
0: 교역이 어느 정도 엮여 있으면
1: 네.
0: 이 경제적인 서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평화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1: 서로 엮이죠.
0: 네. 네, 네. 그래서 북러 역시도
1: 네.
0: 그 부분을 포기하기 어려운 관계가 점점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특히 중국은 그 부분을 반갑게 보기만은 어려운 거죠.
1: 뭐 하여튼 뭐 저 3자 회담도 한다 그러고
0: 네.
1: 중국도 현실은 인정하고 뭐 우리가 뭐 약간 대척점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그 세 나라도 사이가 좋아야 이렇게 숨통이 트이고 또 우리도 교류 협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1: 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오늘은 두만강역과 핫산역을 연결하는 두만강 지역에 건설된 북한과 러시아의 자동차 다리 그 노비첸코라고 이름 지어졌다 그러죠. 노비첸코에 얽힌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남북한의 사회문화 이야기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성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명절 잘 쉬셨습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3: 아, 추석날 예, 동생 가족과 함께
1: 네.
3: 예, 파주 임진강에 갔었어요.
1: 아, 예.
3: 거기 가면 한국 정부에서 해마다 이렇게 합동 차례 제상을
1: 그렇죠.
3: 차려주거든요.
1: 예.
3: 저도 같이 가서 술 한잔 붓고
1: 네.
3: 예, 고향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네. 돌아가신 예, 조를 하고 왔습니다.
1: 네. 그 임진강 망배단이죠.
3: 맞아요.
1: 이제 그 통일경모회에서 주관해서 공동으로 제사진에게 북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그 추석 앞두고 음식 얘기하시다가 그 이제 그 저 뭐야 배고른 북한 주민들 또 뭐 군인들 추식 때 그 추석 때 음식 나누는 얘기하시다가 그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눈이 빨개지고 우셨는데 이 제사 지내면서도 또 울먹울먹 하셨겠네요.
3: 예, 아무래도 그게 딱 많이 보이더라고요. 북한이 망원경으로
1: 그렇죠.
3: 보면은 거기
1: 예,
3: 가면은
1: 예.
3: 또 보이는 북한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1: 네.
3: 그 막 그 황량한 돌판 그리고 그 추석날에도 볼판에서 일을 하는
1: 예.
3: 그 주민들을 보면서 마음은 예 많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자, 그럼 명절 얘기해 보죠. 음식이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명절 때 즐겨 드시는 명절 음식은 어떤 겁니까?
3: 한국에서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예,
1: 네.
3: 뭐 특별히 먹을 게 없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
3: 명절이라고 해서 뭐 항상 먹던 음식.
1: 네.
3: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에서 먹던 감자전
1: 네.
3: 우리
1: 네.
3: 강냉이 지짐을 일부러 해줬습니다.
1: 네.
3: 네, 그래서 그 강판에 감자를 갈아서 파를 송송 썰어놓고 따끈하게 부치니까 이제 저희 아들도 아 엄마 이거 맛있네. 그래 가지김치도 먹어봐라. 가지를 데쳐서
1: 네.
3: 찢어가지고 양념 범벌해서 그 가지 김치처럼.
1: 아 가지로 김치도 합니까?
3: 예, 이게
1: 네.
3: 평안남도 특식입니다.
1: 아, 예, 예.
3: 그리고 또 이 고구마 녹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가난아 때 먹던 지금이 고구마 가을할 때 아닙니까?
1: 네.
3: 그 녹조를 굳어다가 그것도 데쳐서 기름에 살짝 볶으면 그냥 밥이 없어도 예, 배를 채웠던 이런 정말 그 북한에서의 고향 특식.
1: 네.
3: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특식이 된다. 이렇게도
1: 네.
3: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네. 지난주에 이제 북한의 제사상에 월병이 올라가는 게 이제 거의 일반적이다 말씀하셨는데 월병도 드셨어요? 한국에서도?
3: 월병을 저희 그 친구가
1: 네.
3: 제 중국에 저희 아들 거기서 낳고 오지 않았습니까?
1: 용과 아동. 네.
3: 그래서 갔다가 월병을 주러 야 추석인데 월병 먹어라. 북한에서
1: 네.
3: 먹던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져가고 같이 예,
1: 네.
3: 너랑 먹었습니다.
1: 그 월병 제일 처음 드신 건 언제라 그러셨어요?
3: 저는 제가

0: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월병을 직접 만들었고요. 2000년대 네. 4년도에 중국에 직접 또 나왔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때 보았던 월병도 있고 저는 제가 점을 운영하면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 시장 수요의 공급자로 나섰던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빨리 먹어본 특히 국경 사람들은 일찍 먹어봤을 거예요 아마.
1: 그렇겠죠.
0: 저는 내륙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륙 기준으로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빨리 맛을 봤던 사람이 하나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월병 만들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 빵은 6,500칼로리 무연탄이 아니면은 못 만듭니다. 네. 일반 중기빵은 장작불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 월병 같은 이런 고급 빵은 꼭 오븐이 이게 고칼로리가 포장되지 않으면 빵이 다 타고 색깔이 안 나옵니다.
1: 예.
0: 제가 이게 엄청 정말 고민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살고 있는 평안남도에 그 서부지구 탄존이 자리하고 있고 이 탄존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개인이 소비하는 연탄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이 월병을 만들 수 있는 선점 우위가 있다. 네, 그래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월병을 곱게 만들까. 그래서 언니와 함께 이렇게 만들고던 그런 시장을 제가 그때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시장 상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6.25 전쟁도 이거보다도 치열했을까. 제가 정말 그 몸으로 체험했댔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건 이 추석날이 되면 구경 식료 공장에서 만들든 개인이 만들든 뭐 월병이든 빵이든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1: 네, 대학생들이
0: 예,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석 연휴가 주말이 끼우면 4일 되고 주말이 없으면 보통 2일입니다. 북한도.
1: 아, 이틀만 놉니까?
0: 예.
1: 네.
0: 그러니까 이 시기 대학생들이 안 놉니다. 어떻게 좀 돈을 벌려고. 왜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와서 빵을 농겨다가 보통 40km를 달리거든요.
1: 네.
0: 그럼 지역 간 지역 간 제연돼서 농겨받은 이 빵을 네. 빵 못 만드는 지역에다 팔면 그래도 뭐 한 달 월급은 보니까. 그래서 그 북한의 추석 풍경은 자전거를 타고 장사짐을 나르는 대학생들이 네. 아르바이트 풍경.
1: 네. 네. 일단 그 저희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설 작가님이 북한에 계실 때 사업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그게 빵 장사였다.
0: 네.
1: 빵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월병을 또 이제 좀 고급 빵으로
0: 맞습니다.
1: 아 빨리 이걸 팔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만들어서 팔면 부자가 되겠다 해서 성공을 하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월병 만드는 말씀을 하신 네. 거죠. 처음 듣는 분들은 웬 갑자기 저 월병 얘기인가 했을 텐데 근데 또 지금 참 그 대학생들이 추석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그 이제 빵을 유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받아다가 팔고
0: 예.
1: 이게 굉장히 놀랍네요.
0: 빵만 파는 게 아니에요. 또 술도 팝니다.
1: 술이요?
0: 일단 추석 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의 양대축이 술안주 아닙니까?
1: 그렇죠. 술,
0: 예, 술안주의 마시죠. 돼지고기고 주류엔 술이죠. 그런데 네. 북한의 식료 공장은 다 돌아 못 가요. 왜? 술 만드는 원료 자체가 곡물입니다.
1: 그렇죠.
0: 옥수수다 보니까 북한의 공식적인 산업에서는 술 생산할 수가 없고 그런데 술은 누구나 다 가난해도 마시고 배불러도 마시고 기뻐도 마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어쩌겠으면 주량이 도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1: 네.
0: 네, 수요가 많은데 국가가 공급을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술을 만듭니다. 밀주죠.
1: 아, 밀주. 집에서.
0: 네, 예, 밀주니까.
1: 그 종장케 얘기하면 가양주라 그럽니다. 집에서 배양한 술이다.
0: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북한에는 네, 군인 농택이라고 하거든요.
1: 농택이.
0: 예, 농산물이다. 네. 이런 그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한국의 가양주하고 비교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1: 네.
0: 처음에 일주일에 나온 만에 술을 뽑는데 딱 35도입니다. 주종이 열대가 제일 비싼데 요거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타서 25도로 한국은 18도인데 북한은 기본 25도입니다. 25도로 맞춰서 대학생들이 마시를 남겨서 파는 거죠.
1: 소주를 소주네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0: 예, 북한의 소주라는 말은 공장 술만 해당되는 말이고 농태기 술을.
1: 농태기.
0: 예,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가면서 막 뿌립니다. 네, 그 살기 위한 그 치열한 삶은 대학생들도. 제외되지 않는다. 특히 이 추석 명절이 되면은 술배낭을 들고 진짜 농촌이든 뭐 도시든 특히 평양으로 가는 길, 평양에 술 만드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살던 평안남도에서 전문 술을 만들어서 술촌이 있었어요. 이 술촌은 평양으로 공급하는 추석용 술이었는데 그 도로에 정말 그러면은 그 또지

0: 제가 안전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경찰 한국말로.
1: 네. 안전원들. 네.
0: 왜 그러냐면 이 안전원들도 경찰들도 월급으로 못 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너네가 알아서 뇌물 받아 먹고 살라. 네. 그러니까 추석날이면 대목을 지키죠. 술배랑 딱 단속해가지고 빼뜨리면 담배 한 각 주고. 그럼 안전원들은 담배 한 각을 장마당에 다 팔고. 그래서 선수래에는 거의 네. 정말 50kg씩 포장한 비닐봉지에 네. 그 술을 싣고 가는 선수래에 다 볏짚 북댁이나 연탄이나 위장해서 가는 장사꾼들이 추석 전날 추석 연휴 대여를 이룹니다.
1: 하여튼 그때 짐 보면은 다 뭘로 위장돼 있든 까보면 술이 들어있었겠네요.
0: 예, 그러니까. 호박도 싣고 갑니다. 예, 위장한 후라고.
1: 자, 그러면 술을 운반하는 이 유통하는 장사를 통제한다면 만드는 것도 통제를 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원천을 없앤다.
1: 네.
0: 어느 데로부터 제가 좀 전에 모든 주민들이 다 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술을 왜 안 하면 그 지난지 우리가 축산을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돼지나 개를 키우는 목적이 식량을 해결하기 네. 목적입니다. 그러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돼지나 개를 키울 때 사료를 사다가 먹이면 안남지원과가 들어가면 네. 그래서 술을 만들고 나오는 지게미 북한 말로 모주입니다.
1: 술지게미.
0: 예. 예. 그래서 필수로 키우는 거죠. 그러면 돼지가 온전히 남거든요. 네. 요거 사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술 만들고 나오는 술지게미는 돼지를 키우고
1: 네.
0: 술은 술대로 팔고 양쪽으로 예. 예 이렇게 삶을 위한 어떤 생존의 길에서 만드는 게 술을 만드는 건데 딱 일주일 됩니다. 옥수수 가루를 뽑아서 발효되는 술떡에 넣으면 다 곧대게 숯밥껍질 명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용락 없이 술떡이 나오죠. 그럼 덕체로 빼앗아 가거든요. 막 통곡을 하죠. 왜 이 술떡 자체가 내가 새끼 먹여야 될 쌀인데 맨날 뺏기기만 하겠나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비닐봉지에 술 아야 반죽물을 넣고 북한에 옷걸이가 있거든요. 옷걸이에 다 걸어놔요. 그건 다 옷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예, 참 이게 정말 예, 웃지 못할 풍경이기도 한데 추석 명절에 추석 제상에 넣은 돼지탈이라도 네. 뇌물을 바쳐야 이게 안전원들도 입장에서는 자기네 직업을 유지하고 또 이게 상부에서 경찰 상부에서 또 이 과제를 준답니다.
1: 상납하라고?
0: 그 상납보다는 이 경찰 기관도 뭘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김일성 연구실 코텐도 있어야 되고 네. 너트북도 있어야 되고.
1: 사업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0: 예. 예, 그렇죠. 어떤 그런 자금이 필요하니까 북한말로 숙제입니다. 숙제를 주니까 이 숙제가 자연히 북한 네. 주민들이 만드는 밀주 공간에 들어와서 단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 아, 그 북한에서 이제 그 추석마다 꼭 챙겨 먹는 뭐 명절 음식이라든가 또 놀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0: 뭐 꼭 챙겨 먹는 음식은 배고프면 뭐나 다 맛있어요. 예, 네. 가장 필수적인 또 아닙니까? 성편 또.
1: 네.
0: 그래서 그 좀 가난한 사람들은 안에 팍 욕을 게 없어서 도토리를 넣습니다. 아, 우려가지고.
1: 도토리 성편이네요.
0: 예, 예. 그리고 가장 배고파도 배불러도 빼놓지 못하는 노름을 뽑으라면 사사끼죠. 카드 노름인데요.
1: 사사끼. 예.
0: 이게 숫자 441이 중국말로 쓰쓰일이거든요.
1: 네. 네네.
0: 예, 이게 그 예, 북한말로 예. 이렇게 그 옥센 발음이 변경되면서 사사끼라고 하는데 사사이 쓰쓰이 사사이 이건 뭐 2000년대에 중국에서 넘어온 카드놀이인데 거의 북한의 대학 교정이든 공장 기업소든 농촌이든 어디라 할 것 없이 특히 추석날 밤이면은 거의 대중놀이입니다. 추석날 밤에 전기가 잘 안 와요. 오면 좋겠지만.
1: 네.
0: 깜빡 불이 가면 너전 피고 마당에 나오거든요. 보름달이 얼마나 밝아요.
1: 아, 네.
0: 보름달이 밝은 이 한국에는 조명이 밝아서 달이 밝은 걸 잘 모르지만 네. 북한에는 그 달 밑에서 카드를 치면 패가 다 보입니다. 네, 그렇게 밤새고 추패하다가 예, 사사끼 하다가 산에 가지가 올라갔다 남은 음식 다시 펴놓고 술 한 잔을 하고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다시 또 얼굴이 취해가지고 춤추는 밤 이게 바로 북한의 추석 연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예, 가난해도 웃음은 있고 배고파도 종이 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뭐 그래야죠. 명절은 좀 명절의 맛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추석 연휴 기간에 북한의 시장은 기능을 합니까? 아니면 문을 닫습니까?
0: 아유, 시장은 오히려 기전엔 9시에 문 열지만 이날은 6시부터 문을 엽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6시에 그 문을 닫아야 되는데 거의 뭐 달밤 질 때까지 열고요.
1: 예.
0: 이게 왜 그러냐면 음식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저상은 가서 모셔야 되니까 네. 가면서 음식을 살 거거든요. 그래서 뭐

0: 뭐 두부까지 모든 게 다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런 날은 그 사법 기관이 단속을 잘 안 해요. 석 명절만은. 그래서 단속이 그 거의 없는 날 돼서 이 휴일은 왜 또 장사거리 많이 할 때게 물건을 크게 떼다 파는 상인들이 가장 활성화되는 날이 바로 추석 명절이다. 예. 그래서 장마당은 더 오히려 활성화되는 날이 추석 명절입니다.
1: 네. 북한의 추석 명절 연휴는 뭐 자본주의 시장보다 더
0: 그럼요. 예,
1: 저는 북적이는 시장이네요.
0: 정글의 예, 세상보다 더 뜨겁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남북이 통일돼서 북한 사람들도 한국 분들처럼 맛있는 음식에 거기에 고기를 골라 먹으며 즐거운 추석 명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일기 설송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 사용 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또 한민족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이동원과 박인수가 부르는 향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조선 중기의 시인이자 독서왕인 백곡 김득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백곡 김득신과 관련 있는 명소인 좌구산을 찾아가 볼 텐데요. 좌구산은 충청북도 증평군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정다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백곡 김득신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백곡 김득신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백곡 김득신은 조선 선조 때인 1604년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남봉 김치였고요. 할아버지는 진주 대첩의 주역인 진주목사 김시민 장군이었습니다.
2: 그럼 백곡 김득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1: 네, 어린 시절의 백곡 김득신은 독서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책을 많이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암기력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석 달 내내 같은 책을 읽고도 첫 문장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2: 그래도 관직 생활을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했을 텐데요.
1: 네, 그래서 백곡 김득신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요. 마침내 38살 때 진사시에 합격하면서 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백곡 김득신은 사마천의 사기를 1000번 읽고서야 금년에 겨우 진사과에 합격했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문과에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 비록 백곡 김득신이 과거급제는 늦게 했지만 시를 쓰는 재주는 무척 뛰어났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백곡 김득신은 부단한 노력으로 시작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의 작품을 읽은 택당 이식은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백곡 김득신의 주요 작품으로는 백곡집, 독수기, 종남총지 등이 있습니다.
2: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만큼 관직 생활을 오래 하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백곡 김득신은 주로 어떤 관직에 있었나요?
1: 네, 백곡 김득신은 59살 때인 1663년에 정육품 관직인 공조좌랑과 병조좌랑을 지냈고요. 이후 정오품 관직인 예조정랑, 정사품 관직인 성균관 사예, 정삼품 관직인 재용감정 등을 거쳐서 종2품 관직인 가선대부에 올랐습니다.
2: 그럼 지금부터는 백곡 김득신과 관련이 있는 좌구산을 찾아가 볼까요?
1: 네, 이 좌구산은 충청북도 증평군을 대표하는 명산인데요. 좌구산의 서쪽 자락에 백곡 김득신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부모님의 묘소, 백곡 김득신과 경주 김씨의 묘소, 그리고 아들 부부인 김천주와 문화유 씨의 묘소 등 3대의 묘가 한 줄에 모여 있는데요. 백곡 김득신의 묘소 앞에 세워져 있는 묘갈 안에는 백곡 김득신의 생애와 업적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2: 좌구산에는 또 어떤 볼거리가 있나요?
1: 네, 좌구산이라는 이름은 산의 생김새가 마치 거북이 앉아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좌구산 기슭에는 거북바위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거북바위 공원 곳곳에서 토끼와 거북 조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 했는데요. 백곡 김득신과 좌구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셔네이더 감독이 연출한 코다와 함께합니다. 이제 루비의 꿈은 가족 전체가 꾸는 새로운 꿈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바깥, 세상으로 날아가려는 루비를 붙잡는 데 급급했던 모두는 이제 루비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혈안입니다. 머뭇거리는 루비를 버클리 음대 오디션 무대에 어떻게든 올려야 합니다. 외부인은 출입금지이지만 딸의 오디션을 몰래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부모는 오디션장에 잠입하는 작전까지 세우죠. 루비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2층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가족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제 루비의 노래는 음성으로만 전달될 수 없습니다. 루비는 손을 움직이며 수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야 나는 인생을 양쪽에서 보게 됐어. 이기는 쪽과 지는 쪽에서. 그런데도 어쩐지 아직 나는 삶의 환상들만을 떠올려. 아직은 삶을 잘 모르겠어. 루비가 부른 노래는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구름과 사랑, 삶을 양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름은 꿈과 같지만 비를 몰고 오고, 사랑은 설렘으로 다가오지만 상처를 남깁니다. 삶은 빛나는 것 같지만 언제나 복잡하죠. 한쪽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고, 양쪽에서 보아야 비로소 조금은 슬프고, 끝내 아름다워진다고 노래는 말합니다. 루비의 노래를 듣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에 뭉클하고 환한 빛이 번져갑니다. 영화는 농인과 청인의 세계를 연결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더 깊숙하게는 나와는 다른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안에 성장을 바라보는 작품이기도 하죠.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자라게 하는 존재이지만 역으로 자식 역시 부모를 자라게 합니다. 언젠가는 새가 안온한 새장을 떠나 날아가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는 그 날갯짓이 영원한 헤어짐이나 단절이 아님을 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철입니다. 이맘때면 탐스럽게 익어가는 대추를 흔히 볼 수 있지요. 대추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꽃을 늦게 피우는 편입니다. 봄꽃들이 한창 피고 난 뒤 5월이나 6월쯤에 작은 꽃을 피우는데 늦게 피는 대신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도 맺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대추는 자손의 번창과 집안의 번영을 상징하는 귀한 과실로 여겨왔지요. 홀례 때는 새 며느리의 치마폭에 대추를 던지면서 자손이 번성하길 빌었고 잔치상과 제사상에도 늘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명절 기간 가족들과 정을 나눈 시간이 비록 짧았더라도 작은 대추알처럼 앞으로 1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선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오늘은 추석 명절에 잘 어울리는 귀한 작곡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귀성길에도 귀경길에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도 혼자 운전할 때도 흥겨운 노래가 빠질 수 없지요. 사랑은 나비인가 봐, 고장난 벽시계 등등등 수많은 국민 애창곡을 만든 분입니다. 전국노래자랑에서는 오랫동안 딩동댕 아저씨로 친숙한 분이죠. 작곡가 박성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년 반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작년 4월에 저희가 모셨으니까.
1: 와,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0: 아이, 저희는 기억하시오. 아. 예, 더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요. 요즘 얼굴 좋으시고요. 사실 건강하시죠?
1: 살이 1kg 쪘습니다. 가을이니까 뭐 남자의 계절이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0: 예, 잘 드셔야 됩니다.
1: 너무 잘 먹으면 병이 생겨.
0: 많이 드시면 안 되죠. 폭식은 안 되죠. 근데 뭐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랜만이지만 KBS 라디오는 뭐 늘 고정 출연하시니까. 예. 지금도 삼라디오 출연하시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네, 이지연
1: 목요일 날 방송. 예, 생방으로
0: 출발 멋진 인생.
1: 예, 생방 하거든요.
0: 예.
1: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주로 시니어 분들이 노래자랑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그 코너 이름이 즐거운 세상 노래마당.
1: 예,
0: 맞습니까?
1: 박성훈 노래마당.
0: 예, 아주 뭐 인기 절정이더라고요.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니, 우리 원석현 아나운서가 PR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0: 예, 저희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청취자분들, 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의 목요일 코너 즐거운 세상 노래마당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시간을 한번 알려주시면.
1: 이제 2시 반부터 3시까지인데 네네. 2시부터 이제 리허설을 가끔 해요. 이제 아. 전날 할 때도 있고 네. 그 아마추어분들이 스탠바이는 2시 네. 반부터 3시까지.
0: 네. 목요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까지.
1: 예, 예.
0: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니까 그 송가인 씨를 비롯해서 가수 구수경, 김다나 뭐 젊은 가수들과 작업을 꾸준히 계속 하시더라고요.
1: 그런데 하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젊은 사람 따라가려면 힘들죠.
0: 아니, 그분들이 따라와야죠. 어떻게.
1: 따라올라고 하나요?
0: 어른이 따라갑니까?
1: 아니, 요즘 나이 든 게 자랑이 아니고 젊은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
0: 그게 맞네요.
1: 예.
0: 제가 괜히 그 꼰대 같은 생각을 했네요. 아, 요즘은 젊은 트렌드에 맞게.
1: 그렇죠.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은 예, 예. 또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음악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옛날 그 고집해서도 안 되고 아. 따라가다 보면 또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요즘 예. 아쉬운 게 가수들은 많은데 네. 그렇게 큰 히트곡이 애창할 수 있고 부르는 분들이 안 나오니까
0: 예, 예.
1: 좀 아쉽기는 하죠.
0: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1: 몇십 년은 뭐 아니 우리 대선배분들은 지금 100년 가까이 알려져가 있잖아. 예, 지금도 예. 애창되는데
0: 그럼요.
1: 지금 가수들은 뭐 그게 가수들 잘못은 아닌데 작품자나 음악 산업 자체가 아니면
0: 그렇죠.
1: 음악마당이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0: 아.
1: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누구의 탓이 아니고
0: 예.
1: 그게 유행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전 국민 남녀노소가 모두 들떠서 들을 수 있고 환호할 수 있는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1: 막걸리 한 잔 모으면 자연히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노래가 좀 나오겠죠 또.
0: 요즘은 좀 이렇게 뭐랄까 가수들이 인기 많은데 팬덤이라고 하죠.
1: 그렇죠.
0: 그렇게 히트하다 보니까.
1: 왜냐하면 노래가 좋아서 팬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사람이 좋아서 사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노래는 뒷전이고 예. 뭘 불러도 관심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막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예. 옛날에도 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겠지만 요즘은 너무 심하죠.
1: 심하죠.
0: 예. 음악 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많으시겠습니다.
1: 좀 안타깝습니다.
0: 예. 고향이 경남 창녕이신데 고향에 대한 사랑 애정이 남다르신 걸로 워낙 유명하시더라고요. 매년 가요제 여시잖아요. 박성훈과 함께하는 창녕 양파 마늘 가요제. 올해도 송학리에 끝내셨습니까?
1: 예, 우리 아. 저 많은 분들이 와셔가지고
0: 예.
1: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0: 9월 11일에 이제 있었죠.
1: 했었습니다. 네. 그 이찬원 씨도 오고
0: 우리 초대 가수로
1: 우리 노래자랑 악단은 신재동 악단과 아~ 그 멤버들이 와서 그냥 그랬어요. 신나게 한바탕 놀아가지고 군민들도 좋아하고 특히나 우리 군정을 이끄는 성낙인 군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잘 됐다고. 아, 저도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러니까
0: 예.
1: 출연하신 모든 분들 같이 해주신 분들은 고맙죠.
0: 아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선생님께서 가요제 타이틀리스트잖아요.
1: 예.
0: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고

0: 주최자이기도 하고 또 심사위원이기도 하고 예. 또 거기에서 배출된 가수들은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럴 수도 있죠. 예. 어. 그것도 요섭 씨도 왔거든요.
0: 아 그래요?
1: 심사하러 왔는데.
0: 이야 정말 쟁쟁한 아니, 분들이 다 몰려갔네.
1: 그 전부 다 신재동 씨나 저나 그 이호섭 씨나 다 동고동락하던 멤버들이니까.
0: 전국 노래자랑 팀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거의 느낌이 비슷하겠는데요.
1: 어떻게 보면 전국 노래자랑하러 왔나 할 정도로 트롯 가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 출연하는 예. 분들이.
0: 아 해마다 정말 그걸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으시겠습니다.
1: 예, 예. 예. 그 날씨가 또 9월 11일이니까 저녁에 온도가 최적으로.
0: 좋죠.
1: 한 10월 달 가면 저녁이 좀 춥거든요.
0: 예, 맞아요.
1: 관람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는데
0: 예.
1: 거기 맞추기 쉽지가 않은데 9월 초 10일에서 15일 정도면 아주 네. 굉장히 좋습니다.
0: 그때가 좀 농사철 바쁜 시기는 아닌가요?
1: 조금 비켜요. 우리는 양파하고 마늘을 마늘. 많이 심으니까 지금 예. 양파는 이런 아. 여름에 수확하고 네. 마늘 심고 조금 이제 한가할 때입니다.
0: 아,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1: 예.
0: 그래야지 많이 오시죠. 예, 예. 아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오늘 박성훈 씨의 작품들 가운데서 정말 히트곡들 쫙 준비해 오셨는데 첫 곡이 현철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로 초대해서 오늘 국민 작곡가 박성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비인가 봐 현철 씨의 노래 듣고 왔어요. 박성훈 선생님 얘기하면서 이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벌써 돌아가신 지 2년이나 되셨네요.
1: 2년이 지났습니다.
0: 예, 예.
1: 제가 처음 만난 게 1969년도 만나가지고
0: 이야.
1: 재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냥 뭐 피만 나누지 않았다는 거지. 항상 둘이서 만나면 우리는 형제보다 더 친한.
0: 50년 이상의 우정.
1: 예.
0: 예. 부산에서 만나신 거죠?
1: 예, 예, 예. 현철 씨는 무명 가수고
0: 예.
1: 저는 뭐 음악이 좋아가 습작 곡도 쓰고 막 해가지고 찾아가고 왔다 갔다. 그때는 서울에는 저는 언감생심 올 수도 없으니까 부산에 이제 가수가 있다 해서 보니까.
0: 예, 예, 예. 그러니까 곡을 들고 습작곡을 들고
1: 예.
0: 그 부산에 있는 그 당시에 예. 뭐 범일동에 있었나요?
1: 범일동 2층에 조그마한 방에 그
0: 현철 씨 사무실이 있었어요?
1: 예, 예, 예. 무명가수 하다가 이제 집에서 예. 반대로 하니까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제 집에 못 들어가니까
0: 거기.
1: 따로 나와서 조그마한 그 단독주택 2층을 있는데 부산에 가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교통부에서 범일동 넘어가는 구름다리라고 유명한 그쪽 사람들은 구름다리 하면 교통부 구름다리 하면 뭐 유명한 명소인데
0: 예, 예, 예.
1: 그 추울 때 겨울에 기타 배우면서 그 왔다 갔다 했으니까
0: 구름달 건너 다니시고
1: 아, 그 옛날에는 뭐 제대로 기마개가 있습니까 뭐 장갑이 있습니까
0: 그렇죠. 예.
1: 그럴 때 그렇게 다니면서 헝그리 정신으로 배우고 또 현철 씨 만나고
0: 네.
1: 참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0: 그러면은 만나셔가지고 이제 작곡가와 가수로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박성원 선생님도 그 팀원으로 직접 네. 연주 활동하고 하셨잖아요. 벌떼들
1: 그 벌떼들이라는 게
0: 아니에요?
1: 둘이서 하다가 이제 현철 씨는 부산서 하고
0: 네.
1: 저는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마산을 갔었어요.
0: 마산에?
1: 마산에 그때 한일합섬 지금은 없어졌는데
0: 아,
1: 공장
0: 예.
1: 자유수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저녁에 예, 쏟아져 나오길래 여기서 기타 하고 나고 노래를 하면 돈을 벌겠다 해서 잘 벌었어요. 한 3년 동안.
0: 예, 예, 예.
1: 77년, 8년, 9년.
0: 오.
1: 그 사이에 현철 씨하고 문화생들 서울에 취입식으로 왔다가 현철 씨 제자 3명 저 제자 3명 데리고 와서 또 녹음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0: 예.
1: 둘이서 딱 노래 하나 불러보자 들어간 노래가 사랑은 나비인가 봐요.
0: 아, 정말요?
1: 그럼 뭐 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부산을 갔는데
0: 예.
1: 레코드 회사에서 사장님이 들어보니 괜찮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를 만들어갖고 또 이름도 벌떼들이라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 우리하고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런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잘 팔리더라고.
0: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의 이름은 박지도 않고 그냥
1: 예.
0: 벌떼들 팀으로 만들었군요.
1: 예, 예. 그러니까 벌떼들이니까 뭐 엄청 많은 줄 알고
0: 한 10인조 되는 줄 알았겠네요. 진짜.
1: 10인조 아니고 뭐 벌떼들이면 몇십 명 되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보니까
0: 딱 두 명인데
1: 뭐 두 명인데 돈을 가져와서 텔레비전 한번 출연해달라는 거예요.
0: 아.
1: 이제 저는 가지 맙시다. 그때는 이제 가수가 아니니까 이제 막 이렇게 푸짐한 몸이 되어 있고 저는 뭐
0: 풍채가 좋으셨고
1: 20대 뭐 그때는 예. 80몇 킬로 나갔어요.
0: 이야.
1: 저는 뭐 한 50몇 킬로 나가니까
0: 예.
1: 이 둘이서 나가지 말자니까. 어떻게 온 기회인데 한번 가보자고 저한테 꼬시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서 이제 억지 취향이 된 거죠.
0: 그러면은 현철 씨는 노래하시고
1: 둘이 다 노래를 했지.
0: 같이 하셨는데.
1: 네, 했는데 판이 잘 팔렸는데
0: 예.
1: 그 출연하고 나니까 음반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 레코드 사장님이 전화 와서 아이고야 망했다. 이거 안 해야 되는데.
0: 아, 그 얼굴을 보이지 말으셨어요.
1: 아, 그럼요. 그게 또 왜냐면 그 판에 미국의 유명한 레이프 가렛이라는 가수가
0: 레이프
1: 있었는데
0: 가렛. 아주
1: 메,
0: 예, 예.
1: 메이드 오브 댄싱을
0: 예, 예.
1: 예. 그 가수를 생각하고 보니까 이건 하나는 완전히 소도둑놈이고 하나는 완전히 뭐 조그만 하고 이러니까 실망을 해갖고
0: 아~
1: 그 안 나갔어야 되는데
0: 얼굴 없는 가수로 갔어야 되는데
1: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0: 예.
1: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0: 근데 그 노래가 결국은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1: 저는 이제 에이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0: 예.
1: 마산에 있는 노래 교습소 다 접고 나 서울 간다 작곡하러 저는 갑니다 하고 현철 씨는 부산에서 그때 이제 현철 씨가 저녁에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0: 예, 예, 예.
1: 요즘하고 틀리니까 뭐 기타 드럼 뭐 건반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
0: 네네.
1: 야간 업소에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현철과 벌떼들이 된 거지.
0: 아 그렇군요.
1: 제가 그런... 있을 때는 현철이 이게 없었고
0: 아 그런 역사였군요. 혹자들은 현철과 벌떼들이 또 유명했으니까
1: 네.
0: 거기에 당연히 박성원 선생님도 뭐 거기서 기타 치셨겠거니 네.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1: 아니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벌떼들인데
0: 그 이름을
1: 실체도 없는
0: 누가 만들었는지
1: 레코드 회사에서
0: 그러니까요.
1: 만들었어요.
0: 어울리지도 않는 장면
1: 지금도 어디 가서
0: 예.
1: 며칠 전에도 그 창원 KBS 창원
0: 예,
1: 방송에서
0: 예, 예, 예.
1: 뭐 인터뷰까지 갔는데 그 얘기하길래 전혀 똑같은 게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0: 아니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도 정도로 자기 오해가 안 풀려.
1: 안 풀려요. 네, 안 풀려요.
0: 그러니까 말이죠. 아유 참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연 맺고 친형제와 같았던 그 현철 씨와 50년 이상 같이 음악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떠나 보내셨는데 가끔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1: 아, 생각납니다. 이 노래가 예. 나올 때마다 참 춥고 배고플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아련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에 요만큼이라도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벌떼들이 안 됐고 이제 현철 씨는 현철과 벌떼들 만들어서 부산에

0: 남으셨고 예. 우리 박성훈 선생님은 서울 올라와서 레코드사에 취업을 하신 것 같아요.
1: 그때 아시아 레코드사에서 사장님 오래 해서 갔는데 그 음반이 아시아 레코드사에 나왔는데 아, 예, 예. 한 달에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0: 월급을.
1: 월급 주는데 그때도 10만 원 같은 먹고 노는 사람한테.
0: 꽤 큰 돈 아니에요?
1: 작곡 하나 하면 작곡비가 3만 원 주더라고요. 유명 작곡가는 아. 5만 원이고 무명 작곡가가 뭐 1년에 2개 하겠습니까? 3개 하겠습니까? 3곡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사나. 아.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10만 원 월급 받는 것도 미안한데 에이 가수들 많은 곳에 가자 해가지고 예. 오아시스 레코드처럼 도망을 아. 갖고 있지. 아. 그 가서 나 직원을 써주세요.
0: 거기 뭐 계약서 이런 거 없었어요?
1: 없어요.
0: 전속 계약?
1: 없어요. 아. 그 오아시스 사장님이 이제 면이 있으니까 예. 야, 박군 잘 왔다. 너 우리 회사 있어라. 월급 줄게.
0: 그때는 박군이라 불렸군요.
1: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있다가 보니까 조현민 씨도 이제 만나고
0: 아, 거긴 이제 지금 대형 기획사니까
1: 예, 그래도 예, 예, 예. 레코드 회사니까 서른도 씨도 무명으로 왔다 갔다 했고
0: 예.
1: 김수철 씨, 아. 이광조 씨 뭐
0: 장르도 다양했죠. 오아시스 레코드
1: 최성수 씨 뭐 하여튼 뭐 유명한 가수들 그때는 이제 나훈아 씨하고 조미미 씨가 제일 유명했어요.
0: 아 그랬군요. 예. 그때만 해도 오아시스가 거의 독보적이었고 이제 뭐 지구 레코드가 생겼던
1: 지구하고 오아시스가 양대 산맥이었어요.
0: 그쵸?
1: 그 외에는 예. B급이고 A급은 오아시스 이제
0: 지구
1: 그다음에 이제 클래식 하는 성음 저작소라고 아, 새 회사가 예. 좀 메이저급이었죠.
0: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나름 그 오아시스 레코드의 그 문예부 직원 예, 예, 겸 작곡가로
1: 예, 예, 예, 그렇죠.
0: 활동을 하신 거군요. 아, 거기서 그러면은 주현미 씨 만나고 다른 분들 주현미 씨 만나서 공만 준 게 아니라 매니저 역할도 좀 하신 것 같아요.
1: 갑자기 상상 파티 해가지고 팍 알려지니까.
0: 아, 그 메들리. 예.
1: 그러니까 뭐 주현미 씨가 방송 스케줄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0: 아.
1: 세상이 황량한 벌판에 혼자 가서 나가면 안 되니까 아이고 저라도 해야 되겠다. 회사 가면 때려치우고 나와서 3년 동안.
0: 아 정말요? 네. 아니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받았던 보수도 괜찮았을 거고. 아,
1: 사장님한테 제가 좀.
0: 많은 걸 배웠을 거 아닙니까?
1: 배웠는데 사장님한테 좀 찍혔어요 그때. 이유 없이 찍혔어요. 그래 에이, 아, 그만 쓰다고 나와버렸
0: 이유가 없을 수가 있나?
1: 다른 사건 때문에 저를 갖다 미워한
0: 아,
1: 거야.
0: 아 오해를 약간 아 그렇군요.
1: 그때 뭐 주현미 씨도 그만두고 나와버렸어요.
0: 아, 그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럼 주현미 씨와 함께 같이.
1: 아, 그렇죠. 그래 나와서 제가 아. 이제 방송을 스케줄을 관리했는데
0: 예, 예.
1: 그 사장님은 제가 데리고 나간 줄 알고 아. 꼬시가 나간 줄 알고 오해를 많이 했는데.
0: 소문이 그렇게 나 있겠네.
1: 네, 나중에는 오해가 풀렸죠.
0: 아, 아유. 지금도 주현미 씨 만나면은 가끔 그런 얘기 하시겠네요. 옛날 얘기 다시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주현미 씨의 국민 가수로 성장하는 데는 우리 박성훈 선생님의 바닥에서의 역할,
1: 뭐 조금
0: 뒤에서의 있어요. 역할 조금, 정말 컸네요.
1: 조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주현미 씨가 목소리가 뛰어나고,
0: 그럼요.
1: 아주 독특하고 잘하고.
0: 예.
1: 두 번째는 또 쌍쌍파티라는 노래가 원체 히트가 되니까 많이 되니까 좋아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무조건 주현미 주현미 하니까
0: 그 음색에 다 반했죠.
1: 아 그렇죠.
0: 예.
1: 그래서 트로트가 확 살아났고
0: 맞습니다.
1: 그 바로 2, 3년 후에 또 현철 씨가
0: 아.
1: 내 마음 빌고 같이 불러가 또 살아나고 그래 트로트가 아. 다시 이제 전환을 맞아서 아주 전성기를 맞아가 그 당시에 뭐 송대관 씨, 태진아 씨, 서른도 씨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4대 천왕이 그때 나온 겁니다.
0: 중요한 건 가수들만 뛰어나다고 그 트로트 전성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1: 예, 세월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0: 세월도
1: 봐요.
0: 있고 예. 작사 작곡가.
1: 작품도 중요하지만
0: 예, 예.
1: 그 작품이 세월 따라 이렇게 히트가 되는 거지.
0: 아.
1: 만약에 지금 눈물 지은 도망간 만약에 목포의 눈물이 지금 나왔다면 저렇게 히트가 됐을까?
0: 좀 다르겠죠.
1: 세월이 히트곡을 만들어주고 유명 가수를 만들어주고 물론 가수는 역량이 뛰어나야 되고 작곡하는 사람은 곡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0: 아.
1: 또 바람도 좀 불어줘야 된다.
0: 운때가 맞아야 된다.
1: 마라톤 하는데 바람이 앞에서 불면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0: 그렇죠.
1: 기록이 네. 안 나잖아요.
0: 역풍과 순풍은.
1: 뒤에서 쫙 불어주면 그냥 휘파람 불면서 뛰어야지 기록도 나잖아요. 또
0: 예.
1: 아마 저는 그렇게 비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아유, 적절한 비유십니다. 예. 자 이번에 들어볼 곡들은 이제 아주 유명한 여성 가수들 두 분의 노래인데 하춘아 씨와 작업하신 게 날 버린 남자였군요.
1: 이 노래는 1990년 봄에
0: 예.
1: 이제 그 하춘아 씨 곡을 구한다고 연락이 와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 보니까
0: 예.
1: 하춘아 씨가 지금 몇 곡을 가져갔는데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노래는 저하고는 안 맞아요.
0: 날 버린 남자를 처음에는
1: 네,
0: 버렸어요.
1: 악구를 넘겨버리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아 이거 저희 어머니가
0: 네네네.
1: 하춘아 씨 정말 팬이었어요. 팬인데 밑에라도 좀 실어주면 안 됩니까?
0: 아.
1: 어머니가 그렇게 팬이라면은 한번 불러나 보지요. 불러놨는데 그때 몇 곡을 했는데 녹음을 예. 해가지고 회사에 가져갔는데 레코드 오아시스 사장님이
0: 네네네.
1: 레코드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제작을 했어요.
0: 네.
1: 이게 들을 노래는 이거밖에 없다.
0: 이게 타이틀곡이 됐군요.
1: 아, 이 노래밖에 없다.

0: 없다. 그리고 하천하 씨는 전혀 하천하 씨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1: 내풍이 아닌데.
0: 그래서 2년 정도 방송하다가 중단해버렸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하천하 씨는 만나면 그걸 한 2년 2, 3년 더 방송을 해서야.
1: 그러니까요. 엄청 반응 좋았는데.
0: 아쉬워. 지금도 아쉬워해요.
1: 하천하 씨가 그 워낙에 일찍 데뷔해가지고 한동안 네. 인기 최고의 인기 스타였다가 좀 침체기가 있었잖아요.
0: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때 판을 두 개인가 세 개 만들어가지고 재미를 못 봤어요. 예. 인기를 못 얻고 그런데 이 판을 했는데.
1: 이걸로 재기를 하신.
0: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예. 엄마, 아들이 작곡해가지고 아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하춘아 저 가수를 내가 노래가 제가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이제 CD가 없고 테이프밖에
1: 테이프죠.
0: 없잖아요.
1: 가수 테이프. 예.
0: 시골에는 뭐 음반을 들을 수 없으니 테이프 가져가니까 네. 듣도 안 하고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이
1: 뭐라고 하시는?
0: 야, 이제는 하춘아 아니다. 몇 년 하춘아인데 누구 좋아요? 그러니까 서른도가 좋더라. 이러는. 그러면 현철도 아니고 나훈아도 아니고 어떻게 서른도요? 그러니까 예, 예, 예. 나는 서른도가 좋더라. 이 방송 어디서 한번 했는데요. 예. 하춘아 씨가 그걸 들은 거예요.
1: 아이고.
0: 아, 그 이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1: 어머니가 이렇게 취향이 자주 바뀌셨군요.
0: 아, 자주는 아닌데 예. 하춘아 씨한테서 서른도 씨한테로
1: 옮겨왔는데. 아유 참.
0: 얼마나 저는 서운합니까?
1: 그럼 그 이후에 서른도 씨와도 곡 작업을 하셨잖아요. 안 했나요?
0: 곡을 하나 행겼습니다. 서른도 씨가 무명 시절에 제가 오아시스 문예 담당할 때 예, 예, 예. 와서 이제 했는데 한곡 했는데 그게 이제 발표도 안 되고
1: 스타가 된 이후에는
0: 잃어버린 30년 하기 바로 몇 달 전에 했던 노래인데
1: 그랬군요.
0: 잃어버린 30년 그때 그 우리 이산가족 때문에 다 예. 모든 게 다 묻혀버리고
1: 다 그 노래뿐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아유 참.
0: 그래서 했던 노래가 날버린 남자.
1: 아 하춘아의 날버린 남자.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에 얘기 많이 했던 우리 주현미 씨와의 또 히트곡이죠. 정말 좋았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정말 좋았네. 주현미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하춘아의 노래였죠. 날 버린 남자. 오늘 1호 초대석의 주인공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박성훈 씨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작곡가로 대성하셨지만은 가수의 꿈도 잊지 않으셨어요?
1: 가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0: 아, 정말요? 네,
1: 가수, 전혀 가수할 생각은 없었고
0: 예.
1: 어릴 때 이제 그 10대 중반에는 가수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졌지만은
0: 노래 잘하시잖아요.
1: 본격적으로 그 노래 잘한다고 됩니까? 아니, 그게 모든 게 받쳐줘야 되는데.
0: 앨범 취입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1: 아, 그전에 그냥 그거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예, 예. 해봤는데 그냥 괜히 그냥 그냥 재미로 요즘 뭐 얘기하자면
0: 네네.
1: 호기심에서 나도 한번 해보자.
0: 본인의 기념비 같은.
1: 저도 한번 해보자 이런.
0: 예. 더 계획은 없으시고요.
1: 아, 없었나? 아, 지금은 얼마나 노망 들었다 그럴.
0: 아유,
1: 망령이라 그러지.
0: 아유,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음악 공부를 뭐 악보를 배우고 뭐 대입 정식으로 배우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1: 그렇죠. 우리 대중음악 하는 분들은 대부분 정규 대학 음대 나오 네. 이런 분 드물어요.
0: 그렇죠.
1: 바로 이제 그냥 그 어느 학원에 가서 이제 악기를 다루다 보면은
0: 예, 예, 예.
1: 악보를 알게 되고
0: 기타를 그런 많이 배우시면서
1: 예, 예. 그렇죠. 기타 하면서 이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작곡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얼마나 그 대중들한테 빨리 많이 잘 전달되냐 현재 있는 걸 전달해 주냐 그게 작곡하는 사람이 작사나 작곡자들의 그 역량인 것 같습니다.
0: 뭔가 영감이 떠올랐을 때 이걸 어떻게 잘 악보에 담아서
1: 그렇죠.
0: 옮겨 적을 수 있을까
1: 예. 이거. 그리고 이제 예. 제가 조화가 안 되고 가수도 조화가 안 되고 대중이 듣는 사람이 좋다 해야지.
0: 그건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1: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추면은 히트곡이 되고 막 자기 혼자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는 가수들이 있거든. 옆에서
0: 맞아요,
1: 보면
0: 맞아요.
1: 아무리 봐도 저 노래 부르는 저 가수가 가수도 직업이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0: 예.
1: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벌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얼마씩 벌어야 생활하면서 노래를 할 건데
0: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1: 굉장히 중요한
0: 그럼요.
1: 일입니다. 지금
0: 예.
1: 가수들도 그렇습니다. 가수를 평생 하려 그러면은
0: 네.
1: 대중 속에 생활 우리가 체육이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 체육이 있듯이
0: 아.
1: 노래도 생활 가요가 있고
0: 오.
1: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밥 먹다가 아니면 예.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0: 아.
1: 가요제 나가서 막 웅장하게 해야 될 노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0: 맞아요.
1: 우리가 금메달 따려면 지금 진천 선수촌에 가서 막 매달리고 하는데 배드민턴은 나이가 들어도 이제 생활 체육이.
0: 야, 그 비유 좋은데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따로 있다.
1: 그렇죠. 가수도 생활 가요를 해야지.
0: 오래 하려면 생활 가요를 해야 된다.
1: 예, 예, 예.
0: 그게 바로 박성훈 표 노래다. 그거 아닙니까? 예?
1: 모르겠습니다.
0: 내 노래를 왜 안 부르냐. 이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1: 그래도 저는 행운하지요. 그래 작품 해가지고 몇 곡 남겼으니까.
0: 아, 몇 곡뿐입니까? 아유, 뭐 진짜 지금도 뭐 정말 달라고 부탁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예, 아유.
1: 고맙죠.
0: 예, 지금 만들어놓고 아직 발표 안 하신 곡도 꽤 많은 거죠.
1: 있습니다.
0: 예, 아유, 딱 이 곡은 누구 줘야겠다 싶은 가수가 있을 텐데.
1: 그런데 그게 이제
0: 예.
1: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전혀 틀리는 거예요.
0: 맞아요.
1: 제가 잘 목소리를 익히 잘 알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런데 이 가수들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시원한 냉수로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뭘 뜨거운 이 한여름에 쌍화차를 가져와서 먹으라면 냉수보다는 쌍화차가 훨씬 좋잖아요.
0: 몸에 좋죠.
1: 먹기 싫은 거야. 그러면 좋은 곡을 줘도 비켜가는 거죠.
0: 아, 그렇네요. 진짜.
1: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가수들의 생각도 맞지만 너무 자기 취향에 얽매여가지고
0: 네.
1: 노래를 하다 보면 멀리 가지 못하고
0: 아.
1: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사인방이라는 현철, 송대관, 태재나
0: 네.
1: 서른도가
0: 네.
1: 그거를 잘 읽고 대중 심정을 알고 아. 항상 거기 맞춰가다 보니까 30년, 40년 주현민 씨도 마찬가지고
0: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1: 예.
0: 대중이
1: 내가,
0: 좋아할 만한
1: 내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가 아니라 저 노래 부르면 이 대중들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0: 예, 예.
1: 자기한테 취해가지고
0: 아.
1: 그리고 보통 자기가 작곡을 하면요 작사
0: 예.
1: 작곡을 하면
0: 네.
1: 좋게 돼가 있어
0: 고슴,
1: 옛날 속담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취향이 딱 맞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이 대중들한테 맞나 안 맞나
0: 아.
1: 맞으면 히트 나는 거예요.
0: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그러니까 트로트 부장에서도 그 자작곡 하신 분도 꽤 많으시잖아요. 어, 서른도시도 그렇고.
1: 서른도시도 히트 많이 나오고 뭐 나훈아 씨나 뭐 예. 심수봉 씨나 어. 그런 분들은 뛰어난 분들이에요.
0: 예.
1: 그 대중들의 마음을 잘 읽고 어. 잘 전달했다는 거지.
0: 그렇죠. 예. 근데 참 위험한 시기가 그런 시기 같아요. 무명 때는 당연히 하라는 대로
1: 그렇죠.
0: 시키는 대로 다 받아서 아이고 하게 약간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도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곡 히트곡이 나면 조금 이제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죠.
1: 히트곡이 안 나고 한 2, 3년 노래를 하다 보면 예. 전부 자기가 곡을 쓰고 싶고 자기가 아. 작곡을 하고 싶고 또 요즘 그게 뭐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서 또 얼마씩 챙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0: 예.
1: 잘못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가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0: 아.
1: 작곡자나 가수나
0: 오히려 자기 세계에 너무 깊빠지면 정체성을
1: 뭐 성공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공한 가수들도 있어요. 서른도시라든가 아, 뭐 저 나훈아 씨라든가 심수봉 씨 작곡가가 예. 알려지고 뭐 이런 있는데 그런데 보면 또 존경스러운 게 남진 씨나 이미자 선생 같은 분들은 아. 자기가 작곡이나 작사를 안 하잖아요.
0: 하실 수도 있을 텐데.
1: 어, 하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오. 남의 것을 다 취합해가 듣다 보면 그중에 귀에 들어오는 걸 하면 틀림없어요.
0: 예.
1: 자기가 관여를 하는 순간에 자기께 아. 더 좋게 아. 보인다 이거지.
0: 그렇군요.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이미자 씨나 남진 씨나 허. 이런 분들은 김국환 씨나
0: 예.
1: 굉장히 존경스럽고 옛날 분들은 작곡하는 사람이 더 멀었어요.
0: 아.
1: 뭐 해야죠. 현인 선생 정도지. 뭐.
0: 그렇네요. 예. 아. 또 그런 역할 분담의 어떤 그런 이점이랄까 필요성 같은 게 있는 거군요. 확실하게.
1: 어, 있을 수 있습니다.
0: 예, 예. 자, 이번에 들어볼 곡은 워낙에 또 작곡 많이 하시는 또 히트곡도 많은 나훈아 씨의 히트곡 중에 박성원 선생님의 곡이 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 아주 뭐 뛰어난 노래인데 꾸준히 사랑받고 있잖아요.
1: 고맙죠. 예. 예. 대중 많은 그 팬들한테 참 열 번을 백 번을 얘기해도 고맙다는 얘기를 예. 자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0: 이게 2005년도에 그 나훈아 씨 기념 음반에 예, 예. 실린 거죠. 데뷔 40주년.
1: 그런데 그게 예. 이제 그때는 그 나훈아 씨가
0: 네.
1: 우리가 70년대 작곡하던 그 선배들 유명한 그때 유명하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작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 아.
1: 나훈아 씨가 그러면 내가 한 곡씩 불러줄 테니까 힘을 내라 하고 이제
0: 아.
1: 돈을 많이 몇 천만 원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0: 그러니까 작곡가들한테 그 힘을 주기 위해서.
1: 아, 그래 만들었는데 그 제가 제일 꼴찌 후배고
0: 예.
1: 다 선배들 유명한 옛날에 님거리와 무슨 뭐 저
0: 아, 그랬군요.
1: 기적소리만 이런 작곡자들이 기자생 같은 작곡자들이 있었는데
0: 예, 예, 예.
1: 저 꼴찌의 또 곡도 제일 밑에 쓸려있어 꼴찌니까 나이 어리니까
0: 예, 예, 예.
1: 그게 또 히트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0: 야, 근데 정말 나훈아 씨도 대단하신 게 본인의 데뷔 40주년이면 본인을 위해서 꾸미고 싶을 거 아닙니까?
1: 예.
0: 본인의 곡을 채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동료 작곡가분들 선배 작곡가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1: 그렇죠.
0: 그런
1: 역시 대인입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0: 대인배.
1: 예.
0: 그러셨군요. 근데 그 수혜자는 막내인 박성훈 작곡가께서 예기치 않게
1: 묘하게도 이 노래를 나훈아 씨가 한 번도 어디에서 부른 적이 없어요.
0: 그렇네요.
1: 10년 동안 딱 있었잖아요.
0: 이야.
1: 그런데 중단해 있었으니까
0: 예, 예.
1: 이 노래뿐 아니라 날 버린 남자도 조금 하다 말고 입으로 입으로 사랑은 나비인가 봐도 입으로 입으로 정말 좋았네도 구전으로 주현미 씨가 어때 애기 놓고 애들 길른다고
0: 예.
1: 노래를 중단하고 한 2년 중단하고 있을 때 2, 3년.
0: 야.
1: 그러니까 전부 정말 좋았네. 날 버린 남자, 사랑은 나비인가 봐. 뭐 이런 노래들이 다 고전으로 전해진 거.
0: 나왔을 때 뭐 제작사나 레코드사에서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홍보에 힘들인 것도 아니고.
1: 아니고 저절로. 예, 저절로.
0: 알아서 정말 잘 성장해 살아남아서
1: 그
0: 빛나는 곡이 된들.
1: 5, 6월 떼약 볕에 저 마당에다 씨를 뿌려놨는데 저절로 한두구덩이가 피어가지고 꽃이 핀 거지.
0: 완전 그러면 농약도 안 치고 유기농이네요.
1: 어, 그
0: 완전 유기농 히트곡이네.
1: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는
0: 예.
1: 그래서 이 곡들이 좀 오랫동안
0: 예.
1: 사랑을 받지 않나. 사랑은 나비인가 봐. 79년도 발표된 노래인데
0: 이야.
1: 지금 50년 다 됐잖아요.
0: 그러니까 말입니다.
1: 참 고맙기도 하고
0: 예,
1: 이게
0: 예.
1: 다 제가 곡을 잘 쓴 게 아니라 대중들이 좋아해 준 많은 음악 가요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얘기를 드려야 돼요.
0: 그 겸손한 마음과 고마울 줄 아는 그 심성 때문에 노래가 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일 수도 있어요. 그 노래에 배어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이런 게 아, 아닙니까? 다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고 고의 딱 그게 이제 올려놓고
1: 그러니까 그거 예. 이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0: 예.
1: 예상외로 이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정말 고맙고
0: 예.
1: 감사할 따름이죠.
0: 자, 그러면 이제 그 노래 고마운 노래 들어볼까요?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0: 고장난 벽시계의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1호 초대석 주인공 항상 유쾌한 작곡가 박성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딩동댕 아저씨 역대 최장수로 워낙 유명하시고 심사 뭐 경력이 어마어마하신데 그 양파 마늘 가요제를 하시면서도 그 딩동댕 땡 이런 거 직접 치십니까?
1: 아, 거기는 딩동댕
0: 그런 게 없어요.
1: 없습니다.
0: 끝까지 다 듣는 거예요.
1: 가요제니까요.
0: 아, 그렇군요.
1: 염승된 한 10명 정도가 예심은 예. 하는데 예심을 땡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전국에서 왔으니까 네. 모여서니까 그렇 1절 정도는 들어줘야지. 아. 한 두 소절도 땡하고 가면 전국 노래자랑은 자기 지역에서 나와서
0: 맞아요.
1: 금방
0: 맞아요.
1: 집에 가지만
0: 예.
1: 경상남도 창녕에서 하는데 강원도나 저 무슨
0: 경기도에서도 오고 네, 다올거 뭐 아닙니까?
1: 광주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거든요. 그 두 소절은 집에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0: 잔인하죠.
1: 그 일절은 다 들어보자.
0: 예. 아유. 그래서 이제 대상 뽑히고 입상한 분들은 정말 요즘 노래 잘하는 젊은 친구들 많을 거 아닙니까?
1: 예, 예. 자, 요번에 다들 정말 잘하는 그 멤버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그 아마추어 수준을 뛰어넘 거의 뭐 한두 명 빼면은
0: 예.
1: 한 7명, 8명은 이미 프로를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도의 노래를 하더라고요. 개성도 예. 있고.
0: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정말 아, 내 곡을 꼭 불려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예. 아니면 뭐 또 스타일이 틀리니까 장르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또 어떻게 보면 노래를 잘하는데
0: 예.
1: 상금 따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0: 아, 상금이 중요하죠.
1: 어, 그런지
0: 얼마입니까? 얼마였어요?
1: 대상이 700만 원입니다.
0: 어우, 크네요. 예. 아유.
1: 근데 총 상금을 다 모으면 많죠.
0: 예예예. 예, 예. 아.
1: 그 대상을 따는 사람은 또 이제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 상금 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0: 예.
1: 노래가 좋아서
0: 중요한 경력이 되고 또.
1: 예, 자기가 크, 노래 좋으니까 와서 신명풀이 하기 위해서 오니까 그 뭐 상에는 크게 연연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0: 원하면 또 이제 박성훈 작곡가의 예. 또 곡을 또 하나 받을 수도 있는
1: 예,
0: 거고.
1: 예, 그렇죠.
0: 예. 이 곡이 그렇게 탄생한 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파 마늘을 홍보하는 그런 좋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양파 마늘 최고 보약. 이게 작년에 나오지 않았어요?
1: 예, 이게 왜냐하면은 예. 창녕 출신 작곡가가 창녕 노래도 하나 못 만들고 이게 고향 가면은 뭐 아무런 그냥 그런 창녕
0: 없었어요.
1: 지역 노래도 하나 못 만드는데 뭔 작곡가입니까?
0: 예.
1: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양파 마늘 뭐 유명하니까 양파 마늘 여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자. 그걸 요즘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예.
1: 조금이라도 고향 사람들한테 위안이 될까 싶어서.
0: 몇 년 뒤에 노래비 하나 세울 수도 있겠네요. 가수가 현옥 씨가 예. 불렀군요. 양파 마늘 최고 보약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아우 가사 듣기만 해도 힘이 나네요. 보약 먹은 기분입니다.
1: 정말 양파하고 이 마늘이
0: 최고죠.
1: 몸에 최고라는데
0: 그럼요.
1: 이게 저렴하다 보니까
0: 예.
1: 이게 인삼이나 녹용은 비싸니까 좋게 보이고
0: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1: 너무 예쁘. 가까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0: 예.
1: 막 물론 그게 음식에 다 들어가지만은. 양파 마늘 많이 드셔야
0: 예.
1: 건강해집니다. 건강.
0: 아유,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 최고 보약 현옥의 노래였고요. 그중에서 또 이제 창녕 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녕 마늘 창녕 양파.
1: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제 고향 국민들이.
0: 현옥 씨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1: 나이가 한 40 예. 중반 됐는데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음대 졸업해가지고 M본부에 합창단을 이제 그 선임 합창단으로 오래 했는데
0: 요즘 노래 잘하시죠.
1: 예, 요즘도 이제 합창단들이 옛날만큼 방송국에서는 쓰지 않잖아요.
0: 아, 서울 무대가 많이 줄었죠.
1: 예, 줄고 이제 방송이 나가는 게 많이 이제 다 지상파 방송들이 다 줄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 KBS만 들어도 예. 전국 노래자랑 가요 무대 아니면 가요를 할 데가 없잖아요.
0: KBS 합창단도 몇 년 전에 해체가 돼서.
1: 그렇죠.
0: 예,
1: 그렇게. 그러니까 다 어려워. 다 어려워.
0: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현옥이라는 분은 이제 솔로 가수로 또 이렇게
1: 되죠. 해봐라. 이제 예. 그냥 노래를 잘하니까
0: 예.
1: 양파 노래 불러봐라. 지금 뭐 행사는 창녕가면 거의 다 행사잖아요.
0: 그렇겠네요. 예.
1: 진짜 좋아하죠.
0: 양파 마늘 나눈 곳은 다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예. 단양도 갈 수 있고.
1: 왜냐면 코러스 하면 또 정해진 엑소에 있는데 이 가수는 뭐 들쑥날쑥 많이 받을 때는 많이 받고.
0: 그렇죠.
1: 그 이제 개런티를 줬죠.
0: 자, 많은 곡들을 만드시고 정말 그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셨는데 작곡한 노래들 중에서 이 곡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참 잘 만들었다 싶은 자랑스러운 곡이 있을 것 같아요.
1: 자랑스러운.
0: 뿌듯하다.
1: 다 애착이 가는데.
0: 네.
1: 그런데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가 애착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해 줘야 되는데 안 좋아해 주면 저는 실패작이거든요. 그런데 뭐 저도 그런 게 있죠. 특히나 애착이 가는 노래가
0: 네.
1: 현철 씨가 부른 보고 싶은 여인인데.
0: 아, 그래요.
1: 이 현철 씨 생각보다는 이게 예. 많이 알려지지 않고.
0: 현철 씨 노래 중에는 조금 덜 알려졌죠.
1: 예, 덜 알려졌죠.
0: 그 곡을 참 좋아하셨군요.
1: 경연대에서도 지금 가끔 자주 나오는데.
0: 예.
1: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한 만큼 사랑은 나비인가 봐나
0: 네.
1: 날버린 남자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지는 못한 게 좀.
0: 제자 중에 또 그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가진 분한테 그 곡을 다시 취입시켜도 괜찮지 않을까요?
1: 그런데 그 곡을 소화할 수 있는 가수들이 지금 잘 이제 없어요.

0: 아이고 그렇군요.
1: 그 경연대에서 하는 가수들이 가끔 어린애들이 부르는 어린 예. 가수들이 부르는 네네. 출연자가 눈에 띄어요. 잘 부르는데 또 그런 가수들은 남이 불렀던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거예요.
0: 근데 지금 열심히 또 그 같이 하시는 제자 중에 정준이라는 가수.
1: 아, 이 정준 씨는 네. 그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1: 하다가 언제 몇 년 안 됐는데 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누가 소개를 해갖고.
0: 예.
1: 그래 본 이 사람 본인이 이제 가사를 쓰고.
0: 아 낙원동 포상마차.
1: 예, 이 사람이 본래 낙원동이 고향이라 태어났는데.
0: 아 그래요 정말.
1: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낙원동에 대한 추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진부하지 않느냐. 낙원동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옛날 생각하는데.
0: 그렇죠.
1: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 좋다고 지금 뭐 낙원동 익선동 가봐. 낙원동 바로 옆에 익선동이라고 했잖아.
0: 예, 너무 좋죠.
1: 젊은 사람들이 불야성을 이루는데.
0: 핫플이 됐어요 핫플레이스.
1: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 그런가 나만 뒤떨어졌나.
0: 쓰시면서 곡 쓰시면서 낙원동 한번 또 가보셨겠네요. 왠지.
1: 자주 갑니다. 송혜 선생님 그 아, 동상도 있죠.
0: 그렇네요.
1: 자주 친구들도 있고 뭐 네. 이런 게 있으니까 가죠.
0: 오늘 모셔가지고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다음에 또 조만간 모셔가지고 오늘 못 나눈 얘기 나누고 또 곡도 많이 들어보게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박성훈 선생님의 1호차 대성 마치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정준의 낙원동 포장마차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옆집에 쇼펜하우어가 살아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이밀 편역 성우 전지원 읽음 파트 2 감정, 관계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 소모를 줄여라. 마음의 한계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한계선이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선을 넘으면 무너지고 더 견디면 탈이 나고 더 주면 바닥이 나는 경계선.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선을 자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번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좀 더 양보하자. 라는 단서를 달고 한계선을 계속 뒤로 민다. 그렇게 한 번 밀고 두 번 밀다 보면 한계선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는 자신을 한참 넘어선 곳까지 끌고 가게 된다. 한계선을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선이 아니라 우리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한계선은 내가 더 이상 견디면 손상된다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경계다. 이 선을 무시하고 넘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치러진다. 몸이 아프거나 감정이 폭발하거나 관계가 망가지거나 번아웃이 온다. 당장은 한 번 더 참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한계를 넘긴 대가는 시간을 두고 누적되어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나에게 돌아온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한계선을 쉽게 남에게 양보한다. 상대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자기 한계를 계속 뒤로 민다. 하지만 이렇게 양보한 한계선은 상대에게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내가 한번 양보한 선은 다음번엔 당연한 것이 되고 상대는 점점 더 선 안으로 들어온다. 결국 나는 끊임없이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 자신의 한계선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흥정의 대상에서 빼두는 게 좋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점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한계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일이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다. 한계선을 지키면 의외로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 분명한 선이 있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상대도 신뢰할 수 있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안 되는지 명확하면 상대도 그 안에서 편하게 행동한다. 반면 한계가 없는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오히려 불안한 상대가 된다. 끊임없이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사람보다 평소에 분명한 선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대하기 편하고 존중받는다. 한계선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받는 게 없는데 떠나지를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관계를 묶고 있는 끈을 들여다보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녀를 붙드는 건 애정이 아니라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은 무너진다 하는 죄책감이다. 이런 관계는 사실 관계라기보다 의무에 가깝다.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는 양쪽 모두를 서서히 지치게 만든다. 한쪽은 계속 죄책감에 짓눌리고 받는 쪽은 상대방의 의무감을 점점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죄책감이 관계의 동력이 되어버리면 그 관계는 점점 무거워진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모든 행동에서 진심이라는 것이 빠지고 부담감만 남게 된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한 채 갇혀버린다. 특히 죄책감은 교묘하게 조종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해 관계를 붙든다. 네가 아니면 나는 안 돼 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을 누른다. 하지만 죄책감을 이용해 누군가를 붙드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다. 그것은 상대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죄책감을 담보로 잡은 인질극에 가깝다. 그러니 혹시 지금 어떤 관계가 유난히 무겁고 부담스럽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다. 애정과 진심으로 유지되는가? 아니면 죄책감과 의무로 유지되는가? 만약 죄책감이 주된 동력이라면 그 관계를 정직하게 다시 봐야 한다.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상대를 위하는 길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인지 말이다. 진짜 상대를 위한다면 진심 없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의무가 나쁜 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처럼 죄책감이 아니라 마땅한 도리로서 지켜야 할 관계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마땅한 도리와 지나친 죄책감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도리는 내가 선택한 가치에서 나오지만 죄책감은 남이 심어놓은 부채감에서 나온다. 전자는 지킬수록 떳떳하지만 후자는 지킬수록 소진된다. 죄책감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건 정없게 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심에 대해 정직해지라는 것이다. 진심에서 나온 관계만이 양쪽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내려놓아라.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산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화를 내면 못된 사람이 될 것 같고, 내 욕구를 주장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늘 남에게 양보하고 참고 맞춰준다. 그러는 와중에 겉으로는 더없이 친절하고 묻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억누르느라 금방 지쳐버린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다. 좋은 사람 컴플렉스의 핵심 문제는 좋다는 기준이 전적으로 남에게 있다는 점이다. 남이 나를 좋게 봐야 좋은 사람이 되니까 나는 끊임없이 남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을 맞추게 된다. 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남이 실망하지 않게 처신한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는 뒷전으로 밀린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남에게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좋은 사람 컴플렉스는 주변 관계까지도 왜곡시켜버린다. 늘 맞춰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기 쉽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니 부탁이 끝없이 들어오고, 한 번도 화내지 않으니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취급된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는 역설이 벌어진다. 사람은 자기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지,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무한정 양보하는 친절은 고마움보다 당연함을 낳는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사실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다.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하면 그 사람에겐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자기 한계를 지키고 부당한 것에 부당하다고 말하고 자기 욕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건강한 것이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분명한 사람이 되는 편이 자신에게도 남과의 관계에서도 낫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주고받을 때 관계는 건강해진다.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내려놓는다는 건 못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우면서까지 남에게 맞추는 일을 멈추라는 것이다. 거절할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자기 몫을 주장할 줄 아는 사람도 충분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다. 오히려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서의 친절이 더 믿음직하다. 약해서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강해서 선택한 친절이기 때문이다. 파트 3. 욕망, 번아웃. 더 얻는 게 아니라 덜 갈망하는 사람이 이긴다. 욕망의 자동 증식을 끊어라. 인간은 원하는 것이 하나 채워지면 곧바로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적인 작동 방식이다. 승진하면 다음 승진이 보이고, 연봉이 오르면 더 높은 연봉이 보이고, 목표를 이루면 더 큰 목표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러한 자동 증식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결핍 상태에 가둬두기 때문이다. 욕망이 계속 커지면 만족의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처음엔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것을 가졌어도 늘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다. 가진 것은 분명히 늘었는데 만족은 늘

저 앞에 달아나 있다. 이렇게 채워도 채워도 계속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것이 곧 번아웃의 시작이다. 게다가 욕망의 자동 증식은 우리 의도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내가 욕심을 부리려고 작정하지 않아도 욕망은 알아서 스스로 자란다. 주변에 더 가진 사람이 보이고 비교하면서 더 원하게 되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 사이클이 저절로 돌아간다. 그래서 욕망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그저 끝없이 무언가를 쫓는 삶을 살게 된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뒤처진 것 같고 지금 가진 것을 누릴 틈도 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리기만 한다. 그러니 욕망이 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 충분함의 기준을 정해두는 게 좋다. 이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욕망은 끝없이 늘어난다. 충분함의 기준을 정하는 건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 엔진에 일종의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브레이크 없는 차가 결국 사고를 내듯 브레이크 없는 욕망은 결국 우리를 소진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옆집의 쇼펜하우어가 살아요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오늘의 생활 언어로 풀어낸 책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발점으로 인간이 자신의 해석에 흔들리고 끝없이 욕망에 쫓기며 관계 속에서 감정을 소모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요. 그 소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욕망의 절제와 예술적 관조,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는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2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철학자가 어느 날 옆집으로 이사 온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넬까요? 옆집의 쇼펜하우어가 살아요는 조금 까칠하지만 묘하게 다정한 옆집 노인의 목소리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풀어냅니다. 삶에는 고통이 따르고 욕망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는 그의 생각은 이 책에서 비교와 인정욕구, 과로와 번아웃, 관계의 피로처럼 오늘의 문제와 만납니다. 거절하는 법부터 지치기 전에 멈추는 법, 목적 없이 산책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지키는 법까지 조언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더 강해지라고 몰아세우는 대신 나를 소진시키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힘을 들려주는 책. 옆집에 쇼펜하우어가 살아요. 지금까지 상우 전지원이었습니다.

0: 병원에선 뭐라고 해요? 다시 안 와도 된대요? 한 며칠 더 쉬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 하루가 걱정 반 눈치 반 물었다.
2: 그 정도면 하루씨가 하루치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아닌가?
1: 그러고 보니 언젠가부터 하루는 말이 많아졌고 영어는 표정이 늘었다.
2: 그냥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의사도 괜찮다고 했고. 그날은 고마웠어. 그날 하루 씨랑 경숙 씨 아니었으면.
1: 영호는 뒷말을 흐렸다. 그날 아침 하루와 경수가 세탁소에 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영원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어지럼증의 원인 중 하나인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 때문이었다. 복잡하고 낯선 질환명을 갖고 있지만 흔히들 이석증이라고 말하는 그것이다. 귀속 평형기관에 아주 작은 칼슘 부스러기를 일컫는 이석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방골이관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한다. 흔히 눕거나 일어설 때 혹은 고개를 돌릴 때 심한 어지럼증이 짧게는 몇 초에서 1분 이내로 계속된다. 증세가 심하면 구토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 질환처럼 심각하지는 않다는 게 의사의 말이었다. 영호는 잠시 상상해봤다. 만약 그날 아침 하루와 경수가 세탁소에 들르지 않았다면 영호는 다림질을 하다 이석증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고 혼자 쓰러졌을 거다. 그 자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운이 조금만 없었더라면, 아니 운이 조금만 따라주었다면 쓰러지면서 작업대 모서리에 뒤통수를 짚고 뇌진탕을 일으켜 다시 깨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다면 하루와 경수는 한 발 늦게 세탁소에 들러서 이미 숨이 멎은 영혼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2: 차라리 그랬다면 좋았을걸. 애먼 하루와 경수에게는 남은 인생에 좋지 않은 기억 하나를 남겨주는 일이었겠지만.
1: 영호는 다림질이 끝난 옷을 옷걸이와 비닐포에 싸서 천장에 걸었다. 하루는 항상 앉는 자리에서 영혼을 말없이 지켜봤다. 영혼이 뒤늦게 세탁소 안이 너무 고요하다는 걸 깨닫고 턴테이블 위에 음반을 올렸다.

곧 듣기 좋은 기타 아르페지오와 함께 맷벨라미의 애절한 보컬이 세탁소 안을 메웠다. 뮤즈의 Unintended라는 곡이다. 며칠 전 늦은 밤 산책 겸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러 나갔다가 그 사이 동네에 중고 LP 가게가 생긴 걸 알게 됐다. 빈손으로 나간 터라 다음 날 낮 지갑을 챙겨 다시 찾아가 봤는데 간판도 없는 가게에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다. 영원은 그날 뮤즈와 딥퍼플의 음반 몇 장을 골랐다. 영원은 젊었을 때는 뮤즈의 곡들이 어쩐지 좀 중2병스럽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드니 유치하게 느껴졌던 그 허무의 아우라가 한없이 애절하게 들렸다.

노래 가사는 사랑이 의도치 않은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누구도 미리 계획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사랑은 흔한 표현이지만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다.

0: 맷 벨라미가 I will be there as soon as I can을 속삭일 때 영어는 지나간 사랑을 떠올렸다. 그녀와 헤어질 때 영어는 그렇게 말했다. 무조건 당신에게 갈 거라고.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랑에 빠졌고 사랑을 지키려는 의도는 실패로 끝났다. 어느새 곡이 끝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갔다. 영어는 노래 한 곡이 다 끝날 때까지 꼼짝 않고 턴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뒤에선 하루가 혹시 또 영원히 쓰러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영원은 얕은 한숨을 내쉰 뒤 돌아서서 하루와 마주봤다.
1: 하루 씨.
2: 네.
1: 난 실패한 영화 감독이야. 아니, 감독이었지. 사실 인생 자체가 모조리 다 실패로 끝났어. 그것도 아주 일찌감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세탁소에 오갈 생각이면 내 앞에서 옛날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해.
0: 영원은 작업대로 가다 문득 잊은 게 생각난 듯 돌아섰다.
1: 아, 그리고 폴란드 세탁소라는 이름은 말이지.
0: 하지만 영호는 막상 하려던 말을 더 잊지 못했다. 아,
1: 조금 전 내가 한 얘기는 알아들은 걸로 알게. 아.
0: 하루가 가고 난 후 영호는 후회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세탁소를 했고 단골도 꽤 있었지만 굳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대화를 이어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극장에 들어서기 전 그 자리에 있었던 단독주택의 노부부 정도가 나름 안부를 궁금해하던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청년 하루를 만났다. 영원의 입장에서 그를 돕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하루는 며칠 뒤 길 건너 극장에 출근하게 됐고 매일 아침 출근 전 영원의 세탁소에 먼저 들렀다.
3: 안녕하세요.
1: 왔어요.
3: 안녕하세요. 비가 오네요.
1: 왔어요. 그러게, 비가 오네.
3: 안녕하세요. 가게 앞에 못 보던 애들이 있네요.
1: 삼색이 봤구나.
3: 네. 어디서 온 애죠?
1: 모르겠어. 엊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유기된 애일 수도 있고.
3: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때 영화 보러 안 오실래요?
1: 어?
0: 짧게는 30초, 길어봐야 3, 4분. 아침마다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게 다였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어느새 톱니바퀴 돌아가듯 하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길게 보면 매일매일이 변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경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영원을 제멋대로 오기 사장님이라 불렀다가 또 히라야마 삼촌이라 불렀다. 영원으로서는 어이없

없는 일이었지만 어쩐지 밉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영호는 경수에게 그만 방심하고 거리를 허락하고 말았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길 건너 새로 생긴 극장 때문이었고 또 영화 때문이었다. 침묵에 가까운 일상을 살던 영원에게는 그동안 여러 표정이 필요치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원은 다양하지는 않아도 구별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전에는 없던 변화였다. 하루와 경수의 강권을 못 이기는 척 나가기 시작한 은사모 활동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을 일깨워졌다.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사람들과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다시 주어질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아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다. 영원히 세탁소를 하며 살기로 한 건 하찮은 꿈 때문에 형을 떠나보낸 데 대해 스스로 내린 일종의 버리고 끝이 정해지지 않은 유배였다. 영원은 그걸 스스로 끝낼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다. 영원은 턴테이블에 딥퍼플의 머신헤드 LP를 올렸다.

형은 딥퍼플의 팬이었다. 1990년대 말, 영원은 폴란드 유학 때 찍은 졸업작품이 칸에 초청되면서 파리에 갈 수 있었다. 말 그대로 꿈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은 평생 잊지 못할 그녀를 만났다. 그런 그녀와의 만남이 운명임을 증명하기 위해 1년 후 파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그의 영혼은 한껏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보이는 모든 게 장밋빛이었다. 충무로에서 당시 잘 나가던 유명 제작자가 유럽 유학파 신인 감독을 영입해 선진 프로듀서 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신인 감독이 바로 영원이었다. 영원은 제작사의 제안을 받자마자 3년간의 폴란드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와 데뷔작 준비에 열을 올렸다. 쉬울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아직은 도제 시스템이 남아있던 충무로 영화판에서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 유학파 신인 감독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았다. 몸이 힘든 건 그나마 견딜만 했다. 하지만 영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때론 부도덕한 일들이 수시로 터졌다. 상무라는 직함을 단 투자사 직원이 캐스팅을 미끼로 단역 여배우를 술자리에 불러내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제작사 대표는 PD와 짜고 투자금 일부를 차기 영화의 캐스팅 계약금으로 몰래 지출한 게 들통났다. 게다가 강우 장면을 찍기로 한 날 비를 뿌리는 사수차를 분명 3대 설치하기로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한 대만 와 있고 제작 부원들이 철물점에서 고무옷을 사다가 일일이 구멍을 내고 있었다. 고무옷으로 비를 뿌리겠다는 야무진 생각이었는데 화면 안에서 비를 커버할 공간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였다. 헌팅 때 픽스한 현장이 촬영 하루 전에 바뀌는 일도 수시로 벌어졌다. 영원은 어느 순간 영화 현장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 카메라는 돌아가는데 제대로 찍고 있는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래도 그때마다 파리에서 만난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를 다시 만나야 했다. 만나서 반드시 서로의 운명을 증명해야 하고, 그러려면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먼저 잡아야만 했다. 영어는 그때까지만 해도 밤마다 데뷔작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곳에서 운명의 그녀와 조우하는 행복한 꿈을 꾸곤 했다. 비록 현실의 촬영 현장은 지옥보다 나을 게 없었지만 그래도 영어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간 동생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정작 하나뿐인 형이 지쳐 병들어가고 있었던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0: 은하극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1: 무슨 일이세요? 극장 밖에서 만나자 하시고요.
2: 따로 의논 드릴 분이 하루님밖에 없어서요. 하루님은 오기 사장님이랑 많이 친하시잖아요.
1: 요즘엔 저보다 경수님이 더 친하신 것 같은데요.
0: 하루는 경수가 종종 영원과 격이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며 유치한 줄 알면서도 일종의 질투심을 느꼈다. 경수가 영원에게 오기 사장님이니 히라야마 삼촌이니 제멋대로 부를 때 그랬다.
2: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0: 경수는 하루에게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일을 전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도 굳이 귀엔 말하듯 속삭이는 바람에 하루는 어쩔 수 없이 45cm 안쪽에 친밀한 거리를 허락해야만 했다. 다시 만난 옛 친구 하루와도 아직은 45cm와 120cm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데 말이다. 하루가 딴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경수는 사뭇 진지했다.
2: 실은 제가 일부러 본 건 절대 아니고요. 세탁소에 갔는데 오기 사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근데 마침 작업대 위에 사장님 노트북이 켜 있었던 거죠.
1: 그래서 뭘 보신 건데요?
2: 그게 그러니까
0: 소설 극장 임진평 고이은 장편 소설 풍진동 시네마 천국 자음과 모음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유인선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 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인의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28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흐리겠고 한때 비가 온 것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자리 기간입니다. 만조대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하수 역류,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북산 해제 북풍 3에서 7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서내지 북풍 4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5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오전 6에서 9m, 오후 7에서 11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에는 안쪽 먼바다 0.5 내지 1m, 바깥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바깥 먼바다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흐리겠고 바깥 먼바다에서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5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6에서 9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흐리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오전 6에서 9m, 오후 6에서 11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오전 6에서 12, 오후 7에서 13m로 물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안쪽 먼바다 0.5 내지 1.5m, 바깥 먼바다 0.5 내지 2m, 오후에는 안쪽 먼바다 0.5 내지 2m, 바깥 먼바다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3에서 6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 오전 북 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8m로 불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서내지 북서풍 오후에는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4에서 8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5에서 9m로 불겠고 대체로 흐리겠고 바깥 먼바다에서 오후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4에서 10m로 불겠고 오후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오전 북서 내지 북풍, 오후 북동 내지 동풍 5에서 12m로 불겠고 오후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해상. 북서 내지 북풍 3에서 10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해상.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남동내지 남풍 4에서 16m로 불겠고 오전한때 비가 온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m, 먼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북내지 북동풍 5에서 13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서내지 북풍 6에서 14m로 불겠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후에 1에서 3m로 높아지겠습니다. 동중국해. 북동 내지 동풍 9에서 13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오전 남동 내지 남풍 후동 내지 남동풍 9에서 13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동 내지 남풍 9에서 13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풍 1m 1011헥토파스칼 4.9도, 대치 북서 1m 1010헥토파스칼 10.5도, 블라디보스톡 북풍 7m 1007헥토파스칼 10.1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북서 1m 1006헥토파스칼 14.2도, 청진 북동 1m 1006헥토파스칼 14.2도, 김책 바라목구 1007헥토파스칼 16.6도, 신의주 북동 3m 1010헥토파스칼 15.2도, 원산 남서 1m 1006헥토파스칼 16.7도, 평양 서풍 1m 1009헥토파스칼 17.4도, 해주 북서 3m 1008헥토파스칼 19.5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서풍 1m 1006헥토파스칼 19.3도, 백령도 북서 6m 1008헥토파스칼 19.3도, 강릉 서풍 2m 1006헥토파스칼 20.1도, 동해 남서 2m 1006헥토파스칼 18.2도, 서울 서풍 1m 1008헥토파스칼 19.4도, 인천 서풍 1m 1008헥토파스칼 20.2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4m 1006헥토파스칼 22.3도, 서산 바람목구 1009헥토파스칼 16.7도, 울진 북서 1m 1007헥토파스칼 19.1도, 포항

남서 1m, 1700도 파스칼 21.6도 군산. 남동 1m, 1900도 파스칼 17.5도 부산. 북동 2m, 1600도 파스칼 22도 통영. 북동 1m, 1700도 파스칼 21도 목포. 북풍 3m, 1900도 파스칼 21.2도 여수. 북서 2m, 옅은 안개, 1800도 파스칼 21.6도 제주. 북서 2m, 1800도 파스칼 23.7도 서귀포. 남서 1m, 1800도 파스칼 22.6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서풍 1m, 1010헥토 파스칼 15.6도 삿포로. 남동 4m, 1010헥토 파스칼 17.4도 네무로. 남동 5m, 1012헥토 파스칼 17.4도 아오모리. 남풍 1m, 1800헥토 파스칼 16.3도 센다이. 남서 1m, 1100헥토 파스칼 19.3도 와지마. 남서 3m, 1700헥토 파스칼 22도 도쿄. 남동 1m, 1100헥토 파스칼 21.3도 하치조 섬. 남서 3m, 1012헥토 파스칼 22.3도 사이고. 서풍 2m, 1007헥토 파스칼 22.7도 마쓰에. 남서 1m, 1700헥토 파스칼 21.9도 오사카. 바라모쿠 1900헥토 파스칼 22도 시오노 미사키 꽃. 남풍 5m, 1100헥토 파스칼 24.3도 이자하라. 북서 1m, 1700헥토 파스칼 23.3도 후쿠오카. 남동 2m, 1800헥토 파스칼 23.6도 시미즈. 북동 4m, 1900헥토 파스칼 24.4도 나제. 동풍 1m, 1600헥토 파스칼 28도 이시가카 섬. 남서 2m, 1900헥토 파스칼 28도 나하. 북서 5m, 1600헥토 파스칼 28.3도 미나미다이토 섬. 남풍 13m, 1400헥토 파스칼 28도 지치지마. 북서 1m, 1015헥토 파스칼 2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어젯밤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에서 3-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5일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의 0-5로 무기력하게 패했던 우리 대표팀은 결승에서 일본의 서력

좋겠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풀리그 최종전에서 라이벌 일본을 27대 23으로 꺾고 6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하영, 김정미, 서지연, 최세빈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45대 3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강준희가 한국 스케이트보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강준희는 어제 일본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홀에서 열린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선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사고의 현장조사를 위해 폭발 발생 추정지점의 근접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공지를 통해 군은 유엔사 인원들과 지뢰탐지기 등을 운용해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탐색과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투입된 현장조사팀은 우리군 작전병력, 유엔사 군정위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생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개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안보, 외교, 국방 및 인권에 관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드론과 미사일 결합 전술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바꾸는 위협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해 순항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네 가지 무기를 한 번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벌떼 전술을 도입해 무기 체계 통합에 나선 양상으로 보이며 요격 미사일에 의존하는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다고 서방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신문은 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합법화에 나서고 있는 조력 사망이 도덕성에 어긋나는 가짜 연민이라며 직격했습니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프랑스 방문 사흘째인 현지 시간 27일 가톨릭 성지 루르드에서 환자 요양시설에 방문해 교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 측만증의 원인으로 청소년기에 척추 측만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척추가 휘어지는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성인의 퇴행성 척추 측만증은 청소년기 측만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척추 측만증은 청소년기 학생들을 떠올리는데요. 성인도 척추가 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예, 그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네. 성인, 그러니까 이제 노인 연령이죠. 한 50, 60, 60세 전후로 그 거기에서 그 연령대의 측만증이 사실은 척추 측만증 청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한 유병률이 3에서 한 5%인데 성인

0: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는 한 세 분 중에 한 분이 10도 이상씩 조금씩 다들 휘어 있습니다.
1: 성인 퇴행성 척추 측만증으로 불리는 건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0: 예, 결국은 그 노화에 따라 가지고 척추 기둥이 이제 무너지는 거라고 쓰러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성인 퇴행성 척추 측만증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1: 정면에서 봤을 때 척추가 옆으로 좀 휘어져 있는 상태가 척추 측만증인 거죠?
0: 예, 그 가끔 이제 후만증하고도 구분을 하시는데 네. 측만증은 좌측 우측 할 때 그 옆이라는 뜻의 그 측을 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S자 또는 C자형으로 휘는 게 이제 측만증이고요. 간혹 후만증하고도 혼동하시는데 후만증은 이렇게 허리가 등이 뒤로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옛날에 우리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할 때 그건 이제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1: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골반 위치가 좀 비뚤어진 느낌일 때 척추 측만증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맞나요?
0: 예, 측만증이 생기면은 옆으로 이제 허리가 휘다 보니까 어깨가 그 좌우 이제 비대칭 높이가 틀리거나 골반이 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골반이 틀어진 느낌 이제 그런 게 보이면은 측만증을 의심합니다.
1: 자, 그렇다면 성인 퇴행성 척추 측만증으로 구분해서 설명이 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의 척추 측만증과 비교할 때 원인뿐 아니라 증상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0: 네,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기 측만증은 증상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측만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인 퇴행성 척추 측만증은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퇴행성 변화로 오다 보니까 척추 관절들이 같이 퇴행성 변화가 오고 또 협착증도 같이 동반돼가지고 그 허리 골반 부위죠.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기도 하고 다리가 저린 증상도 같이 호소해가지고 또 그런 증상 때문에 측만증이 있는지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1: 그럼 성인들의 척추 측만증에서 나이 외에 또 다른 위험 요인들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가요?
0: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 근육도 빠져가지고 계단 올라가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를 받쳐주고 잡아주고 있던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제 기둥이 쓰러지는 원인이 또 하나 있고 다른 원인으로는 골다공증 때문에 척추뼈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너집니다. 조금 비대칭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측만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1: 참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게 퇴행성 변화인 건데 실제 노년기에서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예, 그 상당히 많은데요. 조금 혀 있어서 그냥 그 모르고 그냥 괜찮을 거라고 지나쳐서 그렇죠. 엑스레이 찍어보시면은 60세 이상에서는 3명 중에 한 분 정도가 허리가 휘어 있고요. 70세 이상 되면 10도 이상 휜 분이 2명 중에 1명으로 상당히 그 빈도가 높습니다.
1: 또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도 특히 여학생들에게 위험이 높잖아요. 근데 성인 척추 측만증도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다면서요. 이유가 있을까요?
0: 예, 그 여성들 특히 그 50세 전후에서 갱년기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가 들어가면은 허리를 잡아주고 있던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둥 허리 기둥이 옆으로 이제 쓰러지는 게 더 쉽게 발생하고 두 번째는 골다공증도 많이 발생하면서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뼈가 어느 한쪽으로 더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허리가 더 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근력이 더 남자보다도 빨리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동반돼가지고 여성들한테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1: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0: 예, 결국은 나이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뼈가 골다공증이 오면서 생기는 게 그 노인성 척추 측만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1: 자, 그렇다면 척추 관

0: 관절이 퇴행성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좀 서서히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1: 예, 그 나이에 따른 노화에 따라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 가지고 네. 이제 본인도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많이 이제 휘어진 거 보고서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노인 연령이 되면 이제 좀 살이 붙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뱃살이나 이런 그 비만이 약간 동반되면서 척추뼈에 휘어진 형태가 가려져 가지고 네. 그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0: 그럼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이 성인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1: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노년층에서 발견된 측만증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소년기에 있던 측만증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있는 것.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젊었을 때는 허리가 고졌는데 네. 나이 들면서 한 50, 60세 되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노년기성 척추 측만증 그 두 개로 이제 나눠지기도 합니다.
0: 또 허리 디스크 치료가 이어지지 않았을 때도 퇴행성 척추 측만증의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1: 예, 그 허리 디스크 치료가 좀 적절히 되지 않으면은 디스크 자체가 이제 손상이 오면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디스크 부분에 통증이 있으니까 허리를 안 아프게 하려고 어느 한쪽으로 약간 기울이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게가 비대칭으로 그 압박 쏠리면서 그 측만증이 이제 조금씩 더 진행해가지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증상에 있어서도요, 이제 척추 측만증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도 휘어진 게 보이기 때문에 통증이 좀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청소년기의 척추 측만증은 대부분 통증이 없다면서요?
1: 예, 그 청소년기의 척추 측만증은 그 원인도 모르지만 예. 또 그 원인도 모르게 휘다 풀면서 그런지 예. 증상이 이제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막 심하게 휠 때까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는 게 그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의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0: 청소년기의 척추 측만증은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이라면 성인들의 퇴행성 척추 측만증은 좀 다르다면서요?
1: 예, 그 성인들의 퇴행성 척추 측만증은 퇴행성 변화가 오면은 그 관절들 척추 관절에도 그 퇴행성 변화가 동반돼가지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이제 특징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척추뼈들이 그 무너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퇴행성 척추 측만증하고 청소년기 측만증이 약간 틀리는데 그 성인들의 퇴행성 척추 측만증은 주로 또 허리 위 그러니까 골반 바로 위에서 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게 외관상의 변형뿐 아니라 걷기도 힘들고 다리도 저리고 방치될수록 여러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예, 그냥 단순히 그 허리만 휘는 게 아니라 네. 퇴행에 따른 그 척추관 협착증 그게 제일 이제 흔한 그 복합 질환이기도 한데요. 퇴행 그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면 신경이 압박돼가지고. 그 엉덩이 쪽하고 다리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쭉 당기듯이 그 저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 허리 기울어진 쪽에 관절로 압박이 비대칭으로 가해지면서 그 허리 통증을 같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0: 그렇게 저린 증상이나 이제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 그 소화불량이나 호흡곤란을 느끼기도 한다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1: 허리가 휘면서 그러니까 그 배 쪽이 휘게 되거든요. 골반 바로 위쪽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 복부가 압박이 되는 거죠. 복부가 압박이 되니까 이제 그 위나 그 내장이 이제 눌리니까 소화불량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게 눌려가지고 위산이 그 역류를 합니다. 그 배 쪽이 눌리니까요.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식도염 같은 것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배가 이제 가득 차니까 압박이 되니까 이제 2차적으로 가슴 흉부 부위가 압박이 돼가지고 호흡곤란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거는

0: 우리 밥 아주 많이 먹고 나오면은 이제 배가 땡땡하게 이제 불어오르면은 숨쉬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제 배 복부가 압박이 되면서 이제 그런 호흡곤란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1: 진단도 궁금합니다. 이제 성인들의 퇴행성 척추측만증에 대한 검사는 청소년 척추측만증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나요?
0: 예, 그 검사 방법은 비슷해가지고요. 네. 어깨 높이가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그 배에 보면 어느 정도 주름살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연세 드시면은 그 주름살이 이제 비대칭으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허리를 구부려 보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그렇게 표시가 또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술이 많다 보니까 그 숙취 때문에 이제 그게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 골반 위 주변 배꼽 주변으로 그 피부 주름이 비대칭으로 있는지 이제 그 목욕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뭐 어깨 높이라든지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셨는데 증상으로도 퇴행성 척추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네요.
0: 예, 그 나중에 보시면 몸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 같다는 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골반이 틀어진 것 같이 보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1: 치마가 자꾸 돌아가고 신발이 한쪽만 다른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노년계 분들이 바로 병원을 찾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참 진행이 된 후에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0: 예, 그 노년기 척추측만증이 있으면은 골반이 돌아가면서 틀어지면서 치마도 이제 나 아니면 이제 남자들 허리 벨트가 돌아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골반이 비대칭이 되니까 이제 신발이 어느 한쪽만 이제 달린 현상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 특징이 뭐 조금 이상하면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창 그 병이 진행된 이후에 그 진단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1: 치료는 일반적인 척추 치료와 같은 방법으로 이어지나요?
0: 예, 그 결국은 그 휘어진 부분과 휘어진 거에 따른 그 허리 통증하고 그 신경 증상에 대해서는 일반 퇴행성 척추 그 질환과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가 됩니다.
1: 네. 그럼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물리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통증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하고 결국은 허리가 휘어지는 측만증의 원인이 허리 근력 약화가 문제이다 보니까 그 허리를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물리 치료나 운동 치료를 이제 많이 시킵니다.
1: 아무래도 고령일수록 수술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0: 예, 그 각도가 한 4, 50도 이상으로 이제 휘어져 있고요. 그거로 그 각도가 또 계속 무너지는 현상을 이제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참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이나 신경 증상이 저린 증상, 뭐 마비 증상 그런 게 나타나면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이 복합 질환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고 특히 또 퇴행성 척추 측만증은 수술 범위가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골반서부터 그 명치 있는 부분 이제 그 부분까지 길게 허리의 절반 이상을 이제 고정을 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이 커서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 그럼 수술 후에도 재활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예, 그 수술 노인성 척추측만증은 수술 후의 재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허리를 곧게 바로 이제 수술로 세워놔도 결국은 허리 근력이 또 받쳐주지는 못하면 또 그게 제발 무너집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 그 기둥 세워놔도 그게 이제 기반이 약하면은 또 쓰러지듯이 수술한 후에라도 허리 근력 강화나 자세가 좋지 않으면 또 무너지기 때문에 그 재활 치료를 많이 강조합니다.
1: 허리 근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0: 그럼 재활치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방법인가요?
1: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 근력 강화 운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 엉덩이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이 이제 사람 허리를 딱 곳곳이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엉덩이 주변 근육하고 이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뭐 플랭크 운동이나 네. 이제 뭐 허리 근력 그 강화가 되는 이제 그 체조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스트레칭 운동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0: 네. 뭐 신발이라든지 걷는 습관도 그렇고요. 살펴야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1: 예, 그 수술을 한 후든지 수술하기 전이든 간에 이제 신발이 이제 평소에 닳는 것과 이상한 패턴으로 닳는다는 거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서 뭔가 그 균형이 이제 안 맞는 비대칭이 된다는 걸 의심할 수가 있고요. 또 걸을 때도 보면은 약간 좀 허리가 앞으로 기울었거나 이제 옆으로 기울은 채로 이제 골반이 이제 옆으로 좀 비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걷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본인은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꼭 신경 써서 보시고 한번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척추 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1: 그 측만증이 이제 노인성 측만증이 있는지 보는 건 어깨 높이가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제 골반 높이가 이제 비대칭이 돌아가면서 그 치마가 돌아간다든지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허리 벨트가 좀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신발이 비대칭으로 닿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배꼽 주변에 그 배 주름살 생기는 게 비대칭으로 생겼을 때 네. 이럴 때는 그 노인성 퇴행성 척추 측만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인도 척추가 휠 수 있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샤크라의 난 너에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건강 문제.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6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 고관절 수술한 지 6개월 됐는데 수술한 이후로 누워있다 일어나면 등짝에 통증이 와요. 누워있다 일어나면.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병원 한번 가야지 하면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수술 이후로 그래요, 지금. 원래 없었다가. 수술하고 바로 그 증상이 나온 게 아니라 한 3개월 있다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걱정이 돼요. 누워있다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나려면 이러고 일어나요. 등 뒤로 찌릿찌릿 통증이 와가지고 그냥 내 입에서 이 정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근육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육 주사는 안 맞고 약만 처방 받아왔어요. 잠깐 약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도로 똑같아. 저녁에 자려고 누워있다가 새벽에 화장실 한 번 더 가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통증이 와요. 지금 그런지 한 두 달 됐어요. 그래서 보통 등짝이 아프면 뭐 어떤 사람은 췌장이 뭐 이상이 있다. 그다음에 뭐 신장 이상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고혈압, 당, 고지혈증, 혈압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췌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또 허리가 좀 안 좋긴 해요. 4번, 5번이 좀 협착증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픈가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게 통증이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주방 생활만 내가 20년 했거든요. 그 주방에서 허리를 숙였다 폈다 숙였다 폈다 그러고 주말에는 12시간, 14시간 서서 일하고 이래서 허리에 이상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0: 네. 고관절 수술을 하셨고 척추관 협착증도 있는 상태입니다. 60대 여성이 주신 사연인데요. 일단 우연인지 고관절 수술을 하고 몇 달이 지나서부터 등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세요. 연관이 있을까요?
1: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부위가 직접 뭐 등에 통증을 만든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셔가지고 이 걷는 자세라든지 몸의 균형이 좀 달라지면서 허리하고 등 근육에 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다음에는 한동안 그 수술한 쪽 다리에 힘이 좀 덜 들어가거나 걸음걸이가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한쪽으로 좀 기울거나 허리에 힘을 많이 주고 걷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문제가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0: 등으로 통증이 있는 증상이 이어지면서 또 췌장의 문제인가 콩팥 건강에 이상이 있나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등이 아프면 췌장이나 콩팥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췌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통증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등쪽 통증의 원인은 이것보다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척추, 신경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처럼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하고 찌릿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자세 변화라든지 허리 등 근육, 척추 문제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등 통증은 뭐 일반적으로는 근육, 척추, 신경의 문제와 연관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등 통증에 대한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으면 되나요?
1: 일단은 어느 부위가 아픈지, 그다음에 이제 눌렀을 때 아픈지, 그냥 움직일 때 좀 심해지는지, 뭐 저림이라든지 힘 빠진 증상이 있는지 일단은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허리 엑스레이라든지 필요하면 이제 MRI를 통해 가지고 이 신경이 눌리는 정도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처럼 뭐 수술하신 경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술 후 상태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보행이 달라지면서 허리하고 이제 등에 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췌장이라든지 콩팥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췌장이나 콩팥에 이상이 있을 때 이제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등이 아픈 통증도 또 흔한가요?
1: 일단 뭐 등쪽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췌장이 아픈 경우에는 이제 등보다는 아무래도 위, 배 쪽의 통증이 좀 중심이 되고요. 그런 통증이 이제 등으로 뻗치는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옆구리나 이제 갈비뼈 아래쪽 등 부위가 좀 아플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열이라든지 이제 소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만 아픈지 아니면 이제 복통이라든지 소변 이상과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0: 그 근육통인 경우도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등이 아픈 느낌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1: 그러니까 근육통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뭐 허리를 자주 숙였다 펴는 일을 반복하시게 되면은 그 등하고 허리 근육에 부담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연자분처럼 주방 일을 오래 하시고 주말에는 뭐 12시간 이상 서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근육하고 이제 인대에 이제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움직일 때 더 아프고요. 특정 자세에서 심해지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눌렀을 때 통증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사연 주신 분은 고관절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에 보행 훈련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 일단 수술 후에는 이 보행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자체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걷고 움직임을 회복하는지가 이 생활 기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으면 걸으실 때 그 몸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요. 그다음에 허리하고 반대쪽 다리에 이제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오래 가게 되면은 이 고관절뿐만 아니라 허리하고 등 무릎까지 또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 있게 걷는 연습을 이 보행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보행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한동안은 제 3자가 볼 때도 걸음이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수술한 쪽 다리에 힘을 좀 덜 싣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걸음걸이가 좀 어색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었던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좀 절뚝거리면서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걸으실 때 보면은 골반이 좀 흔들리거나 그러니까 몸이 한쪽으로 또 기울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팡이라든지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면서 균형을 잡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보행 훈련이 중요하고요. 고관절 수술 후에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1: 크게 이제 근력하고 균형하고 이 보행 회복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근육을 회복하는 좀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처럼 이 근육을 좀 쓰는 훈련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균형을 잡고 바르게 걷는 연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짧은 거리부터 걸으시고 익숙해지면 이제 시간하고 거리를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근데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것도 이 재활 단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혼자 무리해서 하시기보다는 회복 정도에 맞춰가지고 그 재활 치료사라든지 의료진의 안내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0: 그런가 하면 척추관 협착증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식당에서 주방 일을 오래 하셨나 봅니다. 특히 주말에는 12시간 이상을 서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일단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안쪽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여기가 좁아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좁아지게 되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저림이라든지 당기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앉거나 허리를 조금 숙이면 좀 편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서서 일하시고 허리를 반복해서 숙였다 펴는 일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0: 원인은 노화로 알고 있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60대이신데 주방 일까지 오랫동안 하고 계시거든요. 허리 통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증상을 줄이려면 우선 한 자세로 오래 버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잠깐 앉아서 쉬거나 허리하고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습관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만 이제 세게 쓰는 운동

0: 운동보다는 이제 복부하고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함께 키워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이런 운동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좀 둔해진다 싶으면은 이럴 때는 또 빨리 진료를 받아보셔야지만 회복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1: 또 사연에서 고관절 수술, 등 통증, 척추관 협착증까지 여기저기 불편한 증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고 있는 주방 일을 그런데 쉴 순 없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수술하신 고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받으신 다음에 이제 고관절에 갑자기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항상 확인을 하시고 신발도 좀 편하게 신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급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또 몸을 비트는 동작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제 비트는 동작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신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걸음이 불안정하고 통증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또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일단 뭐 통증이 심할 때는 소염 진통제라든지 이런 약들을 사용해 가지고 증상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으로 조절이 안 되거나 뭐 저림하고 이제 통증이 좀 심한 편이라고 하면은 일단 주사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이나 이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 좁아진 척추관을 다시 넓혀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증을 이제 줄여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걷기라든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근력이라든지 균형 감각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1: 이런 직업들은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이랄까요? 좀 알려주세요.
0: 일단 가능하시다면 이제 중간중간 한 1분이나 2분 정도는 앉아서 쉬시거나 한쪽 발을 좀 낮은 발판에 좀 번갈아 올려가지고 허리 부담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물건은 몸 가까이 붙여가지고 드시는 게 좋고 방향을 바꾸실 때는 몸 전체를 돌리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 강하게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가볍게 걸으시고 허리하고 엉덩이 주변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좀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기면은 계속 버티시기보다는 심해지기 전에 자세를 바꾸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리고 이렇게 등이 아프면 잠을 잘 때도 그렇고 불편이 클 텐데요. 원인을 찾는 게 우선이겠죠. 뭐 사연 주신 분이 의심하는 췌장과 콩팥 건강뿐 아니라 다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우선은 뭐 수술 부위가 좀 잘 회복됐는지 뭐 걸음걸이가 달라져가지고 허리하고 등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지는 좀 확인하시는 게 좀 먼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췌장이나 콩팥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간단하게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인데요. 1년 정도 무좀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톱의 무좀으로 1년 동안 약을 바르고 약을 먹기도 했는데요. 손톱과 발톱이 자라면서 이제야 제 손톱과 발톱 모양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그만 와도 되겠다고 했는데요. 안심되면서도 걱정되는 게 피부에는 무좀이 안 생기는데 유독 손톱, 발톱에 무좀이 잘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또 다른 손톱이나 발톱에 무좀이 생길까 봐 불안해서 그런데요. 손발톱 무좀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조심해야 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괴로운 건 오른쪽 손목이 시큰거립니다. 움직일 때도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때도 욱신거릴 때가 있고요. 식탁에 팔이 닿았을 때도 손목이 찌릿한 증상이 있습니다. 조심하느라 청소도 하루 걸러 한 번씩 하고 손목을 좀 쉬게 하고 있긴 한데 증상이 점점 심해질까 걱정입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우선 무좀으로 이분이 오래 고생을 하셨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그만 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꾸준히 치료를 잘 하신 거죠?
0: 네, 아주 꾸준히 치료를 잘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1년 정도 치료를 하셨고 이제 손톱하고 이제 발...

0: 모양이 다시 돌아왔고 병원에서도 이제 그만둬도 된다고 했다라고 하면은 네. 치료가 좀 잘 마무리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발톱 무좁은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좋아졌다고 이제 방심하시기보다는 이후 관리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손발톱 무좁은 피부에 생기는 무좁과는 원인이 좀 다른 건가요?
0: 원인균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무좁, 손발톱 무좁 모두 이제 곰팡이균 감염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감염되는 부위가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손발톱은 이 피부보다 좀 약이 잘 스며들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에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손과 발 모두 엄지에 무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치료가 좀 힘드셨는지 약을 바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약도 드셨다고 하네요. 먹는 약은 뭘 드시는 건가요?
0: 일단은 이제 먹는 약은 이제 곰팡이를 죽이는 이제 항진균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약을 쓸지는 이제 손톱인지 발톱인지 그다음에 감염 부위가 넓은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손발톱 무좁이 심하거나 뭐 여러 개의 발톱을 좀 침범한 경우에는 이제 바르는 약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먹는 약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1: 흔히 피부과 약은 독하다는 말도 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0: 이게 이제 손발톱 무좁에 쓰는 이제 먹는 항진균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간에서 대사되는 약이 많기 때문에 간 기능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독하다라고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치료 전에 필요하면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되고요. 치료 중간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받는 경우가 요새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1: 이분은 피부에는 무좀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무좀이 유난히 손발톱에 잘 생기는 이유도 궁금해하셨습니다.
0: 일단 뭐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발톱이 자라서 바뀌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감염이 되면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발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발 속에서 습하고 이제 답답한 환경에 좀 오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좀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걷거나 신발에 눌리면서 또 손상이 또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곰팡이균이 들어가서 이런 무좀이 또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손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리를 자주 하거나 손톱 주변 피부가 이제 자주 손상이 되면 감염이 또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병원에 그만둬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또 다른 손발톱이 생길까 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뭘 조심해야 할지 질문을 주셨어요.
0: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습하지 않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은 뒤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리셔야 되고 양말은 또 땀이 차면은 갈아 신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도 이 통풍이 좀 잘 되는 신발을 좀 신으셔야 되고 가능하면 번갈아 신어서 말리는 시간을 또 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톱깎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용으로 쓰는 게 좋고 그다음에 두꺼워진 발톱을 억지로 파거나 뜯는 것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가락 사이에 뭐 가려움이나 벗겨진 같은 이런 무좀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손발톱 무좀으로 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또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자, 그런가면 손목 통증으로도 고생을 하시나 봅니다. 손목이 좀 시큰거린다는 표현도 하셨는데요. 움직일 때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시나 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0: 일단 뭐 가능성이 있는 질환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손목이 시큰거리고 뭐 식탁에 팔이 닿을 때 찌릿하다고 해서 모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손목 힘줄에 염증이 생겼거나 뭐 관절염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해진 경우에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70대처럼 이제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힘줄 문제라든지 이런 관절염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1: 팔이 바닥에 닿을 때 찌릿한 통증도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집안일을 줄이긴 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0: 이게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거나 팔이 닿을 때 찌릿하고 증상이 좀 심해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손목을 많이 써서 그런 것만으로 넘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진료를 통해 가지고 신경이 눌리고 있는지 보는 검사라든지 이제 금전도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로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줄였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원인을 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좀 치료 방향을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은 통증인가요? 다른 증상들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0: 일단은 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통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네. 오히려 손이 저린다든지 찌릿한 느낌이라든지 감각 이상이 훨씬 더 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엄지, 검지, 중지, 그다음에 약지의 일부가 저리거나 좀 감각이 좀 둔해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주무시다가 손이 저려서 깬다든지 그다음에 평소에 손을 털면 조금 나아진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심해지는 경우에는 물건을 좀 자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병뚜껑을 열기가 어렵거나 뭐 젓가락질이라든지 단추 채우기 같은 동작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1: 그럼 통증 완화를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0: 일단 손목을 좀 쉬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도 좀 미루시는 게 좋으시고요. 걸레짝이라든지 무거운 냄비 들기처럼 손목에 힘을 많이 주는 동작을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거나 붓거나 열감이 있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쉬면서 냉찜질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오래된 뻐근함이라든지 뻣뻣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냉찜질이 아니라 온찜질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이제 손목을 돌려주는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시게 되면은 저림이라든지 감각이 둔해지는 이런 증상들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하하의 너는 내 운명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28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안개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내륙의 지방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많고 특히 강원 내륙, 충청,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5시 현재 가시거리 평창 봉평 170m, 태안 130m, 의성 담북 100m, 군위 190m입니다. 오전까지 내륙 지방 강원 내륙, 충남 북부, 전남 해안, 경북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개홍입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례 기간입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와 하수 역류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강원영동 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울산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강수량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시 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20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가 예상입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에는 놀송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흐린 가운데 아침에 인천과 경기 북서부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10mm고 충청과 전북 5mm 미만입니다. 서해 5도에는 최고 20mm까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 기온이 모레보다 5도가량 낮아져 쌀쌀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지방의 경우 아침 기온 9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20도, 2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26도, 인천 24도, 수원, 파주 25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춘천 25도, 대관령 22도, 강릉 26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26도, 충주, 대전, 세종 25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북도 가끔 구름 많겠고 전남권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광주 27도, 군산 25도, 목포 26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부산, 창원 27도, 울산 28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흐리겠고 아침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서귀포 27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24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고 백령도 낮 최고 기온 22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9도, 습도 85%, 해 뜨는 시각은 6시 25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에 합의한 적 없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청와대가 허위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식 해명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1: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추가 회담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군 무인 잠수정을 납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태국 파타야 인근에서 한국인 추정 남성 한 명이 폭우로 물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일행 두 명의 소재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에서 우리 대표팀이 일본에 3-1로 친승했습니다. 5위 연속 금메달을 달성했지만 과제도 남겼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장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서 한국과 비공개에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의 허위 공보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입니다.
2: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하고 나서자 정부는 당사자 보호와 인도주의 원칙 등에 따라 양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이에 이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합의에 이른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비공개하자고 보완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측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치권에도 불필요한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수통수석은 국내 일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부당한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 3대 청사진을 국제사회와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우리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했습니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도출한 외교 결과물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명절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다시 민생 현안에 집중합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놓고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을 만납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3: 추석 민심을 마주하고 돌아온 민주당. 녹록치 않은 민생 현실 확인했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4: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과제는
5: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입니다.
3: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이 한마디로 일촉즉발,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농민들이 항의하는 농지조사는 멈추고 전월세 대란이 불보듯 뻔하니 부동산 정책 기조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6: 소, 돼지 다 잡아가고 가마솥까지 뜯어갔던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과 무엇이 다릅니까?
3: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는 거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은 음모론을 양산하는 야당이 정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7: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5: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7: 음모론 이런 공작에 기대서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정치적 이득을 기대하고
3: 야당은 북한 눈치 보는 거냐? 대통령이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군과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북한 김정은 심기 경호에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살인자이고 매국노입니다.
3: 오늘 국회 국방위 여당 의원들은 관할 부대를 방문하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방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이 문제 따져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0: 지난 21일 군장병 3명을 다치게 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추정 폭발사고의 현장 조사를 위해서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어제 폭발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과 유엔사 인원 등 40여 명이 일몰대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 탐색을 실시하고 기동로도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나흘간의 연휴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시간입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밤 늦게까지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0: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입니다. 양방향 모두 차량 통행이 원활한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 목포 방면은 교통량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입니다. 서울 방향과 부산 방향 모두 막힘없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까지는 부산에서 4시간 30분, 광주에서 3시간 20분, 강릉에서 2시간 40분, 대전에서 1시간 50분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실시간 도로 상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길안내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면제됐던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늘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 주 추가 간접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제안은 거부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두는 모습인데요. 한편 이란이 미군의 잠수정을 나포했다고 주장해 군사적 긴장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고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이란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3: 이란의 합의안을 거부합니다. 너무 크게 지고 있으니까 해협을 당장 열자는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실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유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치적 셈법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수의 중동지역 소식통은 이르면 현지 시각 28일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던 미군의 첨단 무인 잠수정을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재개 움직임과는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공세에 맞서 사우디와 예멘 정부군의 반격도 거세지면서 주말 동안에도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후티의 사우디 본토 공격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이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4: 건물 지붕이 날아가 버렸고 내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물건들도 아무렇게나 날인 겁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각 27일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남서부 타이즈의 시장을 두 차례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3: 이건 우유입니다. 저들이 한 짓을 보세요.
4: 사우디가 공습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예멘 정부군은 후티의 군사 캠프와 차량을 공격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즈뿐 아니라 사다 등 후티 장악 지역에서 공습이 잇따랐습니다. 교전은 지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타이즈 산악 지역에 후티 진지를 집중 공격해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도 전날 밤 사우디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학교들은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사우디와 후티의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은 예멘에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과 관련 없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사우디와 예멘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한 자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4: 후티의 사우디 공격과 사우디 예멘 정부군의 반격이 맞물리면서 예멘 전선의 확전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태국에 폭우가 쏟아져 수도 방콕은 도시 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유명 관광지 파타야 인근에선 길을 걷던 한국인 추정 남성이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는데 일행 두 명

0: 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물에 잠긴 새벽 길거리를 남성 3명이 걸어갑니다. 앞서 걷던 2명이 길가 배수로에 빠져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지난 24일 새벽 파타야 인근 농푸르 지역에서 외국인 남성 2명이 물살에 휩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명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다른 한 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잠수부까지 투입해 수색했지만 실종자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자를 뺀 나머지 2명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1km쯤 떨어진 이들의 거주 추정지를 수색한 결과 CCTV 속 옷차림과 비슷한 젖은 옷가지와 새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한국인 남성 3명이 1년 임대 계약을 맺고 지난 12일 입주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도 지난 24일부터 많게는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홍수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5만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당했고 학교 수백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 5천여 명은 대피소 200여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2: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집 옆쪽까지 넘쳤어요. 옆집도 다 잠겼어요.
1: 이번 폭우로 태국 전역에서 최소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군병력 1만 명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문입니다.
0: 프랑스를 방문 중인 교황 레오 14세가 조력 사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프랑스가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데 따른 건데요. 도덕성이 어긋나는 가짜 연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18년 만에 프랑스를 공식 방문 중인 교황 레오 14세가 조력 사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조력 사망은 가짜 동정심에 의한 인위적인 죽음이라며 합법적인 게 꼭 도덕적이진 않다고 했습니다.
4: 거짓된 동정심이라는 미명하에 죽음을 초래하려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입니다.
3: 조력 사망은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의료진 판단 아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뜻합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중순 세계에서 12번째로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는데 이를 작심 비판한 겁니다.
4: 실험실 알고리즘의 근거에 배아나 노인의 삶을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교황입니다.
3: 앞서 교황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AI 등 첨단 기술에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틀 전 파리에서 80만 인파 속에 초대형 야외 미사를 치른 교황은 오늘 매치를 끝으로 프랑스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매치는 유럽연합 창설의 핵심 장소로 이곳에서 교황은 평화와 통합을 위한 유럽의 뿌리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EU 회원국 정상을 상대로 전쟁을 규탄하며 화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거론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5: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제 늦은 밤까지 기경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눈뜨기 힘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가 짧았던 만큼 고향이 멀거나 모처럼 휴식 보내신 분들께는 아쉬움이 더 컸을 텐데요. 다음 주 개천절 대체 공휴일과 한글날 연휴를 위안으로 삼아 보시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엔 역대급 추석 연휴란 제목으로 무려 56년 뒤 2082년의 달력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82년 추석에는요, 연차를 쓰지 않아

0: 도 9일 동안 황금 연휴가 가능하다는 계산인데요. 조금 더 가까운 2028년의 추석도 하루만 연차를 내면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2082년까지 일하다 이 황금 연휴를 쓸 가능성은 없겠지만요. 직장인들에겐 다음 연휴 기다리는 게 작은 재미이자 위안이 되곤 하죠. 연휴에 피로가 남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가올 연휴 기다리면서요 함께 힘내보시죠. 그리고 이제 곧 10월로 접어드는데요. 이번 분기 남은 며칠도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9월 2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돈독해 코너에서는 연휴 기간에 쌓인 변수들인 AI 위기론과 미중 정상회담 등의 소식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커피 생각이 더 간절한 연휴 뒤에 월요일 아침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 선물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에 부산 도심공원 인공수로에 이것이 등장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몸 길이가 약 3.5m에 이르는 이것은 먹이를 찾아 좁은 수로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한 걸로 알려졌죠. 지난 추석 연휴엔 이걸 보려고 인파가 몰리면서 이곳의 누적 방문객이 40만 명을 넘어섰고요. 북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오늘 관계기관들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북항이는 어떤 동물일까요? 주관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9730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 3분께 또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20분께 드릴게요.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0: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근력 저하 문제인데요. 식용곤충인 고소애가 노화로 감소할 수 있는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 고소애가 어떻게 근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도관님, 식용곤충 고소애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고소애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고요?
2: 네, 고소애는 갈색 고저리 애벌레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용곤충인데요. 농촌진흥청은 2016년 고소애를 일반식품 원료로 등록한 이후에 단백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소의 단백질을 짧게 분해한 가수 분해물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았는데요. 일반 식품을 넘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 예, 활용 방안이 더 다채로워졌네요. 고소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이 잘게 분해된 가수 분해물로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고소의 건조 분말 자체도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단백질 분재가 커서 소화 흡수에 시간이 걸리고요.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의 지방을 제거한 분말에 효소를 처리해서 큰 단백질 자극 펩타이트나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백질을 잘게 쪼갠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이 저분자 콜라겐이 몸에 더 잘 흡수되는 이치와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도 근력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50세에서 75세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0: 2주 동안 하루 2g씩 고소의 가수 브레물을 섭취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악력이 평균 22.4kg에서 26.8kg으로 5.4kg 증가했고요.
1: 예.
0: 또 5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도 7.3초에서 6.2초로 줄어서 신체 수행 능력이 좋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소에서 나온 특정 펩타이드가 근육 단백질 분해는 억제하고 합성은 촉지하는 작용도 확인했습니다.
1: 예, 수치가 꽤나 눈에 띄게 좋아졌네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키우기 쉽지 않아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소회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0: 네, 이번 기능성 원료 등용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음료, 단백질 파우더, 보령제나 환자를 위한 특수 의료용 노식품 등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춘천에 연간 2천 톤 규모의 곤충 원료 생산이 가능한 거점 단지가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제품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 예, 나이가 들수록 근력 또 근육량이 중요한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고소회가 자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딸기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하는 게 10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 앞두고 시설재배 농가에서 꿀벌이나 뒤엉벌 관리가 중요하다면서요.
0: 딸기는 벌이 꽃가루를 암술해 골고루 옮겨줘야 모양이 반듯하고 산성 높은 과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꿀벌 소재 등의 영향으로 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오래 활용하는 관리 기술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시설 안에서는 벌이 먹이를 충분히 구하기 어려워서 단순히 벌통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벌무리 상태와 활동량을 꾸준히 살피셔야 합니다.
1: 예, 그렇다면 꿀벌과 뒤엉벌은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200평 비닐 옷이 한 동을 기준으로 보면 꿀벌은 일벌이 약 7,500마리에서 1만 마리 정도의 벌무리가 적당한데요. 시설 안에서는 설탕물이나 대용 화분 같은 먹이도 함께 공급해 해서 벌의 세력을 유지해 줘야 하고요. 활동하는 꿀벌이 12마리 이하로 줄면 먹이 상태나 일벌수 벌무리 활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뒤엉벌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데요. 뒤엉벌은 일벌이 100마리 이상인 건강한 벌무리 선택하면 약 30일에서 45일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예, 이 벌들을 겨울철까지 안정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무엇보다도 딸기꽃 수와 벌의 활동력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꽃이 줄어드는 1월과 2월에는 뒤엉벌이 너무 많이 활동하면 꽃을 과도하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벌통 수리무 등을 조절해서 활동량을 줄여줘야 하는데요. 200평 기준으로 시설 안에서 활동하는 뒤엉벌이 10마리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그리고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도 정리해 주신다고요?
0: 네, 마늘과 양파는 벼등 앞그루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바로 파종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파종을 위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씨 마늘은 입마름병, 석충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을 한 후에 파종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난지형 마늘은 9월 하순경부터, 한지형 마늘은 10월 상순경에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양파 아주시기를 도생종은 10월 상중순, 중생종은 11월 상순까지, 마생종은 11월 중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오늘 식용곤충 고소회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딸기꽃 관련해서 꿀벌, 뒤엉벌 관리 소식, 그리고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까지 농작업 정보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복잡한 돈의 신호를 읽고 해석하는 돈 독해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금융시장이 문을 여는데요. 연휴 사이 미국에서는 AI를 둘러싼 위기론이 다시 불거졌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에선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0: 여기에 높은 미국 국채 금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I의 미래와 미중 기술 패권 그리고 고금리의 거시적 경제 환경이 금융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독립 리서치 기관 더 큐리어스의 김열매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AI 거품론에 이어서 최근 AI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AI가 시키지 않은 행동을 스스로 했다는 게 큰 문제였죠. 그리고 AI 위기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AI 업계를 가장 앞에서 지금 이끌고 있는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가요, 기존에도 이런 멘트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에세이를 매우 길게 써서 앤트로픽의 홈페이지 사이트에 게시를 했습니다. 예. 제목부터 프론티어 모델의 속도를 우리는 반드시 조정해야 된다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AI에 대한 인간들의, 만든 사람들의 통제력이 상실될까 봐 걱정하는 우려의 글입니다. 사이버 공격이나 생화학적인 테러 에 악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AI한테 우리가 AI를 개발하라고 시켰더니 자기들끼리 재귀적 자기 개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AI가 점점 자기를 개선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진화와는 조금 다른 AI 자체의 진화라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7월 달에 오픈 AI가 이미 이제 자기들의 그 샌드박스를 탈출하는 AI 사건이 있었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도 지금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챗GPT의 이용자들의 사진을 밖으로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간이 시킨 적이 없는 행위인데 이런 일들을 AI가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0: 네. 예. 그리고 미중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1: 아,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요. 지금 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AI에 대해서 약간 이제 원자력 발전 냉전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통제가 안 될 상황에 비상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합의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초지능 AI, 슈퍼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비상 다이얼로그를 신설하자. 그래서 비상사건이 발생하면 돌발사고에 대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중 양자 간의 비상소통 채널을, 한라인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11월 달에 첫 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속도 조절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중의 경쟁이고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아무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이 빅테크 수장들이 AI 개발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속도 조절이라 하면 개발의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1: 일단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관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델이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향상이 되니까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제어를 해야 되고 모델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검증을 강화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AI의 능력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면 가속도가 붙으면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브레이크의 성능이 엑셀 성능 좋아지는 걸 못 따라간다. 그러면 모델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킬 스위치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AI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행위를 할 때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느냐,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AI의 모델 성능이 올라갈 때 인간이 얼마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자. 라는 게 속도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정말로 개발을 안 하는 거나 중단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속도 조절론 나오면서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를, 신규 모델이 나왔을 때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를 조금 조정하자.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이 AI라는 것이 비유하자면 멈출 수가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되는 건 아닐지 다들 네. 우려를 가지고 또 속도를 조절하자는 좋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로 돈을 또 한편으로는 벌어야 되는 빅테크들이 잇따라 이런 위험성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도 뭐 공급상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 AI 위기론이 불거진 이후에 반도체 주들 그리고 빅테크 주가는 어떻게 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 AI 위기론이 나오면서요. 반도체 주가는 하락하고 빅테크는 오히려 상승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AI 투자를 중단하거나 늦춘다는 거는 반도체를 계속 쓰는 게 아닐 수 있는 건가? 지금 가격이 워낙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만한 요인이 아니야라고 해서요. 아모데이의 에세이가 발표되고 난 바로 다음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사이버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AI 위기론이라고 AI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라고 하면 반도체에 좋을 게 없는데
0: 네.
1: 일주일 만에 이 메타의 뮤즈 AI라는 게 나오면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반도체 주가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AI의 속도 조절론하고 무관하게요. 오히려 AI의 편의성, 효용을 보여주는 에이전트 AI가 출시가 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은 더 경쟁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 리가 없다. 이러면서 다시 상승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AI 기대감을 확산시킨 메타의 뮤즈 AI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AI 에이전트의 확산 기대감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AI 경쟁 속도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안보 문제일 것 같아요.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뭔가 아기를 가진 사람이 고도화된 AI를 활용할 경우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빌 게이츠의 주장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1: 네, 빌 게이츠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가진 사람이 최신 AI를 활용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인류 역사상 없었다. 가장 파워풀한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법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AI가 인간들이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버 보안을 잘 뚫어버린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방부 같은 사이트도 뚫을 수 있겠죠. 군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것은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을 AI가 개발하게 되면 코로나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병을 퍼뜨릴 수 있어 극단적으로 인류를 10억 명씩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상당히 공포스럽게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걸 보면서 AI 위기론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AI를 담당할 AI 군사, AI 포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I 정책을 총괄할 새 AI 차르를
0: 네.
1: 이걸 수장을 오히려 임명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AI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책임이 없어서 무섭다. 뭐 피지컬 AI가 나왔을 때 공포를 생각해 봤는데요. 오류를 핑계로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렵다는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있네요. 이런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어떤 측에서는 중국의 AI 발전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명분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AI 안전에 대한 논쟁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할지요.
1: 네, 지금 실제 미국이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는 최첨단 최신 모델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 예.
1: 문제는 중국의 모델도 만만치 않게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모델의 성능 차이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낮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3개월만 멈춰도 중국이 추월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속도 조절론을 발표하고 아모데이 에세이가 나오니까 중국의 황구시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안전을 말하는 척하고 있지만 중국이 따라올까 봐 아주 공포에 떨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냉전 때랑 비슷하고 미국은 멈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속도 조절할 수 없다. 우리는 대놓고 말했어요. 중국보다 미국이 앞서가야만 하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발언했습니다.

0: 했습니다.
1: 마침 추석 연휴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엔비디아 또 오픈 AI, 애플 같은 미국의 빅테크 수장들도 총 출동한 반면에 중국 측 기업인들은 뭔가 화면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각에선 중국이 핵심 인재와 기술 정보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내놨 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일단 이번에 사실 이제 중국의 대표단에 기업인들이 예전보다 그러니까 2015년 방미했을 때보다 확연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는 마윈을 비롯해서 기업인들이 15명이나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중국 대표단은 전체 인원이 19명이었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AI 회사 딥시크의 량원평이나 문샷 AI의 양즈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에 명단에도 거론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술의 민감성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요한 핵심 인재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절단 구성에 민간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워낙에 그 수출도 금지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도 없었다라는 생각도 시장에서는 하고 있죠.
1: 예,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나마 좀 주목이 됐었던 것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시진핑 주석과 한 테이블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정작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통제 같은 핵심 쟁점들은 이번 협상에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신 모델은 아니어도 구형 칩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계속하고 있고 예. 그거를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국방 수권법에서 대중칩 수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고 즉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입법을 지금 로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하면 엔비디아의 일부 칩은 수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건가? 라고 일각에서는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요.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시점에서는 수출을 통제하는 게 정상들이 협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의회에서 입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애초에 지금 중국에 대한 데이터 센터 매출, 최첨단 칩에 대한 매출은 가이던스에서도 아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협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실망할 만한 일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워낙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관련해서는 더욱 이렇게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중국으로의 수출이라든지 중국에서의 생산 이런 것들이 좀 지난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네. 예상해 봅니다.
0: 앞으로도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회 수출로까지도 막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했지 이게 갑자기 협상을 해서 풀릴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1: 예, 앞서 이 엔스로픽을 비롯한 AI 업계 속도 조절론을 말씀드렸는데요. 한편으로는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데 반대하는 빅테크들도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곳이 이제 엔비디아와 또 하나 앞서 이야기 드렸던 메타더라고요. 최근 이 시장에서 내놓은 메타가 내놓은 AI 에이전트 뮤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뮤즈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이야기해 주시죠.
0: 네.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속도 조절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에서도 메타가 AI 속도 조절이라는 말을 할 처지가 아니지. 왜냐하면 메타의 모델은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할 만큼 가장 최첨단 모델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뮤즈가 나왔는데요. 개발자용이 아니라 대중 일반인들을 위한 첫 번째 개인 비서형 에이전트 AI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메타의 이용자가 세계에 무려 30억 명이라고 합니다.
1: 예.
0: 이들이 각자 자기의 비서로 쓸 수 있는 에이전트를 하나씩 달게 된다라는 건데요. 실제 뮤즈 AI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숫자가 과거의 챗 GPT를 뛰어넘는 숫자였다고 하고요. 250만 명에서 300만 명대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뮤즈 AI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직도 우리가 챗봇이라고 해서 챗 GPT를 채팅하면서 제일 많이 쓰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코딩하는데
1: 개발자들이 많이 쓰죠.
0: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번에 뮤즈 AI는 이 권한을 주면 웹을 직접 탐색하고 나 여행 갈 거야 라고 하면 항공기도 예약해주고 결제도 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결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다 해결해주는 수행 비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여기에 그러면 협력해서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줘야 이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월마트, 베스트바이, 세포라 같은 회사들이 쇼핑 파트너로 들어오면서 이 메타의 뮤즈 AI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사이트를 열어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1: 개인 비서 에이전트 AI라는 수식처럼 뭔가 우리 실생활에 훨씬 더 와닿는 AI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말씀하신 여러 기업들이 메타의 뮤즈와 협력하는 반면 뭐 월마트라든지 베스트바이, 세포라 같은 곳이요. 근데 아마존 같은 곳은 또 뮤즈의 접근을 차단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아마존은 자기들의 사이트의 쇼핑에 뮤즈 AI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1: 네, 그 이유가
0: 첫 번째
1: 있을까요?
0: 중요한 네. 이유는 보안 때문입니다. AI들이 스스로를 나 AI야 라고 밝히지 않고 정말 사람인 것처럼 들어와서 결제까지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1: 네.
0: 이게 궁극적으로는 서버의 보안 취약점을 차단해서 공격할 만한 보안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시장에서 추론하는 거는 아마존은 지금 자체 AI가 없는 상태에서
1: 네.
0: 어쩌면 좀 견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요. 메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존의 우려는 과하다. 왜냐하면 뮤즈가 들어가는 거는 실제 고객 인증 정보를 타서 들어가긴 하지만 비밀번호나 결제 정보를 직접 뮤즈가 보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예. 보니까 진짜 에이전트가 이걸 다 기억을 못하는데 들어가서 본다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1: 네, 사이버 보안도 뚫고 있다고 하는데.
0: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기에는 메타는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좀 두려운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에이전트 AI가 쇼핑을 혼자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요. 아마존의 수익원 중에 상당 부분이 광고 수익입니다.
1: 예.
0: 그런데 에이전트가 광고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 광고 노출 의미가 크게 사라지겠네요.
0: 없어지겠죠. 예. 그 부분을 아마존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1: 예, 그에 따라서 그 아마존에 주어지는 광고비들의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0: 네.
1: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AI 비선지 이게 실제 고객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황에서의 여러 우려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회보다는 위험 요인으로 판단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동안 AI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메타가 방향성을 튼 이 비서 모델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 같은데요.
0: 에이전트 AI의 편의성은 한번 써보고 나면 비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불편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타 주가는 이 뮤즈 AI 발표 이후에 상당폭 상승했거든요. 그런데요. 메타는 지금까지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모델을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1: 네.
0: 에이전트 기능 정도는 다른 AI들도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더 앞서 있다고 보는 클로드 같은 경우에 이미 다양한 에이전트들, 코딩하시는 분들은 에이전트 100개씩 쓰면서 모델 개발하는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어쨌거나 메타는 30억 명의 사용자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타만 이걸 할 거냐? 앞으로요. 구글 같은 경우에 비슷한 걸 더 하지 않을까? 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아마존도 요거를 차단한다고 했는데 구글이야말로 광고 수익이 매우 큰 회사입니다.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걸까? 그렇다면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큰 수익원이 되고 있는 광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보안 측면에서 우리가 신용카드 비밀번호 주는 거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이게 대중화되느냐 아니냐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1: 예, 이 메타의 뮤즈가 에이전트 AI의 대중화에 선도자가 된 건 맞는데 이걸 과연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 또 후발주자들은 어떤 기능을 첨가한 에이전트 AI들을 내놓을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뮤즈와 같은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비서의 확산이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어떤 분은요, 정말 인터넷 세상을 다 바꿀 만한 혁신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1: 예.
0: 우리가요, 인터넷 세상에서 광고 수익이라는 걸로 상당히 많은 것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구글의 검색 같은 경우에 돈을 내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1: 근데
0: 그 들어가게 되면 광고 사이트가 위에 떠주니까 구글은 우리한테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AI들이 하게 되면서 어떤 세상이 될지는 아직은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AI가 출시된 이후에 GPT만 해도요. 저는 구글 검색을 상당히 줄이게 됐거든요. GPT가 많은 걸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메타의 AI 이 에이전트까지 출시가 됐다는 거는 많은 일들을 에이전트들끼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큰 그림에서는 학습보다는 추론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GPT를 만드는 혁신 모델을 만들 때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넣어서 요거를 학습시킨 게
1: 예.
0: 최첨단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뮤즈 AI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되어 있는 추론이 필요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앵커님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특화된 AI가 나오려면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추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습 단계에는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GPU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1: 네.
0: 점점 이 GPU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안 중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CPU와 메모리 수요는 더 증가할 거다. 왜냐하면 개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저장해서 추론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의 CEO는 현재 고객 수요의 50%밖에 지금 CPU를 공급을 못하고 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수요가 두 배라는 거죠. 현재 공급보다요.
1: 네.
0: AMD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서버 CPU 시장이 연평균 38%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에이전트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는 개별로 각자 CPU와 DRAM 같은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뮤즈 A의 발표 후에 메타 주가도 올랐지만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샌디스크 같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네, 지금까지의 AI들은 정보를 뭐 입력하고 축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뭐 여전히 이 개별 데이터들을 축적하면서도 쌓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격이 변화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과 업종이 또 수혜를 받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진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손품 발품이 아니라 뮤즈품 드는 세상이 올 것 같다 하셨고 김혜림님께서는 AI 수단 방법을 무관하게 주어진 문제만 풀면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또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미국 국채금리가 5%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30년물 금리는 5.5까지 치솟았고 뭐 6%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도 지금 AI와 반도체주로 자금이 계속 몰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던데요.
0: 네. 지금 미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5%가 넘으면 금융시장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1: 예.
0: 10년물이 이미 5.2%대까지 올라와 예, 네. 올라와 있는 거고요. 약간 그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5%라는 숫자를 매우 오랜만에 봤다고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5.5까지도 뚫고 갔다가 약간 지금 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정말 30년물이 6%대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금리 상승이 왜 일어났냐 라고 하면 그 본질적인 중심에 AI 투자가 있습니다. AI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그 빅테크 기업들이 30년물, 50년물, 길게는 100년물짜리도 구글이 채권을 찍었고요.
1: 네.
0: 발행량이 거의 국가의 채권만큼의 신용등급이 좋은 빅테크가 발행을 하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 공급이 많아진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성장률도 AI가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 상승은 AI 투자가 중단되지 않으면 금리가 쉽게 내려오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10월 달에 지금 FOMC가 또 있는데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64%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2개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고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걱정은 제가 보기에는 부자 걱정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신용등급이 좋고 돈도 많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투자도 지속할 것 같고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보통 이럴 때에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도 취약한 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에 압박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럴 때 주식 측면에서는 이익이나 매출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도 성장에 대한 미래 성장을 땡겨오는 그런 네.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앞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흔히 말하는 성장주들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으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0: 네, 맞습니다.
1: 는 말씀이었습니다. 국채 금리도 그렇고 여전히 높은 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거시 경제의 흐름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돈독해 AI 위기론부터 미중 관계 또 뮤즈라는 AI 에이전트 비서의 흥행과 금리까지 쭉 이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면 10월로 또 접어듭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일정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당장 9월 30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에 상당히 주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0월 14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오고요. 이걸 보면서 10월 말, 10월 28일에 있는 FOMC 금리 결정도 봐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두 번 연속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번에 또 인상 가능성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10월 22일에 한국은행 금통위도 이번 달에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번 달에는 금리, 물가 지표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큐리어스의 김열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에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퀴즈 정답은요, 상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북항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문자가 참 많이 도착했습니다. 0552번 쓰는 분, 부산행으로 추석 맞이했다고 또 문자 주셨고요. 또 5801번 쓰는 분은 세종시 일원 1번 국도와 천안 노산 고속도로의 그 교통 상황까지 짚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5380번 쓰는 분, 북항이가 바다로 잘 돌아가길 바란다고 또 문자 주셨고요. 6540번 쓰는 분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북항이가 큰 바다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 있는가 하면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좋다의 반대말로 나쁘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쁘다고 할 때는 굳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굳은 날씨 때문에 예정됐던 운동 경기가 연기되는 일도 있죠. 날씨가 어두침침하게 흐리면서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가리켜 굳은 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단어니까 모두 붙였습니다. 또 굳다라는 형용사에는 언짢고 나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 중에 언짢고 꺼림칙하여 하기 싫은 일을 뜻하는 굳은 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또 굳은 일은 피하고 즐거운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말 속담에 먹는 데는 남이요 굳은 일에는 일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욕심을 채울 때는 남을 돌보지 아니하다가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의 도움을 바라는 얄미운 심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굳은 쌀은 잘 쓸지 아니하여 빛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겨가 많이 섞인 쌀을 뜻한다는 것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월요일 아침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특히 강원 내륙과 충청,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유지하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8.8도, 대전 18.5도, 광주 19도, 대구 19.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요. 평년 이맘때보다도 기온이 높아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과 춘천 25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다소 덥겠는데요. 대구와 광주 27도, 양산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10월의 첫날인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부쩍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공개한 데 이어서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안보, 외교, 국방 및 인권에 관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위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공지를 통해 군은 유엔사 인원들과 지뢰 탐지기 등을 운용해 오전 9시부터 일몰 시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 탐색과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투입된 현장조사팀은 우리군 작전병력과 유엔사 군정위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오늘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쥐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한 합참 합동 현장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군의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 상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질의와 조사 지연에 대해서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어젯밤 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3-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5일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에 0-5로 무기력하게 패했던 우리 대표팀은 결승에서 일본에 서력했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도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풀리그 최종전에서 라이벌 일본을 27-23으로 꺾고 6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도 8년 만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하영, 김정미, 서지연, 최세빈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어제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45-3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드론과 미사일 결합 전술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바꾸는 위협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해 순항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4가지 무기를 한 번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벌떼 전술을 도입해 무기체계 통합에 나선 양상으로 보이며 요격미사일에 의존하는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다고 서방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서늘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강원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청와대가 어젯밤 늦게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던 우크라이나의 발표는 허위 공보라면서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양국 간 외교 관계의 파장은 물론 정치권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품격 토론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 토론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재재청 거부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데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가 법원 행정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법사위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연휴 전 7천선에 안착한 코스피의 향배와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은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에서 반환점을 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은 스포츠 먼데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0: 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등 다자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풀어야 할 국내 현안 만만치 않습니다.

0: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제 나흘 뒤죠. 이번 주 금요일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문을 여는데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 혁신당 등의 반발로 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도 아직 국회에 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중요한 과제인데 강훈식 비서실장 사표 수리 여부와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정해야 하죠.
0: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게 귀국길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이 출입기자단과 깜짝 차담을 나눴는데 후임 인선을 두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털어놓은 걸로 알려졌는데 아직 인사를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대책이나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도 지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1: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에 대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0: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에 청와대가 이제 성기용 홍보소통 수석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청와대는 그동안 양국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며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우려해서 보완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 송환의 뜻을 모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서 이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가 깨진 데 아쉬움을 나타내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게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추가 조치 검토까지 청와대는 언급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에요.
0: 예, 아무래도 국내에서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불필요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을 아껴왔지만 더 이상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우리 대통령의 정당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신뢰와 우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고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에 어제 착수했는데 폭발 원점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 예,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일몰대까지 군과 유엔사 인원 40여 명을 투입해 이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 탐색과 기동로 확장 등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팀에는 우리군 병력과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등은 물론 지난 21일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 작전에 참여했던 간부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전날 20여 명이 투입돼 기존 수색로까지 진입하는 사전 준비 작업을 거친 뒤 어제는 새로운 개척로로 접근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폭발이 발생한 중심 지점까지는 끝내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합참은 조사 대상 지역이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라 좀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작전 수행 인원들의 피로도도 극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사를 종료했다며 차후 재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 지금 이 조사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죠.
0: 예, 지금 국민의힘은 사고 발생 직후에 군 당국이 신속한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매설한 목함 지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이고 탄핵 사유라고까지 날을 세웠습니다. 이기현 민주당 의원은 이제 반박했는데요. 안정화 작업 후 진행해야 할 사고 조사와 또 처리 기준도 모르고 다시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가든 이 전형적인 묻지마 선동을 당장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1: 이번에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거칠 국제 수입이 3월 추경 전망치보다 60조 원 이상 더 늘어날 것이란 재추계 결과가 나왔네요.
0: 예, 재정경제부가 최근에 세수 추계 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제 수입 재추계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연간 국제 수입은 470조 원 후반대로 지난 3월 추경 당시 전망치였던 415조 4천억 원보다 60조 원 이상 불어난 수준입니다.

0: 아, 지난해 말 본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390조 2천억 원에 비교하면은 불과 1년 사이에 세수 전망이 무려 90조 원 가까이 폭증한 셈입니다. 실제로 1월부터 7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만 27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1: 3월 전망치보다 60조 원이나 세수가 급증한 배경은 뭘까요?
0: 일단 가장 큰 요인은 단연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법인세 중간 예납 호조입니다. 정부는 추경 때 법인세 중간 예납을 40조 4천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실제 신고액이 이를 상당폭 웃돌았습니다. 아, 여기에 증시 호황이 강력한 기폭제가 됐는데 지금 1월에서 7월 증권거래세가 8조 2천억 원이거든요.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고요. 연간 전망치의 77%를 이미 채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역시 13조 1천억 원으로 연간 전망치의 96%를 넘어섰습니다. 아, 이달부터 지금 주식 거래 시간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됐는데 네. 최종 세수 더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아, 다만 반도체 업황이나 증시 흐름에 따라 세수 전망이 수십조 원 넓히면서 과거 2년간 이 9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세수 축의 변동성과 정확도를 좀 둘러싼 논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 끝났는데 일단 양국은 충돌을 피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쓸 걸로 보이네요. 시진핑 주석이 보낸 판다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0: 예, 자이언트 판다 한 쌍 핑핑과 푸상이 미국 애틀랜타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우호의 상징으로 판다 선물을 약속한 지 사흘 만에 보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판다를 보낸 건 미국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에 바오리와 칭바오가 입성한 이후 2년 만입니다. 이 핑핑과 푸상의 합류로 현재 미국에서 사육 중인 자이언트 판다는 모두 6마리로 늘어났습니다.
1: 정상회담 사흘 만에 재개된 판다 외교 뒤편에서는 회담 성과를 바라보는 미중 양국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0: 예, 지금 일단 대표적인 분야가 희토류인데 이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는 희토류에 관해서 미국 측은 공급망 회복에 협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작 중국 발표문에서는 빠졌습니다.
1: 네.
0: 미국이 회담 성과로 내건 북한 문제 논의 또 미국산 석탄 구매 계획 등 안건도 이 중국 발표에서는 대거 누락됐습니다. 이 장기화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정작 미국이 필요로 한 사안들은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중국은 양국군이 위기 소통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하고 중국 내 미군 실종자 유해 수색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별도로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에서 사실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던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에 관해서는 좀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고요. 반도체 수출 통제도 아예 거론되지 않아서 좀 알맹이가 빠진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럴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중 행사 정상회담을 놓고요.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0: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면서 이른바 립서비스라고 하죠.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중이 일본에 맞선 동맹국이었다면서 협력을 강조한 겁니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일본을 겨냥했는데 80여 년 전 중국과 미국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국 정상의 언급은 심지어 미국 그 백악관 팩트시트에도 그대로 담긴 겁니다.
1: 네.
0: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동맹 발언에 일본 정부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는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미국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22분간 전화회담을 했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1: 네.
0: 현재 동맹국은 일본이고 소통에도 문제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 중국 천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내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사가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1: 예. 월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경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분주한 출근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평소 월요일보다 정체가 조금 덜한 게 오늘도 쉬는 분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매성 휴게소에서 팔탄 분기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쪽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이고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나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

0: 이제 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은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었는데요. 처리됐습니다. 종암 분기점 부근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북부간선도로가 시내 부근부터 쭉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월요일에는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죠.
2: 네,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이 관세 휴전과 관련된 일정 이 부분이 좀 많이 논의가 됐고요. 특히 미국과 이란의 논의가 좀 바탕이 되면서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기금리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 축소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좀 확대되는 좀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1: 반도체 메모리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가 지수 대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급등과 급락이 좀 나오는 좀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펀디멘탈보다는 금리 변화에 좀 민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SK하이닉스와 ADR 같은 경우는 전일 하락의 되돌림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솔리다임 이 회사가 내년에 1,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로서 IPO를 할 것이다라는 네. 소식이 메모리, 스토리지 기업들, 다른 기업들 대비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디지털 같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일 하락세에서 좀 되돌린 모습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2%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AI 서버 관련 주들은 반등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2: 네. 일론 머스크의 XAI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델 컴퓨터가 플러스 5%,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플러스 4.22%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XAI에서 최근에 대형 AI 컴퓨팅 클러스터 콜레서스2와 관련돼서 엔비디아 GPU를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다 라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델과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콜로서스 구축 당시부터 서버랙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규모 증설이 진행될 경우에는 관련된 수요로 인해서 확대 어쨌든 수요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와 좀 면담을 한 이후에 AI 추론 수요가 203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보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1: 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9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는데 넉 달 만에 최저치라고요?
2: 네.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 51.7 대비 48.1을 좀 기록을 하면서 좀 크게 둔화되는 좀 모습이 보였고 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4.0에서 4.6%로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높은 소비자 물가 때문에 소비자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슈미드 캔자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물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좀 강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장기 국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채권의 매도세가 확대되는 좀 그러한 모습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장기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10년물 금리는 5.2, 30년물 금리는 5.5%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생긴 주시장에도 좀 매물이 좀 출회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빈번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 이 기대감 때문인지 유가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2: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 해법.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1: 네.
2: 일단 WTI는 전장 대비 2.33% 하락하면서 92달러에 좀 안착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2.14% 하락을 하면서 104달러에 좀 마감을 했는데 미국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여기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기대감이 다시 한번 국제유가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말 동안에

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대가로 7일 이내에 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 대한 적대 행위를 좀 종식하고 이란 항구 봉쇄를 해제하고 동결 자금 해제, 뭐 원유 제재 면제를 좀 미국 측에 제안했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좀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또 대화 의지가 있다라는 또 속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원유에 대한 수출 자체는 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타격에도 이상이 없다라는 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원유 시장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1: 네. 자,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도 짚어주시죠.
0: 네,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물가, 고용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OMC 이후에 이 추가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건드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는 29일 졸지 보고서를 시작해서 30일 ADP 민간 고용 좀 예정이 돼 있고 또 2일에 고용 보고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물가 지표 관련돼서는 8월 PCE 물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 금리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해서 또 AI 반도체 기업들도 좀 컨퍼런스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28일부터 30일까지 요타 2026이 좀 개최되고요. 가장 중요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0일에 네. 실적 발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 HBM4, DRAM, NAND와 관련된 가격 이 부분을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어땠을까요?
0: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플러스 2.59%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장 초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추석 연휴 전 코스피는 7,0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죠.
0: 네, 좀 우리나라는 한 2거래일 정도 쉬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전장 대비 0.90% 좀 상승하면서 7,080선에서 거래를 좀 마감을 했고 특히 유가와 채권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도 하락 반전을 하면서 7,00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은 넘었습니다만 120선 전고점인 한 7,100에서 7,200선에 대한 좀 저항이 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매물 소화 과정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1% 상승하면서 844선으로 좀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자, 코스닥 시장 상황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0: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말 장세에 돌입하면서 이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에 대한 아웃퍼폼을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코스피보다는 무서운 반등 랠리가 나왔다라고 좀 역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제 코스닥을 최근까지 좀 짓눌렀던 구조적인 원인은 바로 첫 번째가 이 대주주 개인 양도세 회피 물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큰손 개인들이 매도세가 좀 상당히 높았던 것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배당과 윈도우 드레싱, 이제 기관의 연말 수익률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연말이 될수록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은 안정적인 고배당 매력으로 갖춘 뭐 대형주, 뭐 코스피 종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상당히 연말에 좀 해소 소외되는 좀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금투세 폐지로 양도세는 내지 않고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는 50억으로 좀 한도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에 대한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7월 이후에 반도체 정점 피크아웃 논란 이후에 사실은 이제 대형주의 향방 좀 엇갈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코스닥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기간, 뭐 네.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추석 연휴 끝나고 첫날인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코스닥은 말씀드렸으니까 코스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하는 이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5.49배로 역사적인 저점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6배 수준인 7,600선을 지금 증권가에서는 1차 목표, 반등 목표치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또 삼성전자도 지금 10월 달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결국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에 좀 바닥 잡기가 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오늘의 날씨를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서정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이제 연휴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출근길 날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3: 네, 연휴 뒤 첫 출근길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충남 북부, 전남 남해안, 경북권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안개로 인해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안개는 걷히겠고요.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출발했지만요. 반소매 차림은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아직까지 한낮은 볕이 여전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번 주 날씨가 점점 쌀쌀해진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 서울 26도, 충주 25도, 정선 24도, 어제보다 1에서 5도 정도 중부지방은 기온이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포항 29도, 울산 28도, 광주와 전주 27도로 늦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10월에 들어서면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수요일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린 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급격하게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또 당분간 일교차도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만큼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1: 네. 자, 지금 제26호 태풍 수리계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아시안게임에 영향을 미칠까요?
3: 네, 우선 현재 태풍 수리계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강도 4의 강력한 세력으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동쪽 해상을 지나서 주 중반에는 일본 도쿄 남쪽 해상까지 북상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인 아이치현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등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다만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진행 상황 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박서정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시사

0: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의회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연휴 기간에도 뭐 의원님들은 민심 청취에다 또 가족들도 뵈야 네. 되잖아요. 네네.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구에서 좀 민심 청취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1: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도 조금 옛날보다 안 나오고 그런 것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0: 네.
1: 저희가 앞으로 민생이나 이런 걸 잘 챙기겠다고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네. 매번 성적표 받는 심정이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들고요. 자, 근데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다음 날이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관 제재청 요구에 거부를 밝혔는데 지금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말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1: 대통령 이제 청와대에서 제재청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네. 하면서 제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0: 했지 않습니까?
1: 예.
0: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저는 요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 예.
0: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임명권이 최종적인 것이죠. 다른 선진국에서 예에서 보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 구조를 설명하면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과 사실은 국회의 동의권 그 양대 축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법원장 당신이 대법원의 수장이니 그 사정을 잘 아니까 제청을 하라고 해서 그 절차를 하나 넣어놓은 거거든요.
1: 예.
0: 다른 선진국에서 사실 보기 어려운 그런 규정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보내기 전에 이미 제청권은 그 임명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이 사실상 헌법적으로 더 높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은 좀 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장은 임명되는 권력이고
1: 네.
0: 대통령은 선출되는 권력 아닙니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크다고 하고 권력을 뭐 크기로 비교하자면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제청권은 그래서 임명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제청권을 행사를 뭐 하는 것에 임명권이 따라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바뀌고 선후가 바뀐 문제다. 그래서 저는 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큰 임명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난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했는데
1: 네.
0: 그래서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요설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요.
1: 예. 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어제 이용우 대변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재 청거부가 법원 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 얘기를 들으셨겠죠?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신 걸로 보니까 아직 근거까지 파악을 하셨는지까지는 조금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0: 저도 그 이용우 대변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지금 짐작만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아마 이제 제재청 국면에서 당연히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들었겠죠. 아무래도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장을 이렇게 보조한다 그럴까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1: 네.
0: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만약에 법원 행정처에서 제재청 요구에 응해야 된다고 했다면 가장 합리적으로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아마 격노했다는 표현도 대변인
1: 네.
0: 성명에
1: 있더라고요.
0: 있는 것 같은데
1: 예, 예.
0: 그럼 만약에 자기 의견이 다르다고 격노를 했다면 뭐하러 그 의견을 듣는지도 모르겠고
1: 네.
0: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의 의견이 사실은 대법원장은 한 발 떨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옳다고 봐야 되겠죠.
1: 네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법원장이 제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1: 네.
0: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면에서 제가 법원 판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1: 예.
0: 제재청 거부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제왕적 대법원장이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있었어요.
1: 그러셨어요.
0: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 내부의 분위기와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1: 네.
0: 이번, 대법관 제청 국면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대법원장이 자신의 어떤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을 위해서, 전체 사법부나, 전체 법관들을 좀 희생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제재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좀 생각이 됐습니다. 전체 사법부를 생각하거나 법관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내 자존심이라든가 내가 향후 뭐 다른 정치 의혹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 네.
0: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1: 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 네.
1: 지금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게 돼 있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짚으실 생각이세요?
0: 우선은 당연히 제재청 거부 국면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법원 행정처에서 실제 그런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1: 예, 예.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청 거부에 대해서 대법관의 한 사람인 법원 행정처장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물어봐야 될 것이고
1: 네.
0: 그다음에 이것이 기존에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로 어떤 지명됐던 4명에 대해서 그만두어라 이제

0: 그러니까 네. 공고한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1: 그런 보도도 있었죠.
0: 예.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물어야 될 것이고 최근에 저희 그 국회의원실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내용으로 단독 보도가 나간 것이 있는데 업무 추진비 관련 네.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대법원장이 과연 법을 지키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쓴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혼자 독약청청 한 듯이 얘기했던 대법원장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따져묻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예, 오늘 굉장히 치열한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특히 네. 조희재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이나 또는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권도 오늘 다루게 될까요?
0: 네네. 저희가 그거는 그 원래 저번에 증인 선정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오늘 네. 다시 결의를 의결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국면이라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원래 이제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는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만 하고 이제 법원 행정장이 네. 대신하는데 예. 이런 국면이라면 일반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물을 게 많습니다. 제재청 국면에서 대법원장이 네, 법원 행정처에게는 묵살한 것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업무 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사퇴하라는 권고에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물으려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렇게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도 안 나온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위법 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김민석 당대표의 경우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 과정이 중요하다면서도 탄핵을 언급했는데 박지원 의원도 또 공개적으로 조희재 대법원장 탄핵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는?
0: 당내에서 강하게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 계시는데요.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적 관점, 하나는 정치적 관점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법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 위헌적인 상황이 전제되는 것이 법률적 관점이죠. 네. 그래서 탄핵을 하고 싶다고 해서 위헌이나 위법적인 것이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과연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내란의 반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일 중에 위헌 위법한 것이 어느 것인지를 정확히 나열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 그것이 법률적인 관점이죠.
1: 네.
0: 자, 그럼 그것이 마련이 됐다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정부적 판단이 두 가지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 대표도 여러 가지 신중한 표현을 쓰시는 것 같고
1: 네.
0: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1: 예, 예. 아, 네.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0: 네.
1: 지금 업추비에 대한 것도 지금 네. 제기를 하시고 해가지고
0: 네.
1: 당내에서요. 지금 네. 일단 정무적 판단은 두 번째일 거 후순위일 것 네. 같고요. 법률적으로 위헌 위법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 좀 구체적인 그런 준비 움직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0: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어떤 뭐 단유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 예.
0: 현재로서는
1: 예.
0: 다만
1: 네.
0: 이것은 단유가 결성돼서 할 일이 아니고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 및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법사위는 저나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더 이렇게 앞장서서 규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 네.
0: 오늘의 현안 질의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현안 질의하면서 국민 앞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답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뭔가 규명되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뭔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은 지금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데
0: 네.
1: 지금 연휴 때 또 이제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보도들을 보면 이렇게 가면 임기 조희재 대법원장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 공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또 이야기들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0: 불행히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이요. 일단 조희재 대법원장은 이런 사태를 지금 예견하면서도 저는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인이 전혀 청와대와 협의가 되지 않는 대법관 후보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건 뭐냐. 내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제청한 대로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1: 네.
0: 그러면 제재청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제재청 요구에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또 청와대 입장에서 제재청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대법원장이 지금 그 어떤 앞에 미래일을 다 예측하고 하는 행동이면 이게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과 맞서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이어야 될 사법부가 가장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혼란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헌 위법을 떠나서 그거는 역시 탄핵이 저는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법부를 정치 한복판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전 대표의 그때 파기 환송심과 같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확인된 건 없지만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네.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 조간들 또 추가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경찰 선하에 설치한 다음에 다음 달 10월 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자, 의원님 내란 특수본 구성 일단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내란이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1980년대의 내란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 강국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된 나라에서 그 내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드러낸 것이고 그다음 더욱더 단절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란 특검이 사실 두 차례 걸쳐 이루어졌어요. 내란 특검 한 번, 그다음에 종합특검이라는 네. 것으로 한 번인데 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합특검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질질 끌거나 외국에 나가버리거나 이러면 그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특검이 끝났으면 이제 상시적인 체제,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수사 체제로 들어가서 남은 어떤 수사들. 남은 잔불이랄까요? 그런 것을 제거한 노력은 돼야 되고 네. 내란 수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란 수사가 완결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네. 경찰이 할 거냐 중수청이 할 거냐는 것은 뭐 방법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논의해서 얘기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 자연스럽게 나흘 앞으로 지금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중대범죄 수사청 공소청이요. 네. 근데 지금 자리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후보자가. 네. 이거 공개 반대 의견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0: 중수청장.
1: 네. 김지용. 네. 중수청장.
0: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청와대에서 다시 재검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재검증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대통령 인사권은 우선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이겁니다. 이 국면은 두 가지 국면이거든요. 하나는 새로 출범한 중수청장을 검사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로 하더라도 김지용이 맞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네. 저는 첫 번째 검사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전 대체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중수청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생긴 것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정확히 분리하자고 된 것에서 그 분리된 것이 중수청이었거든요. 네. 분리하되 그러니까 분리하면 검찰의 수사권이 약화되니까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부패 범죄 하던 대응하던 그 수사의 어떤 능력을 온전시키자고 만든 게 중수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중수청장으로 앉혀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네. 검사 앉히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과연 김주영이 하느냐. 이거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검찰에 있다 결국 이 사람이 윤석열 정권 때 결국 좌천돼서 물러난 사람이거든요. 네. 검찰에 있다 보면 자기가 수사 어떤 지휘라인에 있건 여러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 뭐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다 보면 검찰 자신이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검찰에 있을 때 또 민주적으로 잘했던 부분도 같이 감안해야 된다고 한다면 차분히 다시 청와대에서 재검증하는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느 한 국면을 가지고 이 사람이 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 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자기가 이제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입장을 바꿨지만 네. 예전에 형사부 부장일 때는 이제 반대 여긴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이게 지금 중수청장이 가사 100번을 양보해서 중수청장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사기소는 분리가 됐거든요. 중추청장이 새로운 어떤 조직의 장이 됩니다. 그러면 네네.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걸 다시 합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부수적인 문제 같다. 과연 중추청장이 돼서 수사를 제대로 해서

0: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반부패 어떤 역량, 네. 부패에 대해 대응한 역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김승원 의원이 이제 자진 사퇴했는데 지금 그 후에 탄원서를 갖고 계속 추가적인 또 의혹 제기가 있고요. 오늘 아침 조간에도 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회계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또 그 전 보좌진 한 분이 또 인터뷰를 하시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김민석 대표가 사실 이만한 인사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두고두고 지금 계속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당 차원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대표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우선 저는 국면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1: 네.
0: 일단 저희도 이제 법사위에서 저도 이제 김성훈 후보자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된 것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밝혀지고 이렇게 탄원이나 어떤 의혹 제기되는 것들이
1: 예.
0: 조금 객관적인 검증하는 과정에서 좀 알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 후보자 자진사퇴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국면을 봐서 대표께서 적절히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으신 그 이정현 직무대행 관련해서요. 예, 첫 출근길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이게 이제 조작기소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0: 예.
1: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요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또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이정현 저 총장 대행은 사실 검찰에 있는 지금 사람 중에 가장 기수가 높은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1: 네.
0: 구자연 대행이 그만두고 나서 사실은 대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총장이 없는 것은 어떻게 좀 굴러가는데 대행까지 없으면 이게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지금 새로 중수청 공수청 개청하는데 조금
1: 예.
0: 차질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선임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1: 예.
0: 그것이 뭐 이 저는 약간 잠시 잠정적인 어떤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공소청장도 지금 새로 선임이 돼야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사람 그분이 후보가 되긴 하겠죠. 대행이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10월 2일 날 공수청 새로 출범하는 것에 따른 잠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아주 미래위원회라든가 먼 미래일 공소취소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는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청 출범 잘하는 역할이 주어질 겁니다.
1: 네. 네. 관련해서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0: 네.
1: 어떻게 될까 앞으로 궁금한데요. 기자회견에서 일단 대통령이 이른바 공소취소와 관련된 조항은 국회에서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조작기소 특검 논의가 6.3 지방선거 와 맞물려서 지금 그 뭐 유보라고 해야 될까 일단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당에서는 지금 이건 어떻게 논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자고?
0: 아직 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법사위에 그
1: 예.
0: 특검법이 계류돼 있고
1: 예.
0: 국정조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 예.
0: 국정조사는 수사할 권한이 없어서
1: 네.
0: 말 잔치는 많이 있지만 실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대통령께서도 공소취소나 이런 오해될 부분은 삭제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을 해서 그 부분은 더더욱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마 법사위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조만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지금 이 특검법 추진이 본격 논의되면요. 공소취소 조항 삭제에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사실은 특검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조금 체계상 맞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사에서 논의할 때 그런 의견을 낼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공소취소나 이런 조항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1: 예.
0: 그럼 이제 일단은 조작기소가 됐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밝히는 것이 지금 중요한 국면이니까 오히려 논점이 공소취소나 이런 것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조국 원장이 공치모도 해산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 뭐 저기 지금 공치모가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실제로 공치모라는 것이 공소시효 특검에서 공소시효 규정을 두냐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원님들이 이제 공소시효를 원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1: 네.
0: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소시효가 될 때까지 존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1: 네.
0: 그 부분은 공소시효 모임에 있는 분들께서 적절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당 내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좋은 결과 만들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어제도 개혁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는 집단이 개혁 주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글을 올리시고 또 그 외에 또 글 올리시고 해서 이걸 갖고 아, 언론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해석이 어떤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앞서 사실은 지금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갖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거가 연결지어서 해석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그 연결지어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일단 유시민 작가가 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지만 조금 저는 과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일단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대통령이 그냥 거짓말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규정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거짓말한 사람이 이렇게 될 우려가 있는데
1: 네.
0: 사실은 검찰개혁이란 게 대통령께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이렇게 쪼개놓자 이렇게 처음에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 그다음에 처음에 검찰이 얘기할 때 그럼 보안 수사권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은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1: 네.
0: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저렇게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게 검찰개혁의 어젠다였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보안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1: 네네.
0: 그러니까 물론 저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동의하고 보안수사권 찬성을 한 입장입니다만은
1: 예예.
0: 논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맞는데 그럼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냐 하면 또 논쟁을 하고 그래 폐지가 맞아 그러면 폐지를 하는 거고 또 다른 국면 그러면 중수청을 만드는데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게 맞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아 이런 것도 또 서로 논쟁하고 하는 과정
1: 네.
0: 그래서 행안부 산하에 뒀지 않습니까 저는
1: 네.
0: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 네.
0: 애초에 처음에 했던 어떤 굉장히 러프한 그러니까 정확히 블러한 약간 이렇게
1: 네.
0: 애매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마치 나중에 구체적으로 된 그 안을 가지고 그거였어 근데 대통령은 그거 다르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의 본래 우중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유시민 작가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1: 네. 그러니까
0: 사실관계도 규명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상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그 여러 논쟁들이 돼서 지금 수사기소도 완전히 분리되고 보안수사권도 폐지됐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건 건전한 어떤 논의 과정이었고 대통령도 어차피 용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좀 과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아이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네. 다음에 나올 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네.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0: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월요일 아침 내륙 곳에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특히 경남 함양과 경북 영주의 가시거리가 300m 미만으로 좁혀 있는데요. 차간 거리 넉넉하게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오전 중에 점차 걷히겠고요.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 19.2도, 광주와 대구 20도 안팎으로 평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크게는 7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평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과 춘천 2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와 광주 27도, 양산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직 늦더위가 다소 남아있긴 하지만 모레 수요일에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구름이 지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내려가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21도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번 한 주 큰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수석 연휴 기간에 대한 말씀부터 듣고 싶었는데 밤사이에 나온 소식이 있어서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두 분께 의견을 여쭤봤는데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는데 이 공보가 허위다라고 네. 하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공식적인 해명에다 사과까지 요구하고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입장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최수진 의원님. 국민의힘에선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이 송환 사실 숨긴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고 네. 또 비판도 하셨는데 이 청와대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뭐 청와대의 입장이 거짓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실제로 외교 라인에 뭔가 분명히 난맥상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 아쉬운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우리 북한 포로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젤란스키나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니라 이건 우리 동포와 북한의 문제로 저는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그 외교적인 갈등의 이슈로 지금 문제가 계속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부에서 또 박지원 의원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거냐. 이렇듯이 이게 그렇게 비밀리에 꼭 했어야 되는 일이냐 하는 의구심은 솔직히 갖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북한 포로, 즉 우리한테 온 포로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실제적으로 액션 이런 것은

0: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에도 SNS로 바로 이거 비공개하기로 우크라이나를 합의했던 거다라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오늘 입장문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군 포로를 교환할 기회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포로들과 북한군 포로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 비공개하자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우크라이나 측 요구의 이유까지도 공개했단 말이죠.
2: 네.
1: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북한군 포로의 안전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또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외교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러니까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방국이죠. 앞으로 협력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저는 젤렌스키가 그 유엔에서 그렇게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적으로도 좀 젤렌스키에 대한 반 젤렌스키의 진영이 지금 비판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고 있고
1: 네네.
2: 실제로 뭐 그 저기 내부의 그 우크라 내부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북한군 포로하고 그 우크라이나의 포로하고 교환하게 되면 그 상당히 내부에서는 그런 거를 더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의 네. 국민들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기 그 포로 송환과 관련된 국제법과 관련해서 포로 그 포로가 희망하거나 또는 국내법 국제법적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으로 이게 저기 그 송환되기를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 헌법상 한반도 부속도서는 우리 영토로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그 우크라의 내부 상황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국내법적인 국제법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서 비공개로 포로를 송환하기로 합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걸 공개한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그 아쉬움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실에서 공보를 네. 통해서 이거는 비공개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거짓 홍보를 하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입장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 수석이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이례적으로 입장문에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한 적이 없다는 공보 때문에 국내에서 대통령 거짓말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2: 그렇습니다.
1: 정확하게 지금 문제의 한 지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질문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문 말미에 국내 일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국익에 관계된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면서 부당한 우크라이나 측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 사실과 다른 주장 삼가 주시도록 요청드린다. 자, 김 위원님, 네. 이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 지금 청와대에서 이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지점일까요?
2: 지금 사실은 그 안보와 관련해서는
1: 네.
2: 그 여야가 사실 따로 없다고 하잖아요. 국익 중심으로 이제 판단하고 그 협력해야 된다는 영역인데. 그 야당의 정치 공세가 사실 도를 넘었죠. 대통령이 아직 거짓말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잖아요.
1: 네.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술 경우는 이것이 뭐 포로의 그 송환된 포로의 뭐 안전이라든지 가족들의 안전이나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도술 경우 계속해서 그게 기정 사실화 되는 것처럼 계속 정치 공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에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1: 네.
2: 그 야당에서도 이제 뭐 저기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되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주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믿고 그에 맞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해주는 게 국익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의 말을 안 믿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말을 믿습니까?
3: 저는 이거 왜 그런 이슈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1: 네.
3: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1: 네.
3: 그리고 계속 북한을 주적이라 말을 못하고 모든 정부 관료들이 그럼 왜 북한을 감싸기를 하냐 이런 측면의 연장선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유감인 거는 상대국과 좀 제대로 된 외교 한 라인을 통해서 이런 이슈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저는 했어야 되지 않냐. 서로 이게 마치 무슨 여야가 싸우듯이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외교의 참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때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현장에서 민심을 많이 청취하시고 어제 보니까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권칠승 정책위 의장이

0: 뭐 추석 때 그 민심을 좀 살펴보면 네. 우리가 수출 증가세라든지 경제 성장률 지표 이런 것들 거시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은데 항상 그 민생 현장 골목 상권 소상공인 이런 데는 항상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정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해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1: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대통령 중심으로 좀 그만 싸우고 좀 뭉쳐라. 그 내부에서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자꾸 야당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공격하거나 또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서서 이렇게 잘 대응하고 또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민생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하시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이번 정기국회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권칠수 정책위원장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
1: 네.
0: 민생 올인 정책 그 국회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 여섯 가지 추진 방향을 말했어요.
1: 네.
0: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 필수 생활비 부담 낮추기라든지 청년 자산 형성이라든지 자본 시장을 선진화하는 것 그리고 골목 경제 활성화
1: 네.
0: 그 국익과 기업 이익 지키기 그리고 빈틈없는 안보 등 이제 여섯 가지의 방향을 밝혔는데 공통점은 국민 생활 중심의 과제들이라는 거죠.
1: 네네.
0: 이런 걸 중심으로 처리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 네. 장경욱 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추석 민심 일촉즉발이다. 특히 농민들 분노를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여섯 가지 지금 주요 과제로 민주당은 이번 10월 정기국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2: 저희는 이미 법안을 300여 개를 이미 냈고요.
1: 네.
2: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홉 가지의 큰 분야로 전체 정책 과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하겠다 하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1: 네.
2: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수출 호조가 마치 우리나라의 전체의 경제 지표가 올라간 것처럼 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통계적인 수치지만 실제 저희가 추석 민심을 돌아봤을 때 소상공인들은 거의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폐업률 엄청 높아지고 있고요.
1: 네.
2: 실제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온기가 퍼지지 않았다. 무슨 보일러 타령 갖고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1: 네네.
2: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제일 컸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대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까지 건드려놨다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은 평생 거기서 농사 짓고 나이 들어서 못 돕고 심지어 그런 것이 나의 상속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토지였는데 그걸 농지법 위반이라는 둥 갑자기 세금을 뭐 25% 올리겠다는 둥 그리고 실제 땅값이 지금 반 이하로 다 떨어진 거 아시죠? 매매 자체도 할 수 없고
1: 네.
2: 실제로 그거를 뭐 은행에 맡긴다고 해도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하고
1: 네.
2: 지금 결국 도시와 농촌이 모두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바로 정책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런 정책이 결국은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는 이런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삐끗하고 있는 거고 모든 국민들의 불만들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지율은 당연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현실 체감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고 실제적으로 민심 진짜 사납고 어렵습니다.
1: 네. 농지조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0: 일단은 이게 그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그 농지에 대해서 그 이용이라든지 실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금 확인해서
1: 네.
0: 농지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부 내용들은 거의 뭐 괴담 수준의 거짓 선동의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농식축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 네네.
0: 농지 전수조사 이후에 거래량은 줄지 않았고 실거래가 둔화폭도 감소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뭐 반으로 폭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1: 예.
0: 그리고 또 뭐 농지를 수탈한다든지

0: 국민 재산 약탈한다든지 이렇게 자극적인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은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네. 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 지역구도 평택의 제 지역구도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농촌에 가보면 고령이라든지 고령으로 인해서 농자를 실제로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또 상속을 받은 땅인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휴경농지도 있고 또 관행적인 임대차 이런 것들이 현재도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투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분들을 마치 투기꾼처럼 이렇게 인식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설명 좀 잘 드리고 또 이런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관련된 문제들이 지적이 됐고
1: 네.
0: 정부 여당에서 바로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고령이나 상속이나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농지법 위반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일정 기간 유예 기간도 두고 또 이제 뭐 농지은행에 이탁했을 경우에는 그 처분 명령을 유예시켜주는
1: 예.
0: 그런 내용으로 하고 또 그거 관련된 그 특별조치법도 연내에 제정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사실 이것은 명백한 그 목적은 이제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사실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
1: 네.
0: 과정에서 일부 세심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보완책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그 야당에서도 이런 농민들과 농촌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놓은 그 보완책들에 대해서
1: 네.
0: 같이 논의해가지고
1: 예.
0: 특별조치법 처리에 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특별조치법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2: 지금 이거는 저희는 고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예적으로 일시적이라 한다는 거는 문제 해결책은 분명히 아니고 조사무사의 수습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1: 예.
2: 보세요. 아까 우리 김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1: 네.
2: 결국은 잠재적인 범죄자에 취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농민들은 엄청난 상처를 지금 받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1: 네.
2: 그리고 농지 은행에 위탁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에서 5년 이상 지금은 걸린다고 합니다.
1: 네.
2: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과는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강제 매각 압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1: 네.
2: 그래서 또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농지를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그 사다리마저 지금 끊긴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그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 청년 그 농업인들,
1: 네.
0: 청년농, 드릉이 기농이나 또는 이제 상속을 받아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 법의 사실은 취지예요.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관행적인 그런 그 위반 상황들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서 보완책을 내놨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사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저기 상당히 많은 그 농지 투기꾼들이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갖고 상당히 많은 농지들을 사놓고 있거든요. 사놓고 거의 휴경하거나 또는 그냥 뭐 그 임대차 이렇게 준 다음에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개발 이익을.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투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잡아내야지 그런 땅들이 실질적으로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 대해서 그 보완, 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했고 또 야당에서도 지금 주장하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그리고 농지법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하신 내용이거든요. 같이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일부 문제가 있으니까 다 여당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과도한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완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국회에서 농해수위 중심으로 해서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농촌 현실에 맞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국회에서 아마도 이제 어느 실태조사가 농림수산부에서 내놓겠죠. 그러면 지금 이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부 특히 수도권의 농지들 같은 경우에는 투기 의심 사례가 이미 보이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지 투기를 의심받고 있는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도 말씀하신 대로 잘 그 오래 기다려야 된다 네. 생각보다.
0: 그 예산이 적어서.
1: 예, 예. 그 얘기를 많이 또 네. 하시더라고요.
0: 예산도 그래서 많이 편성하겠다라고
1: 네.
0: 얘기를
1: 네.
0: 하고
1: 네.
0: 있는데 그런

0: 여야 합의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1: 네.
0: 생각입니다.
1: 네. 자, 장동욱 대표가 어제 말씀이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까 앞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다. 이게 질문이 장외투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일단 장외투쟁은 좀 국회 활동, 의정활동에 집중한 다음에 상황을 보고 결단을 하겠다는 거죠?
2: 말씀하셨죠. 네네. 실제로 장외투쟁을 뭐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예예. 상황을 보고 저희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장애 이제 국민 보고회를 국회에서 저희가 네. 한번 가졌습니다.
1: 예예.
2: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장외투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정부와 합쳐서 지금 보면 거대 독주를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생법원이나 이런 거는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뭐 언론 통제했죠. 사법 통제했죠. 실제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까지 해서
1: 예.
2: 지금 모든 것을 독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여당에서는 대외 투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1: 네네.
2: 지금 그러면 결국은 헌정질서의 파괴와 우리가 민주주의를 소화하고 또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저희가 대외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 네.
2: 국감 시작과 함께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어떠한 행태나 또 이런 독주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5박 7일간 유엔 네. 총회 멕시코 국빈 방문까지 진짜 숨가쁘게 다녀왔고 귀국을 하셨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순방 기간 중에 아 요거는 정말 평가를 할 만한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0: 일단 이번 그 유엔 총회하고 멕시코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그 안보나 경제 그리고 평화 세 가지 토끼를 잡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 실용 외교였다라고 좀 자평을 하고 싶고요.
1: 네.
0: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죠. 사실 대미 투자와 관련된 게 진척이 잘 안 돼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 막판에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그 한미 간의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안보 문제까지 나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잘 연결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전에 뭐 전혀 정상 간은 얘기하지 못했던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오갔다고 하고 있고
1: 네.
0: 또 무엇보다도 북미 대화를 촉구하면서 북미 대화를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그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시도들도 상당히 좀 괜찮았다고 보고요.
1: 네.
0: 또 그리고 또 뭐 핵잠 추진이라든지 우람 농축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많은 이제 협의들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후속 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라는 것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유엔 총회에서 다자 회의를 제안하는 것도 국제 그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방안으로 상당히 좀 유효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6년 만에 멕시코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7년간 끌어온 투자 그 보장 협정을 타결한 그래서 한국과 멕시코 간에 그런 그 경제와 관련된 협력 그 체계도 많이 구축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정상회담을 많이 하지만 그거 실제로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1: 그럼요.
0: 뭐 MOU 체결하고 위험해진 네. 게 워낙 많아서 그런 후속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 점검하는 게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최 의원님은 이번 순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2: 이거는 저희의 평가가 아니라 외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익 창출이나 체감적인 성과는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 되게 냉정한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2: 사실 아시다시피 MOU 체결은 지금 수십 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했어도 그것들이
1: 네.
2: 실질적으로 어떤 수주나 계약이나 그 경제적인 어떤 성과로 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 네, 예.
2: 그다음에 아까 대북 안보 그거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가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헌법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찍과 당근의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당근만 준다고 해서 북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2: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이 부재하지 않았냐. 단순히 선언적인 발표만 한 거였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대미 투자에서는 거의 트럼프의 억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고 신문에서도 이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미 투자를 통해서 우리 손에 쥐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저희는 갖고 있지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한 5분 정도 전반부 시간이 있어서 지금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아마 그 현장에 가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참여하지 않으시고 질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한 사고인데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고 그 위험한 곳이고 또 연휴라는 것이 있고 또 작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부상을 중상을 입었고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뭐 당연 지사지만 그 속도를 놓고 지금 완전히 입장이 갈리신 상황입니다. 자 먼저 최 의원님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그래 사성장군 출신이신데 비가 내리면 증거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식의 야당 주장 이거는 정말 미신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가 오면 흘러도 뭐가 흐를 거고 실제적으로 보전은 분명히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난 지 진짜 5, 6일 만에 안전 환경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2015년인가 그때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어땠습니까? 하루 만에 환경안전평가하고 6일 만에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추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장변들이 진짜 피가 나고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 빨리 조사단을 꾸려서 갔어야 되고 지금쯤 이미 발표가 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장을 가보는 것도 아니고 부대를 가서 보고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국회에서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군 작전군이나 이런 데 저희가 피해를 주지 않고 빨리 수습하는 방안은 지금 국회에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 야당 의원들께서는 거기를 참석하지 않으실 예정입니다.
1: 예. 네. 자,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도록 방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비판의 요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건 정말 그 좀 과도한 정치 공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보나 외교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군생활을 그 GOP 철저 근무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현실적인 감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그때면 수색대들이 이제 GP 통해서 통문 들어가서 DMZ 안에 가서 수색하면 저희 GOP에서 뒤에서 후방 경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2015년 자꾸 목함비례, 목함질의 사태 때는 뭐 하루 만에 조사했다 이런 주장을 자꾸 하면서 똑같이 동일시하는데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2015년 목함지뢰가 발견된 데는 소위 말하는 그 GP라고 해서 그러니까 DMZ가 남북으로 해서 2km씩에서 4km잖아요. 그 중간에 딱 거기가 MDL이에요. 군사분계선. 이번에는 그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미확인 지뢰의 폭발이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근데 2015년도에 발생한 지역은 그 이제 2km잖아요. 남쪽 끝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봤을 땐 거의 4km 되는 지점, 그 통문, 소위 GP 말의 통문에서 발견된 거예요. 거기는 이미 수색로가 다 이렇게 추색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항상 우리가 수색하던 우리의 영역이었단 말이죠. 그건 당연히 들어가서 거긴 바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MDL 같은 군사 붕괴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고 우리 지정에서는 그 거기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색로 자체가 없어요. 이번에 그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위험한 지역에 일단 그 수색하고 현장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장병 우리 군 장병들의 안전은 우선시 하면서 그 현장 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일에 발표했는데 6일 만에 뭐 어제 현장 조사 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왜 늦었냐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그 지난 2015년보다 3, 4일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 아무것도 안 됐냐 그게 아니잖아요. 국과수를 통해서 그 파편이라든지 뭐 그 저기 화약 흔적이라든지 장비류에 대해서 이제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 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우리 그 합참하고 유엔군 사령부가 같이 현장 조사도 했잖아요. 하나하나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왜 자꾸 왜 북한의 김정은이 눈치 본다는 식으로 뭐라 갑니까? 왜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봅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가는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왜 그것도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장도 가고 국회에서 현안질의도 둘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뭐라고 계속 주장했습니까? 왜 현장 조사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1: 네, 저희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일단 전반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3: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
4: 전격 시사
3: 뉴스
4: 전격 시사
3: 인터뷰
4: 전격 시사
3: 주식
4: 전격 시사
3: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3: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0: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정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사고가 난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네. 거기다가 우리 군이 새 루트를 개척하던 곳이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다만 이게 위치가 우리 군이 새 루트를 개척하던 곳이기 때문에 폭발물 자체 그리고 지금 그 파괴력 부상당한 정도를 봤을 때 우리 군이 설치했을 지뢰일 가능성은 좀 낮고 북한군이 설치를 했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거기에 와 있건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군일 것이다 라는 추정이 조금 더 많습니다. 기사들을 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색을 빨리 조사를 했어야 되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 분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이거를 쟁점화를 해서 또 1인 시위를 국방부 앞에서 하면서 연휴 기간 저희는 이제 보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1인 시위를 국방부 앞에서 하게 되면 뉴스 보도 당연히 하죠. 그리고 이제 사안의 민감성과 관심도 군에 자제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어떤 파급력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사의 신속 여부가 더 쟁점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요. 예, 지금 오늘도 국방위가 지금 민주당 주도로 현장 부대를 가고 국민의힘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이게 얼마나 또 신속하게 실체 규명이 될 거냐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하면 되잖아요. 현장 조사도 하고 예, 네. 현안 질의도 하면 되잖아요. 네. 그 현장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말하다 끊겼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계속 왜 현장 조사 안 하냐고 주장했잖아요. 현장 가자는데 왜 또 그 반대합니까? 왜 쇼라고 그래요? 가면 되지. 그런데 네. 저희가 가는 게 그 사실은 거기가 그 전문 조사단 어제도 다 끝까지 현장까지 조사를 못 네. 했잖아요. 그만큼 네. 접근 힘든 위약인 지뢰지대예요. 위험한 거거든요. 거길 들어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GOP이라도 가서 GOP 가면 거기에 그때 당시에 거기에 투입된 군인 장병들도 있을 거고 예. 또 거기에 있는 그 부대장들의 현장을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면서 설명 듣는 거하고 국회에서 장관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하고는 그 느낌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도 들어보고 그걸 네. 그 배경으로 해갖고 그 국회 와서 현안 질의도 하면 되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 이제 군당국과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북한의 목함 지뢰라든지 북한 지뢰 또는 그 유실된 지뢰. 그러니까 유실된 지뢰가 남북 간의 지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M14 대인 지뢰 우리나라의 그 이제 M14 대인 지뢰도 있고 네. 북한의 이제 지뢰들도 있는데 그런지 유실돼 갖고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명확하게 그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 북한의 그 국경지에 대한 요새화에 대해서는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그 소행이 밝혀진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예. 2015년처럼 네.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네. 그 이전에 진상조사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좀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도 고려해가면서 그렇게 좀 해야지 이게 정치공세로 일관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 네. 근데 그 사고 담당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검증을 한다는 것이 군한테는 엄청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보 현장에 직접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간다. 그러면 결국 군 작전권을 좀 침해하는 그런 이슈가 분명히 될 수 있고 또 군 거기에 최전방이란 말이에요. 군 경계태세에서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게 하냐. 결국은 빨리 불러서 우리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 어떤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을 통해서 해야 되지 부대에 가서 실제로 해봤자 거기에 있는 상황 파악 이상도 이하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려면 합참의장을 부르고 국방부 장관 불러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체제 정비가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걸 왜 북한 소행이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냐면 지난 6월에 북한군이 붕괴선을 침범했다. 이게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형 변화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고 또 예. 하나는 지뢰 매설 가능성에 대한 걸 제기합니다. 왜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방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이거는 북한군 소행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지금 더 급한 마음에 네. 저희는 빨리 조사해야 된다. 조사 착수도 너무 늦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 가능성은 가능성이 영역하고 네. 그걸 단정하는 건 틀리잖아요.
2: 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1: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걸 단정해갖고 발표할 수는 없는 거죠.
2: 아, 그러니까 빨리 조사를 했어야죠.
1: 지금 빨리 하고
2: 빨리
1: 있어요.
2: 빨리 시작을 했어야죠. 왜 추석 때 놀았냐고요.
1: 네. 빨리 하고 네. 있어요. 저기 국방부 앞에서 1인시 하지 말고 네. 현장에 가서 한번 현장 한번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여기서 이제 안 보이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그 저기 보수 언론들 보니까 그때 그 투입대 장병들 인용해갖고 인터뷰해가지고 기사 많이 내더라고요.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되잖아요, 가서.
0: 네, 네, 네. 그 보도 중에는 뭐 북한 목함지뢰 얘기를 들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1: 근데 그 목함지뢰가 네. 그걸 밟고 그걸 사망했다는 건 아니라잖아요.
0: 예, 그건 아닙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예.
0: 혼선이 있으면 안 되겠죠. 무엇보다 정확한 실체 규명부터 되고 그 다음에 대응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지금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내일 오전 결심 공판 진행되는데요. 최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2: 지금 1심에서는 1년 6개월이 나왔고 네. 집행유예 3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그 2, 3초 짧게 대답하고 했던 거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포나 뭐 선거법 위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참 선거를 앞으로 우리가 치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정말 선거에 큰 영향을 줬냐 안 줬냐 그것이 저는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 왜 대통령은 재판을 멈추고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재개하면서 우리 야당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좀 바라고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김 의원님.
1: 뭐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고 항소심에서 그게 바뀌려면 번복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 뭐 보도된 거나 이렇게 봤을 땐 새로운 증거는 없는 것 같고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소윤이라고 하는 그 저기 검사의 친형인 그 저 윤대진 네. 그 서장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본인 직접 얘기했고 또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해서 김건희와 같이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본인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에 대해서 그 특히 대통령 후보로서 엄중하게 지금 저기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특히 그 당시에 대선 때 왜 무속 논란이 한참 있었잖아요. 왕자 새기고 나오고. 그리고 또 뭐 검찰주의자 이런 거 관련된 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와 직결된 내용들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게 상당히 정치적 파장이 큰 것은 만약 유죄가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397억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토해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또 지금 이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이제 순방 들어오자마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역시 인사하지 않습니까? 네. 예. 당장 목요일부터죠. 10월 2일이죠. 목요일이. 네, 네. 아, 10월 2일인 금요일입니다.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하는데 자,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요. 지금 당내에서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1: 그러니까.
0: 네. 어떻게 돼야 됩니까?
1: 그 조속히 빨리 해야죠. 뭐 이제 재검증 중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대통령도 귀국하셨으니까 예. 바로 뭐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0: 네.
1: 근데
0: 네.
1: 다만 이제 우리 당내에서 특히 이제 추미애 지사님이라든지 네. 이제 우리 당내 현직 의원이 네. 통해서 이렇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비판하는 목소리는 좀 그런 방식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되는 게 맞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공개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얼마든지 의견 전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김지용 후보자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뭐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사실 지금 검찰을 해체하면서 중수청이나 공수청에 대한 지원자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네. 그러면 이러한 저는 이 뭐 중수청장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그 사실만 봐도 실질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호응을 받기 어려운 그런 사법 체계였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이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대법원까지. 네. 대법관까지 이런 이슈가 있는 건 이 사법 공백에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최장으로 공석인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사법 체계가 이루어지면 서로 가려고 하는 게 보통 인지상정의 얘기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네. 지금 이 사태는 장기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되게 불안하고 있습니다. 빨리 좋은 사람으로 실제로 수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이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내가 이 사의를 수용할지 말지도 결정을 못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순방을 갔다가 네. 돌아왔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1: 그거는 뭐 그냥 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지지도의 하락 원인 중에 뭐 거의 뭐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인사를 최근에 그렇게 돼 있고 뭐 부동산이나 민생도 있지만 그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사에 대해서 실패한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용혜인 후보라든지 뭐 김승은 후보 낙마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지금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리되고 이후에 이제 인사 조치들 빠르게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그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도 그럴 필요는 좀 있어요. 이게 국정지도가 지금 떨어져 있고 저희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 등 민생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관련된 공소치수라든지 연임 관련된 거 명백하게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 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도 결속 이런 것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신뢰 문제와 그 통합의 문제 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빠르게 수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수습을 전제로 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이 반등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해서 이게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이게 수렴돼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또 반증이기도 해서 너무 계속 그 정쟁화, 발목 잡기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특히 부동산 공급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비판을 해도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최 의원님.
2: 김민석 대표가 중임 얘기를 또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대통령이 연임 안 하겠다 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내부에서 그런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에 대한 얘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번에 우리 재외 공포 만날 때도 실제로 나는 뭐 연임 안 한다 이런 말씀은 생뚱맞게 하셨는데 분명히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지지율도 저는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진보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10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 낮 기온은 25도 안팎인데요. 오늘 아침은 18.8도로 시작했고요.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돼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5도, 특히 금요일에는 9도까지 내려가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낮아져 한낮에도 이맘때처럼 선선해지겠습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부쩍 쌀쌀해지는 공기에 미리 가을 외투를 꺼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고 전국 하늘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과 춘천 2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 늦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와 광주 27도, 양산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격시사 날씨정보의 조하늘이었습니다.
0: 올스타급으로 구성된 우리 야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고도 자존심을 키웠다.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다행히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야구 대표팀이 4위인 야구 출신인데 첫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 져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서도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4: 반응을. 많은 팬들이 우승은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막 심한 말로 군대는 보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왜냐하면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구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도 추석날 한일전에서 히구치 신이라고 하는 사회인 야구 출신의 투수에게서 7이닝 동안 안타 4개 뽑았고 득점을 못 올렸어요. 그래. 그래서 결국은 5-0으로 졌습니다. 뭐 시구치 신이라는 선수부 겸포니까 뭐 시속 한 140km 내외에 빠른 공도 가지고 있고 또 투심 포심 커브 슬라이드 다 좋은데 초구의 제구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불리한 볼카운트에 시작하게 되니까 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왜 저 선수의 초구 공략을 못해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제지회사 직원인데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만 훈련한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대표로 나와서 올스타급으로 꾸며진 한국 대표팀을 7이닝 동안 막았다. 이런 게 자존심이 더 상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20년 전 도하 대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번에 선수들이나 사령탑인 유지현 감독의 책임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0: 저변이 좀 약하다 네. 이런 내용인데 다행히 어제 결승에서 2회 윤동희 선수가 2루타 치고 네. 바로 그 희규치 선수에게 2루타 치고 그 이어서 문현민 선수가 적시타를 치면서 그 길고 길었던 무득점에 이제 악연을 끊었고요. 8회 초에 이제 또 두 점을 넣어내서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투수는 곽빈, 조병현 뭐 박영현 그야말로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투수를 다 내고도 3대 1로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픈데 한국 야구의 저변 생각해 보면 우리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야구 구단들이 좀 반성이 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단장일 때, 내가 감독일 때, 내가 대표일 때 우승해야지, 전력 보강해야지, 뭐가 미래가 필요해 이런 식의 사고들이 좀 남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근시안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뭐 100년 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정도의 롱플랜을 마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야구 대표팀 전에는 여자 배구가 메달권에서 네, 멀어지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제 위기의식을 주고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 거기에 비하면 야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선수들이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실망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야구와 달리 농구는요. 이번에 남녀 모두 극적인 승부를 펼치면서 12년 만에 동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0: 네. 정말 화려한 부활. 정말 잔치집 이런 느낌인데 사실 남자 농구 보면서 아 이제 이현중 시대가 왔구나. 이현중이라는 선수가 일본 리그 또 그러니까요. 호주 리그 미국의 문을 두드리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2m 10cm가 넘는 알렉스 커크라고 하는 그런 귀화 선수들이 있는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정말 탄탄하게 경기를 했고 나중에는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현중 선수가 센터 역할까지 하면서 저 선수 정말 만능이다. 이런 느낌을 줬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MVP 출신인 이정현 선수라든가 여준석 뭐 한 선수 빼놓을 수 없이 다들 열심히 해서 정말 그 드림팀 그래서 단순히 농구가 키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와 조직력으로 살려갈 수 있다. 우리 한국 농구의 그런 자존심을 지켜냈고요. 여자 농구는 사실 결승보다는 그 4강 중국과의 경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2m 20이 넘는 정지희 선수가 나오면 네. 사실 서장훈이나 하승진 선수보다 큰 선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허혜은 선수 1m 65입니다. 그리고 진안이라고 하는 선수 1m 80이 살짝 넘어요. 그런데 그 두 선수가 양쪽에서 막아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감독의 작전 명령이 쟤를 제발 좀 밀어내였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골문에서 공을 잡아서 정말 가볍게 득점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높이의 차이를 실감했는데 네. 우리 이제 뭐 이해란이라든가 이소희 네, 박소희 선수들이 정말 슈터들이 정교한 슈팅으로 외곽에서 살려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키하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와 조직력으로 해낸다. 그래서 여자 농구마저도 금메달을 땄고요. 일본을 꺾고. 네. 그리고 뭐 거기다가 이제 3대3 농구도 뭐 이주영, 김승우, 이동근 이제 구민규 선수로 이루어진 남자 대표팀 카타르 꺾고 금메달 땄고요. 여자 뭐 김정은, 송윤아, 최예슬, 허유정 선수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도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농구와 3대3 농구에 걸려있는 4개의 금메달 가운데 3개의 금메달과 동메달 하나를 따서 농구는 정말 잔치집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축구 대표팀 이민성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중국과 결승 진출 다투게 됐네요.
0: 네. 사실은 뭐 처음에 대회 전만 해도 이민성호 좀 위기다. 승률 42% 이래갖고 어떻게 아시안 게임 뭐 우승하겠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겠죠.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위기다 이런 느낌을 줬었는데 첫 경기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엄지성 선수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기분 좋게 풀어냈고요. 카타르가 다음 사우디와의 경기 치면서 한 경기를 하고 8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이겨서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 사실 좀 어렵다. 베트남이 많이 성장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뒤늦게 합류한 이용준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려주면서 기분 좋게 승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일 오사카로 자리를 옮겨서 중국과 4강전을 갖게 되는데 역대 23세 이하 경기를 보면 우리가 13승 3무 4패로 앞서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불행히도 2번 진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민성 감독 때.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이 걱정을 하는데 뭐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한수위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어제 북한과 정말 막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우즈벡과 4강전을 남기고 있는 일본하고 아마 결승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 네.
0: 이민성 감독 그래도 한때는 도쿄 대첩을 이끈 유명한 선수였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제 나고야를 거쳐서 오사카까지 그러면 일본의 3대 도시를 모두 섭렵하는 그런 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0: 축구가 이렇게 부활했다면 같이 부활한 종목 어제 여자 핸드볼 경기 예. 보시면서 정말 감동받으셨을 겁니다. 예. 노장 유은희 선수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박세영 골키퍼 아우 정말 상 줘야 됩니다. 예. 위기 때마다 막아내는 그런 그 선방쇼. 그래서 결국은 지난 항저우 대회 때 역전을 당했던 그런 아픔을 딛고 27대 23. 6전 전승의 기록으로 우승을 해서 우승순을 재현했거든요. 사실 올해 초에 핸드볼 그 대위원회에 가서 남녀 동반 금메달 못 따오면 다시 분위기 반전시키기 쉽지 않다 이런 제가 독설을 하고 왔는데 그렇군요. 일단 첫 번째 단추는 잘 꼈습니다. 아. 이제 4강에 진출해 있는 남자팀마저 하게 된다면 네. 축구만큼 우리 핸드볼도 한 번 더 부활의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기대해봅니다. 여자 체조가 이번에 참 값진 금메달 따냈더라고요.
0: 여서정 선수. 예. 예. 일단 도마에서 북한의 안창호 선수가 계속 추격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 점수가 14.483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차이였고 지난 그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만 16대 때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8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항저우 대회 때 세계선수권 준비를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 연속 출전해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2연속 금메달이고 우리 체조에서 아시안게임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딴 유일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와 같은 방을 쓴 기이한 인연의 황서연 선수가 있어요. 아, 저 선수가 고등학생인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작고 아담하고 당차고 한 선수가 있었는데 별명이 엄지공주랍니다. 네. 엄지공주가 그 평균 대위에 올라가서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14.700점으로 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이 평균 대에서 메달을 딴 게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40년 만이 됩니다. 이 대기록을 이 선수가 해냈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서정 선수와 같은 방을 썼대요. 그런데 여서정 선수가 메달을 따고 와서 보니까 아 저게 금메달이구나 이렇게 밀고 쳐다봤답니다. 자기도 따고 싶구나 그랬는데 땄어요. 아무래도 그 이번 대회에 두 선수가 쓴 방은 금메달의 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명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황금 세대에 발굴했던 수영. 근데 이번 대회는 좀 아쉬웠어요.
0: 대표적인 중장거리 선수인 김호미 선수가 부상으로 밝혀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황선호 선수가 은메달을 따면서 건재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해졌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단거리에 이제 새로운 희망 김영범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50m에서 금메달, 100m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판잔더 선수와 0.04초차 은메달. 사실 다음에 한번 해볼 만해요. 그리고 이제 혼영에서도 메달을 따는 등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가 굉장한 힘을 냈기 때문에 황금 세대에 또 하나의 이렇게 그 괴물을 장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 네.
0: 또 그 여자 평영의 박시은 선수라든가 배영의 김승원 선수도 이 정도 되면 세계 무대 한번 두들겨 볼 만한데 그러면 이 선수들이 계속 성장해 간다면 2028년 LA 올림픽에서는 그래도 뭐 메달권 아니면 결선에서 우리 선수들이 막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아시안 게임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목표인 종합 3위 수성 가능하겠죠?
0: 종합 3위 수성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금메달 21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39개를 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양궁 이미 뭐 컴파운드까지 포함돼서 모두 10개의 금메달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개 단체전에서 이미 4강에 올라 있고요. 네. 개인전은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태권도 아직 남아 있고요. 다른 종목들이 남아 있어서 종합 3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2002년에 그 부산 아시안게임 갔을 때 금메달 96개, 동메달, 은메달 80개, 그다음에 동메달 84개에서 260개의 메달을 땄었어요. 근데 그래서 2위를 계속 지켜왔는데 2018년 팔렘방 대회 이후로 우리가 일본에 이제 2위자를 내줬거든요. 인구도 줄고 선수가 주는 상황이 힘들 것 같은데 만회가 네.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58분 날씨.
4: 어느덧 10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기온 변화가 클 텐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평년 이맘때와 비슷해지면서 가을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 낮 기온은 25도 안팎인데요. 오늘 아침은 18.8도로 시작했고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서울이 15도, 특히 금요일에는 9도까지 내려가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낮아져 한낮에도 이맘때처럼 선선하겠습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부쩍 쌀쌀해지는 공기에 미리 가을 외투를 꺼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걷히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과 춘천 2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와 광주 27도, 양산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위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공지를 통해 군은 유엔사 인원들과 지뢰 탐지기 등을 운용해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 탐색과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투입된 현장조사팀은 우리군 작전병력, 유엔사 군정위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오늘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합참 합동 현장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군의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 상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질의와 조사 지연에 대해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공개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안보, 외교, 국방 및 인권에 관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 공존 3대 청사진을 국제사회와 공유했습니다. 멕시코와는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을 타결했고 경제, 국방, 관광 등의 분야에서 17건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